새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0: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월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김일주입니다.

0: 아침입니다 소리가 먼저 나왔어요.
1: 아침이죠.
0: 네, 네. 월요일 아침 8월의 마지막 날 새로운 한 주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 적지 않습니다. 어제부터 남부지방에 폭우가 내렸고 이어 영광, 군산, 호남, 서해안, 충청도 침수와 고립 같은 피해 신고도 많았답니다. 출근길이 많이 어려우셨겠습니다.
1: 네, 남부지방은 오늘 밤까지,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은 내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집중호우 때문에 충청권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는 산사태 경보도 발령된 만큼 긴급재난문자와 마을방송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산림청이 당부를 했네요. 남부지방은 매우 덥고요. 중부지방은 더위가 한풀 꺾인다니까 믿어봅니다. 우리 몸도 골고루 건강하게, 우리 지역도 골고루 활기차게, 이것이 우리의 목표일 겁니다.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램.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램.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3: 보험을 들어야지.
4: 수확량 줄어도?
3: 보장.
4: 가격이 내려도?
3: 아이, 그럼.
4: 보험이 든든하구만.
5: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6: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7: 요즘 우리 아이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고 있진 않나요?
8: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점점 더 심각해지는 스마트폰 문제.

0: 가정의 고민도 작은 변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가세요.
1: 여성시대 홈페이지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게시판에서 기다립니다.
0: 여성시대 폰프리 스쿨 특집은 9월 11일과 18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그런데 주말에도 휴대폰 때문에 애들이랑 전쟁을 치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애들이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속 터지잖아요.
1: 에이, 그렇다고 뭐 이거 확 뺏을 수도 없고 네. 애들이 뺏는다고 뺏기지도 않아요. 아이들 휴대폰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방금 들으신 대로 여성시대 홈페이지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게시판으로 사연 좀 남겨주세요.
0: 자, 월요일 아침 여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인공지능 입찰전문 한국비드랩, 휴원스 글로벌, 올품, 국민연료 선연료,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NH농협손해보험, IBK 기업은행, 성원에드피아,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음주우엔 티맵대리, 백조싱크, 브람산마의자, 빅토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도드람 한돈,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금호타이어와 함께합니다.
1: 비가 와서 길이 막힐수록 으라차차차 예. 심호흡해주시면서 양팔 기지개 쭉 등허리도 쫙쫙 펴주세요. 팔을 든 김에 자 쓰레기통도 좀 비우고 갈까요? 우리 몸에 노폐물이 쌓이는 곳 겨드랑이를 가볍게 톡톡 쳐주세요. 이렇게
0: 네,
1: 팔 드신 김에 네. 양쪽 번갈아서 부드럽게 이 저 손바닥 말고 주먹으로
0: 주먹으로요?
1: 네 주먹으로 톡톡 치시랍니다. 네. 그럼 노폐물이 잘 빠진대요. 이어서 고생한 팔을 탈탈탈 다리도 한쪽씩 번갈아가면서 탈탈탈 손목 발목 빙글빙글 들려주시고 어깨는 으쓱 으쓱 네
0: 좋습니다. 자 스트레칭으로 가벼워진 몸은 푸짐한 선물로 꽉 채워드리도록 하죠.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100만원 상당의 선물 꾸러미 럭키 세븐 총 7개의 세트로 꽉 채웠습니다. 자 먼저 30만원 텐디 구두 교환권부터 살림하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선물 냄비 세트 수저 세트 거기다가 추석 선물로도 좋은 녹용 홍삼 세트 곡물 시리얼 3종 세트에 젓갈 선물 세트, 생와사비, 고추 선물 세트까지 7개 세트를 한 분께 몰아서 보내드려요.
1: 네, 원하시는 분 숫자 0부터 9 사이에서 아무거나 2개 고르시면 됩니다. 00도 가능하고 99도 가능하겠죠?
0: 네.
1: 숫자 아무거나 두 자리 숫자 골라서 문자나 미니로 보내주시면 방송 마치기 직전에 추첨해서 행운 번호 주신 단 한 분께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0: 그 전화를 받아서 보내신 행운 숫자를 정확히 말씀하셔야 선물이 확정됩니다. 100만원 상당의 선물 꾸러미 주인이 되시는 건데요. 요즘에 전화를 안 받으셔서 놓치는 분들이 좀 있으셨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 어려운 행운 숫자 맞히기를 성공해서 심지어 뽑혔는데 야 전화를 안 받으시면 이거 꽝이거든요.
1: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오늘은 꼭 한 번에 행운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성시대 참여번호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를 쓰시면 무료입니다.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 달달한 라떼 모바일 쿠폰으로 보내드릴게요.
0: 네. 아 반가운 문자로 시작해보죠. 6814님 토요일에 책이 배달 왔어요.
1: 오!
0: 표지도 정말 포근하고 예뻐요. 여성시대 사연들처럼요.
1: 그렇죠. 참 따뜻하고 예쁘죠.
0: 아 지난 금요일에 이제 나왔는데 벌써 사보신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책이냐 여성시대 사연을 엮어서 만든 두 번째 책이에요. 책의 제목이 우리는 서로의
1: 말로
0: 살아간다.
1: 네.
0: 우리는 서로의 말로 살아간다.
1: 네.
0: 이게 신춘편지쇼 수상작 중에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줄 단단한 문장들을 모아서 만든 책이거든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겉표지가 아주 파스텔 톤으로 화사합니다.
1: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0: 네.
1: 네.
0: 지금 서점에 나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자 오늘의 첫 사연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 당당이님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막 50일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34살의 새댁입니다. 저는 출산 전 만삭의 몸으로 온 집안의 바닥을 빌대로 박박 닦다가 3일 후 조기 진

0: 통풍으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왕절개 수술하면 사소한 웃음이나 기침에도 배가 많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터라 남편에게 애정어린 경고를 했죠. 당신 수술 후에 내를 의도적으로 웃기려고 한다 카면 밤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아도 별 보게 해줄 기다. 알았나? 저는 수술실에 들어갔고 무사히 아기를 낳았습니다. 사흘 후 친정 식구들이 아기를 보러 면회를 왔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아기를 볼 수 있어서 시간 맞춰 신생아실에 다 같이 내려갔죠. 창문 너머로 아기 얼굴을 보고 있는데 아기가 배고파 한다며 간호사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아기에게 맘마 먹이러 황급히 손수건을 챙겨 수유실로 들어갔고 친정 식구들은 아쉽게 아기 면회를 마쳤죠. 수유가 끝나고 나니 오후 1시가 다 되었습니다. 저는 12시에 나오는 식사가 다 식었겠군 하고 생각하며 병실로 올라갔는데 남편이 병원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 여보, 내 마중 나왔나?
1: 여보 오면 같이 밥 먹을라고.
0: 자기도 배고팠을 텐데 저를 기다려주는 남편이 고맙고 감동적이었어요. 우리는 함께 병실로 들어가 식사했습니다. 환자식과 달리 보호자식에는 일반 식사에 국수 한 그릇이 더 있었고 남편이 제게 국수를 같이 먹자고 권했습니다.
1: 여보, 국수 좋아하잖아. 같이 먹자.
0: 아니다, 아내는 괜찮다. 환자는 환자식을 모야지. 내 간병한다고 고생 많은데 오빠 많이 모라. 남편은 보호자 식사에 나온 밥에 국수까지 싹 다 긁어먹었습니다. 식사 후 남편과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혈당 스파이크가 온다며 급격히 졸려했습니다. 그러고는 제 침대로 와서는 제 얼굴에다 입을 벌리고는 하고 이김을 불었습니다.
1: 내가 뭐 먹었는지 맞춰봐라.
0: 에이? 아까 밥 먹은 거 말고 또 있나? 아이 모르겠는데. 뭔데?
1: 솔직하게 말하면 화 안 낼 기가?
0: 화 안 낼 기다. 진짜 먹은 게 뭔데?
1: 네 있잖아. 사실은 저 오기 전에 옆에 있는 식당에서 비빔냉면 먹었다.
0: 에? 그러면 비빔냉면 먹고 또 밥을 먹었다고? 저는 곧바로 친정엄마께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는 와 박서방한테 냉면 먹은 거 비밀로 하라 했노. 비밀로 한다고 박서방이 밥을 두 그릇이나 먹었다 아이가.
2: 아이고야, 니 빼고 무면 니가 난리친다고 박서방이 비밀로 한다 카더라. 근데 박서방 먹은 거 그 두 그릇 아니다.
0: 에? 냉면에 밥 무으면 두 그릇 아이가?
2: 아니다 아니다. 박서방은 비빔냉면 꼬빼기에 만두 다 먹고 내가 밥 먹고 남긴 냉면까지 먹었다 않거나.
0: 에? 뭐라고? 사건의 전말은 이랬어요. 제가 아기에게 맘마를 먹이러 수유실로 간 후 친정 식구들은 남편에게 같이 병원 옆 식당에 밥 먹으러 가자 권했고 차마 거절 못한 남편은 친정 식구들과 저에게는 말하지 않겠다는 비밀 약속을 하고서 냉면을 먹은 거였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돌아와 제 동태를 살피고 있다가 안 먹은 척하고 또 병원밥을 먹은 거죠. 그것도 비빔냉면 곱빼기에 만두에 장모님이 먹다 남긴 물냉면에 병원밥에 국수까지 모조리 싹싹.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어 깔깔 웃었고 그 바람에 배가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제 앓는 소리가 병실에서 간호사 데스크까지 들리자 간호사님이 걱정된다며 병실로 오시기까지 했다니까요. 본의 아니게 저를 웃긴 남편에게 아이고 마 대낮에 별을 보여줘야 하나 고민했지만 그냥 귀여운 해프닝으로 넘어갔고 지금도 그 얘기하면서 웃어요. 그때 남편은 배가 불러서 저에게 국수를 권했는데 제가 거절해서 열심히 먹었다네요. 우리 식구들 아기 잘 키워봅시다. 전국에 계신 육아맘들도 파이팅!
1: 파이팅!
0: 아이고.
1: 예. 야, 그래도 의리가 있다. 예. 미리 먹고 왔다는 거를 좀 얘기 안 하려고. 배부른데도 불구하고. 야, 그걸 또 다 드셨네. 예.
0: 그게 뭐 좀 헛헛하셨던 것 같아, 남편분이.
1: 예?
0: 헛헛하셨던 것 같아.
1: 어떻게, 아니, 비냉 꽃배기에.
0: 아니, 본래가 속이 이제 아내는 뭐 병원에 있고 그러니까

0: 챙겨서 누가 이렇게 먹자고 할 사람도 없고 아. 혼자서 그냥 며칠은 있었을 거 아니요.
1: 그렇겠네요.
0: 하루 이틀이라도. 그러니까 막
1: 한 번에 좀 맛있는 네,
0: 땡겨서
1: 거
0: 맛있는 걸 땡겨서 잡수신 것 같아.
1: 뭐 그럴 수 있죠.
0: 비빔냉면의 유혹, 물냉면의 유혹도 참 이게
1: 아우 옆에서 그거 먹고
0: 네, 힘들죠. 그 유혹을 이기기 힘들어요.
1: 한 젓가락만 한 젓가락. 네,
0: 아우 나 한 젓가락 하는 사람 제일 싫더라.
1: 근데 보통 왜 그 애기 나오면은 이제 뭐 젖 먹이거나 밥 먹이면서 배꼽을 넓힌다고 그러잖아요.
0: 아 그렇죠. 네,
1: 근데 우리 아빠 배꼽만 넓혔어 지금.
0: 그랬네.
1: 네, 한 끼 식사를 얼마나 하신 거야.
0: 제대로 하셨네 아주. 그냥. 우와. 그러니까 이 스파이크가 오죠, 혈당 스파이크.
1: 아, 당연히 오지.
0: 당연히 졸렵지.
1: 예, 예. 그래도 그만큼 또 옆에서 아내분 챙기시랴 또. 열일 하시겠죠, 우리 남편분. 박종옥 님이요. 아유, 우리 아내분의 표현이 너무 웃기신데요. 밤하늘 별을 올려다 보지 않아도 별을 보게 해줄 끼다. 야, 이거 명언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0: 아이고.
1: 그래, 제왕절개를 했으니까.
0: 이게 얼마나 아플 거야.
1: 조금만 웃어도 배가 아프고.
0: 네.
1: 하신
0: 그렇죠.
1: 거니까.
0: 네.
1: 네, 이렇게 귀엽네. 그래, 해프닝으로 넘어가줘요.
0: 그래야지, 뭐.
1: 예.
0: 어쨌든 아내가 혹시 섭섭할 수도 있으니까 귀여운 거짓말을 한 거 아니겠어요?
1: 그럼요.
0: 그런 거짓말 다들 있지 않으실까요? 화이트 라이라 그러나요? 하얀 거짓말.
1: 네네.
0: 귀여워서 봐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하얀 거짓말. 배우자의 하얀 거짓말.
1: 네. 자, 노래 듣고 올 동안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샵8001,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는 무료예요. 저도 여보 어제 몇 시에 들어왔어? 어, 아, 나 저 오늘 안에 들어왔지. 제가 잠들어서 모르는 거야. 아, 내가 무조건 내 오늘 안에 들어오지. 아, 그래? 자, 양 우리 이은 누님과 강승원이 함께한 노래네요. 당신 생각.

0: 네, 당신 생각. 양희은 강승원의 노래 듣고
1: 강승원
0: 왔습니다.
1: 씨는 서른즈음회를 만든 네. 아, 대학교 후배예요.
0: 어, 심지어 대학 후배예요.
1: 네, 네.
0: 명곡을 만드신 분이신데 서른즈음회. 근데 이제 저희 그 질문 받았잖아요.
1: 착한 거짓말? 착한 하얀 거짓말.
0: 네. 어떠세요? 누님도 이 상대를 위해서 거짓말 하실 때 있으세요?
1: 뭐 좀 제가 괴로워도 괜찮다. 괜찮다는 얘기는 제가 많이 해요. 어, 나 괜찮아.
0: 상황이 이렇게. 조금 힘들지만 네, 네. 아, 상대방을 위해서 아유, 이 정도 괜찮아. 그렇죠. 그 정도.
1: 특히 몸의 통증에 대해서.
0: 아우, 그래요?
1: 좀 괜찮다고 하는 편이에요.
0: 요즘 어떠세요, 진짜?
1: 근데 제가 안 괜찮으면 다른 사람들은 이미 쓰러졌어요. 제가 좀 둔통이래요. 참을성이 있는 게 아니라 아. 통증에 둔감해서.
0: 야, 아, 그러니까 후배들과 오래 이렇게 녹화하거나 이러실 때.
1: 네. 둔감해요, 좀.
0: 아유, 그럴 때 그냥 괜찮아.
1: 괜찮아,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죠. 이 일에 대해서 민폐 끼치기 싫으니까. 근데 김현아님이, 김선아님이. 남편에게 나 살쪘지 하고 물었더니 아니 뼈밖에 안 보여 하더라고요.
0: 어우.
1: 근데 얼마 전 제 티셔츠를 사왔는데 웬걸 제 사이즈가 살찌기 전엔 S였거든요. 근데 말은 뼈밖에 안 보인다면서 사이즈는 누구보다 정직하게 M으로 골라온 남편. 이게 바로 사랑 가득한 하얀 거짓말인가 봐요.
0: 얼마나 좋아요. 예. 뼈밖에, 아유, 뼈밖에 안 보여. 하지만 딱 알아서 미디움 사이즈로 골라와주는. 예. 그렇지. 스몰 사이즈로 가져와 봐. 그럼 또 밖으로 가야 되잖아.
1: 그렇지. 두 번 네. 걸음하기 싫은 거지.
0: 남편이 아주 센스쟁이시네. 4273님. 제가 홈쇼핑보다 화장품에 꽂혀서 저거 쓰면 나도 광채가 나려나 했더니 남편이 아유 지금도 광채 나는데 더 나면은 눈이 부셔서 못 봐. 이러네요. 안 사도 된다네요. 이거 하얀 거짓말 맞죠? 하셨는데. 어, 이거. 아니,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예. 저거까지 발라봐. 내가 어떻게 봐, 당신을. 아우, 너무 눈부셔. 아우, 야, 야. 안 사도 되려고 한 거짓말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여성시대입니다.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1: 첨단 바이오의 미래를 한눈에 살펴볼 2026 경북 바이오산업 엑스포가 경북 안동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엑스포는 2026년 9월 10일부터 3일간 안동체육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백신, 첨단재생, 대마천연물, 뷰티를 아우르는 혁신기술의 향연.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부터 청년의 꿈을 잇는 취업박람회까지 바이오산업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도약의 장. 경북 첨단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기회. 2026 경북 바이오산업 엑스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본 행사는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주최하고 경북 바이오산업연구원이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1: 우리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겨울에 이제 눈이 많이 오면 쌓이고 쌓여서 얼음처럼 변하기도 했는데 지구에는 그런 일이 대규모로 늘 일어났습니다. 지역에 따라 눈이 계속 오고 여름에도 녹는 양보다 쌓이는 양이 많아서 눈이 압축이 되고 눈의 결정 구조가 변하면서 눈덩이는 얼음층이 되고 거기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와 온도가 개입하고 얼음층이 된 눈은 두꺼워지면 그 자체의 무게와 중력 때문에 변형이 되고 이동하면서 빙하의 형태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얼음이 강처럼 흐르는 현상을 보이는 거죠. 아니 얼음이 고체인데 뭘 어떻게 흐른다는 거지? 의문이 생기기도 하는데 고체가 흐르지 않는다 하는 건 단순한 우리 생각이고 고체 안에서 또 반대 방향으로 힘이 어긋나게 작용하거나 그 힘에 대해서 고체가 깨지기보다는 흐르는 쪽으로 작용하면 얼음은 물엿처럼 천천히 땅 위를 흐르게 된다고 합니다.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해서 보면 빙하가 액체처럼 흐르는 걸 볼 수 있다네요. 높은 산지에 있는 만년설 역시 이런 빙하 현상을 보인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북극곰이 작은 얼음 조각 위에서 떠다니는 모습만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했지 그 높은 산에 있는 만년설이 빙하를 만들고 그 빙하가 또 거대한 호수를 만들고 거대한 호수가 어느 날 저수지에 뚝이 터지듯 터져서 사람이 사는 마을을 덮친다. 이건 과학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내다보질 못한 거죠. 네팔과 티베트 접경 지역을 덮친 갑작스런 홍수의 원인이 빙하 때문이라니 지진이 부른 산사태가 아니라 빙하 호수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거대한 충격이 홍수를 유발했다니 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실종되고 우리나라의 소중한 산업 전사 9분의 생사도 아직 알 수 없다니 참 마음이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여성시대 가족들께서도 말씀하셔요. 기후 위기를 우려하면서 이번 네팔 티베트 홍수를 면밀히 보자고요.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듯이 지구 온난화의 책임은 부자 나라들, 부자인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많이 쓰고 많이 개발하면서 탄소를 많이 배출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피해는 늘 가난한 나라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위협으로 닥친다는 점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쓰레기를 줄이고 육류 소비를 줄이고 물을 절약하시는 당당이님들처럼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더 꼼꼼히 실천하기로 약속하면서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생명을 구할 수 있기를 지구촌 사람들이 함께 대책을 세울 수 있기를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양희은입니다.

0: 노래는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데.
1: 그렇죠.
0: 시인과 촌장의 풍경 듣고 왔습니다. 0488님이요. 대구에 사는 청취자입니다. 어제 대구도 하늘에서 물폭탄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앞도 안 보이고 비는 퍼붓고 겁나더라고요. 하셨는데. 그리고 오늘도 하늘이 매우 흐리다고.
1: 네.
0: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근데 상암도 오늘 새벽에 비가 아주 무섭게
1: 쏟아졌죠. 네. 네. 네.
0: 맞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흐리고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진짜 이, 뭐랄까요. 기상이.
1: 네?
0: 예.
1: 비정상이죠.
0: 진짜 비정상이. 기상이변이라는 말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1: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진짜.
0: 이제는 이런 이변이 계속해서 그냥 일상정이 될까봐.
1: 안 되지, 안 되지.
0: 그게 무서운 거죠. 네. 예측도 잘 안 되고 너무 좁은 지역에 퍼부어버리니까.
1: 그렇죠. 이 동네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는데 좀 벗어나면 또 말짱하고 땅도 뽀송뽀송하고. 그러니까 비가 지나간 흔적도 없는 거예요.
0: 맞아요.
1: 그렇더라고요.
0: 봐봐요. 대구는 흐린다고 그랬는데 박순희 님이 부산은

0: 맞습니다.
1: 아이고.
0: 자,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손편지로 보내주셨어요.
0: 참 제가 좋아하는 글씨체예요. 예. 아, 이렇게
1: 글 듣대.
0: 네, 이렇게 글 쓰고 싶은데. 울산시 중구 서동의 조성부님이십니다. 끝날 듯 끝날 듯 끝나지 않는 더운 여름날. 알바를 끝내고 오후에 집에 오니 현관문 앞에 커다란 과일 박스가 두 개나 놓여 있었다. 보지 않아도 누가 보냈는지 알 것 같았다. 역시나 인천에서 명희 언니가 보낸 과일 박스였다. 아이고, 언니가 또 이래 과일을 많이 보냈네. 혼잣말을 하며 안으로 박스를 낑낑거리며 들여놓았다. 한숨 돌린 뒤에 박스를 열어보니 복숭아, 자두, 멜론, 방울토마토까지 종류별로 맛있는 여름 과일들이 먹음직스럽게 차곡차곡 두 박스 가득 채워져 있었다. 과일들을 냉장고에 정리해 넣으며 보기에도 탐스러운 커다란 복숭아를 하나 집어서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껍질째 한 입 베어무니 달콤하고 시원한 과즙이 입안 가득 퍼진다.
1: 복숭아
0: 너무 맛있네 하는 말이 절로 나왔다. 복숭아는 달고 맛있었지만 왠지 마음 한켠이 짠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가득해졌다. 언니는 인천 모래내 시장 입구에서 과일 장사를 하고 있다. 벌써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한다. 유난히 더운 올여름, 이제 더위가 한풀 꺾여졌다 해도 아직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뙤약볕 아래 종일 쉬지도 못하고 땀 흘리며 일하고 있을 언니를 생각하니 멀리 있어 도와주지도 못하고 매번 얻어먹기만 하는 것이 마음이 편치가 않다. 그래서 오늘처럼 과일이 올 때마다 전화를 걸어서 언니야 이제 과일 그만 보내. 여기서 조금씩 사 먹으면 돼. 그러면
1: 내 맘이야.
0: 시크하게 대답하는 언니. 그리고는
1: 야 내가 과일 장사하니까 보내지 안 하면 못 보내. 맛있게 먹어.
0: 전화를 툭 끊어버린다. 끊어진 전화기를 보며 고마운 마음에 혼자 웃고 만다. 20살 어린 시절 언니를 처음 만났다. 태백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렵사리 들어간 회사에서 처음 만난 언니는 나보다 3살 위였는데 첫인상이 어찌나 쌀쌀맞고 찬바람이 쌩쌩 부는지 말 걸기가 참 어려웠던 기억이 있다. 그러던 중 언니는 그리 친해질 겨를도 없이 언니 나이 24살, 좀 이른 결혼과 함께 퇴사하는 바람에 만날 날이 그리 많지는 않았었다. 그런데 회사 가까운 곳에 사는 언니네 집에 같이 근무하는 언니들과 놀러도 한 번씩 갔다. 그러다 보니 겉으로는 쌀쌀맞아 보이지만 알면 알수록 속 깊고 정 많은 언니가 점점 좋아져 때론 나 혼자서도 놀러가 가끔은 회사 언니 뒷담화도 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둘 다 허물없이 지내는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 남편이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큰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그 후유증으로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언니는 형부 치료차 살던 곳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하였고 가장이 되었고 억척 아줌마가 되었다. 언니가 보고 싶을 때면 시간을 내 한 번씩 인천으로 갔다. 언니는 그곳에서 작은 트럭을 사 야채 장사를 시작했다며 단속반에 쫓겨 도망치던 이야기며 텃세를 부리는 사람들과 싸운 이야기들을 영웅담처럼 재미나게 들려주며 같이 웃어댔다. 세월이 흘러 나도 결혼을 해 이곳 울산으로 와 산 지도 벌써 34년째. 내 나이도 벌써 60을 훌쩍 넘었으니 언니를 만난 지도 40년이 넘은 짧지 않은 세월이다. 그 긴 세월 동안 내게 변함없이 따뜻함과 편안함을 주는 고마운 언니. 5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이석증과 불면증으로 나의 몸과 마음이 다 수렁에 빠진 듯 힘들 때 바쁜 가게 일을 다 제쳐두고 그 먼 거리를 한달음에 달려와 소고기가 된 봉지를 쓱 내밀며
1: 고기 구워 먹자. 잘 먹어야 힘이 나지.
0: 또 이렇게 시크하게 말하는 언니의 미소 짓는 모습에 잠시나마 내 마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어느 날은 좋다는 영양제를 한가득 사보내 얼마나 당황하고 또 고마웠는지 모른다. 언니를

0: 보면 담고 싶은 부분이 참 많다. 부지런하고 당차고 쓸데없는 말 안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내게는 모두 없는 것들이다. 그래서 언니가 좋다.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언니의 모습을 보며 게으른 나를 반성하고 당차고 야무진 언니의 모습을 담고 싶어 물러터진 내 성격을 가끔씩 단련시키기도 한다. 언니는 내게 멘토 같은 존재다. 언니를 만났음에 감사하다. 그 인연이 이렇게 오래 이어짐에 더 감사하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이라도 그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 용기 내어 이렇게 글을 써본다. 사랑하는 우명희 여사님, 20살 내 인생에 나타나줘서 고마워. 나 만나줘서 고맙고 늘 잊지 않고 내 생일 꼭꼭 챙겨주는 것도 너무 고마워. 수시로 이렇게 만난 과일 보내줘서 너무 고마운데 이제 여기서 조금씩 사 먹어도 되니까 그만 보내도 돼, 돼, 돼, 돼. 실제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맞아요.
0: 언니 올여름 너무 고생 많았고 아직까지 여름 햇볕이 장난 아니니까네. 항상 건강 조심하고 날이 좀 선선해지면 우리 한번 만나. 내가 언니 아주 많이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오늘도 땀 흘리며 황금 같은 과일만 파느라 고생하는 언니. 언니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
1: 아유, 참 좋으시다. 이렇게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서 첫 번째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난 인연이
0: 네.
1: 이렇게 오랜 시간 이어지다니 정말.
0: 그러니까요.
1: 40년이 넘은.
0: 그러게 1216님도 그러시잖아요. 아니 친자매가 아니었군요. 모래내 시장 알아요. 여기 인천이거든요. 진짜 사람 냄새 나는 사연이네요.
1: 그렇죠. 8387님 어머 여기는 서울 남가좌동 모래내 시장 옆에 살고 있는데 인천에도 모래내 시장이 있군요.
0: 그래요. 남가좌동에도 있고 인천에도 있죠.
1: 있고. 네.
0: 하긴 제가 사는 곳이 강서구인데
1: 네.
0: 부산에도 강서구가 있고
1: 그렇죠.
0: 지역 뭐 명이 그렇죠. 다 이렇게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리고 4415님도 모래내 시장 갔었는데 초입에 그 과일 가게 알아요.
0: 오, 그래요.
1: 어제도 거기서 과일 샀는데 어머 아는 곳 나와서 반갑네요.
0: 야, 그 모래내 시장.
1: 인천 모래내 시장.
0: 네.
1: 네. 인천 주민들이 다 반가워하시네.
0: 이렇게 생활력 강하게
1: 네.
0: 열심히 사시면서도 또 이렇게 뭔가 힘든 점 있는 동생을 야 열일차 주고 와서 진짜 네. 챙겨주고
1: 마음이 따뜻한 분이셔.
0: 매번 네. 이렇게 과일 야 두 박스씩을 이렇게 보내주셔. 아유 진짜 마음 씀씀이가 굉장히 크신 언니다.
1: 그러니까 인천 모래내 시장 입구의 과일 장사 30년 이상 하시는 분.
0: 네. 그 주변 사시는 분들 꼭 한번 챙겨와 주세요. 예, 우리 인천 주민분들.
1: 네.
0: 미니로 우미숙 씨는, 아이고, 그 언니가 또 우씨 성이라서 더 기분 좋네요.
1: 우씨.
0: 같은 성씨라서 또.
1: 우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네. 우씨 분들이, 예, 성만 우씨로 읽지, 마음은 넓으신가 보다.
1: 네.
0: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파젠.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막이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B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TBX.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2: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1: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2: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1: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2: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1: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2: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1: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에서 원두 커피 세트,
2: 안전한 식탁 라이프 온도에서 내열 유리 밥공기 세트,
1: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에서 밀키트,
2: 면역 증진 기억력 개선에 좋은 닥터 큐민 오리진 엑스,
1: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2: 살다 보면 오래도록 남는 말이 있습니다. 입 밖으로 뱉어 사라졌는데 마음속에서는 몇 해를 살고 다 끝났다고 생각한 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말. 어쩌면 우리는 그 한마디를 품고 여기까지 온 건지도 모릅니다.
1: 여성시대가 전하는 인생의 한마디. 우리는 서로의 말로 살아간다. 지금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2: 네, 오늘 1, 2부의 사연 소개 대신 부산의 당당이님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를, 조성분님께는 홈스토랑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인천의 모래내 시장으로 시작해서 전주에도 모래내 시장이 있다고 알려주신 분들 많으시고요. 네,
2: 정은경님은 부산 북구 구포시장도 없는 것 빼고 다 있어요. 전통시장 3.18일 장날입니다. 놀러 오있어.
1: 네, 하시면서 전국에 또 대구의 서문시장 자랑, 공주의 산성시장 있고요. 목동의 깨비시장, 이렇게 유명한 시장 자랑이 많이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2: 네. 아우, 좋죠. 전통시장이 최고죠.
1: 맞아요.
2: 인심이 있고 덤이 있고.
1: 네. 네. 사람 사는 냄새 있고.
2: 그렇죠. 그게 제일 크죠.
1: 자, 노래까지 신청해 주시네요. 김성림님이 김건모의 시장 풍경 신청합니다.
2: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는 10시 5분에 다시 만나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내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5: 라디오,
4: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L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Hey, hey, 내 대리
0: 음주 후엔 팀앱 대리 음주 후엔 팀앱 대리 팀앱 대리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예상강 수량은 30에서 80mm로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흐리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북 곳곳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경북 북부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1도, 내일은 28도에서 31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경북 지역의 산사태 위기 경보가 어제 오후 8시부터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됐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경북 중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 데다 상주 등 일부 지역에는 앞서 많은 비가 내려 산사태 위험이 커졌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산림청은 산사태 취약 지역과 산림 주변 접근에 자제하고 대피 명령이 내려지면 지정된 대피소로 신속히 이동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예천의 구제역 위기경보가 심각에서 관심 단계로 낮아져 평상시 방역체계로 전환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일 예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이 없고 농장 정밀검사에서도 이상이 없는 걸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제역 발생 6곳의 농장에서 살처분된 소는 38마리입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방역에 협조한 농가의 살처분 보상금 최소 지급률은 20%에서 30%로 올리고 접종명령을 어긴 농가의 살처분 보상금 하한선 20%는 폐지하는 내용의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 예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권기창 안동시장에 대한 경찰 조사가 연기됐습니다.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 2대는 당초 지난 28일 권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경찰 조사 연기는 권 시장이 변호인단을 보강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시장은 측근인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사외이사 김모 씨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국민의힘 입당원서 모집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침을 두고 전국 상당수 시도교육감이 반대 입장을 밝힌 반면 국가중심 국공립대 총장협의회는 개편을 촉구해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총장협의회는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지수는 23에서 27위 정도인데 대학 경쟁력 지수가 46에서 55위 정도로 낮고 우리나라는 초중등 교육비가 훨씬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6도, 습도는 90%입니다. 안동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신윤아였습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이달 초 폭염으로 국내 프로야구가 멈춰섰습니다. 사실 중단 결정이 나기 전부터 선수들은 이미 지쳐 있었는데요. 그래도 경기를 멈추자고 말할 순 없었습니다. 관중 입장과 광고 수익에 얽힌 복잡한 문제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건 산업 현장의 작업 중지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가 위험할 때 노동자가 작업을 멈출 수 있는 권리인데요. 하지만 고용권을 쥔 기업 측의 눈치를 보느라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위험을 판단하면 어떨까요? 보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있습니다.
1: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사서함입니다.
2: 하늘에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걸 제가 해냈어요.
1: 오, 어떤 걸 해내셨을까요? 오늘 사서함 일준이가 모시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을 사랑하는 싱가리에 사는 방담이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별 따기보다 힘들다는 임영웅 티켓 예매하기에 도전했는데 글쎄 제가 임영웅 콘서트 예매에 성공한 거예요. 새벽에 혹시나 해서 들어갔다가 제 손으로 직접 결제하고 티켓까지 어제 배송받고 보니 너무 뿌듯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키오스크에 능숙하지 않은 강남인님들께서도 할 수 있으시니 좋아하는 가수나 공연 티켓 예매해보시라고 해드려요. 임영웅의 무지개 신청합니다.

0: 네, 마채정님이 남겨주신 음성 편지에 이어서 이명웅의 무지개 듣고 왔습니다.
1: 야, 근데 세상에 그 따기 어려운 그 티켓, 야, 이 음성님이
0: 성공하셨어요.
1: 네, 별 보러 우리 친언니도 올콘 갑니다. 올콘이라는 말은 콘서트 전체 일정 다 간다는 얘기죠.
0: 그래요?
1: 금토일 사흘에 걸쳐서 다.
0: 야, 이윤설님의 친언니는 진짜 더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러면.
1: 그러네요. 오.

0: 올콘. 그러니까 서울에서 사흘 한다 그러면 사흘 다 가고.
1: 네. 야, 티켓 예매가 그렇게 힘들다는데 그거를 해내셨네. 우리 마채정님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새벽에 이렇게 어떻게 딱 들어갔는데 때마침 그냥 자리가 있어가지고.
0: 야, 대단하시다 진짜. 아이고.
1: 아니 3951님도 저는 김용빈 그 단독 콘서트 예매하려고 했는데 60초 만에 매진돼서 실패했는데.
0: 야, 예매 전쟁이군요. 그야말로.
1: 그리고 이제 보통 며칠 뒤에 이제 취소 티켓이 이렇게 딱 뜨거든요. 몇 날 몇 시에 딱 취소 티켓 공지.
0: 그러니까.
1: 그걸 또 이제 노려야 되는데.
0: 그 중에서 또 안 되는 분이 계시는구나, 사정상.
1: 그렇죠.
0: 티켓을 했는데, 샀는데, 못 가는 양반들.
1: 뭐 겹쳤거나, 뭐 했거나 이러면서.
0: 네.
1: 어우, 마채정님 진짜 그 어렵다는, 이명웅 티켓 예매. 네.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리고요. 오늘 음성 남겨주신 이 마채정님.
1: 네.
0: 콘서트 보러 가시기 전에 에너지 충전하고 가시라고 통닭 세트 보내드릴게요.
1: 우리 채정님이 콘서트 티켓 예매에 성공한 것처럼 하기 전에는 아, 난 못해 안 될 것 같은데 걱정하다가 막상 해보니까 되네 했던 경험 있으시죠?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나봤다든지 평생 숙제처럼 미루던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다든지 키오스크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주문 성공했다든지 기억에 남는 뿌듯한 첫 경험부터 이건 진짜 하길 잘했다 싶은 순간까지 모두 좋습니다. 열린 사서함 02789-1000, 02789-1004번으로 편하게 음성 남겨주세요.
0: 잠시 후 3, 4부에서는 당당이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 백인에게 묻습니다로 돌아옵니다.
1: 여성시대 3, 4부는 음주우연 팀앱대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유니베라, 인공지능 입찰전문 한국비드랩, NH농협손해보험, 데이펙, 안 터지는 맥스부탄, 음식물 처리기 휴렉, 모빌코리아 윤활유,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롯데렌탈, 유성물산교역, 노무법인폐, 영월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합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3: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2: 수확량 줄어도?
3: 보장.
2: 가격이 내려도?
3: 아이, 그럼.
2: 보험이 든든하구만.
4: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5: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6: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7: 하루 한 번 들어요. 30다 데이팩.
6: 건강해.
7: 하루 한 번 전화요.
6: 30다 데이팩. 사랑해.
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7: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8: 건강기능식품.

0: 이런 고민 나만 하는 걸까요?
1: 한 사람의 고민에 백 사람의 생각을 더합니다.
0: 여성시대
1: 백인에게 묻습니다.
0: 요즘에 일기예보로도 종잡기 어려운 게 날씨잖아요.
2: 그렇죠.
0: 맞다고 했는데 비 오고 비 온다더니 해가 쨍하고요.
1: 그러게요. 그런데 날씨만큼 또 알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우리들의 마음. 내 마음인데도 내가 잘 모르겠을 때도 많고 또 가까운 사람한테는 오히려 속마음 털어놓기가 어려울 때도 많아요.
0: 맞습니다.

0: 특히나 고민 상담 같은 거는요, 감정이나 편견 없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너무 가까운 사람들은 나보다 더 흥분하기도 하고 또 괜히 이런 얘기하면 나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까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요.
1: 그래서 이 시간이 인기가 많나 봐요. 우리가 가까우면서도 살짝 느슨한 사이잖아요. 매일 똑같은 라디오를 듣고는 있는데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은 없고 누구보다 서로의 사연에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을 쓰는 사이랄까 그렇잖아요.
0: 맞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우리가 그걸 경험해봐서 그래. 우리가 그 둘 간의 사이를 제3자로 보면 보이거든요.
1: 맞아. 네. 맞아요.
0: 근데 내가 당사자가 되면 또 그게 안 보이는 게 또
1: 이게 안 보이죠. 네. 참 희한하죠.
0: 네. 그래서 이게 제3자의 눈으로 뭔가 좀 다양한 의견을 구하고 싶은 곳, 또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경험이 모이는 곳.
1: 네.
0: 오늘도 하나의 사연에 100사람의 생각을 더해보겠습니다.
1: 전라남도 무안에서 온 사연입니다. 김혜진 님이 일륜지 대사라 불리는 결혼에 대한 질문을 해오셨어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대 중반 두 딸의 엄마입니다. 당장 내일은 아니지만 딸들 결혼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니까 마음이 복잡해지네요. 돌아보면 제가 결혼할 땐 이런 사람 만나라, 저런 사람은 피해야 한다, 조언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한 명도 없었어요. 부모님은 어찌나 엄하신지 결혼할 때까지 남자 만나는 것 자체를 싫어하셨고 자매라도 있었으면 연애 이야기라도 나눴을 텐데 남자 형제뿐이라 물어볼 것도 없었고요. 그때 그 빈약한 정보로 어떻게 결혼까지 했는지 참 지금 생각해도 신기합니다. 핸드폰도 없고 정보도 없던 시절이라 기껏해야 친구들한테 듣는 이야기가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뭐 깊은 고민이나 철학도 없이 덥석 결혼을 결정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을 너무 쉽게 결정했나 싶어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았죠. 그 미숙했던 경험을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요즘 두 딸과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현재 결혼 상대자가 있는 두 딸과 대화하면서 서로 몰랐던 생각도 알게 되고 참 의미 있더라고요. 검색만 하면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라지만 저는 수많은 삶을 직접 경험하고 통찰을 쌓아온 여성시대 당당이님들의 진짜 속마음도 듣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결혼을 앞둔 선남선녀라면 어떤 점을 눈여겨보시겠어요? 나는 이런 사람과 꼭 결혼하고 싶다. 혹은 이런 사람과는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 결혼할 때 이런 건 꼭 확인해보고 싶다, 이런 건 갖추고 싶다 하는 나만의 기준이나 철칙이 있다면 꼭 나눠주세요.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그러셨어요.
0: 예. 자, 진짜 우리는 결혼할 사람을 볼 때 뭘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1: 어때요? 이게 뭘 중요하게 봐야 하기도 전에 첫눈에 반해서
0: 그렇죠.
1: 결혼을 하게 된 케이스잖아요, 일중 씨는.
0: 물론 저도 이제 연애를 한 3년 정도 하고 그다음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건 것 같아요. 진짜 연애 시절은 아무래도 서로 좋아하니까 또 서로 잘 보이고 싶어서 뭔가 감추고 있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1: 그렇죠. 그렇죠.
0: 예. 근데 이제 결혼하면 정말 이제는 또 현실이 되는 거니까.
1: 그렇죠.
0: 언제까지 감추고만 살겠어요. 서로가 좀 풀어지면서 저런 모습이 있었어? 연애할 때 못 봤던 모습들도 뭐 떠오를 테고.
1: 그렇지. 예. 근데 연애할 때랑 결혼할 때랑 보는 조건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0: 뭐 그럴 수 있죠.
1: 물론 같을 수도 있죠. 연애해서 결혼으로.
0: 네.
1: 근데 일중 씨는 이제 어쨌든 조건 뭐 이런 거 상관없이.
0: 뭐 조건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성향이나 성격 이런 것도 굉장히 서로 너무 잘 맞아서 좋았거든요.
1: 전혀 틀린데.
0: 그러니까.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더 사랑스럽지 뭐야.
1: 세상에 저런 마음이 없는 마음 아니 그렇게 없어.
0: 그렇게 더 사랑스러울
1: 지금.
0: 줄이야 정말. 아, 몰랐자 연애할 때 몰랐잖아요.
1: 표정은 왜 그래요?
0: 예, 왜 좋은데요, 왜요?
1: 뭐예요?
0: 자,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고자 얼마 전에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던 사연을 한번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혹시

0: 피에로 남친. 피에로 남친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1: 아, 피에로가 언제적 피에로일까요? 요즘도 피에로가 있나요?
0: 그러니까
1: 난 그거부터 궁금하네요.
0: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 여성이 피에로 분장을 하고 공연을 하는 남자친구랑 결혼을 하고 싶다고 부모님께 소개를 했더니 글쎄 부모님이 반대를 하신 거죠.
1: 왜요?
0: 아무래도 노후에도 그 피에로로 먹고 살 수 있겠냐? 벌이가 일정하지 않은데 뭐 이런 현실적인 걱정을 하신 거죠.
1: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선 아무래도 어떤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실 수는 있죠. 남들 뭐 또 남들이 볼 때 어쩌고 저쩌고도 또 작용을 해요.
0: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자기 힘으로 돈도 꽤 모았고 어머 수입도 괜찮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연을 본 사람들도 야 피에로라는 직업이 의외로 괜찮구나 하면서 이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되고 다양한 피에로의 유형이 신조어처럼 돌기도 했습니다.
1: 피에로에도 유형이 있다고요?
0: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떠오르는 그 정통 퍼포먼스.
1: 마술.
0: 예.
1: 마술쇼 같은 데서 이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도 있고.
0: 네.
1: 무대, 정통 무대에서.
0: 그렇죠. 그러니까 오랜 훈련이 필요한 코스를 밟으신 분들이 이제 정통 삐. 정통 피에로다 이거죠.
1: 오.
0: 예. 그리고 풍선 아트 같은 속성 기술.
1: 아, 난 이것도 풍선 너무 멋있던데.
0: 그렇죠.
1: 행사장에서 너무 그 예술이잖아요.
0: 네.
1: 풍선 만드는 그 기술이.
0: 그런 행사장이나 이벤트를 이제 속성 기술로 하시는 분들을 사파삐 혹은 퓨전삐라고 합니다.
1: 아, 퓨전삐.
0: 네. 또 거기다가 돈을 잘 벌면 대박삐. 거기에 피에로 출신 연예인들도 많대요.
1: 그래요?
0: 그런 분들이 이제 선배 삐 혹은 삐출 연예인.
1: 피에로 출신 연예인이다. 그래서 네. 삐출 연예인.
0: 네, 그러니까 피에로도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뜻으로 삐바피. 예. 케이스
1: 피에로 바이 피에로.
0: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처럼 피에로 바이 피에로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유형을 만들어가면서 하나의 놀이처럼 번진 건데 그러니까 단순히 피에로라는 직업만 두고 아유 그걸 어떻게 뭐 먹고 살 수 있겠어? 아니라는 거죠.
1: 네. 아니 그렇지만 당당하게 자기가 남들한테 즐거움을 주면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거잖아요.
0: 아니 그럼요.
1: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피에로라는 직업 괜찮아? 로 시작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엔 그것도 사람 나름이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쪽으로 이제 피에로 분장보다는 실제 그 피에로 분장 속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옮겨가는 거죠 관심이
0: 맞습니다. 근데 또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까 미리 걱정을 하게 되니까 본인들의 선택과는 또 다른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 이걸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내 딸이나 아들이 나 피에로 일을 하는 사람과 결혼할 거야 라고 한다면 1번 허락한다, 2번 반대한다.
1: 글쎄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지 그 이유와 함께 문자나 미니를 써서 알려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8001 우물정 8001번이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0: 자, 소개된 분들께는 당 충전에 좋은 돌체 라떼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의견 1번 허락한다, 2번 반대한다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도 준비했습니다.
1: 아, 근데 뭐 직업으로 딱 허락한다, 반대한다가 될 수 있을까? 직업으로?
0: 그러니까 부모 마음으로야 진짜 아우 좋은 직업 가진 뭐
1: 아,
0: 이게 그래. 아까 설명해 드렸잖아요.
1: 사는 데는 그것도 상관은 없을 수도 있어요.
0: 우리가 단순히 예를 피에로 들었지만 그 직업도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1: 글쎄 그런 것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정말 본인이 제대로 벌고 저축하면 뭐 저축량도 어마무시할 수 있지.
0: 그러니까요. 자, 1번 허락한다, 2번 반대한다 보내주시고요. 버블 시스터즈의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내려와.

0: 오늘도 안전하게 다중 밀집 사고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리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탈출해야 합니다. 흐름을 따르되 가장자리를 향해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세요. 사방으로 둘러싸인 경우 직진보다는 대각선 방향이 이동이 용이합니다. 두 번째, 서 있는 경우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거나 팔짱을 껴 숨쉴 공간을 확보하세요. 팔짱을 끼기 어렵다면 가방 등 소지품으로 보호하세요. 세 번째,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를 벌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네 번째, 만약 넘어졌다면 바로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기 어렵다면 다리를 몸쪽으로 끌어당겨 웅크린 자세를 취해주세요. 그래야 가슴과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행동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월요일 아침마다 가볍게 스몰 토크 할 수 있는 토론 주제 백인에게 묻습니다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결혼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전남무안의 김혜진님이 쏘아올린 질문. 결혼할 때 무엇을 봐야 하는가로 시작해서 첫 번째 질문은 이걸로 드렸죠.
1: 최근에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이야기. 내 딸이나 아들이 피에로 일을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 한다면 1번 허락한다. 2번 반대한다.
0: 자, 어느 쪽이 더 많을 것 같으세요, 누님은?
1: 반대쪽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추측입니다.
0: 반대쪽이 많을 것 같다. 저는
1: 모르겠어요.
0: 저는 허락한다가 좀 더 많지 않을까. 야, 이거 약간 박빙일 것 같긴 한데.
1: 그래요?
0: 자, 과연 우리 당당이님들은 몇 번을 선택해 주셨을까요? 결과는요? 오호.
1: 야.
0: 자, 7대 3 정도로 찬성이 많았습니다. 예. 1번 찬성한다가 7대 3 정도로 많았습니다. 뭐 찬성도 찬성이고 반대도 당연히 반대도 나올 수 있죠.
1: 그렇죠. 홍성현 네. 씨 같은 경우는 2번 반대. 남이라면 뭐 흔쾌히 찬성하지만 내 자식이라면 반대일세.
0: 이렇게 솔직한 네, 마음.
1: 이게 그래요.
0: 그렇죠. 사실. 네. 자, 내 자식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고민하시겠죠. 네. 당연히.
1: 네.
0: 290님, 2번 반대요. 슬픈 일이 있어도 웃어야 하는 직업. 이거 너무 가슴 아플 것 같아요.
1: 오.
0: 슬픈 삐에로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닐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1: 그래도 역시 1번이 많았다는 거. 5844님, 1번 허락한다. 제 친구도 이벤트 회사에서 피에로 분장하고 요술 풍선 불며 행사하시는 분이랑 결혼했는데 지금은 본인이 이벤트 회사를 차려서
0: 오.
1: 제 친구는 또 풍선 아트 자격증을 취득해서 풍선 장식하며 둘이 즐겁게 같이 일하고 잘 살고 있어요.
0: 웬일이야.
1: 이게
0: 이렇게
1: 가장 멋진
0: 맞아.
1: 경우다.
0: 그러니까요.
1: 5844님 얘기가 그죠?
0: 네. 그리고 전국에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1: 맞아요. 맞아.
0: 예. 8738님 1번입니다. 살아보니까요. 지들끼리 좋아하면 잘 살더라고요. 반대해봐야 나중에 다른 사람과 이혼하고 원망들어요.
1: 맞아. 9403님 1번 삐에로든 각설이든 데려갔으면 좋겠네요. 찬성.
0: 야, 이건 진짜.
1: 이건 아, 진짜 실제로.
0: 네. 아직 대개, 예, 네. 좀 대개 머물고 계신 네. 다 큰 성인 자녀가 있으신 거죠.
1: 맞아, 맞아.
0: 아휴, 저한테는 좀 누가 데려가려고.
1: 캥거루 따님이 있으신, 나이 네. 드신 캥거루 따님이 있으신 거야.
0: 그래요.
1: 엄마 주머니 속에서 빠져나오고 싶지 않아. 네.
0: 좀만 더 기다려보시죠. 예.
1: 네, 그래요. 결혼할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뭐 조건, 경제력, 뭐 어떤 직업, 이런 거 안 본다면 거짓말이죠.
0: 아,
1: 그러나 딱 뭐 하나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는 어렵겠죠.
0: 맞습니다.
1: 그렇잖아요.
0: 네. 이게 뭐 돈은 많은데 책임감이 없을 수 있고.
1: 아유, 그건 진짜.
0: 직업은 불안정해 보였는데 와, 나를 향한 마음이 성실하고 또 믿음직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결국 중요한 건 오늘 당당히 김혜진님이 정말 궁금해하신 이야기. 이 결혼을 앞두고 무엇을 조건으로 볼 것인가. 나만의 기준을 찾는 걸 것 같아요.
1: 그렇죠. 지금부터는 이제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결혼의 필수 조건. 나는 결혼할 때 이건 꼭 본다. 이건 봐야 한다. 결혼하기 전에는 뭐 이러이러한 게 중요한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조건이 달라지더라. 그럴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0: 맞습니다.
1: 일중 씨는 어때요?
0: 아유, 또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하시면
1: 네.
0: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그죠? 뭐 제가 지금 뭐 이런 그리고 좀 동떨어져서 생각해 주십시오.
1: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0: 네네. 그냥 결혼을 해서 살아본 유부남으로서.
1: 유부남으로서?
0: 예, 유부남으로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전혀 오해 없이 들으셨죠.
1: 네네.
0: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더 이상하다. 아니, 보니까
1: 네.
0: 진짜 친구 같은 예. 아내 혹은 배우자가 가장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일단 건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건강해야 돼, 일단 사람이.
1: 아휴, 그래.
0: 왜 갑자기 한숨을.
1: 건강 그러니까 한숨이 나죠.
0: 왜요?
1: 나는 남편이 97년부터

0: 류마티스 성 관절염 환자고, 예. 재작년에는 뇌졸중을 앓았고,
1: 아니, 그러니까.
0: 작년에는 전립선 암 치료를 받았고,
1: 아니, 그러니까요.
0: 그럴 줄 몰랐죠.
1: 그러니까, 함께.
0: 건강했죠.
1: 함께, 그러니까, 함께 세월을, 함께 맞이하며
0: 그러니까 전우야, 전우. 함께 네네. 겪는 거죠.
1: 네. 아, 그렇게 되는 거 말고.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그래도 함께 좀.
0: 함께?
1: 네네.
0: 뭐, 반찬 좋아하는 게 똑같다?
1: 아, 입맛도 비슷하고.
0: 웃음 코드가 같다. 웃음 난 그거 중요하게 생각했어.
1: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0: 왜
1: 배우자가.
0: 어떤 사람 다 깔깔거리고 웃는데 그 옆에서 왜 웃어? 뭐가 웃어?
1: 웃음 코드 안 맞아.
0: 어머, 이러면 진짜 처참하죠. 네. 난 웃음 코드가 맞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그것도 진짜 중요해.
0: 네.
1: 예. 그래야 서로 화가 났을 때도 좀 풀어주기가 용이해.
0: 그러게.
1: 예, 예. 자, 우리 당당히 여러분의 생각이 더더욱 궁금해집니다. 결혼할 때 이것만큼은 꼭 확인하자. 세상의 기준이 뭐든 남들 눈이 뭐 어떻든 나는 이런 사람과는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 또는 이것 하나만큼은 꼭 갖춘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 여러분만의 기준이나 철칙을 알려주세요.
0: 돈은 없어도 된다. 하지만 거짓말하는 사람은 안 된다. 결혼 전에는 난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 경제관념이 더 중요하더라. 또 결혼 전에 이거는 꼭 확인해보고 결혼하셔라 하는 조언이나 경험담 다 환영합니다.
1: 네. 연령에 따라 또는 성별에 따라서도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0: 그럼요.
1: 그러니까 사연 주실 때 가능하면 나이나 성별도 같이 알려주세요.
0: 소개된 분들께는 당 충전에 좋은 돌체 라떼 보내드릴게요. 보내주실 곳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이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랍니다.
1: 자, 결혼 전에 체크리스트 보내주신 동안에 노래 듣겠습니다. 쿨의 결혼을 할 거라면.

0: 남자요.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지금 그런 사람이랑 만나 만족하며 살아요.
1: 아.
0: 엉덩이가 가벼워서 네. 뭐 도와줄 거 없나?
1: 그렇죠.
0: 그냥 딱 일어나서 후다다닥 하는 그런 남자.
1: 엉덩이 무거우면 계속 앉아만 있다는 뜻이거든요.
0: 네, 그렇죠.
1: 바로 일어나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아, 이것도 맞는 말씀.
0: 그렇죠.
1: 김영수 님이 식성이 맞아야 해요. 해주셨고요.
0: 중요해요.
1: 예. 5391님 그리고 5391님도 결혼 25년 차입니다. 식성 꼭 보세요. 저희 신랑 파, 마늘, 양파 싫어합니다. 저희 집은 아이가 없어서 저만 먹자고 파, 마늘, 양파 넣기보단 신랑 쪽에 맞추게 되더라고요. 식성이 안 맞으면 둘이 맛있게 기쁘게 먹는 재미가 없습니다. 하셨어요. 파, 마늘, 양파 안 들어가고 한국 음식 참 이게 쉽지 않은데.
0: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네.
1: 아하. 맞아. 뭔가를 시켜 먹거나 외식을 하거나 집에서 차려 먹을 때도 식성이 똑같아야 이걸 서로 맛있게 먹지. 예.
0: 그렇구나.
1: 식성 중요하죠, 진짜.
0: 일구님, 전 꼭 무얼 할 때 그 사람이 행복해 하거나 싫어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뭘 할 때.
1: 그렇죠.
0: 이 사람이 싫어하나? 아니면 이걸 행복해 하나? 뭐 이런 거.
1: 네.
0: 왜, 그러니까 취향이지, 취향.
1: 취향도 그렇고, 왜 영린이라고 하죠? 뭔가를 건드렸을 때. 저 사람은 갑자기 화를 낸다.
0: 그렇지, 그렇지.
1: 뭔가를 엄청나게 싫어하는. 건드리지 말아야 할 건 뭔지. 뭐 이런 것도. 네. 진짜 이런 거 파악해야죠. 네. 맞아요. 3008님. 저는 안 받는 사람.
0: 전화 안 받는 사람.
1: 전화를 안 받는 사람 절대 반대입니다. 일단 피하고 보자고 생각하는 사람 같고 해결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 싫어요. 믿음이 가질 않아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연락 안 받고 피하고.
0: 아, 나 이런 사람 싫어 진짜.
1: 잠수 타고.
0: 뭔 일이 있으면은 전화를 받아서 따박따박 얘기하면 될 일이지.
1: 근데 이제 반대로 상대방은 그럴 수 있죠. 아, 나에게 조금의 시간을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너무 앞에서 계속 뭐 잘못했어 뭐야 또 이걸 또
0: 아 그렇게 몰아치지 말고
1: 뭐 네. 단 한두 시간이라도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좀 줘.
0: 네네.
1: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0: 맞아. 예. 이승현님 연애 때는 도파민 터지는 사람이 좋았어요.
1: 아우.
0: 이벤트도 잘해주고 재밌는 사람이요. 하지만 결혼은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과 해야 해요. 함께 일상을 사랑하는 거니까요.
1: 맞아요. 아우, 매일 같이 있는데 매일 도파민 터지면 이것도 정말
0: 제 명예 못 죽어요.
1: 그러니까요.
0: 맞아, 이거.
1: 그러지 않겠습니까?
0: 네네.
1: 그치, 이제 함께 있을 때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0: 맞아.
1: 네. 9653님 말을 예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0: 아
1: 이거 중요해.
0: 말씨가 고운 사람.
1: 그렇죠.
0: 집안 식구들 다.
1: 네네. 네. 맞아. 이런 게 이제 다정함과도 연관이 있는 거겠죠. 그냥 뭐 내 기분대로 말하고 막
0: 그리고
1: 안 좋다고 막
0: 실제로 보니까 운전하면서 정말 아주 그냥 세더라 말하는 게.
1: 데이트할 때도 왜 옆에 아우 예, 안녕하세요. 뭐 드시러 가실까요? 아 그러세요? 야 이 저 끼들 말이야.
0: 그렇지. 아, 예, 그게 보이는 거지.
1: 아 죄송합니다. 예.
0: 그래요. 맞아.
1: 있는 거 아니에요.
0: 네. 아, 말투 고운 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1: 야 운전을 꼭 한번 시켜봐야겠네. 자 운전할 때 나도 모르게 나올 수 있거든. 김연아님이요. 저는 아직 미혼인데.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제 의견을 존중하고 말 잘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봐요. 남의 말보다 제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좋아요. 아니 누구나 그렇죠. 예, 제 말 잘 들어주는 사람 좋죠. 근데 그게
0: 일단 말은 잘 듣고 또 뭐 결단을 할 때는 뭐 어쨌든 본인의 뭐 고집이 좀 있다든지 그런 사람도 가능하죠. 말은 잘 듣고.
1: 아 정말 잘 듣는 것만 좋아.
0: 잘 듣는 거.
1: 아 들어주는 건 잘 들어줄 수 있죠.
0: 근데 의견을 존중하고 그래야 된다니까. 이 말하자면 왜 내비게이션 여자 목소리하고 아내 말만 잘 들으면 된다. 뭐 이 남성들이 아저씨들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1: 그건 진리 맞아요. 네네.
0: 주영은님 절대 안 되는 사람은 강약 약강인 사람이요. 강자 앞에서 약하고 약한 사람 앞에서 강한 사람.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바른 사람이 좋아요. 비겁한 사람은 싫어요.
1: 맞아. 그래서 뭐 소개팅이건 혹은 뭐 데이트를 할 때 네. 어느 식당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종업원에게 대하는 태도나
0: 아, 그것도 중요하고.
1: 뭐 이런 것도

0: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1: 네, 맞아.
0: 그렇죠?
1: 네. 네.
0: 네. 얼마나 상대방을 잘 이렇게 매너 있게 대하는지. 오일 이사님, 저는 그릇이 큰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추천해요. 종지 그릇은 안 돼요. 결혼 24년 동안 한 번도 제가 먼저 삐져본 적이 없어요. 항상 뭐에 기분이 상하고 서운한지 바로 말도 안 하고 한 달이나 말을 안 한 적도
1: 어떻게
0: 있어요.
1: 어떻게 서로 한 달이나 말을 안 하고.
0: 이거 정말 환장해요.
1: 맞아요.
0: 나중에 이유를 들어봐도 기억도 안 날 만큼 가볍습니다.
1: 그 가벼운 그 작은 걸로 삐진다는 얘기죠.
0: 네. 삐지고 또 말도 안 하고 그냥 말도 안 한.
1: 전 나중에 사리가 나올 거예요.
0: 아이고야.
1: 그러셨네, 이분이. 너무 참아서.
0: 네.
1: 환장하고, 환장한 가운데 참으셔서. 한 번도 삐져본 적이 없는 아내.
0: 먼저 삐져본 적이 없어. 네, 늘 뭔가 남편이 먼저 삐져 있어. 아, 종지 그릇. 아, 성별 안 썼어. 제가.
1: 아,
0: 또.
1: 성별 안 썼어.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군요. 네.
0: 아니야, 남편인 것 같아.
1: 남편인 것 같아.
0: 느낌이 왠지.
1: 맞아.
0: 에, 남편 맞아, 말씀하신 맞아. 것 같아.
1: 네.
0: 예, 그 어감이 그렇습니다.
1: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해 주세요.
0: 네. 오이공사님, 저는 범죄 이력, 또 신상이 깨끗하신 여성분, 그리고 정직함, 뭐, 요 정도는 따지고 싶네요. 40대 노총각입니다. 아, 범죄 이력도, 맞는 사람과 결혼하기란 정말 쉽지 않고요.
1: 아이, 그건, 네. 맞는 줄 알고 결혼했는데, 죄 안 맞을 수도
0: 그러니까.
1: 있고. 그렇죠.
0: 네네. 그래서 우리 선배님 딱 말씀이 맞아요. 맞춰가는 거다.
1: 네.
0: 맞춰가는 거다.
1: 그래요.
0: 네. 자, 오늘 사연 주신 김혜진님 따님들처럼 지금 결혼을 고민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달달한 돌체라떼 받으실 분들의 명단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광고 후엔 저희 또 다른 맞춰봐야 될 게 있죠. 행운번호 추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행운번호 안 보신 분들 서둘러서 보내주세요. 여기는
1: 여성시대입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지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큐.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 골뱅이.
3: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6: 노무법인
5: 폐 1544-7575.
7: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8: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9: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8: 핸디컬렉션 미셸에서 구두교환권,
9: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

0: 홍게 맛장 소스,
1: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 세트,
0: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1: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0: 우리농산물 자존심 정원 발화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1: 물걸레 쉰내 걱정 끝 아스토니쉬에서 바다클리너,
0: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1: 대구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0: 브랜드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여성시대 기념타올,
1: 씹는 즐거움을 오래도록 온누리스토어에서 이가덴트정,
0: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카멜리 키즈 선크림을 드립니다.
2: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0: 자, 이제 행운번호 추첨 서둘러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3: 네.
0: 1회 자리 갑니다. 1회 자리는, 왜 안 잡혀? 네. 1회 자리 7번이고요.
3: 네, 10회 자리 갑니다.
4: 7번!
0: 진짜요?
4: 예! 아이고, 아니, 희한하잖아.
0: 어떻게 이렇게 뽑으시니까?
4: 아니,
0: 진짜?
4: 우리는 이렇게, 이게 지금 한, 6, 7번쯤 되지 않아요? 같은 숫자 뽑은 게.
0: 와.
4: 77번.
0: 네.
4: 아, 둘 다 컨닝 안 합니다. 그냥 손만 넣고 뽑는 거예요.
0: 진짜로요.
4: 근데 희한하다.
0: 자, 77 보내주신 77. 분 계시죠?
4: 네, 오늘의 행운번호 네. 77 주신 분.
0: 자, 그 중에.
4: 전화 받아주십시오. 전화 걸고 있습니다.
0: 무작위로 한 분께 전화드립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여성시대입니다.
5: 네, 안녕하세요.
0: 예,
5: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행운번호 예, 예. 몇 번 주셨죠?
5: 77번이요.
0: 77번 축하드립니다. 우후후.
5: 드디어 되네요.
0: 아, 드디어 되네요.
4: 아, 예. 몇 번을 예. 보내셨을까요?
5: 아이고, 많이 탈락됐죠.
4: 네, 예, 그러셨구나.
0: 지금까지 함께 쭉 해오셨네요.
4: 네, 네.
0: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5: 네, 안양에 사는 김인석입니다.
4: 네. 뭐하고 계셨을까요, 김인석님?
5: 아, 그냥 화장실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4: 아, 그러세요?
0: 화장실 청소. 어디, 우리 대게 그 화장실 청소를 하고 계셨어요? 집에서?
5: 아니죠, 이제, 뭐 상가 같은데.
4: 아, 네, 하시는 네, 일이시구나.
5: 아르바이트 시어로.
4: 네, 좋아요.
0: 네, 좋죠. 아, 좋습니다.
4: 네.
0: 여기서 쭉 여성시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일도 하시고.
5: 예, 예.
4: 아,
5: 예.
4: 숫자 참 좋았어요. 77.
0: 그러니까.
4: 럭키 세븐이 두 번.
5: 네. 제가 이제 많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4: 네. 네.
5: 참 그걸 많이 원했거든요.
4: 아, 네.
5: 그 딴 건 뭐 며칠씩 필요 없고.
4: 네.
5: 그 생활용품을 많이 필요했어요.
4: 아유, 정말 잘 됐습니다.
5: 네, 혼자 있으니까.
4: 네, 아, 행운을 간절히 간절히 바라셨는데
5: 네, 예.
4: 뜨신 거예요. 어머나.
5: 아, 감사합니다.
4: 네.
0: 예, 예. 아, 구두 교환권도 들었고 다른 것도 푸짐하게 있으니까 예.
5: 예, 예.
0: 멋도 좀 내시고.
4: 네, 예, 그러시면 예. 되죠.
0: 것도 유용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4: 자, 혼자 계시다는데 예, 예. 그래도 행운을 뭐 이 기쁨을 누구와 함께 나누고 싶은지.
5: 뭐 가족이죠, 뭐.
4: 네, 그렇죠. 물론 가족이죠.
5: 예, 예.
0: 네, 네. 우리 가족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실까요?
5: 가족들 몸 아프고, 몸 아프지 말고.
4: 네.
5: 좀 오래오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예, 보내드릴 예. 살림 요거 제법 쏠쏠해요. 7개 세트 묶어서 보내드릴게요.
5: 예, 예. 예.
4: 네.
0: 예.
4: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0: 앞으로도 건강하게 예, 예. 오늘 또 이제 행운으로 시작하셨으니까 기분 좋은 하루
4: 축하드립니다.
0: 보내시기 바랍니다.
5: 예. 예.
4: 네. 아유, 마땅히 갈 곳으로 간 것 같아요.
0: 아, 그러니까. 네. 심지어 77번은 진짜 이게
4: 이게 참 네.
0: 보내면서도 이게 참 쉽지 않은 숫자일 것 같은데. 야, 저희가 그걸 뽑았네요.
4: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옵니다, 여러분.
0: 안녕히 계세요.
2: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길에 놓인 나무 벤치 사이에 못 보던 얼굴이 보입니다. 초록색 식물이 삐죽 의자 틈으로 고개를 내민 겁니다. 어디선가 날아든 씨앗이 기어이 땅속을 헤집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운 모습 한 번쯤 본 적 있으시죠? 이순옥 작가는 그 모습을 눈여겨보고 글과 그림으로 담았어요. 그림책 틈만 나면을 함께 볼까요? 주인공이 아니면 어때? 나를 위한 자리가 없으면 어때? 한 줌 흙과 하늘만 있다면 나는 꿈꿀 수 있어.

0: 있어. 완벽한 곳이 아니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꽃 피울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는 안동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 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 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 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붙임 사다리를 이용해 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 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 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3: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4: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5: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6: MBC
7: MBC 라디오
8: MBC 라디오
9: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1MHz 여러분의 안동이라 제일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 뉴스입니다. 네팔 대홍수로 직원 6명이 연락 두절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현장에 현지 대응팀 2명을 추가로 급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실종된 직원들을 찾기 위해 현장을 잘 아는 인력 2명을 추가로 파견해 현장 대응팀을 총 16명으로 늘렸으며 수색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드론을 활용한 수색도 함께 추진해 고지대와 실종자들이 대피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출범한 정교유착 비리 의혹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 등을 구속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합수본은 오늘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강요, 총회 차원의 법인세 등 조세포탈, 고위간부의 교회 자금 횡령 등 비리, 일부 신도의 민주당 불법 경선운동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이 씨와 고모 전 총무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신천지 관계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부터 2024년 총선까지 신천지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 등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이란과 거래하는 은행을 이번 주 추가로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 앞서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필요하다면 이는 금융폭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됐습니다. 또 이란산 원유의 주 수입처인 중국이 이번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G20 회의에서 중국 측과 대화할 것이라며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 함정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이란 프레스 TV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한 달여 만에 대이란 군사 공격을 재개하자 이란도 즉시 반격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프레스 TV는 또 이란의 공격 이후 요르단에서도 여러 차례 폭발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 장관 겸직 논란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용 후보자는 오늘 국회 출근길에서 장관 후보자 지명 소감을 묻는 말에 대변인단과 잘 논의해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다만 장관 임명 시 관례상 이어져 온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에 대해선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의 송성문 선수가 마이너리그 강등 6일 만에 다시 콜업돼 타점을 추가했습니다. 송성문은 템파베이와의 원정 경기에 9번 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전해 두 타석에서 범타로 물러났지만 7회 원아웃 주자 3루 상황에선 우익수 희생 플레이를 날려 타점을 올렸습니다. 9회엔 고의사구로 출루해 도루도 추가했지만 2타수 무안타로 경기를 마친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1할 9푼 8리로 떨어졌습니다. 스위스의 파티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0분께 스위스 아르가우주 아라우의 한 경마장에서 댄스 파티 행사 도중 총격이 발생해 22살 여성이 숨지고 5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 곳곳에 돌풍과 천둥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30에서 80mm, 충청권 최대 150mm, 경상과 전라 지역은 최대 80mm입니다. 산림청 또한 충청권 등 전국 10개 지역에 산사태 주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정다희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과학저과학에서는 핵무기부터 해적 케이블,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생명체들의 진화까지 정말 다양한 과학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뜨거웠던 8월을 마무리하면서 반가운 손님과 함께 방송에서 다뤘던 주제를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이복습 저복습 특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깜짝 퀴즈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할 반가운 게스트, 이 사람의 이름을 맞춰주시는 건데요. 이 사람은 MBC 나 혼자 산다에서 자신만의 개성이 가득한 집과 일상을 공개하면서 큰 화제를 모은 분입니다. 2011년 MBC 아나운서 공개 채용 프로그램 신입사원을 통해서 최종 선발된 아나운서로 저와는 입사 동기이기도 한데요. MBC의 아들로 불리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 보내주실 곳은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정답자 10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앱이나 이과학

홈페이지에서 보이는 라디오 버튼 클릭하시면 오늘 퀴즈 정답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월 31일 월요일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첫 곡은 김건모의 마이 선 듣겠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파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0: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7: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8: 수확량 줄어도
7: 보장
8: 가격이 내려도
7: 아이 그럼
8: 보험이 든든하구만
9: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10: 건강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매월 끝자락에 전해드리는 이달의 과학 이슈. 이번 8월 과학 이슈는 지난 8월 26일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준 네팔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 소식에 대한 과학적 분석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수많은 추가 사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조심스럽지만 미래를 위해서 나눠야 하는 얘기 중 하나니까요. 네팔 북부 히말라야에서 발생해서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이번 참사. 거대한 빙하와 암반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면서 얼음과 바위가 골짜기에 강을 막았고 고이던 물이 댐에서 터져나오는 것처럼 내려왔습니다. 규모 5.5의 지진파가 감지될 정도로 그 규모가 거대했습니다. 때문에 처음에는 지진이 홍수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미국 지질조사국은 지진은 없었고 지진파는 산사태로 인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 세계 주요 과학 매체와 전문가들이 언론을 통해 설명하는 이 비극의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자주 들었지만 심각성은 덜 느끼고 있던 기후위기입니다. 과학학술 매체 네이처는 지구온난화가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와 영구 동토층, 그러니까 아주 오랜 시간 녹지 않고 얼어붙어 있던 토양과 암석을 녹여서 산과 빙하를 단단하게 붙잡아주던 구조적 결합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히말라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고산지대 전체가 불안정해져서 산사태와 홍수가 더 빈번해지고 있다는 주장을 실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지적은 더 매섭습니다. 붕괴 직전 지표 온도가 최근 2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던 점을 짚으면서 기후위기에 행동하지 않은 대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공영라디오 NPR은 기후변화로 인한 빙하 소멸 속도에 과학자들이 전혀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 1,500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빙하 호수의 붕괴로 인한 홍수 위험에 직접 노출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캘거리 대학교 지구과학자 댄 슈거 교수는 기후변화가 이런 재난을 더 흔하게 만들 것이라는 점은 100% 확실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네팔은 지난 30년 동안 빙하 부피의 3분의 1을 잃었고 최근 10년 사이 녹는 속도가 65%나 빨라졌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BBC는 여기에 더해서요. 지각의 운동과 기후변화가 함께 나타나면서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번 참사가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시작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인류가 멈추지 않은 탄소 배출이 불러온 참사이자 앞으로 펼쳐질 구체적인 재난의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이번에는 네팔이었지만 다음에는 알프스일 수도 안데스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뜨거운 지구의 시대. 우리는 이미 그 시대에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디언은 이런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네팔은 지난 2

100년 동안 전 세계 온실가스의 0.1%도 배출하지 않았다고요. 온난화를 만드는데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나라가 그 대가는 수백, 수천 명의 목숨으로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노래는 녹색지대에 그래 늦지 않았습니다.

0: 예, 이과학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아, 매달 말일에 함께하는 이복습 저복습 시간인데요. 오늘은 정말 반가운 분을 모셨습니다. 김대호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전 아나운서 현 방송인 김대호입니다.
0: 아, 그렇게 꼭 짚어야 돼요?
1: 아, 당연하죠. 오. 아나운서가 아닌걸요?
0: 그래도 한 번 아나운서는 영원한 아나운서죠.
1: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나운서를 그만뒀는데 왜 아나운서 방송인지.
0: 그렇구나. 네. 우리가 오프닝에서 오늘의 게스트 맞추는 퀴즈를 드렸잖아요. 네. 얼굴을 안 보여주시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1: 아니, 왜냐하면 제가 오늘 보이는 라디오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보이는 라디오라서 조금이라도 이제 힌트를 좀 드리고 싶어서 옆으로 이제 형 옆으로.
0: 근데 얼굴을 안 보여주시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네. 투샷을 딱 잡더라고요.
1: 그러니까 괜한 짓을 했죠. 네.
0: 아마 반가워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오프닝에서 오늘의 게스트 맞추는 퀴즈 드렸는데 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답부터 공개를 좀 해볼게요.
1: 오답이.
0: 가장 많은 오답이 이거였다고 해요. 뭐 1815님. 나 혼자 산다 재밌게 보는 시청자인데요. 전현무 아나운서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전현무 아나운서 그 선배가 나오기에는 제가 먼저 나오고 다음에 전현무 선배도 오지 않을까요?
0: 그건 왜 그래요?
1: 예?
0: 그건 왜 그래?
1: 그거 형이 더 잘할 텐데. 아니요. 바쁘니까.
0: 그 전현무 아나운서는 KBS 출신이시죠.
1: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0: 제가 그 문제에 냈었는데. 어? MBC 저의 동기다. 이렇게.
1: KBS라서 못 나오는 이유가 있나요?
0: 그런 그건 아닙니다.
1: 네. KBS 너무 하시네.
0: 틀리면 안 됐다. 이런 말씀.
1: 약간
0: 위해서.
1: 토세 느꼈어요. 저. 순간적으로.
0: 아닙니다. 7461님.

0: 은요 정답 고강용 오늘 기대됩니다.
1: 반갑습니다. 아, 고강용 씨는 여기 나올 아직 수준은 안 됩니다. 아, 네, 제가 볼 때는
0: 어떤 수준이 남지
1: 아직
0: 있는 거예요?
1: 아직 일러요. 네, 고강용 씨는 아직 일입니다.
0: 네. 0071님 이대호 씨 어제 봤습니다. 네. 모로코 설산 등반하는 장면
1: 이게
0: 섞였네요.
1: 채널을 두 개를 한 번에 보셨나요?
0: 아, 이분들 안타깝게 오답이고요. 네. 아, 특히 고향 분들이 정답을 많이 보내주셨다고요. 아~ 고향 분들은 오답 없었는지 궁금한데.
1: 네. 네.
0: 40281, MBC의 아들이며 양평의 아들, 김대호입니다. 양평은 지금 보슬보슬 비가 옵니다. 하셨어요.
1: 아, 서울도 지금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0: 양평 가면은 사람들이,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죠?
1: 좋아하시죠?
0: 네.
1: 예, 예. 뭐 지나가면서 이제 네. 뭐, 이제, 부모님이랑 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저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응원하신다는 분들 많으시고
0: 마을 행사나 양평군 행사 같은 거에 출연 가끔씩 하시고
1: 그렇죠. 지금은 사실 조금 바빠서 많이 못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거의 챙겨서 갔죠. 네.
0: 우리 신입사원 그 오디션 프로그램 아 그게 벌써 언제쯤 얘기입니까? 15년 됐네요.
1: 그렇죠. 2011년도니까 네, 네.
0: 그때 할 때 양평의 아들이라고 그때부터 얘기를 하셨어요.
1: 지금도 양평의 아들인데요.
0: 죄송합니다.
1: 예, 예, 예. 말씀 좀 가려주세요.
0: 알겠어요. 3464님은요. 양평 개군면 사람입니다.
1: 맞아요. 맞아요.
0: 개군면의 자랑 김대호 네. 아나운서. 저희 학교 동문이에요.
1: 예.
0: 개군중학교.
1: 맞아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개군에서 나오고 고등학교를 양평에서 나왔습니다.
0: 네. 네. 이렇게 주민분들이 응원을 해주시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네요. 화이팅입니다 해주셨고요.
1: 네.
0: 2928님은 정답 김대호 재미있는 양반입니다 하셨고요.
1: 뭐 양반까지는 아니고 이제.
0: 아니 그 양반은
1: 저는 광대가 남사당패입니다. 예.
0: 그런 의미는 아니고
1: 재미있는 남사당패라고 불러주십시오.
0: 아, 양반이죠. 우리 김대호 씨 진짜 양반이에요. 점점 커. 8955님이요. 저 처음 문자 보내요. 제 최애 이상형인 김대호 전 아나운서 나오신다고 해서 급히 놀러 왔어요. 인왕산에서 만나면 인사드릴게요. 정답 김대호 하셨어요. 아, 인왕산에 지금 아직 살고 계시죠?
1: 저 오늘도 인왕산 등산하고 왔습니다. 네, 요즘에 오배환이라고 해가지고
0: 오배환?
1: 오늘도 배 넣기 완료. 예, 배를 조금씩 넣어야 되기 때문에.
0: 아, 배 넣기 완료.
1: 배가 요즘 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0: 아, 그 요즘 유행하는
1: 등산을 좀, 아니, 제가 만들면 안 돼요. 요즘에 제가 지금 산을 다니고 있습니다.
0: 아, 이게, 아나운서를 그만하면 신조어 같은 걸 만들기도 하는군요.
1: 아이, 뭐, 그렇다기보다도 어떻게 좀 이슈를 만들어보려고.
0: 네. 오배완.
1: 그쵸, 오배완.
0: 오배완.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2129님, 대호 씨 있다가 옆 스튜디오에서 두 시간 후에 배우 하지원 씨 나오시니까 그때 또 오세요 하셨어요.
1: 저는 그럼 지금 나가보도록 할게요. 전 선물 사러 가야 돼요.
0: 하지원 씨랑 굉장히 친하시다고 들었어요.
1: 아, 예, 이게 방송을 했는데.
0: 같이 갔다 오
1: 사실 그랬죠. 방송을 뭐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근데 이제 방송을 하면서 사실 하지원 씨는 탑스타잖아요. 탑스타.
0: 그렇죠.
1: 예, 탑스타신데.
0: 김대호 씨도 탑스타입니다.
1: 아, 근데 제가 아직 많이 모자르지만 그분의 인성과 미모와
0: 네.
1: 이런 것들을 좀 약간 많이 감흥을 많이 받았죠.
0: 제가 보니까 하지원 씨도 김대호 씨에게 굉장히 호감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 좋은 동생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걸로
1: 그렇죠.
0: 기억을 하는데.
1: 하지만 뭐 그런 말씀 좀 가려주세요.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0: 아, 예.
1: 아, 참고로 왜냐면 진짜 친한 게 저 진짜 친합니다. 왜냐면 그 9월 2일인가에 그 영화 VIP 시사회에
0: 이번 주인데
1: 예, 네. 초대해 주셨는데 네. 제가 또 나는 바빠가지고 못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0: 친한데 왜?
1: 친한데. 아, 스케줄인데 어떻게 가요?
0: 다른 스케줄을 변경을 해서라도 가셔야 돼요.
1: 변경하고 싶죠. 예. 하지만 못 갔다는 거. 아, 친합니다. 예, 비광이라는 영화예요. 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아, 이렇게 홍보까지 해주시는 친하신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1: 네.
0: 방금 소개해드린 다섯 분을 포함해서 총 열 분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저희가 같이 방송한 게 이게 얼마 만이죠?
1: 사실 뭐 기억도 잘 안 나요. 왜냐하면 그 오승훈 아나운서와 저는 그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결이 둘은 친한데 결이 이렇게 비슷하진 않아서 뭔가 같이 방송할 기회는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예.
0: 방송에서도.
1: 그렇죠.
0: 근데 우리가 저는 기억나는 게 엄정 PD가 지금 담당했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김초롱 씨가 DJ로 예. 있었던 새 아침이었나요?
1: 그렇죠.
0: 거기에 우리 동기들했었더라고.
1: 맞아요.
0: 우리 셋이서 같이 한 40, 50분을
1: 맞아요.
0: 수다를 떠는.
1: 네, 그때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0: 왜?
1: 왜냐면 셋이 모일 일이 없는데, 모일 일이 없는데 그렇게 만나가지고 아침부터.
0: 난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1: 그러니까 그게 스트레스 받았어요. 형만 재밌어하는 거.
0: 내가 재밌어하는 거.

0: 모두 몰라서.
1: 아, 이게 동상이몽이라는 게 이런 거군요.
0: 아, 근데 저 걱정인 게, 네. 이 과학, 저 과학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제가 들어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과학적인 지식이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아유. 어느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좀 걱정이 됩니다.
1: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과학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 코너를 만든 건 아니거든요.
0: 아, 그래요?
1: 예. 네, 정말 완벽한 게스트를 모신 거예요.
0: 뭐 저기 이성 얘기도 하고 그러나요?
1: 원하신다면.
0: 오, 나이스.
1: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짧게 근황 토크.
0: 요즘에 하고. 그냥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냥 뭐 일만 많이 하고 있고 취미생활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뭔가 번아웃이 왔다가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1: 회사에 있을 때보다 더 바쁘신가요?
0: 회사에 있을 때는 제가 되게 불성실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진짜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1: 아, 오신 만큼 성실한 사람도 어디 있다고.
0: 아, 근데 이제 나름의 이제 워라밸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네네. 요즘에는 일이
1: 너무 많으니까.
0: 그냥 일 하면서 워라밸을 또 맞춰가면서 살고 있어요. 네, 아무튼 거의 일만 하는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네. 아, 사실은 대우 씨가 그 여유를 즐기는 모습에서 대우 씨의 매력이 더 많이 나오는데.
0: 그래서 요즘에 인기가 좀 떨어졌어요.
1: 아, 무슨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오승훈의 이광조가 오늘 김대호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2부에서는 이복습, 저복습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럼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1: 안 어렵다 안 어려워 수학화학 안 어렵다
2: 과학으로 그리 된 거구만 물리화학 안 어렵지
1: 알고 싶다 알고 싶어 우주공학 알고 싶다
2: 깨우쳤다 달았네 AI
1: 평일 낮엔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2: 몇 시인지 알려다오
3: 11시 5분
4: 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오늘은 김대호 전 아나운서와 함께 이복습 저복습 특집 함께하고 있습니다.
5: 잠깐만요. 저 방금 이거 음악이 이과학 저과학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4: 아, 제가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5: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하네?
4: 나 아, 제가 이 노래 나올 때는 이제부터 그렇게 할게요.
5: 이과학 약속. 저과학 둘이 보이는 라디오잖아요.
4: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5: 그래, 오케이,
4: 입니다. 좋아. 이렇게
5: 좋았어요.
4: 요 CM이 나오면 제가 무조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5: 내가 퇴사를 하니까 이런 얘기 해줄 사람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해줄 사람이.
4: 오늘 사실 이 복습 저 복습으로 네. 복습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복습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5: 왜요?
4: 김태우 씨랑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 얘기 저 얘기 특집으로 가보면 어떨까?
5: 근데 사실 저는 이 지금 이과학 저과학을 들으시는 이 청취자분들은 물론 이제 저 얘기가 이제 재밌게 얘기하면 좋겠지만 네네. 과학 얘기를 좀 듣고 싶어 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4: 살짝 곁들이죠. 살짝.
5: 그래서 과학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4: 아, 그래요?
5: 그래야 제가 욕을 좀 덜 먹을 것 같아요.
4: 대호 씨는 과학 좋아하시죠?
5: 저는 과학 마니아예요. 얼리 어댑터이기도 하고 예. 저는 과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0: 만화책 가장 감명 깊게 본 만화책 중에 우주형제라는
1: 우주형제라는 만화책 굉장히 네. 재미있게 봤고 예. 저는 그 중학교에 중학교 때 과학 상상 발명 그리기 대회에서 양평 군내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0: 어 진짜.
1: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때 어. 과학 상상 발명 대회에서 저는 그 총리상을 또 받았습니다.
0: 국무총리상.
1: 그럼요.
0: 대단하다.
1: 그때 당시에 발명품이 이제 컴파스 알죠? 컴파스. 어. 컴파스에다가 샤프를 달았습니다.
0: 오,
1: 제품이 나오기
0: 나왔어요.
1: 전에.
0: 제품이
1: 나오기 전에 제가 그걸 달았다고요.
0: 아, 그럼 거기서 상 타가지고 그 아이디어가 제품화된 걸 수도 있겠네요.
1: 그거 제 겁니다. 농담입니다.
0: 특허를 냈어야 되는데.
1: 아, 농담이고. 어쨌든 그걸로 제가 받았어요.
0: 그래요. 진짜
1: 그래서
0: 대단하구나.
1: 과학 대백과 사전은 그때 처음으로 네. 컬러 대백과 사전을 하나 상품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총리 상이랑.
0: 그래서 배우 씨랑 과학 얘기를 해도 이질감을 제가 못 느꼈거든요.
1: 저 과학을 되게 좋아해요. 네,
0: 뭐 네. 이거 왜 그런 소리 나고 하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엿보지 못했어요.
1: 전혀. 네, 과학에 대해서 의논하는 것, 담론하는 것 되게 좋아하고 네, 되게 좋아합니다.
0: 아, 그러면 진짜로 제대로 오셨네요, 오늘. 네,
1: 그래서 과학 상상 발명 그리기 대회에서도 네. 이게 분필, 우리 이게 칠판 지우잖아요. 옛날에 분필가루 날리잖아요. 근데 그 분필가루를 항상 이렇게 칠판 지우기 털려면 밖에 나가서 윙 기계에다 털었어야 된단 말이죠. 네, 네. 아니, 벽에다 털든가. 근데 아, 칠판 밑에다가 에어컨을 달아보자. 공기청정기 겸 에어컨.
0: 이것도 다 나왔어.
1: 그 나오기 전에 제가 생각을 했다고요, 그거를. 나오기 전에.
0: 그 특허를 냈으면 아깝네요.
1: 아, 그러면 제가 이러고 안 있죠.
0: 특허를 냈으면 회사 계속 다니면서 있어도 되는데.
1: 아, 지금 말리부가 있겠죠. 제가. 어쨌든 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0: 너무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리고 그 창의력이라는 게 남다르다는 생각을 제가 예전부터 많이 했지만.
1: 맞아요.
0: 과학적으로도 그 창의력이 발휘가 됐었군요. 어렸을 때부터.
1: 그래서 저는 앞으로 뭐, 계획일 수도 있고 꿈이기도 하지만 특허 정도 하나 내보고는 싶어요.
0: 어우, 또. 네. 저랑 같이 얘기해봐요. 저는 숟가락은 안 얹고 조언 정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에이, 사람이 또 돈이 생기면 또 안 돼. 그런 거 쉽게 하면 안 돼요.
0: 아, 그러면 저기 법적인 조언이요.
1: 조언 제가 한번 구할게요, 나중에.
0: 같이. 아니, 왜 대호 씨가 뭔가 하는 거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 되고 싶은 마음이 저는 있기 때문에.
1: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오승훈 아나운서는 저기 자격증 컬렉터니까 변리사 자격증 한번 가보세요.
0: 오늘 너무 잘못 모신 것 같고 잘못 모신 것 같기도 하는 생각이 좀 됩니다. 과학 중에서는 어느 분야 좋아해요? 그러면
1: 저는 사실 우주 쪽 되게 좋아하고 우주과학 좋아하고 네. 그다음에 생물 쪽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0: 생물.
1: 네.
0: 생물 중에는 특히 요즘 키우는
1: 저는
0: 파충류 같은 거?
1: 쪽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곤충 쪽도 좋아합니다.
0: 곤충.
1: 예, 네, 저는 포유류 쪽보다도 포유류 쪽은 너무 고도화된 생물체. 라고 생각하는데 유전학적으로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파충류나 곤충류는 고도화라고 내가 편집했어. 너무 아프다 진짜.
0: 아니 그래요? 미안해요.
1: 진짜.
0: 우리 이과학 저과학은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1: 제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오승훈 아나운서가 뭐 하고 사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들어본 적은 있죠.
0: 네.
1: 근데 뭐 그냥 저도 등산을 좋아하니까 네. 뭐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등산하거나 자전거 탈 때 이렇게 들어주면 나중에 쓸만한 그쵸. 지식들이 있어서 재밌어요.
0: 네, 그런 반응들 보내주시는 분들 많은데
1: 네. 네.
0: 그래 자주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0: 태호 씨는 동물도 좋아하고
1: 좋아합니다.
0: 밤하늘 보는 것도 좋아하고 우주도 좋아하고
1: 맞아요.
0: 그렇죠.
1: 네. 네네.
0: 자연과 함께 산다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있잖아요.
1: 누구나 자연계 함께 살죠. 그걸 인식을 못하고 살 뿐이지.
0: 아, 맞네요. 예. 그렇게 자연이랑 가까이 지내는 건 대우 씨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좀 행복을 주나요?
1: 뭔가
0: 어떤 마음일지 궁금해요.
1: 한편 제가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그냥 자연은 대자연 특히나 뭐 그리고 조금만 뭐 대소를 나눌 수는 없겠죠. 네, 생명체나 자연에.
0: 그러지 마세요. 네,
1: 하지만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그리고 저는 항상 혼자 살고 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예, 이 자연의 일부분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네. 나 또한 뭔가 어디 한 부분이 어그러지고
0: 맞아요.
1: 연결돼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항상 들게 하는 예.
0: 저는 대호 씨랑 예전에 요즘엔 대화를 많이 못하지만
1: 네.
0: 대화할 때 되게 즐거웠거든요.
1: 우리 얘기 많이 했잖아요.
0: 네. 그게 뭔가 대호 씨의 그 철학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철학들이
1: 그쵸.
0: 은연중에 말 속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올 때 네. 되게 좋았어요. 그런 모멘트.

0: 솔직히. 그 제가 말이 적은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오승훈 아나운서랑 항상 대화하면서 딱 느낀 게, 아, 이 사람은 진짜 내가 지구라면, 이 사람은 우주구나.
1: 예. 그건 또 뭐예요?
0: 뭔가 나를 품어주는. 아유. 내가 막 불평불만하고 이런 것들을 다 들어주기만 하는.
1: 아, 아니에요. 네.
0: 같이, 약간 그런
1: 같이,
0: 느낌이 들어서.
1: 같이 불평불만 했지 뭐.
0: 예? 그거 다 얘기해요.
1: 그렇게 자연을 이렇게 가까이서 지내면, 아, 저건 왜 그럴까. 이런 궁금증이 떠오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되게 많고, 예. 창의적인 생각도 자꾸 떠오르는 편이니까.
0: 맞아요, 맞아요.
1: 최근에 혹시 자연을 보면서 궁금했던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0: 아, 요 최근에 그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전제를 네. 인간도 자연의 일부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한번 깔고 예, 두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네네. 제가 얼마 전에 콘텐츠로 무속인께 예, 신점을 봤거든요.
1: 네.
0: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게 뭔가 이분이 막 계속 뭘 보시더니 그림을 그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1: 예.
0: 도화지에다가
1: 오, 갑자기.
0: 그때 갑자기 닭살이 돋으면서 소름이 막 돋는 거예요.
1: 저는 그 얘기를
0: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1: 왜 소름이 돋는 것 같죠? 저는 그 얘기 듣는데.
0: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이. 이게 우리가 이 닭살과 소름 이게 물론 이제 이 생물학적으로 볼 때 뭐 네. 당연히 우리 신체 일부니까 그렇게 털이 설 수 있겠죠. 네, 네. 여러 가지 반응들로 인해서.
1: 맞아요.
0: 근데 그걸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춥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갑자기 내 생각만으로. 털이 설 때가 있단 말이죠. 이게 닭살이 돋을 때. 이거는 과연 왜 그런 걸까? 정말 어떤,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소름이 돋는 건지, 가물게 했기 때문에 소름이 돋는 건지, 이것 또한 어떤 신체, 어떤 반응인 건지,
1: 네.
0: 아니면 이것도 우리가 이게 어떤 이 뇌신호로 해서 조종을 할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
1: 네. 네. 아,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저도 과학을 오랫동안 공부를 했고 하니까 이 과학적으로 설명은 다 되잖아요.
0: 설명이 할 수 있겠죠.
1: 네, 그러니까 뭐 뇌에서 그런 뭐 조금 신기한 생각,
0: 맞아요.
1: 좀 의외의 생각 이런 것들을 보거나 느끼거나 했을 때 이게 반대로 우리가 몸에서 느낀 거를 뇌가 해석하기도 하지만 뇌가 먼저 생각한 거를 몸이 뒤늦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과학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근데 그곳이
0: 그 출처가 어디죠?
1: 출처 이곳저곳.
0: 아.
1: 들은 거예요? 읽고. 근데 그게 실제로 그런 현상을 마주했을 때는 이거 과학적으로만 설명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느끼는
0: 제 말이
1: 그게
0: 그
1: 많잖아요.
0: 예. 네. 네. 아, 물론 뭐 고민하고 고민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설명을 할 수 있겠죠.
1: 설명은 다 돼 있긴 해.
0: 예. 네. 하지만
1: 그게 아닌
0: 난 못 믿겠는데?
1: 그게 아닌 게 뭔가 끼어들어가 있을 것 같아 라는 부분이죠.
0: 예. 예. 그게 뭔가 100%가 다 맞는 경우는 없잖아,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요.
1: 맞아요.
0: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끔 궁금해요.
1: 이 과학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0: 이거 과학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요즘에 뭐 궁금하냐고 물어봐서 거기에 대답한 것 뿐인데 왜?
1: 아, 그렇다면 과학 얘기를 직접적으로 이게 들었을 때,
0: 네.
1: 이거는 진짜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다. 에이, 그만 들으라 한다. 했던 뭐 그런 분야는 혹시 있었어요?
0: 아, 저는 근데 과학 얘기는 저는 대부분 다 재밌게 듣기 때문에 사실 장벽 없이 들어서 아, 말도 안 돼. 막 이렇게 듣지는 않아요.
1: 근데 네.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다가도 네. 이해가 잘 왜냐하면 개념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예 내가 모르던 분야 거기에서 통용되는 언어 같은 것들을 아예 모를 때는 아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데
0: 그렇죠.
1: 할 때도 있잖아요.
0: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걸로 치면 뭐 양자역학 정도?
1: 아 그렇죠.
0: 예
1: 우리가 이과학 저과학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뭐.

0: 까만 거 세제곱. 네. 아, 세제곱이나 까매.
1: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까만 네. 어떤 물질이겠죠.
0: 알겠습니다. 암흑물질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1: 암흑물질 저도 네. 그냥 들어만 봤어요. 어.
0: 근데 이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아까 우주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대우 씨는 우주에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네. 네. 가시겠어요? 단 이 전제가 있습니다. 갔는데 돌아올 거란 장담은 못해요.
1: 저는 아, 정말 신중하게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화성행
0: 고민한 적이 있구나. 네.
1: 네. 화성행 편도행 티켓이 있으면 고민할 것 같아요.
0: 편도행 티켓인데
1: 네. 오 고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무책임하게 화성에 그냥 사람 보내진 않을 거란 말이죠. 뭐. 그러면 화성에 2주 계획 정도는 네. 세우고 보낸다는 가정하에 네. 화성에서 가면은 2주를 할 수 있다. 거기에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가는데 대신에 거기서 지구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화성에 정착해서 살아라. 네. 라고 한다면 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야, 진짜 대우 씨는 저는 자유로운 영혼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긴 했지만 여기서 가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네. 와, 왜냐하면 지구에 어쨌든 대우 씨가 자유로운 영혼이긴 하지만 네. 가족도 있고 네. 네. 어머니 아버지도 보고 싶을 거고 그렇죠. 이따금씩 그리고 여기에서 누리던 뭔가 것들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네. 생활하면서 네. 즐기던 것들도
1: 맞아요, 맞아요.
0: 화성에 이주를 한다 그러면 거긴 없을 거 아니에요. 누리던 것들이.
1: 그 모든 거 지금 오승훈 아나운서가 얘기한 모든 것은요. 언젠가 다 없어져요. 네. 그럼 남는 건 뭐다? 나다.
0: 나다. 네.
1: 그러면은.
0: 새로운 경험?
1: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죠.
0: 네. 그럼 새로운 경험이기 때문에 끌릴까요? 거기 가는 거는?
1: 그게 큰 부분을 차지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지의 영역인 거잖아요.
0: 네, 맞아요.
1: 그래서 경험. 그러니까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보고 울어도. 보고 웃어도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웃고 싶고 직접 보고 울고 싶고.
0: 야, 근데 사실은 내 앞에 펼쳐질 미래가 어둡잖아요. 암흑물질처럼.
1: 그걸 왜 그렇게 연결하시죠?
0: 우리가 아 눈앞이 깜깜하잖아. 네. 미래가. 그래도 괜찮아요. 그걸 헤쳐나가는 재미가 있는 걸까요?
1: 그걸 깜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0: 아 그렇구나. 예. 예. 사람마다 정말 생각이 다양하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예. 한 번 더 합니다.
1: 먼 터널 그 끝에 보이는 빛일 뿐이지 그걸 어둡다고만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요.
0: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암흑물질이랑 한번 연결을 다시 해볼까 싶어서 드린 말씀이었는데 네. 암흑물질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 주실래요?
1: 암흑물질이 그러면은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이에요.
0: 지구상에 존재하는
1: 암흑물질이니까.
0: 네.
1: 예. 어떤 뭐 이렇게 고체인지 아니면 뭐 어디 뭐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행성인지 네. 그냥 물질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만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인지
0: 네. 확인되지 않았어요.
1: 과학자들이 이래서 별로 안 되네.
0: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암흑이라는 게 네. 암흑이 까맣다 색깔이 그래서 어둡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 눈앞이 깜깜한 것처럼 아예 모른다 답답하다 라는 의미의 다크가 쓰인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 전혀 없다. 깜깜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런
1: 의미로서
0: 물질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1: 미래가 깜깜하다의 의미인 거예요?
0: 미래가 깜깜하다가 그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게 없다. 네. 지식이 깜깜한 거죠.
1: 뭐 보이지 않는다. 네. 뭐 이런 느낌.
0: 그렇죠.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1: 아,
0: 왜냐하면 우리가 안다고 하는 거는 인간의 경우에는 오감으로 이렇게
1: 그죠?
0: 예, 느끼거나 해야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실제 확인해보질 못해서.
1: 근데 왜 그러면 왜 암흑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진짜 다크라고 돼 있나?
0: 응, 다크 영어로 다크.
1: 아,
0: 메터리.
1: 아, 블랙이 아니구나.
0: 네, 블랙이 아니야. 그렇죠.
1: 아, 다크.
0: 그냥 어두운 세계의 어두운 물질인 거예요. 네. 그래서
1: 그 스타크래프트에 다크 템플로 있잖아. 다크 템플로. 안 보이잖아. 네,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인가?
0: 그쵸.
1: 오.
0: 그, 모르는 사람들이, 뭐,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우리 같은 편이야, 네. 라고 하겠지만, 상대편,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갑자기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막 내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 보여, 전혀. 느낄 수도 없어.
1: 우주에 다크, 암흑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0: 있지 않으면 이 우주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

0: 그래서 있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한 물질이에요.
1: 아, 약간 그런 거구나. 뭐가 있다. 그래서 이거다가 아니라 이럴 수밖에 지금 세상이 이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게 설명이 안 된다의 의미인 거고. 네,
0: 뭐라도 설명해보자.
1: 우리 그러니까. 우주가 존재하려면 암흑물질이 있어야 된다. 네. 약간 이런 느낌인 거네요.
0: 맞아요. 대호 씨는 눈앞이 깜깜했던 적이 있어요 혹시?
1: 지금인데요.
0: 이 질문을 받고?
1: 네. 아니 지금.
0: 지금 왜?
1: 내 인생. 프리로 나오고 나서의 내 인생이 암흑물질로 덮여있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행복한 것도 있잖아요. 그죠?
1: 세상에 행복이라는 건 없어요.
0: 예전에도?
1: 그건 형 이상학적인 개념이고 그냥 먹고 좋으면 생물학적인 반응인 거고
0: 네네.
1: 예, 재밌으면 그냥 재밌는 거고 예.
0: 그래서 이 시간에 그러면 그 깜깜한 시기에 이 시간에 네.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동기와 이렇게 좀 수다스러운 과학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조금 거기에 위안이 될까요? 그 깜깜한 생활에? 아닌가요?
1: 이거요?
0: 알겠습니다. 나는 좀 긍정적인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나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1: 자, 시계 좀 보고 하세요.
0: 시간 괜찮아요.
1: 괜찮아요? 네.
0: 혹시 질문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니, 그러면
0: 제가 대답하는 복습 시간이에요, 사실.
1: 그러면 네. 우주가 어쨌든 암흑물질이 있어야 이게 존재한다라는 가정인 거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면 우주는 뭐가 있어야 존재하는 거예요?
0: 뭐가 있어야 존재한다? 네.
1: 우주에 가장 존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
0: 아. 네.
1: 왜냐면 암흑물질 때문에 존재를 하는 거라면서요.
0: 이건 되게 철학적인 이야기인 거
1: 그러니까 같아요. 거꾸로 가면 그런 거 아니에요?
0: 그쵸.
1: 내가 존재하려면 엄마 아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0: 네, 네, 네. 근데 우주는 많은 과학자들이 아마 이렇게 답할 것 같고 저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우주는 뭐가 필요해서 왜 존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존재하는 것 같아요. 대호 씨는 왜 존재하죠?
1: 오승은 아나운서의 이 철학 저 철학인가요?
0: 근데 과학을 열심히 하다 보면 네. 철학자가 되거든요.
1: 아,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0: 모르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근데 많은 과학자들이 여기엔 동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1: 아니, 근데 너무 막연한 게. 아, 물론 이제 가설에서 이제 모든 이론들이 탄생하긴 하지만. 예. 그러면 암흑물질도 가설이에요? 아니면은 실제예요?
0: 가설이에요. 가설인데 가설구나. 이론을 뒷받침하는 가설인데 왜 우리가 아직까지 제가 가설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물질을 뭐 예를 들어 만져본다든지 눈으로 본다든지 아니면은 어디 포집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그걸로 전자기적 실험을 한다든지 무언가 상호작용을 하는 걸 봐서 우리가 어떻게 상태가 변한다든지 이런 걸 측정하면 있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걸 아직 확인을 못한 거죠.
1: 그럼 사실
0: 없다고 해도 되지.
1: 뻥일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맞아요.
1: 왜냐하면 타노스가 이 전세 우주 행성을 이렇게 관할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0: 맞아요.
1: 우리가 모르는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관할하고 있을 수 있는 거고.
0: 맞습니다.
1: 그러면 그 신이 어떻게 보면 암흑물질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암흑물질을 밝혀내면
0: 네.
1: 어쨌든 신하고 가까워지는 건가요?
0: 그건 모르겠고 우주의 원리에 대해서 우주가 작동하는 원리
1: 좀 더
0: 언제부터 만들어지고 어떻게 생성됐는지 그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훨씬 큰 도움이 되겠죠.
1: 그러면 암흑물질이 최종일까요? 우주를 구성하는데?
0: 아, 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근데 봐봐요. 우리가 인간 DNA를 분석하면 DNA 지도를 그리면 모든 질병을 이겨낼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1: 그렇죠.
0: 했어요.
1: 이런 점은 가능하죠.
0: DNA 지도가 만들어진 게 벌써 몇십 년도 더 됐어요.
1: 예.
0: 예. 근데 우리는 질병을 다시 극복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다.
1: 못해요.
0: 예. 왜냐면 그 알면 그 안에 또 새로운 게 나오고.
1: 아.
0: 그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면 또 새로운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한 반복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1: 그래서 제가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봐야, 어차피, 끙끙 알아. 어차피.
0: 어차피 끝이 없어.
1: 예. 네. 그냥 돈 벌어서 마트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먹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0: 근데 어쩌면 생각해보지 못한 미래에 대한 어떤 호기심?
1: 네.
0: 궁금증?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도전해보는 대호 씨와.
1: 맞아요.
0: 네. 끝이 없는 무한이지만 그거를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이 재미. 비슷한 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1: 그렇죠.
0: 생각하세요?
1: 그래서 제가 공상에 가까운 생각들을 하는 이유도 그런 희열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0: 네.
1: 약간 뭐

0: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예. 미지의 어떤 영역, 존재 또는 심지어 이게 뭐 나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하는 이유는 나도 나를 잘 모르겠는데 알아가는 예. 죽을 때까지 나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알아가는 재미가 있긴 해요.
1: 제가 지금까지 제 주변에서 본 사람 중에 나에 대해서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아마 김대우 씨일 것 같아요. 그렇게 느꼈어요, 저는.
0: 저 왜요? 제가 이기적이에요?
1: 이기적인 건 나만 생각하는 거고 나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떨 맞아요. 때 내가 기분이 좋고 네. 무엇을 할 때 내가 조금 더 즐겁게 재밌게 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늘 고민한 사람이라고 전 생각했거든요.
0: 그럼요. 그래야 인생이 조금 더 그나마 살만하거든요.
1: 맞아요.
0: 숨쉴만하거든요.
1: 그런 면에서 참 대우 씨가 저는 좋았고 네. 이 시간도 즐거운데 벌써 마무리 지을 시간이에요.
0: 저 가라고요?
1: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어요.
0: 아니, 잠깐만요.
1: 어떠셨어요?
0: 암흑물질 한 다섯 번 얘기한 것 같은데.
1: 이 복습 저 복습보다 오늘 이 얘기 저 얘기요.
0: 아니, 어쨌든 네. 저는 이제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네. 사실 암흑물질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저도 지금 갑자기 좀 약간 뭔가 인사이트가 좀 있었어요. 네. 뭔가 항상 어떤 그 하나를 가지고 가지를 뻗쳐나가는 것도 좋지만 네. 그 뻗어나온 증거들을 가지고 하나의 뭔가 정점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인사이트. 네. 그래서 제 인생의 암흑물질을 한번 발견해가는 그런 시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 더 궁금하신 건 이과학 저과학 유튜브에 암흑물질 쳐보시면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0: 있어요. 이럴 거면 그냥 영상 보라 그러지 왜 이런 시간에
1: 아마 올라갈 것 같습니다. 대우 씨 이제 인사를 진짜 해야 되는데
0: 네. 예.
1: 다음에 또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저는 언제든지 또 불러주시면은 또 찾아뵙겠습니다. 저 정말 과학 되게 좋아하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궁금한 것들 같이 이렇게 고민해볼 시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오래오래 락토핏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탄탄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1: 탄탄방수
2: 대형 방수전 시장 운영. 지배.

0: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의 나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5: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6: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고 하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

0: 뺏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6에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팀앱대리, 팀앱대리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동 MBC 정오 뉴스입니다. 경북 북부는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고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로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흐리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북 곳곳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경북 북부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1도, 내일은 28도에서 31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경북 지역의 산사태 위기 경보가 어제 오후 8시부터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됐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경북 중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 데다 상주 등 일부 지역에는 앞서 많은 비가 내려 산사태 위험이 커졌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산림청은 산사태 취약 지역과 산림 주변 접근을 자제하고 대피 명령이 내려지면 지정된 대피소로 신속히 이동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청년 한 명이 34살까지 교육과 취업, 주거, 자산 형성 등을 통해 최대 1억 9천만 원 상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지난 28일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투자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구직 청년을 위한 청년 기회자금과 청년 미래적금, 월세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성장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과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 지역 청년의 일자리 정착을 지원하고 내년 청년 정책에 모두 43조 3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경북대와 국립경국대, 국립금호공대 등 전국 30개 지방공립대 신입생의 등록금이 전액 지원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지난 28일 청년예산 언박싱 2027에서 지방국립대 전액장학금 2,130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입생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 대상은 해마

다 확대돼 2030년에는 지방 국립대 전학년으로 늘어납니다. 의대와 치대, 약대, 수의대 등 의약학 계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경북도의회가 오늘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도정과 교육행정 현안에 대한 도정질문을 진행합니다. 안동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백신 의원은 지방도 안전 문제와 고위험 산모, 신생아 필수 의료체계 구축을, 봉화 출신 교육위원회 김상희 의원은 K-베트남밸리를 경북 차원의 전략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질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원자력특별위와 인구정책혁신특별위 등 5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선임합니다. 안동시는 치매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올해 75세가 된 1951년생과 75세 이상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조기 검진을 실시합니다. 검진을 원하는 어르신은 신분증을 지참해 안동시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고 거동이 힘든 이들을 위해 찾아가는 검진도 병행됩니다. 검사 결과 인지저하가 의심되면 추가 진단과 협력 병원 연계를 거쳐 치료비 지원과 기저귀 등 조호물품 제공을 포함한 맞춤형 관리가 지원됩니다. 봉화군이 효를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 달 23일까지 2026 효행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봉화군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75세 이상 직계존속을 포함해 3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입니다. 안동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송나영이었습니다.

0: 국제 시사와 소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입니다. 무엇이 최초의 라디오 방송이냐에 대해서는 주장이 엇갈리지만 1920년 8월 31일 오늘로부터 106년 전에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처음으로 뉴스가 라디오 전파타고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상업방송으로서의 라디오 이전에 라디오가 전한 것은 말 그대로 뉴스였던 셈이죠. 당시의 신문은 이걸 두고 보이지 않는 나팔을 통해서 세상에 소식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라디오는 이른바 보이는 라디오가 됐으니 세상은 변한 것이지만 뉴스를 전하는 역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간절히 전하고 싶은 소식은 네팔 대홍수에서 실종된 사람들의 구조 소식입니다. 지금부터 네팔 현지를 연결해서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의 문광진 파송선 교사를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오늘로 3일째 현지 소식을 저희들 위해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나와 계십니까? 문 선교사님?
1: 네, 안녕하세요. 문광진 선교사입니다.
0: 예, 지금 현지로 가는 산 속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1: 예, 목표 지점에 한 35km 남은 산 정상에 지금 있습니다.
0: 아, 예. 아무래도 산속을 달리다 보니까 전화통화가 안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중으로 도착하실 수가 있겠네요?
1: 네, 저희가 어제 가서 현장을 다시 조사하고 오늘은

0: 보험물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1: 아, 예. 근데 하필이면 주말에 또 네팔에 비가 많이 내렸다고 들었는데 그 호수 수위는 괜찮을까요? 산 꼭대기에 있는 다른 호수들?
0: 예, 수위는 조금씩 높아졌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밑으로 물이 많이 내려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1: 예, 예.
0: 예, 하지만 토사물이 쌓여서 중상시의 강보다 수위가 토지 자체가 2, 3m 올라와 있습니다.
1: 예.
0: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비가 오면 그 전보다 훨씬 범람률이 더 심할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여러 가지로 걱정이네요. 그나저나 지금 사망자하고 실종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800여 명, 또 실종자 수는 3,000명을 넘었다고 하는데 구조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뉴스는 나오고 있지만 현지에서 보시거나 느낀 바로는 어떠신지요?
0: 네, 기본적인 구조활동은 산악 지형이라서 헬기도 계속 수색 구조작업을 정부에서 하고 있고요.
1: 예.
0: 부상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이틀, 3일, 4일 걸려서 지금 밑으로 다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1: 예.
0: 예, 그래서 부상을 입지 않은 피해 가족들은 거의 다 밑으로 내려온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럼 지금 이제 진짜 어려운 사람들만 남아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한국인 실종자 9명을 찾는 구조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헬기 수색이 그렇게 아주 뭐 용이하진 않은 것 같아서 우리 그 신속대응팀 수색대가 오늘 육로 수색을 위해서 대사관을 출발했다는 소식이 아침에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뭐 목표 지점까지 다 갈 수 있을지 아직 좀 미지수긴 한데 이게 헬기가 떠서 구조하는 데는 아무래도 좀 그 한계도 있는 모양이죠?
0: 우선에 오늘 날씨가 안개가 너무 많이 떠서 헬기가 뜨더라도 100m 앞에 실의 사물들을 구분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1: 예.
0: 그리고 확인을 했더라도 헬기들이 내릴 장소가 없습니다.
1: 아, 그건 여전하군요.
0: 네, 그건 여전하고요. 그리고 오늘 한국 구조팀들이 가는 것은 육로로 이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예.
0: 예, 육로로는 거기까지 상체를 통해서 충분히 도달 가능합니다.
1: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그 육로 같은 게 통제가 되고 못 들어가게 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0: 그거하고는 좀 다른데요. 지금 통제받고 있는 육로는 차량들이 다니는 도로들이 끊기는 거나 유실되어서 위험해서 막고 있는 것이고요.
1: 예.
0: 현지인들이 평상시에 다니는 차는 못 다니지만 사람은 걸을 수 있는 도로들은 통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신속대응팀의 수색대도 걸어서 가고 있는 모양이죠?
0: 네, 좀 있으면 저 군부대가 있는 그 지역부터는 차로 조금 한 10km 정도 이동하고 그 위는 다 걸어서 이동해야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구조하러 가는 분들도 고생일 텐데 아무튼 그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구조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 문광진 선교사께서 이재민들이 모여있는 대피소를 방문했다고 들었습니다. 상황은 어떻습니까?
0: 그전에 지진이 났을 때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데 지금은 이재민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다 이동을 하고 있고요.
1: 예.
0: 굉장히 많은 숫자들은 인근에 자기 친척 집에 머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 예.
0: 예, 그리고 일부 아예 친척이나 거주지가 없는 사람들은 군청이나 학교 이런 곳에 모여서 100가정, 200가정씩 이렇게 집단으로 수용시설에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예. 그래도 구호 활동은 생각보다는 조금 괜찮게 이루어진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그렇습니까?
0: 예, 우선에 피해자들이 모여있는 지역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서
1: 예.
0: 그 지역으로는 정부나 큰 구호단체들이 식량들은 충분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1: 아, 예. 다행이군요. 오늘 구호활동 잘 다녀오시고요. 또 현지에서 변화된 내용이 있으면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전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0: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 지금 현장으로 가시는 길에 잠깐 전화 통화했습니다. 희망신구 기아대책의 문광진 파송 선교사였습니다.

0: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예, 오늘 지구촌 사이드 A는 미국과 베네수엘라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원유 협정을 맺으면서 650억 배럴 규모의 유전 개발 사업에 직접 뛰어들기로 했다고요. 우리가 기름하면 흔히 이제 중동부터 떠올리지만 사실 원유 매장량 규모만 놓고 보면 베네수엘라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지금 이란과의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 우려가 커진 미국으로서는 베네수엘라의 원유가 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석유 계획이다. 트럼프는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것으로 중간선거를 돌파할 이슈로 삼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도 또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프린스타의 손편지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송인근 편집장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2: 네, 안녕하세요.
1: 예, 원유 계약 관련해서 베네수엘라와 미국이 큰 계약을 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2: 네, 지난 금요일 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석유 거래를 체결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1: 예.
2: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그다음에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권한대행, 그리고 핏 헥세스 국방장관까지 관여한 계약 이었습니다.
1: 예.
2: 이게 보통 유전 개발이나 뭐 원유 계약을 체결을 하면 기업이 나서기 마련인데 그게 아니라 미국 정부, 그것도 국방부가 직접 나섰다는 점이 특이했고요. 미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알레한드로 베탄쿠르라는 이 베네수엘라의 사업가하고 손을 잡고 새로운 법인을 하나 만들기로 했고요. 근데 베탄쿠르가 이제 차베스 정권 때부터 정부 조달 사업을 해서 이제 부를 축적한 인물이고 마두로 대통령 시절에도 미국 정재계하고 활발하게 네트워크를 쌓아온 인물이고요. 이 사람하고 같이 만든 회사가 말씀해 주신 대로 베네수엘라의 유전 17곳 잠재 매장량만 놓고 보면 650억 배럴에 대한 100년간의 개발권을 뭐 이제 갖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1: 일단 뭐 그 외견상 굉장히 큰 계약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잘 진행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게 어쩌면 이제 미국과 베네수엘라는 동상이몽일 텐데 각 나라가 이 계약을 성사시킴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은 뭐가 있을까요?
2: 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좀 그나마 좀 자세히 보도를 했는데 우선 미국은 새로 개발하고 생산하는 석유의 55%를 확보했다. 라고 합니다.
1: 예.
2: 그래서 미국 국방부가 이 아까 그 합작 법인 새로 만드는 법인의 35% 지분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원유 생산량의 20%는 미국 정부가 시장 가격이 아닌 원가로 우선 구매할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입니다.
1: 예.
2: 그러니까 650억 배럴의 절반 이상을 미국은 이제 확보하게 되는 거고요.
1: 예.
2: 베네수엘라의 이제 델시 로드리게스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번 계약을 이제 자축했는데 베네수엘라가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게 됐고 2000억 달러 넘는 세수를 창출하게 됐다면서 국가 재건에 뭐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 예, 예. 그 왜 올해 초에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해서 데려갔을 때 마약 전쟁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 왔는데 그게 이제 명분이었죠. 그런데 사실은 석유 패권 때문이다라는 얘기는 그때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약이 어찌 보면 좀 예견된 것이기도 한데 이번 계약을 통해서 트럼프의 목표가 보다 좀 구체적으로 나타났다고 봐야 되겠죠?
2: 네, 이게 엑시오스가 그저께 또 보도를 했는데 트럼프
1: 예.
2: 대통령이 이제 1월 3일에 마두로 체포 작전을 하기 전부터 이미 물밑에서 베네수엘라의 유전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고 하고요.

0: 블룸버그도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어떤 공식적인 명분은 마약 밀매가 맞긴 했지만 실은 이제 세계 1위 매장량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의 석유 이권을 확보하겠다 또는 최소한 다른 나라, 사실상 중국이죠.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목표는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뭐 이 원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선 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하고 안보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는데 특히 뭐 요즘 어딜 가나 뭘 해도 중국을 대상으로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여기서도 역시 중국이 대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더군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도 비슷한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이슈로. 하지만 이제 다음 달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제 중요한 협상을 할 텐데 여기서 이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카드를 썼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0: 실제로 중국도 좀 타격이 좀 예상이 되는 게 그동안 중국 국영은행들이 베네수엘라에 빌려준 돈이 한 6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중국의 중남미 전체 대출의 절반 정도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100억 달러 넘는 차관이 부실 채권으로 묶여 있고 또 중국 석유 천연가스 공사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하고 오랫동안 이제 합작 사업을 운영해 오기도 했고 최근에는 별도로 다른 석유 회사가 신규 투자 계획도 발표를 했는데 루비오 장관이 그동안 공개적으로 중국 같은 적대 세력이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장악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압박을 해 왔고 또 생각을 해 보면은 미국은 차베스 정권 때부터 베네수엘라 강도 높게 경제 제재를 해왔고 근데 그러는 사이에 중국이 사실 베네수엘라의 큰 무역 파트너가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초에 이제 특수부대를 보내서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고 축출해버린 다음에 이제 이 판의 주인은 우리다. 기존에 하던 거래 다 무효다. 베네수엘라 석유 사고 싶고 거래하고 싶으면 우리를 통해야 할 거다라고 계속 이제 압박을 해왔는데 이번 협상 발표로 거기에 좀 일종의 못을 박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럼 지금까지의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무효라고 해버리면 다른 나라와 맺은 것들이 그러면 중국으로서는 당연히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텐데 빌려준 돈을 다시 받는 건 뭐 당연히 어려워질 상황일 수도 있겠고 중국은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0: 중국으로서도 이제 사실 당연히 반발을 할 테고 여기에 맞서서 이제 카드를 가지고 나오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란하고 맺은 협정 호르무즈하고는 좀 지정학적인 좀 차이가 있는 것이 베네수엘라가 뭐 지리적으로도 그 미국하고 훨씬 가깝기도 하고요. 카리브해만 건너면 바로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호르무즈 해협도 이란 상황에 비하면은 좀 내놓을 카드가 좀 마땅치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1: 예. 그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은 물론 뭐 미국의 우호적인 사람으로 세워놨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자기 나라의 자원을 이렇게 불리한 조건으로 넘기게 되면 국내 여론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습니다. 이제 베네수엘라가 1999년에 개정한 헌법을 보면 베네수엘라 석유는 국가 소유고 이 권리는 매각할 수 없다. 이른바 이제 자원주권이 명시돼 있는데 어찌 보면 좀 아이러니한 게 로드리게스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 개헌을 단행했던 이제 잘 아시는 차베스 전 대통령의 정당인 사회당 소속이긴 하거든요. 그런 로드리게스가 그래서 역사적인 뭐 국가주권 수호 정신에 따라서 이번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이제 자화자찬을 하니까 베네수엘라 안 쪽에서도 엄청난 이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베스 충성파로서 현재 망명 중인 그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전 수장을 지냈던 라파엘 라미레즈 같은 사람은 이번 협상을 가리켜서 새로운 형태의 미국 식민주의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베네수엘라 기획 장관을 지냈고 지금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스쿨 교수인 리카르도 하우스만은 이번 합의를 수치스러운 계약이라고 마찬가지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1: 그래서 사실 문제는 이제 미국 내 유가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심리적 경계선 4달러를 넘었다는 얘기는 이미 지난번에 나오긴 했는데 요즘 얼마나 합니까? 저기 저 송 편집장이 사시는 동네는?
0: 저도 이제 그 집에 와서 어제 그제 그 기름을 넣었었는데 예전 같으면 저는 차가 크지 않아서 $30 정도면은 그 기름통이 다 찼었는데 이번에는 $40 가까이 나왔습니다.
1: 많이
0: 그래서
1: 올랐군요.
0: 정말 기름값이 많이 오르긴 올랐구나. 네, 실감을 했습니다.
1: 갤런당 몇 달러인지는 뭐 물론 동네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그것도 혹시 보셨는지요?
0: 네, 갤런당 지금 8월 28일 날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4.09달러 미국
1: 그렇군요.
0: 평균이라고 합니다. 이게 1년 전 같은 기간에는 3.21달러여서 실제로 한30% 가까이 1년 사이에 유가

0: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1: 예.
0: 주유소에 갈 때마다 사람들은 이거를 체감하지 않을 수가 없죠.
1: 예. 그 트럼프도 갤런당 유가를 늘 보고 있을 텐데 뭐 그것이 어느 정도 그렇다면 베네수엘라와의 이런 계약으로 좀 해소될 것이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약간 회의론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까 말씀하신 거는.
0: 그렇습니다. 네, 이제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하고 대규모 석유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국제 유가도 내려갈 거고 지금 또 전략적 비축유가 상당히 빠르게 소진되고 있거든요. 미국이
1: 예.
0: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유가가 제대로 아니 그 원유가 잘 유통이 안 돼서요.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긴 할 텐데 그거는 몽상이다라고 뉴욕타임즈가 꼬집긴 했어요.
1: 예.
0: 왜냐하면은 새로운 오일 프로젝트라는 게 완공돼 시설을 완공하기까지만 보통 수년이 걸리고 그다음에
1: 예.
0: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노후돼 있거든요. 게다가 미국의 경제 제재로 제대로 사실 쓸 수 있는 바로 이제 유전을 개발해서 원유를 시추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거를 보수하고 개보수하는 데만도 또 몇 년이 걸릴 테고 그래서
1: 예.
0: 실제로 베네수엘라의 지금 그 유전에서 그 생산량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심지어 지금 계약 내용이 정확히 아직 알려지지도 않았고
1: 예.
0: 그래서 이게 실제로 유가 인하까지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그럼 베네수엘라와의 이 석유 계약이 당장 뭐 중간 선거용으로 써먹을 수 있는 카드는 냉정하게 보면 아닌 것 같고 어찌 보면 우리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하는 그런 그 심리적 안정감을 중간 선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면 되겠군요.
0: 뭐 트럼프로서는 이제 굳이 노린다면은 그런 점이 잘 부각돼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뭐 공화당에 표를 줬으면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 예.
0: 이 과연 이 이번 그 계약 발표 자체를 원유 협상 자체를 그 발표한 걸 과연 어디까지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한테 유리한 판을 좀 만들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그저 자신의 치적을 위해서 또는 이란에서 워낙 지금 전쟁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좀 궁지에 몰려 있는데
1: 예.
0: 요거를 좀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카드로 이렇게 좀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0: 네.
1: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 뉴스레터의 송인근 편집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가데호의 노래 우리를 듣겠습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는 우리가 될 수 있을지 글쎄요. 노래 가사처럼 서로 다른 곳을 쳐다보면서도 같은 춤을 추는 것에 지나지 않겠죠. 가데호의 우리입니다.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MBC 라디오,
2: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1: 예, 출장에서 돌아온 강다은 아나운서의 2부 국제뉴스 들으시겠습니다.
2: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이란령 라라크 섬의 로켓 발사대 두 곳을 공습했습니다. 지난 7월 24일 트럼프의 지시로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한 이후에 나온 첫 공격입니다. 이란 타스님 통신은 이번 공습으로 최소 2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즉각 보복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 정권을 무슬림 공동체 전체의 적으로 규정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란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겠다는 미국의 말을 듣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미국도 이에 지지 않았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란과 관련이 의심되는 이집트 은행을 제재하기로 했는데요. 이집트 국영은행 방크미스르의 아랍에미리트 지점에 대해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크미스르가 이란 정권이 미국 달러에 접근하는 주요 통로라는 건데 미국이 말뿐이 아니라 직접 제재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가 11월 중간선거 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중간선거 이후 한 번 더 만난다? 트럼프 1기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르의 전망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실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게 필요하단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후에 가입할 건지를 묻는 아이슬란드 국민투표에서 반대표가 53% 나왔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어업의 비중이 수출의 40%를 차지할 만큼 큰데요. 이후에 가입할 경우 회원국가의 어선이 아이슬란드 해역에 진입하는 걸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8월 31일 월요일 오늘의 국제뉴스 저는 강다은이었습니다.
3: 与世界接轨
4: Conectarse con el mundo
5: 세계와 지나가る

0: التواصل مع العالم.
1: Connect with the world.
2: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3: 예,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열린 잭슨 홀 미팅이 주말 내내 글로벌 시장의 화제였죠. 잭슨 홀 미팅이 어떤 행사인지 지난 금요일에 김효진 박사와 자세히 알아봤고, 역시나 이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연설이 하이라이트였는데, 말을 아낄 것이다 라는 시장의 예상과는 다르게 물가와 금리에 대해서 비교적 많은 얘기를 풀어냈습니다. 케빈 워시가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적 성향을 드러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이런 전망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가 연준을 향해서 금리 인하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물가와 트럼프란 두 압력 속에서 케빈 워시는 과연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잭슨 홀 미팅 연설에서 힌트를 찾아보죠. 이효석 HS 아카데미 대표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예. 그동안 케빈 워시는 연준이 너무 좀 친절했다. 그러니까 말이 많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4: 네.
3: 말을 좀 아끼는 분위기였는데 잭슨 홀 미팅에서는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물가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언급한 셈이네요.
4: 네. 뭐 적극적으로 언급했다라고 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언급을 했다라는 게 언급을 안 할 줄 알았던 사람들 입장에서 좀 놀랐을
3: 그러니까요.
4: 것 같다.
3: 예상보다는 더 많이 풀어냈다 그런 얘기.
4: 네. 예. 그래서 연준이 너무 친절했다. 이게 이제 친절한 금자씨 옛날 영화처럼 친절한 FMC였다. 뭐 예. 이런 의미였죠. 그래서 근데 왜 친절했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제 케빈 워시도 얘기를 했지만 연준이 그동안 친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3: 예.
4: 당시에 아시겠지만 금리를 제로금리로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 나중에 금리 올릴 거잖아 그러면서 이제 경제활동을 안 하니까
3: 예.
4: 그러면 내가 어떻게까지 얘기해 주면 되겠니? 금리를 제로로 낮췄는데도 뭘 더 얘기해 주니?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뭐 6개월 동안은 확실히 안 해줄게. 아니면은 뭐 실업률이 언제까지는 내가 금리 절대 안 올릴 테니까 그냥 좀 날 좀 믿어줘. 이렇게 예. 얘기하면서 친절한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말이 그때 처음 나왔거든요.
3: 예.
4: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줄 경제 상황이 아닌데 왜 그렇게 계속 친절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3: 이제 아, 그래서 말을 아낀다.
4: 네, 케빈 워시의 주장이었고요.
3: 예, 예.
4: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뭐 많은 얘기를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3: 아, 그런가요? 네.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봤다고 들었는데
4: 네.
3: 이효석 대표께서 연설 아직 내용을 잘 모르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좀 해주신다면.
4: 네, 저는 이제 이번 그 연설을 이제 쭉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분량을 AI에 할애를 하고 있어요.
3: 맨 앞부분부터 얘기했죠.
4: 앞부분부터 AI 얘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3: AI의 우호적인.
4: 네, AI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은 국내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안 돼서 뒷부분에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내가 어떤 식으로 통화 정책을 운영하고 연준을 관리하겠다 이런 이야기 계획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 판단에 대한. 이제 금리를 어떻게 할 거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이분이 인용했던 이제 말 중에서 척 예거라고 하는 미국의 비행사 출신인데요. 이분이 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진실의 순간이 되면은 이유가 있거나 결과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다.
3: 예.
4: 그러니까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은 결과를 책임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나는 결과에 책임지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예.
4: 그 전에 있었던 그 파월 의장을 좀 약간 비꼬는 듯한.
3: 그러니까 뭐에 대한 의지. 단호한 의지일까요?
4: 예를 들어서 물가가 올랐는데 아 물가가 오른 이유는요. 이게 이런 거고요. 저런 거예요. 뭐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3: 예.
4: 연준은 그냥 물가를 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3: 어.
4: 예, 그렇게 단호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예. 그러면 물가를 잡겠다라는 것은 금리 인상으로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4: 네네. 그래서 연준이 해야 되는 일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3: 예.
4: 물가를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고용시장이 너무 안 좋아지면 안 됩니다. 근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서 경제활동을 천천히 하라고 워워를 해야 되는데요.
3: 예예.
4: 워워를 너무 세게 하다 보면은 고용시장이 망가지겠죠.
3: 아,
4: 이게 이제 마치 옛날에 이제 비유로 하자면은 남학신을 파는 아들과 집신을 파는 아들과 비슷합니다.
3: 예.
4: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남학신은 잘 팔리는데 집신이 안 팔려서 걱정. 그리고 해가 쨍쨍 나면은 집신은 잘 팔리는데 남학신은 안 팔려서 걱정. 이런 거잖아요.
3: 예.
4: 그러니까 고용을 신경 쓰다 보면은 물가가 걱정되고 물가를 신경 쓰다 보면은 고용이 걱정된다는 거예요.
3: 예.
4: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케빈 워시가 얘기했던 거는 고용 시장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날씨가 맨날 쨍쨍하니까 집신 파는 애는 걱정 안 한다.
3: 예, 예.
4: 대신

0: 이제 물가는 좀 걱정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시장에서는 요 그러면은 이제 금리를 올리려고 하네 이렇게 예. 이제 해석이 됐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예. 명확하게 나 금리 올리래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지금 얘기하는 분위기나 근거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0: 네.
1: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 지금 9월에 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이 되잖아요.
0: 네네.
1: 그러면 뭐 금리 측면에서 당연히 어느 정도는 좀 올릴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인가요?
0: 9월 달에 이제 되기 전에 이제 고용과 물가와 관련된 지표들이 한 번씩 나옵니다.
1: 예.
0: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지난달 고용 지표를 보면은 놀랍게도 미국은 고용이 감소했어요.
1: 예.
0: 그런데 이번에 케빈 어시의 발언은 지금은 완전 고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맞잖아요.
1: 그렇죠.
0: 고용이 감소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케빈 어시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사실 미국의 고용자 수는 지금 한 2, 3년째 안 늘고 있습니다.
1: 예, 예.
0: 이러쿵 저러쿵 해가지고 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결국은 안 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이미 미국이란 나라에서는 이민자를 추방하고 그래서 충분히 있을 만한 사람들만 있고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충분해서 그냥 이 정도로 하면 그냥 완전 고용이야. 고용시장은 걱정할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1: 물가 지표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0: 네.
1: 예. 이렇게 케빈 어시가 대놓고 말할 정도로 미국 물가는 좀 안 잡히거나 위험한 상태인가? 그건 어떻게 봅니까?
0: 근데 물가도 케빈 어시가 이제 그 물가를 측정하는 지표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1: 예.
0: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물가라고 얘기하지만 아니 무슨 물가를 얘기하는 거야? 뭐 수입 물가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은 장바구니 물가를 얘기하는 거, 어떤 물가를 얘기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해석하는 방법도 다양한데, 냉정하게 보면은 케빈 어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표를 기준으로 보면 물가는 잡히고 있어요.
1: 예.
0: 근데 이번에는 이제 물가가 좀 걱정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의도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무슨 의도가 있냐면은, 나는 물가를 잡을 의지가 확실하단다. 니네들 내 말 잘 들었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예.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질문은 이렇게 수렴이 됩니다. 9월에 금리는 오를 것인가?
0: 네. 저는 이제 뭐 그 올리는 척을 하면서
1: 예.
0: 이제 손을 안 대고 코를 푸는 게 이제 제일 좋은 거니까.
1: 그것도 뭡니까?
0: 금리를 올리는 척 해가지고 올릴 것 같이 해놓고 안 올리는
1: 예, 예.
0: 그런 이제 정책을
1: 금리를
0: 쓰면서
1: 금리를 올리는 효과는 가져오는. 네.
0: 금리를 올릴 것 같으니까 이제 물가는 잡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1: 예.
0: 그게 이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아마 케빈 어시가 원하는 것도 그 방향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올릴지 안 올릴지는 아직 이제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 나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 지표나 물가 지표를 확인하고 나서
1: 예.
0: 회의장 안에 들어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 그런가요? 그래서 아무튼 뭐 케빈 어시가 사실은 매파 아니냐 다시 말하면 이제 그 금리를 올리자는.
0: 네.
1: 또 아직 매파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좀 엇갈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0: 네.
1: 그런데 그 이건 뭐 시장은 심리라고 하고 또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은 충격이 아니라면서요.
0: 네, 네.
1: 그러면 금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마치 올릴 것처럼 얘기를 해 놓으면 실제로 조금 올리더라도 그 파장은 좀 덜하지 않을까 특히 시장에.
0: 아. 그렇게 되기를 이제 바라고 있을 거고요.
1: 예, 예.
0: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미국에서 지금 금리가 제일 걱정이 되는 거는 장기 금리예요.
1: 이제 예, 예.
0: 30년 동안 빌려달라는 금리, 그러니까 채권에 대해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문제인데 케빈 어시가 얘기하는 거는 단기 금리입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제 초단기 금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트럼프도 그렇고 다 이제 제일 좋은 상황은 단기 금리는 조금 오르더라도
1: 예.
0: 장기 금리가 안정되는 게 훨씬 중요해 이런
1: 예.
0: 얘기고요. 장기 금리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인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사람들이 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지 안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지가 중요하고
1: 예.
0: 그건 또 역설적으로 단기 금리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케빈 어시가 단기 금리를 올릴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1: 예.
0: 물가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고 장기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그 참 그 말 하나 해석하기가 참 이렇게 어렵군요.
0: 네네.
1: 현재 미국 시장이라든가 우리 코스피 시장은 오늘 뭐 떨어졌다고 들었는데.
0: 네네.
1: 이 연설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0: 네, 그 뭐 어쨌든 케빈 어시 발언 이후로 미국 시장도 조정을 받았고
1: 예.
0: 그 영향으로 이제 국내 시장도 한 3% 정도 조정을 받고 시작했는데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한 1%대 조정으로 지금 이제 회복을 좀 많이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8월 한 달 동안에 코스피를

0: 빨리 회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좀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1: 예, 6, 7월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0: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런 기대감들은 좀 내려놓으시고 천천히 회복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멀리 보시는 게 지금 더더군다나 필요한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예, 예. 지금 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인물은 당연히 트럼프입니다. 최근까지도 연준이 금리 내리지 않는다고 노골적으로 비판해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운을 띄워놓으면 케빈 워시가 트럼프로서는 입장이 좀 곤란할까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손 안 대고 코프는
0: 네네.
1: 뭐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거를 트럼프도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0: 아마 그 제가 생각할 때 원래는 연준이라는 곳은 미국의 재무부 정부하고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라는 게 이 독립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거든요.
1: 예, 예.
0: 왜냐하면은 아니 정부 입장에서는 언제나 금리를 내리고 싶어요. 트럼프뿐만 아니라 모든 대통령이 항상 그랬습니다.
1: 예.
0: 근데 이제 연준은 물가를 잡아야 될 때는 금리를 또 올리기도 해야 되니까 독립적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1: 예.
0: 개인적으로 지금 미국은 사실상 둘이 같이 이야기하면서 정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예.
0: 얼마 전에 베센트 장관도 함께 일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로
1: 예, 예.
0: 노골적으로 두 재무부와 연준이 같이 협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 예.
0: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어렸을 때 같은 회사에서 근무도 했었어요. 그래서 친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서로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야 네가 이번에 좀 세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장기 금리 좀 내려오겠지. 형님 이제 이 정도 얘기하면 괜찮겠죠? 뭐 오케이 뭐 이런 느낌이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사람을 앉혀놨으니까
1: 예.
0: 일단 믿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협화음이 예. 날 것 같지는 않아요.
1: 그렇군요. 이효석 대표가 케빈 워시 의장의 연설에서 또 주목한 부분도 있죠.
0: 네, 저는 이제 AI 관련된 게 굉장히 예.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1: 아까 말씀하신
0: 이제 아까 이제 남학신이냐 집신이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1: 예.
0: 남학신 장수랑 집신 장수 그 두 아들을 모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AI 때문에 가능하다. 왜냐하면 AI가 되면은 물가를 높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용 시장도 좋고 경제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
1: 예.
0: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텐데 그게 이제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를 우리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가지고 11월, 12월 때까지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1: 예.
0: 그 내용이 상당히 고무적이야. 하지만 내가 이게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해서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결정하진 않을게. 라고 얘기했지만
1: 예.
0: 상당히 고무적이고 이 결과가 나오면 이걸 반영해서 내가 통화 정책을 결정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점이죠.
1: 예, 예.
0: 그러니까 지금 AI가 정말 연준에서도 제가 찾아보니까 논문이 AI 논문이 한 40개 50개 있어요.
1: 예.
0: 그리고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봤습니다.
1: 예.
0: 그중에 이제 AI 기술이라는 것을 어떤 기술이냐라고 볼 때 그 두 가지 비유로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가 전구 같은 거고요. 두 번째는 현미경인데 전구도 생산성을 많이 개선시켰잖아요.
1: 예.
0: 근데 그거는 전구를 한번 끼면은 추가적인 생산성 개선은 없죠. 근데 현미경은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데 발명하는 방법을 발명하는 거다. 그러니까 현미경이 하나 생기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발견되고 예. 성능이 개선됐잖아요. 과학 기술도 그렇고요. 이제 AI는 그런 기술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남학신 장수와 집신 장수를 모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다.
1: 예.
0: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그 비유는 참 좋네요.
0: 네.
1: 예. 그 현미경과 전구는 누구 비유입니까?
0: 아, 그는 연준의 논문에 나와 있는.
1: 아, 그렇습니까?
0: 네. 예.
1: 워낙 비유를 평소에 잘 하셔서
0: 아, 제가 한 건 아닙니다.
1: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금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현성 한국 총재가 한국은행 총재가 뭐 거기도 갔었잖아요.
0: 네네.
1: 잭슨 홀 미팅에도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우리도 올려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던데 그건 어떤
0: 맞습니다.
1: 뜻으로 받아들일까요?
0: 근데 뭐 금리를 안 올린데 우리는 올리고 있네요 반대로. 네.
1: 그러네.
0: 네. 근데
1: 올렸으니까.
0: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마 기존에 있는 총재님 같은 경우는 우리는 연준의 통화 정책에 독립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1: 예.
0: 반대로 이제 신 총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좀 독립적으로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좀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1: 예.
0: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금리를 독자적으로 가보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예. 네. 그리고 뭐 당장 올릴 일도 없잖아요. 연 두 번을 올렸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지난번에.
0: 네, 네.
1: 아무튼 케빈 워시의 임기는 2030년 5월까지입니다. 아직 뭐 많이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계속 케빈 워시의 발언과 정책은 세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케빈 워시는 연준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지 이것도 연설에서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까?
0: 네, 그러니까 사실 케빈 워시가

0: 이제 그뭐 되고 싶은 사람은
1: 예.
0: 결국은 연준을 정상화시키겠다라는 이야기고, 지나치게 친절했던 연준에서 돌아오면서
1: 예.
0: 시장에 AI가,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미국이란 나라 입장에서도 AI가 제대로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주는 연준이 되고 싶다라는 의지를 저는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1: 예.
0: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태스크포스에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 예.
0: 그 결과가 나온 이후로 진짜 케빈 어시의 속내가 드러난다고
1: 아.
0: 생각해요. 아직은 지금은 숨겨져 있는 상태라고
1: 예.
0: 보고요. 그 태스크포스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야기가 많이 달라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11월 정도?
1: 예.
0: 11월에서 12월 정도에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아마 중간선거 이후가 될 거라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이효석 HS 아카데미 대표와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1: 예. 아무튼 온 시장이 케빈 워시의 말 한마디에 매달렸던 주말인데, 말 한마디의 영향력을 다시 또 생각하게 되죠. 때로는 병속의 메시지처럼 멀리까지 흘러가서 파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폴리스의 메시지 인 어 버틀을 듣겠습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한얼 사이언스.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3: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 타임.
2: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4: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0: 고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예, 문광진 선교사와 네팔 현지 연결을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731호 쓰시는 분께서 구호활동에 힘을 보탬하시는 선교사님 안전하게 이동하시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738호를 쓰시는 분께서는 네팔 대홍수 현장에서 구조작업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지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제 폭우 피해 현장도 상당히 처참했는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3부로 좀 이따 시작할 텐데 요즘 우리가 겪는 기후 대변화 이것이 역사적으로도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책으로 내신 분이 계십니다. 박정재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와 3부 질문들을 함께 하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아침이면 일터로 향하고 저녁이면 이웃과 안부를 나누는 하루.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든든한 힘을 더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더 오래 살고 싶은 고향을 만듭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로 우리의 내일을 바꾸고 우리의 내일은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이 됩니다. 모두가 함께 웃는 청송, 새로운 희망을 여는 시작. 농어촌 기본소득 청송에서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0: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응. 은행잎 수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한시 뉴스입니다. 네팔 대규모 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을 수색하기 위해 파견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헬기 운행에 난항을 겪자 육로 수색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신속대응팀 관계자는 현지 시간 30일 네팔 수도 카트만두 한 호텔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일부 인원이 아침에 육로로 출발해서 사고 현장에 가까운 곳으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육로 진입 후 드론으로 수색 작업을 하기 위해서 드론 사용 허가를 신청해뒀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민석 대표가 부친상을 당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최대한 예우를 갖출 것을 당에 지시하는 한편 직접 조문을 하는 것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공정 메시지와 언행 전반에 있어서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우를 갖추는 게 좋겠다고 정중히 말씀을 드렸다며 조문에 대해서는 고려 중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부친상을 가족들과 조용히 치르길 원한다며 외부 조문은 사양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당협위원장을 당원들이 직접 뽑는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용 사무총장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올해 정기 선출의 경우 기존 방식을 준용하되 사고 당협 공모 및 당무 감사를 통해 당원 참여 기회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면서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사고 당협 34곳에 대해서만 당원 직선제 방식으로 새 당협위원장을 뽑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고 당협을 제외한 당협을 대상 으로 당무 감사를 실시하겠다며 당무 감사에서는 당원들의 당협위원장 평가 50% 반영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의 사퇴로 공백이 된 지도부 선출을 위한 차기 전당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 권한대행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더 치열하게 쇄신을 위해 논의하고 절박하게 노력하지 못한 책임, 위기 속에서 당을 유연하게 수습하지 못한 저의 부족함을 깊이 반성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합당설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꿋꿋하게 독자 정당, 원내 유일한 제 3지대 정당으로 길을 걸어왔기에 독자 노선은 변화 없을 거라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월 출범한 정교 유착 비리 의혹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 등을 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합수본은 오늘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강요, 총회 차원의 법인세 등 조세 포탈, 고위 간부의 교회 자금 횡령 등 비리, 일부 신도의 민주당 불법 경선 운동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이 씨와 고모 전 총무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신천지 관계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통일교회 불법 정치자금

0: 피부 등과 관련해 한 학자 총재를 비롯해 통일교 관계자 16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의 실종사건 허위 종결을 계기로 전국 실종사건 전수조사에 나선 경찰이 지금까지는 문제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충남과 전북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남 서부 많은 곳 150mm 이상, 전북 서해안 많은 곳 120mm 이상,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중부지방 많은 곳은 8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대전 27도, 광주 32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경기 남부와 충청권 전북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며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땡기다 땡겨!
2: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부추면은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잖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0: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1: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손석희 12시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후는 우리 역사와 세계사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가. 고기후학을 연구하시는 서울대 지리학과 박정재 교수와 오늘 내일 3부를 같이 하겠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천곡도 받겠습니다. 여러분의 추천곡은 4부가 시작되는 1시 30분에 나갑니다.

0: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큐원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모든 인쇄 가능한
8: 성원 에드피아.
7: 온라인 주문 간편한
8: 성원 에드피아.
7: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9: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7: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0: 상품 선정.
1: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예,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보통 달력상으로 8월까지가 여름인데, 그렇다면 여름은 끝나야 되는데 뭐 아직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올여름 뭐 전 세계가 그야말로 펄펄 끓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22년 기상관측 역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으니까요. 게다가 최근에 일어난 네팔 대홍수, 이것도 역시 지구온난화에 대한 걱정을 더하게 만들고 있죠. 그렇게 기후는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고, 더 크게 보자면 기후는 우리의 역사도 많이 바꿔왔습니다. 역사 속의 수많은 사건 뒤에도 사실 이런 기후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바로 날씨의 관점에서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 오늘과 내일 갖겠습니다. 기후로 보는 한국사의 저자이신 박정재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2: 예,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2: 예, 예. 이제 개강이시겠군요, 내일.
3: 네, 네. 뭐, 이번 주부터 강의 시작합니다.
2: 아, 이번 주부터요?
3: 네.
2: 예, 그러네요. 예. 네. 좋으시겠습니다.
3: 아, 이거 좋을 때도 있고, 좀 예. 힘들 때도 있고.
2: 힘드실 때도
3: 네,
2: 있고.
3: 네, 네.
2: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3: 네. 예.
2: 하여간 저희 방송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3: 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2: 예. 서울대 지리학과에 계시고, 생물지리학, 고생태학, 고기후학을 연구하는
3: 네.
2: 지리학자십니다.
3: 네.
2: 왜 기후에 관심을 갖게 되셨을까요?
3: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생물지리학을 공부를 했는데요.
2: 예.
3: 생물지리학이라는 게 뭐 어디에 뭐 어떤 생물들이 사는가, 그리고 왜 그 지역에 그러한 생물들이 사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 생물지리학인데,
2: 예, 예.
3: 사실 생물지리학에서 생물의 분포 같은 거는 결국 기후에 절대적 영향을 받거든요.
2: 그렇겠죠, 당연히.
3: 네, 네. 특히 예, 예. 식물은 특히 더 그런데요.
2: 예.
3: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기후가 변화했을 때 식물이나 동물이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해서 자기가 딱 살기 좋은 곳으로 가서 정착을 했는가,
2: 예,
3: 이런
2: 예.
3: 것들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생물의 분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기후를 공부할 수밖에 없었고,
2: 아, 그렇게 되는
3: 과거의
2: 거군요.
3: 기후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현재의 기후하고 미래의 기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2: 예, 예.
3: 그런 식으로 좀 긴 기간의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2: 예, 예.
3: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예. 저희가 그 이러한 문제는 지난번에 그 이화여대 지금
3: 아, 네네.
2: 예, 명예교수로 계시는 최재천 박사님하고
3: 네네.
2: 얘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두 분?
3: 네네네.
2: 예.
3: 잘 알고 있습니다.
2: 주로 미래에 대한 얘기를 나눴었는데
3: 네.
2: 결코 그 미래가 밝진 않더군요.
3: 네, 뭐 지금 이대로라고 하면은 아주 밝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2: 예.
3: 희망을 갖고 하여튼 상황을 계속적으로 좋게 만들어 가려는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 예, 예. 네. 그건 뭐 과학자들만의 몫은 아닐 텐데.
3: 그렇죠. 네.
2: 예. 그래서 오늘은 아무튼 그대 미래가 아닌 과거를 들여다보게 됐는데.
3: 네, 네.
2: 뭐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라고 하니까.
3: 아, 네, 네.
2: 예. 대개 이제 그 과거의 사관들은 기후에 대한 서술은 잘 하지 않았다면서요.
3: 그게 하지 않은 건 아닌데요.
2: 예.
3: 뭐 홍수나 가뭄이나 태풍이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기록은 해놨지만
2: 예.
3: 그 기록이 뭐 누락된 경우도 있고
2: 예.
3: 또 사관의 그런 성향에 따라서 같은 자연재해나 기상이변이라고 해도 어떤 것은 강조해서 적기도 하고 어떤 것은
2: 예.
3: 그냥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기록하기도 하고 그런,
2: 아.
3: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이런 문헌 같은 것들이 이렇게 그 훼손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2: 예, 예.
3: 전쟁 같은 거 일어나고 그러면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기
2: 예.
3: 때문에 과거의 사서들이 그거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자연재해나 기상이변을 기록하지 않은 건 아닌데
2: 예.
3: 그런 기록들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과거의 기후를 이렇게 복원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2: 예,
3: 것이죠.
2: 뭐 없어진 네. 것도 많으니까.
3: 네네.
2: 예.
3: 그렇습니다.
2: 그럼 연구하시는데 그만큼 좀 힘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3: 네.
2: 기후가 만든 우리 역사의 주요한 사건들 뭐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3: 네.
2: 오늘 첫 번째로 꼽아오신 것은 뭘까요?
3: 제가 뭐 책에서 한 열 꼭지 정도 되는데
2: 예.
3: 그중에서 장수왕의 천도 얘기를 좀 먼저 해볼까.
2: 아, 고구려.
3: 네.
2: 고구려 20대 장수왕.
3: 네네네.
2: 예, 예. 천도는 그때 평양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국내성에
3: 맞습니다.
2: 있다가.
3: 네. 국내성에 있다 평양으로 천도했는데요. 그 역사학자들이 이 그 왜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했는지에 대해서
2: 예.
3: 여러 가설들을 제시를 하긴 했는데 뭔가

0: 정치적 군사적 이유?
1: 그렇죠. 네. 예. 동의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가설이라는 게 제시가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거든요. 예. 좀 논쟁 중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사서에 정확하게 기록이 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냥 이동했다. 이 정도 기록에서 끝나 있기 때문에 왜 이동했는가 이건 잘 모르거든요.
0: 장수왕 15년 네. 서기 427년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이게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적혀 있는 딱 한 네. 문장이라고
1: 딱 한 문장입니다. 네.
0: 근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좀 배워온 바로는 뭐 국내성이 산과 강을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이렇게 고립이 돼가지고 워낙 그 뭡니까 콧대 높은 왕족들 길을 좀 빼려고 옮겼다는 설도 있고 또 뭐 북쪽에서 맨날 오랑캐들이 쳐내려오니까 그걸 피해서 남쪽으로 평양 쪽으로 갔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거기에 기후가 관여돼 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1: 그러니까 그 정치 사회적인 문제도 중요했겠지만 기후도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예. 기후가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0: 예.
1: 그 지금까지 그런 천도 요인을 논할 때 항상 정치사회적인 문제만 갖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기후 얘기도 들어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완전한 설명이나 해석이 어렵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기원 전으로 해서 한 400년 동안 계속적으로 온도가 떨어지고 강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동북아시아 전역에서.
0: 아, 그 조사를 해보시니까.
1: 네네. 예. 저만 그렇게 제 분석 결과만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 중국의 학자들이 분석을 해서 사이언스에 낸 논문에도 기원 전후부터 한 400년까지 계속 기온이 떨어지고 강수량이 감소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한 400년 동안 그렇게 기온이 떨어지고 강수량이 감소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장수왕이 427년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 선대 왕으로부터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비가 안 온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었을 거란 말이죠.
0: 예, 예.
1: 근데 장수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지향적이고 사회복지나 안전망에 신경을 썼던
0: 그러니까
1: 그 아버지는 광개토대왕은 정복군주라 해서 막 전쟁을 벌리고 영토를 늘리는 데 관심이 있었는데 장수왕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0: 예, 예.
1: 근데 그런 상황에서 기후는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또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인구는 늘어나는데 인구가 늘어나니까 식량이 부족해지고 그런 식량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고구려 같은 경우는 작물농경도 하고 목축도 하고 그다음에 수렵채집도 하고 하는 복합경제 집단이었는데요. 작물농경이 제일 단위명적당 생산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면은 작물농경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0: 그렇죠.
1: 네, 식량을 이렇게 충분히 확보하려면.
0: 예예.
1: 근데 작물농경의 비중을 높이는 순간 기후에 더욱더 취약해지는 거거든요. 수렵채집이나 목축보다는 작물농경이 훨씬 기후변화에 그렇죠. 취약하기 예예. 때문에 그러면은 장수왕의 입장에서는 아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려면은 조금이라도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 농사 작물 농경의 생산성이 높은 남쪽으로 내려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려갔을 것이다. 그 요인도 분명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를 책에다가 기술했습니다.
0: 네. 근데 이제 혼자 열심히 연구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답이 나오는 건 또 아니잖아요.
1: 네,
0: 이제 어느 정도 다른 분들의 검증도 받고 이런 그렇습니다. 절차가 필요할 텐데 다른 분들도 비슷한 의견이시던가요?
1: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거를 뭐 역사학자들하고 뭐 본격적으로 논의한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아까 그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국내상의 면적이 너무 적어서 그다음에 귀족의 그 너무 강성해져서 견제할 필요가 있었고 그다음에 북위의 세력이 강해지면서 북쪽의 이민족 국가죠. 그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남쪽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또 북쪽의 그런 이민족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서 남쪽의 한족 국가들이랑 교류를 하기 위해서 대동강변에 있는 그 평양 쪽으로 내려왔다. 대동강을 타고 황해로 해가지고 중국 쪽하고 이 교류가 가능하니까요. 네 가지 이유만 보통 얘기를 했었거든요.
0: 그런데 거기 사실은 중요한 기후가 빠져 있다.
1: 기후가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장수왕 천도 이슈하고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그런 사회 변동이나 그런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이 기후와 환경 문제는 많이 빠져 있는 게 많고요. 대부분 보면은 인물이나 영웅이나 제도나 문화나 전쟁 이런 것들하고만 연관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는 좀 불충분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실제로 고구려가 남쪽으로 천도하던 그 시기에 세계사적으로 보면 유럽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다고요?
1: 네네. 그때가 우리가 흔히 게르만족의 대이동기라고 부르는 시기거든요.
0: 아,
1: 네. 중앙아시아 쪽에 훈족이 있다가 또 기후가 변하니까

0: 자극을 받아가지고 흑해 쪽으로 내려오는데
1: 예.
0: 그 흑해 북쪽에는 게르만족들이 이렇게 터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훈족이라는 그 집단은 굉장히 전투력이 강하고 좀 포악하다 그렇게 알려져
1: 용맹했다고 네. 하죠. 예.
0: 기동성이
1: 잔인하기도
0: 좋고
1: 하고.
0: 잔인하고 그다음에 전투력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1: 뭐 거의 그 자신들이 점령했던 지역은 씨도 안 말리고 다
0: 맞습니다.
1: 초토화시켜버렸다는 네. 네. 기록이 그렇습니다. 있죠. 예, 예.
0: 그러니까 게르만족이 싸워보기도 전에 무서워가지고 피해서 도망쳐 들어간 곳이 당시 로마 제국이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게르만족이 이동을 하면서 결국 서로만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시기하고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한 시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1: 예. 네.
0: 그래서 훈족이 이동을 하고 게르만족이 이동을 하는 시기하고 이 장수왕이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한 시기가 예. 거의 비슷하다.
1: 결국은 뭐 그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단지 권력 확장의 의지뿐만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 앞으로 우리 또 기후 변화에 의해서 식량 전쟁도 일어난다고 많은 과학자들이 네. 걱정하고 계신데.
0: 네네. 네.
1: 아마 그때도 그런 시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0: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과거를 들여다보면은 항상 비슷한 패턴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1: 예.
0: 기후가 안 좋아지면은 흉년이 되니까 식량이 부족해지고 식량이 예. 부족해지면은 사람들이 먹질 못하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1: 예. 예.
0: 전염병 돌고 먹을 게 부족해지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계급 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1: 그렇죠.
0: 그래서 엘리트층은 서민층한테 너네들이 게을러서 문제다 그렇게 얘기하고 서민층은 엘리트층한테 너네들이 정치를 못해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예, 예. 서로를 공격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게 내란이 일어나고 밀란으로 번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 집단이 약해진다는 것을 알고 외부 세력들이 예, 쳐들어와서 물자를 약탈해 가거든요. 그러면 그게 전쟁으로 번지는데
1: 예.
0: 전쟁으로 번지면은 사람들이 살기 힘드니까 난민이 돼가지고 이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그런 사회 문제들이 그러한 기후 변화 이게 아주 근원적인 그런 이유를 따져 들어가면은
1: 예,
0: 항상
1: 예.
0: 기후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고 아, 미래에도 그렇구나. 그럴 가능성이
1: 크죠,
0: 있을
1: 당연히.
0: 거다라고 예, 예. 생각을 합니다.
1: 아, 그러니까 지금 그 과거의 역사를 놓고 볼 때 정치적 권력의 변동이라든가 민족의 이동이라든가 하는 것이 단지 우리가 배운 정치 사회적인 측면이 아니라 중요한 기후가 빠져 있다. 그 빠져 있는 부분을 지금 책 내시면서 포함시킨 거 아니에요, 그죠?
0: 네, 네.
1: 그러면 예전에는 그러면 북방 그러니까 고구려 시대에 말씀하셨지만 유럽도 그렇고
0: 네.
1: 북방의 사람들이 기후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갔다면 요즘은 너무 덥잖아요.
0: 네.
1: 북쪽은 시원하다고 하고. 그럼 북쪽으로 이동하는 경향도 생기는 거 아닐까요?
0: 그게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위험한 상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로 이 중위도 저희도 중위도 지역의 사람들이 북쪽으로 막 고위도 쪽으로 이동을 예.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정말 인류의 종말이 멀지 않은 시점에선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 예.
0: 지금 이렇게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보진 않지만 정말로 인간들이 계속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고 한다면
1: 예.
0: 그래서 산업화 이전의 온도보다 한 4도 정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1: 예.
0: 우리가 흔히 임계점, 티핑 포인트 이런 단어를 쓰게 되는데
1: 예.
0: 뭔가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기후가 비선형적으로 변하면서 그다음부터는 다시 되돌리고 싶어도 되돌릴 수 없는
1: 더 가속도로 변하는
0: 네네.
1: 아니 사실 지금 그 뭐 어딥니까? 저 빙하가 그렇게 된 것도
0: 네네.
1: 기온이 당연히 영향을 네네. 끼쳤을 텐데
0: 네네.
1: 그 지구의 기온이 오르는 게 훨씬 더 빨라졌다면서요 예상보다도
0: 지금 사실은 더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파리 협정 이후로 이산탄소 배출량 감축하고 2050년까지 예. 산소 중립에 들어가겠다 약속을 했는데
1: 그거 안 지키겠다는 나라도 있습니다.
0: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게 기후 정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1: 예.
0: 선진국과 후진국 개발도상국 간의 그런 입장 차이가 극명하고
1: 예.
0: 이게 근원적으로 따져 들어가면은 결국은 또 식민지 제국 시대 뭐 이런 거랑 연결이 되는데요.
1: 예, 예.
0: 여하튼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만약에 임계점 같은 거를 통과하게 되게 되면은
1: 예.
0: 그다음부터는 만약에 4도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이건 극단적인 시뮬레이션 결과인데
1: 예.
0: 해 보니까 한
1: 죄송하지만 지금 몇 도 올라있죠?
0: 지금 산업화 이전 대비 1.3도, 1.4도 올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1: 예. 예. 그러니까 앞으로 근데도 이렇게 난리죠.
0: 그렇죠.
1: 예.
0: 그리고 2100년까지 아마 2.7도까지는 오를 거다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1: 예.
0: 지금보다도 한 1.2도, 1.3도 정도 더 오른다는 얘기죠.
1: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얘기죠.
0: 네.
1: 근데 그거보다 더 빠르다는
0: 그렇죠.
1: 정도 있으니까.
0: 그러니까 3도 이내로 먹으면 괜찮을 텐데 만약에 진짜 4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시뮬레이션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지구의 한 3분의 2 정도가 다 사막으로 변할 거다. 가물어져 가지고.
1: 예. 예.
0: 사막이라고 하는 게 모래사장의 사막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식량을 충분히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땅.
1: 예.
0: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식량을

0: 얻기가 어려우니까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좀, 예, 예. 좀 그래도 날씨가 괜찮은 곳, 식량이 생산될 수 있는 곳. 주로 지금으로 치면은 시베리아나 뭐 스칸디나비아 반도나 남쪽의 뉴질랜드나 뭐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인데. 예, 예. 근데 결국은 이렇게 막 퍼져 살다가 저희도 중위도 쪽에 있던 사람들이 고위도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고위도는 면적은 한정돼 있으니까.
1: 예, 예.
0: 이게 살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1: 예.
0: 그러면 거기서는 결국은 생존 경쟁이 벌어질
1: 그렇겠죠.
0: 수밖에 없는 거죠.
1: 예.
0: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인간이 어떤 사람은 생존하고 어떤 사람은 도태하면서 결국 종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1: 예.
0: 생각하거든요.
1: 아, 네. 종의 변화?
0: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1: 아니, 네. 최재천 교수가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동의하고 싶지 않지만 금세기 내 네. 아니, 본인이 동의도 한다고 했습니다.
0: 네.
1: 금세기 내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
0: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
1: 예. 근데 아까 2100년을 말씀하시고.
0: 네.
1: 종의 변화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드리는.
0: 아, 그거는 말씀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실수를 했을 경우에.
1: 예.
0: 지금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많은 것에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실수를 할 거라고는 예. 생각이 안 들거든요.
1: 근데 아, 물론 뭐, 최 교수께서도.
0: 네.
1: 계속 실수를 해서 문제지 안 하면 괜찮다라고
0: 네,
1: 말씀을
0: 네,
1: 하셨습니다.
0: 네, 네.
1: 예. 근데 다시 고구려 얘기로 돌아가자면
0: 네.
1: 고구려의 쇠락도 결국은 기후 때문이었다고 한다면서요?
0: 아, 그게 사실은 그 부분은 좀 명확하지 않은데요.
1: 예, 예.
0: 6세기쯤에 큰 화산이 폭발을 해가지고
1: 예.
0: 그때 유럽에서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서 흉년이 들면서 페스트가 크게 돌았습니다. 그 유스티니아누스 예, 예. 역병이라고 예, 예. 하는 그 유스티니아누스 역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거의 한 1000년 후에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중세 흑사병.
1: 예.
0: 14세기쯤이죠.
1: 페스트죠.
0: 네, 페스트.
1: 예, 예.
0: 그때보다 더 많이 죽었다고 하는 게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이거든요. 그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이 동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화산이 팡 폭발을 하니까 큰 화산이 폭발하니까 거기서 이산화황이라는 물질이 나오면서
1: 예, 예.
0: 그 이산화황이 대기 중에 수증기랑 결합을 하게 되면 황산 에어로졸 막 같은 게 만들어지는데
1: 예.
0: 그렇게 되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표로 들어오지 못하고 우주로 반사돼서 돌아가니까 지표면의 온도가 떨어지거든요.
1: 예, 예.
0: 온도 떨어지니까 흉년이 들면서 식량이 부족해지니까 강력하게 전염병이 돌았는데 그게
1: 예.
0: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이거든요. 그때 고구려도 그런 화산 폭발의 영향으로 아마도
1: 그 화산이요?
0: 네. 그 화산이라는 게 어디 예. 화산인지는 아마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1: 예, 예.
0: 화산이 보통 보면은 저위도 지역 아니면은 고위도 지역에서 터지게 되는데
1: 예.
0: 화산이 폭발을 하게 되면은 그 영향이 전지 구적으로
1: 아, 그렇군요.
0: 네, 영향을
1: 그 고구려도 그 화산 폭발의 영향을
0: 영향을
1: 받았다.
0: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역사학자 분들이 그런 논문을 쓰고 있거든요.
1: 예, 예.
0: 네. 그래서 그게 영향을 줬고 그러면서 고구려가 쇠락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을 것이다라고
1: 예,
0: 보는
1: 예.
0: 건데요. 그건 아직 근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1: 알겠습니다. 학자 분이시니까 또 근거 없으면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0: 네. 네. 네.
1: 아무튼 그럴 가능성은 뭐
0: 네,
1: 있어
0: 네,
1: 보인다라는
0: 네.
1: 말씀이시고 조선 시대로 가면 조선의 500년은 소빙기라는 시기하고 겹친다고 했는데 소빙기는 일단 뭡니까?
0: 소빙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간빙기를 홀로세라고 부릅니다. 홀로세.
1: 예.
0: 홀로세가 11700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좀 따뜻했던 시기죠. 그 전에는
1: 예, 예.
0: 빙하기였고요.
1: 예.
0: 따뜻했던 시기인데 그 117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놓고 봤을 때 가장 추웠던 시기가 소빙기입니다. 1350에서 1850년.
1: 아, 따뜻한 전체적으로
0: 따뜻했는데
1: 시기였지만 그 사이에 추웠을 때.
0: 가장 추웠던 시기가 1350에서 1850년이고요.
1: 딱 조선시대네요?
0: 딱 조선시대예요.
1: 예.
0: 딱 조선시대 겹쳐서. 그래서 조선시대의 왕들은 다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중에 짝수세기는 조금 따뜻했던 시기들이 있었는데요.
1: 예.
0: 일단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그 소빙기가 한 1850년쯤에 끝나는데 그때 그게 인위적으로 산업혁명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 때문에 온도가 올라간 건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그 소빙기가 끝나면서 온도가 올라갔는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1: 아, 그거는 밝혀내긴 좀 어렵겠군요.
0: 네. 아마 두 가지가 다 영향을 줬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1: 예,
0: 여하튼
1: 예.
0: 1850년부터 지금까지 온도가 쭉 올라가고 있는 거죠.
1: 예, 예.
0: 그러니까 소빙기가 이 전체 홀로세 중에 가장 추웠던 시기인데 지금은 또 가장 뜨거운 시기가 되고
1: 그렇죠.
0: 있거든요.
1: 예.
0: 가장 추웠던 시기에서 가장 뜨거운 시기로 가는 게 지금 200년도 안 걸렸습니다. 전체 만 년을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1: 예. 정말
0: 이례적으로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거고 걱정

0: 걱정을 해야 되고 우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맞고요.
1: 예, 예.
0: 그래서 뭐 네팔 같은 데서 빙하가 이렇게 녹아가지고 예, 예. 떨어져가지고 대홍수가 나고 이런 예. 것들이 앞으로 더
1: 알겠습니다.
0: 자주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게
1: 나머지 얘기 내일 마저 하겠습니다.
0: 아, 네.
1: 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예, 박정재 교수님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예.

0: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1: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2: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3: MBC
4: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6: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1: 예, 1시 30분 4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추천곡을 띄워드립니다.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부터 우선 전해드리고요. 오후 1시 20분을 기해서 얼마 안 됐군요. 충남 금산군 금강 무남교 지역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충남 금산군 금강 무남교 지역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돼서 이 지역 주민들은 각별히 좀 유의해달라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추천곡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문자 9101 쓰시는 분께서 일상 속에서 평온한 길동무가 되어주는 좋은 방송에 감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라디오를 듣고 있으면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걸 기억하시는군요. 진공관 마을 속에 잔잔한 불빛 아래에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눈 듯한 풍경이 그려지곤 한다고 하셨네요. 제가 이 얘기를 과거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추천해 주신 곡은 제이슨 모라즈의 93 million miles입니다. 아무리 멀어도 언젠간 집에 돌아갈 수 있다고 노래하고 있네요. 듣겠습니다.

0: 8월 31일 월요일 손석희의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 뉴스입니다. 뉴욕주를 비롯해 미국 내에 AI 데이터 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악시우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 AI 및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는 X를 분석해보니 중국계 의심 계정이 20만 개나 되고 이 중 200여 개 계정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실제 주민들이 정당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외세의 음모론으로 치부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건립 반대가 과반수인 여론조사가 속속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허블이 빨대 구멍으로 보는 거라면 로머는 쌍안경으로 보는 거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 부국장의 말인데요. 미국의 차세대 우주망원경 낸시 그레이스 로먼이 우주로 날아올랐습니다. 미국 최초의 우주망원경 허블이 100년에 걸쳐 관측한 우주를 한 달 만에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낸시 그레이스 로먼은 누구일까요? 허블 우주망원경 발사 총괄 담당이었던 나사 최초의 수석 천문학자 낸시 그레이스 로먼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하네요. 영화 양들의 침묵, 두 교황의 배우 앤서니 홉킨스가 영국에서 낸 첫 클래식 자작곡 앨범이 영국 클래식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1937년생, 올해 90살이 된 앤서니 홉킨스는 Life is a Dream이라는 제목의 앨범에 평생에 걸쳐 작곡한 12곡을 담았고요.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8월 31일 월요일 오늘의 국제뉴스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짚어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예, 지구촌 사이드 B. 예, 이선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오늘은?
0: 네, 오늘은 단신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던 데이터 센터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예, 예. 지난주 한 걸음 더해서 조홍정 교수님과 데이터 센터 이야기 나눴었죠. 이 데이터 센터 건립을 두고 미국 내 논쟁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중간 선거에서의 중심 이슈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조 교수님의 시각이었는데, 예, 예.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에서 데이터 건립이 중간 선거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일제히 보도가 됐습니다. 예, 예. 먼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블루컬러 일자리 데이터 센터 갈등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라 가지고 왔습니다.
1: 예, 예. 뭐 중국이 개입됐다 거기도 중국 얘기가 나오긴 하던데.
0: 네.
1: 찬반 여론이 우선 어떻게 갈리고 있는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0: 알겠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가 AI 기술을 구동하는 대형 서버 창고 같은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청난 전력 소모가 일어나기 때문에 전용 센터가 필요한 건데 그 데이터 센터 건립이 예고된 지역들의 주민들의 목소리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 요금 당연히 인상될 거다. 그리고 냉각수를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 동네 물 부족될 거다. 예, 예. 수도료 인상될 거다. 기계 소음은 어떨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송전탑은 왜 내 집 앞으로 지나?

0: 아니야? 뭐 이런 불만들이거든요. 근데 뉴욕사 이게 어느 정도 심한 상황이냐면 뉴욕타임스 기사에 따르면 젠지 10대들까지 시위를 조직할 정도로 지금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고 하고요. 또 텍사스, 오하이오, 미시간, 펜실베니아 같은 핵심 경합주에서는 이미 데이터 센터가 핵심 쟁점이 돼서 TV 광고도 온통 데이터 센터로 도배가 됐다고 하는데 하나 예시를 좀 들면 텍사스에서 광고를 이제 봤을 때왜내 전기 요금이 올라가라고 챗봇 되게 묻자 챗봇이 정치인이랑 데이터 센터 때문이야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광고가 방영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건립을 옹호하는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그런 선거 광고겠죠.
1: 그 중간선거 캠페인에 아무튼 뭐 화두가 되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0: 예.
1: 근데 이렇게 뭐 여론이 안 좋으면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0: 맞습니다. 미국 갤럽 조사를 보니까 이게 조금 된 조사긴 한데 반대 여론이 전국적으로 71%까지 치솟은 적도 있었거든요.
1: 아, 꽤 높네요.
0: 예.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주로 민주당 후보들이 전기요금 인상과 뭐 빅테크에 대한 혜택이 부당하다 그러면서 민심을 끌어모았는데 이제는 공화당 후보들도 표를 일까봐 이제 데이터 센터와 좀 거리를 두는 모습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 따르면 반전이 될 수도 있는 움직임이 있는데 바로 블루컬러 일자리입니다. 이거를 기사에서는 반발에 대한 반발. Backlash to the backlash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데이터 센터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배관공, 전기기사, 냉난방기사 같은 분들이 내 일자리를 왜 걷어차? 왜 위협해냐? 그러면서 이제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이게 짓고 나면은 노동 지역적인 그런 곳은 아닌데요. 이제 지을 때는 이런 이제 블루컬러 노동자들이 많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고요. 기사의 인용 내용을 보면 데이터 센터 열풍으로 이제 근무 시간이 10년 전보다 두 배나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균 임금은 올라갔겠죠. 그리고 이제 주체가 빅테크다 보니까 복지까지 좋다고 해요. 그래서 중상류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다 이런 표현까지 실렸습니다.
1: 사실 뭐 블루컬러 이른바 이제 사무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0: 사무직이 아니라 이제 사무직과 반대되는 직종을 말하는 거죠. 블루컬러들.
1: 아, 블루컬러.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0: 네.
1: 그 미국 내에서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봐야 되는데.
0: 맞습니다.
1: 근데 이게 이제 바뀔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네요.
0: 네, 기사에서는 매우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일대 배관공 노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에 반대하면 그 정치는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캔자스주에서는 더 본격적인데 민주당 후보를 꾸준히 이제 지지해온 한 노조가 공화당 주지사 후보 타이 마스터슨을 지지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공식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기사의 표현은 좀 재밌었는데 unlikely allies 기이한 연합 현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한편 말씀하신 사무직 노조는 지금 데이터 센터 건립에 부정적이겠죠. 왜냐하면 AI로 인해서 이제 일자리가 대체되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블루 컬러와 화이트 컬러들의 어떤 의견은 갈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 트럼프는 뭐 여전히 빅테크 기업에게는 혜택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센터 건립을 상당히 미는 분위기죠?
0: 맞습니다. 여론이 이렇게 반대 목소리가 주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를 리퀴드 골드, 그러니까 뭐 직역하면 액체 금인데 뭐 살아있는 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트럼프의 이런 이제 태도 때문에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좀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뭐 보수 시민단체로 대표되는 휴먼스 퍼스트라는 그런 이제 단체들마저도 대통령의 이런 이제 빅테크를 지지하는 정책 그리고 데이터 센터 건립을 지지하는 정책에 반대를 하면서 전국 42개 주에서 시위를 조직했다고 합니다.
1: 결국 이제 궁금한 건 중간선거에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하느냐 뭐 이런 거인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미국의 중간선거에 요즘처럼 그렇게 관심을 많이 쏟을 때가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0: 맞습니다.
1: 우리나라 분들이 미 중간 선거에 관심 갖는 건 사실 대부분 트럼프 때문이거든요. 여기서는 찬반 입장이 어떻게 나올까요?
0: 이게 기사에 인용된 전문가들의 분석이나 뉘앙스를 좀 정리를 해드리는 수준일 것 같은데 결국 알 수 없다에 가깝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월스트리트 저널도 기사 말미에 선거일에 그 여파가 어떻게 돌아올까요? 하면서 물음표로 질문으로 마침표를 찍었거든요.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기존의 진보 대 보수, 좌파 대 우파라는 과거의 정치 구도를 완전히 뒤흔드는 틴더박스, 화염박스다라는 그런 이런 예. 발언을 인용을 했고 또 오늘날 진보나 보수로 즉각 규정되지 않는 몇 안 되는 이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1: 예.
0: 월스트리트저널도 비슷한 분석

예, LP에서는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오늘은 조금 생소한 장르로부터 얘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AOR, 그러니까 Adult Oriented Rock의 준말이라고 하는군요. 굳이 풀어 쓰자면 어른들을 위한 락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락 음악의 뭐랄까 좀 거칠고 날카로운 부분들을 다 깎아내서 매끄럽게 만든 음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부드러운 멜로디, 정교한 편곡, 도회적인 분위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이걸 이제 AOR, Adult Oriented Rock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죠. 이 장르가 일본으로 건너가면 이제 이른바 시티팝으로 변형되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여트락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젊은 세대한테는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트락이라는 게 이제 탁 트인 바다, 선선한 바람, 하얀 요트 위에서 느긋하게 드는 음악, 뭐 이런 걸 떠올리면 딱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 AOR이 이런 음악이구나 이렇게 느끼실 텐데, 이번 주는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찾아줄 AOR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김학선 선거위원이 이번 주를 맡았는데요. 그 첫 곡은 앞서 이야기한 AOR의 모든 특징을 그야말로 집대성한 곡,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세일링입니다. 제목부터가 세일링이죠. 크리스토퍼 크로스는 미국 텍사스의 작은 바에서 커버밴드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글스라든가 비틀즈 또 빌리 조엘 등의 곡을 연주하면서 가수의 꿈을 꿨던 거죠. 밤에는 공연을 하고 낮에는 틈틈이 곡을 썼는데 그때 만든 노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세일링이라고 합니다. 앨범 자켓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1979년에 나왔습니다. 데뷔 앨범 크리스토퍼 크로스, 자기 이름이 앨범 타이틀이고요. 이 홍학은 별 의미는 없다고 하는군요. 저는 홍학이 꽤 의미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냥 그 친구가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별 의미 없이 친구 그림을 여기다 넣었는데 이게 이제 앨범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홍학이 이제 그의 상징이 됐죠. 그 이후에 나온 다른 앨범 자켓에서도 여러 번 등장한다고 하는군요. 이 한 장의 데뷔 앨범으로 1981년 그래미 어워드에서 올해의 레코드, 올해의 노래, 올해의 앨범, 올해의 신인상 이렇게 네 개의 부문을 받은 게 그때까진 처음이었다고 하고, 2020년에 빌리 아일리시가 Bad Guy로 등장하면서 39년 만에 그 기록과 동일한 기록을 세우긴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뭐 최초라는 기록은 깨질 수가 없는 거고요. 항해라는 제목도 그렇고 노래의 낭만적인 이미지 때문인지 파란 바다와 호화로운 요트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실은 텍사스의 작은 호수에서 아주 남루한 보트를 타면서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4분 16초 동안 잠시 현실에서 벗어나서 여유를 좀 누려보시죠.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AOR 특집의 첫 곡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세일링 위에 바늘을 올려놓겠습니다.

0: 이번 주 AOR 특집의 첫 번째 곡이었습니다.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세일링을 들었습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스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4: 경북 취업이 잘 되는 경북 전태력을 전문가로 경북 4호선 캠퍼스 경북.
5: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델.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Four 2027.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2: 예, 박정재 교수와 함께한 3부 질문들을 들으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군요. 0184님, 자연이 주는 적신호, 우리는 자연 앞에 더욱 겸손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고, 1336 쓰시는 분께서는 우리나라 역사 안에서 기후변화를 알게 되는 게 새롭다고 하셨습니다. 아, 토요일 확장판, 아마 그 선곡위원들과 함께한 그 방송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일요일 사색도 잘 들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일도 박정재 교수와 함께

0: 우리 역사 안에서 기후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0756 쓰시는 분께서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음력은 무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음력으로 7월 중순인데 8월은 돼야 시원해지지 않을까요 하셨습니다. 그럴 것 같죠? 그나저나 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좀 걱정인데요. 지금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비 소식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경기도 화성이라고 하신 최준환 씨 미니에 비가 정말 많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오후 1시 기준에 충남권과 전북 서부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은 시간당 2, 3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니까 각별히 좀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문자로 4416 쓰시는 분께서는 첫방부터 들었는데 방송에는 처음으로 문자하신다고 했습니다. 방송을 계속 들으니까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를 다루는 폭넓은 시사 프로라고 느껴지신다고요. 들을수록 매력이 느껴지는 방송이라고 하셔서 제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미니의 송정헌님도 아침 시사 라디오 진행하셨을 때는 좀 긴장해서 들었는데 요즘은 긴장감 없이 편하게 들을 수 있어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12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1: A가 잦은 여름철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을 유발하는 폭염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요. 무더위로 현기증, 메스꺼움, 근육 경련이 있을 시엔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십니다. 평소에도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삼가고 휴식 시간은 짧게 자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 작업장에서도 가장 더운 시간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엔 야외 작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폭염 예방 캠페인 지금까지 MBC 라디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첨단 바이오의 미래를 한눈에 살펴볼 2026 경북 바이오산업 엑스포가 경북 안동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엑스포는 2026년 9월 10일부터 3일간 안동체육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백신, 첨단재생, 대마천연물, 뷰티를 아우르는 혁신기술의 향연.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부터 청년의 꿈을 잇는 취업박람회까지 바이오산업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도약의 장. 경북 첨단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기회. 2026 경북 바이오산업 엑스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본 행사는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주최하고 경북 바이오산업연구원이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 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안녕하세요, 현빈입니다. 오래도록 튼튼하고 디자인까지 멋진 소파, 과연 뭘까요?

0: MBC 2시 종합뉴스.
1: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월요일 2시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재정경제부와 법무부, 국방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복 개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실용적 인재 배치라며 추석 연휴 전까지 인사청문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심 역주행 개각, 함량 미달의 좌파 연합 개각이라며 호평했습니다.
2: 어제부터 호남과 영남 지역에 내린 폭우로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고 빗길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영광군 나궐도에는 55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기도 했는데 충남 서부 지역에 내일까지 최대 150mm 이상의 비가 예보되는 등 중부 지역에도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1: 지난 1월 출범한 종교유착 비리 의혹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교주 이만희 씨 등을 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교단 자금을 활용한 불법 정치자금 후원과 대규모 횡령이 드러난 통일교회선 한학자 총재의 금고에 있던 현금 260억 원을 압수해 추징 보전할 예정입니다.
2: 네팔과 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지금까지 사망자가 800명, 실종자는 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종된 한국인 9명의 소식이 아직 들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은 사고 현장에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곳까지 육로로 이동하며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네, 먼저 정치권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치팀 홍신영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홍 기자, 먼저 어제 발표된 개각 내용부터 정리해보죠. 예상보다 개각의 범위가 컸습니다.
3: 네, 당초에는 공석인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소폭 개각이 될 거란 관측이 있었거든요. 이제 예상을 깨고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법무부까지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이 단행이 됐습니다. 재경부와 국토부 모두 차관 출신이 승진 발탁됐는데 부동산과 세제 등 정책의 방향은 유지하되 더 정교하고 강하게 추진하기 위한 인사로 읽힙니다. 먼저 강우시 비서실장 발언 들어보시죠.
4: 현재 되게 높은 경제 성장 여러 가지 수치들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피부로 닿을 수 있게 하는 데 적임자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 네, 법무부 장관에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는데요. 김 의원은 법사위 여당 간사로 수사 기소 분리를 비롯한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주도해 입법에 관여한 당사자가 후속 입법과 경찰의 부실 수사 예방 장치를 마련하는 책임자가 된 셈입니다. 600일 넘게 공석인 경찰청장은 어제 인선에서 빠졌었는데요. 검찰청 폐지로 경찰의 권한이 커지고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사건 등으로 대대적인 조직 쇄신이 예고돼 있는 상황이라 조만간 따로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2: 네, 이번 인사에서 여성과 젊은 정치인들이 전진 배치된 게 눈에 띄더라고요.
3: 네, 맞습니다. 90년생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85년생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각각 성평등가족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되면서 내각이 한층 젊어지고 여성 비율도 소폭 높아지게 됐습니다. 또 73년생인 이혜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청와대 AI수석으로 발탁이 됐는데요. 여기에 친문계 김경수 전 이사를 대통령 정무특보에 지명하면서 여권 내 결속 따지기에 방점이 찍힌 범여권 개각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정치적 소속보다 실력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2: 네, 실력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다는 게 청와대 설명인데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나뉘고 있죠?
3: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연공서열이나 출신보다 전문성과 현장 경험, 실행력을 앞세운 인재 배치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김민석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5: 젊고 역량 있고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반영하는 새 내각 후보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펼쳐가실지에 대해서 국민도 관심이 높고
3: 특히 성평등 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된 기본속당 용혜인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이 내각에 입성한 것과 관련해 당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야당에서 제기한 비판을 의식한 듯 여러 가지 개인적 견해는 청문회 과정에서 재정립하고 본인도 숙성하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0: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인 공동대표를 한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건 재판 취소에 올인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1: 정문에 망신살 피하려면 지금이라도 부적격 인사들 철회해야 합니다. 재판 취소용 개각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맞는 인물들로 청와대와 내각을 전면 교체해야 합니다.
0: 민주당은 추석 전까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2: 네, 이번 개각으로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의 첫 메시지도 궁금한데요.
0: 네, 먼저 국토부 장관에 지명된 홍지선 후보자는 오늘 출근길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이행할 거라는 각오를 첫 일성으로 밝혔습니다. 홍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지낸 현장 전문가로 지방행정 관료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국토부 장관 후보직에 올랐는데요. 주관정책이 지방정부에 내려와서 어떻게 현장에 반영되고 작동되는지 충분히 경험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김승원 의원도 지명 소감을 밝혔는데요. 이 발언은 직접 들어보시죠.
3: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70년 만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대한민국에 잘 안착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소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또 용해인 의원은 장관으로 임명돼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SNS를 통해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내정당이 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격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모두 겸허한 태도로 경청하고 고민해서 인사청문회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2: 네, 그런가 하면 오늘 법사위에서는 대법관 재재청 문제가 쟁점이 될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회의가 취소가 됐네요.
0: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조일의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불러서 대법관 후보 선임재청 경위 등을 질의할 방침이었는데요. 조 대법원장 부친상을 이유로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국회가 대법원장 재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건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고 밝혔었고요. 이를 두고 민주당은 궤변을 동원한 출석법으로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비판하는 상황이었는데 조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치르게 된 겁니다. 사법부 수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청와대에서도 강은식 비서실장이 오늘 직접 진술을 찾아 조문할 예정입니다.
2: 네, 홍신영 기자와 정치권 소식 알아봤습니다.
4: 어제부터 영호남 등 남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시간당 최대 125mm에 달하는 폭우까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침수와 고립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차우영 기자입니다.
5: 어제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정체전선 영향에 따른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 영광군 나걸도에는 어제 새벽 2시쯤부터 오늘 오전 10시까지 552mm가 내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성군엔 어제 저녁 1시간 동안 124.6mm가 쏟아졌습니다. 광복절 연휴 동안 900mm가 넘는 비가 내린 경남 거제의 시간당 최고 기록 124.5mm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각종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전남 광주 순천시 호남고속도로 광주 방향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고속버스가 들이받았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에는 경기 하남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태계현 방향에서 빗길 사고 차량을 피해 정차해 있던 화물차를 다른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4시 기준으로 도로와 주택 침수 신고가 전남 광주에서 137건, 전북 87건, 부산 37건 접수됐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일까지 비나 소나기가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내일까지 80에서 150mm의 비가 예보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200mm 이상의 폭우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에는 30에서 80mm, 경기 남부 지역에는 최대 120mm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충청권 등 전국 10개 지역에는 산사태 주의경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오후부터 호우재난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우영입니다.
2: 신천지의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 등을 수사한 정교유착검경합동수사본부가 출범 7개월 만에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씨를 구속 기소하고 통일교 총재 한학자 씨를 재판에 넘기는 등 모두 32명을 기소했습니다. 원석진 기자입니다.
6: 지난 1월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오늘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강요와 일부 신도의 민주당 불법 경선 운동

0: 의혹, 총회 차원의 조세 포탈, 고위 간부의 교회 자금 횡령 등 비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합수부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와 고모 전 총무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신천지 관계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부터 2024년 총선까지 모두 4번의 선거를 앞두고 신천지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 등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 5만 6천여 명의 신도가 국민의힘에 가입한 것으로 합수부는 결론 내렸습니다. 통일교와 관련해선 불법 정치자금 기부, 총재 개인의 교회자금 횡령, 국회의원 금품수수 의혹 등을 수사한 결과 통일교 총재 한학자 씨를 비롯해 통일교 관계자 16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씨는 교회 자금 30억 원을 해외 선교사 지원금인 것처럼 꾸며 현금으로 인출한 뒤 개인 금고에 은닉하는 등 교회 재산 105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 결과 한 씨는 침실 등에 설치한 금고에 거액을 보관하면서 최소한의 지출 잔고도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수부는 한 씨 개인 금고에 보관된 260억 원 상당의 현금을 전액 압수해 추징 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교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내실 자금은 신도들과 교단에서 자발적으로 한 학자 총재에게 봉헌한 신앙적 예물이며 한 총재는 이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고 선교 활동 등을 위해 공적인 용도로 집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1: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 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 1심 선고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총재는 지난 20대 대선 전후 통일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며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전달하고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2: 네팔과 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휩쓴 대규모 홍수 발생 닷새째인 현지 시간 30일 사망자가 최소 800명, 실종자가 3천여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팔 당국은 100명 이상이 갇혀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네팔의 수력발전소 터널에 구조대원이 진입하는 데 성공해 수색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폭우로 강물 수위가 높아져 추가 범람 우려가 제기되는 데다 전문 장비 부족 등으로 구조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은 헬기로 실종자 9명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네팔 당국이 안전을 이유로 운항 허가를 내주지 않아 무산됐습니다. 정부 신속대응팀이 대신 육상을 통해 현장 접근을 시도 중입니다.
1: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과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등과 관련해 뼈저리게 반성한다며 엄중 문책 방침을 밝혔습니다. 홍 본부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홀로 서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더 많이 걱정하고 있는 점을 알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수사권을 방기하거나 남용한 수사관이나 지휘감독을 못한 관리자에 대해 엄중 문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 경찰이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 문의 금지 제도와 사적 접촉 금지 제도 개선안을 내일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전현직 경찰관과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 등 사건 관련 외부인이 사건을 문의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사건을 문의받은 경찰은 즉시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공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피의자 등 사건 관계자와 위법행위 업소 관계자를 접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를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할 예정입니다.
1: 해커의 공격으로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GS25 편의점, GS 홈쇼핑이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현재 충남과 전북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남 서부 많은 곳 150mm 이상, 전북 서해안 많은 곳 120mm 이상,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중부지방 많은 곳은 8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 27도, 광주 32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경기 남부와 충청권, 전북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며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3: 경북권 소식입니다.
1: 내년부터 경북대와 국립경국대, 국립금호공대 등 전국 30개 지방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이 전액 지원되었습니다.

전망입니다. 정부는 지난 28일 청년 예산 언박싱 2027에서 지방국립대 전액장학금 2,130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입생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 대상은 해마다 확대돼 2030년에는 지방국립대 전학년으로 늘어납니다. 의대와 치대, 약대, 수의대 등 의약학 계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경북 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가 어제 오후 8시부터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됐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경북 중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 데다 상주 등 일부 지역에는 앞서 많은 비가 내려 산사태 위험이 커졌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산림청은 산사태 취약 지역과 산림 주변 접근을 자제하고 대피 명령이 내려지면 지정된 대피소로 신속히 이동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봉화군이 영주 구규림관리소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한 공동방제구역을 설정하기로 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우량 소나무림을 중심으로 공동방제구역을 설정하고 봉화군은 산림 소유자 동의와 같은 행정 절차를, 영주 구규림관리소는 방제계획 수립과 방제사업을 맡기로 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구규림과 사유림의 경계를 넘어 확산되는 만큼 두 기관은 그동안 관리 주체가 달라 발생할 수 있었던 방제 공백을 줄이고 공동 대응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경북도의회가 오늘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도정과 교육행정 현안에 대한 도정질문을 진행합니다. 안동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백신 의원은 지방도 안전 문제와 고위험 산모, 신생아 필수 의료체계 구축을, 봉화 출신 교육위원회 김상희 의원은 K베트남 밸리를 경북 차원의 전략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질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원자력특별위와 인구정책혁신특별위 등 5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선임합니다. 상주시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명실상주몰이 추석을 앞두고 전상품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할인 행사는 내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축산, 양곡, 곶감 품목은 20%, 나머지 품목은 30% 할인됩니다. 또 9월 한 달간 회원 구매 실적에 따라 등급별 할인 쿠폰을 지급하고 신규 회원에게도 별도의 할인 쿠폰을 제공합니다. 안동시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내일부터 오는 19일까지 한중일 작가들이 안동 원도심에 머물며 함께 작품을 만드는 창작 교류 행사를 운영합니다. 이번 교류에는 중국 수저우시와 다리바이족 자치주, 일본 마스모토시 예술가 6명을 비롯해 안동 지역 예술가 6명 등 총 12명이 참여해 안동 한재와 안동포 등 각국의 전통 소재를 서로 활용한 작품을 만듭니다. 완성된 작품은 9월 17일부터 30일까지 영가헌에서 열리는 한중일 예술가 기획 전시를 통해 공개됩니다. 문경공고가 인공지능 로봇 분야 마이스터고로 지정됐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8.7도입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송나영이었습니다. MBC.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 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주말에 내리는 빗소리는 운치 있었지만 월요일에 들리는 빗소리는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하, 오늘 꼭 나가야 되나?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남쪽에 덥고 습한 공기와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부딪히며 비구름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름이 떠나기 싫어서 버티느라 내리는 비죠. 아무리 버텨도 결국 다 지나갑니다. 꿋꿋하게 자리를 안 빼는 여름도, 먹구름으로 시작한 월요일도 결국은 샤르르 샤르르 어느새

정혜린의 샤르르 샤르르 들으면서 8월 31일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문 열어봅니다. 벌써 8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마지막 날인데 아니 지금 2차 장마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국적으로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곳곳에 또 침수 피해도 들리고 나무가 쓰러지거나 담벼락이 무너진 곳도 많다고 하니 우리 외

0: 외출하실 때 특히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은 괜찮으신가요? 우리 6262님 요사이 3일째 비가 계속 내리는데 지금은 소강 상태라서 빗골 광주에서 전남 장흥에 있는 밭에 가는 길입니다. 차에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우리 9533님은 여기는 햇볕이 쨍쨍해요. 부산이에요. 깻잎 반찬 만들면서 손틀어 틀어놓고 있어요. 라고. 6579님도 대구는 더워요. 저는 전국적으로 지금 비가 온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남부지방 곳곳에는 비가 좀 그친 것 같습니다. 여기 서울은 아침부터 계속 비가 왔고 뭔가 막 쏟아지는 그런 비는 아닌데 또 그냥 무시할 수 있는 비는 아니에요. 네, 저도 아침부터 좀 분주하게 이동하느라 오늘이 벌써 저한테는 세 번째 스케줄이거든요. 아, 근데 지금 상암동 쪽은 비가 오고 있고 서울은 비가 그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아, 늘 다닐 때 안전하게 다니시길 바라고요. 우리 오늘도 여러분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또 듣고 싶은 노래들로 가득 1, 2부 채워볼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사연 소개한 모든 분들 손트라 커피 한 잔씩 안겨드릴게요. 오늘 또 날씨랑 딱 어울리는 라이브 초대석. 아,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이분을 여기다가 모신다니, 이 어른을 여기에 모신다니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트로트 라디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바로 출발해볼게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는요, 데이팩, IS동서, 백조싱크, 브람스 안마의자, 롯데렌탈, 성원 에드피아, 도드람 한돈,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종근당 건강, 환인제약, 음주 후엔 티맵들이, 탄탄방수, 빅토스,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유성물산교역, NH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 봄컴퍼니, 인공지능 입찰전문 한국비드랩과 함께합니다.
1: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잘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IS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3: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4: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5: 수확량 줄어도?
4: 보장.
5: 가격이 내려도?
4: 아이, 그럼.
5: 보험이 든든하구만.
2: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6: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8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어디에서 제 목소리가 흐르고 있는지 오늘의 기분, 뭐 메뉴, 생각, 날씨 등등 아주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다 나눌까 합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통해서 보내시면 무료고요. 소개된 모든 분들은 오늘 바로 드실 수 있게 아주 시원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우리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시작해볼게요. 2027님께서 손트라의 청자인데 노래 한 곡 신청해도 될까요? 수원의 개인 택시하는 기사입니다. 이수연의 아빠, 아버지, 아버님 신청해도 될까요? 꼭 틀어주세요 했는데 이 노래 모든 아버님들에게 바치겠습니다. 이수연의 아빠, 아버지, 아버님.

이수연의 아빠, 아버지, 아버님, 우리 2027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 1, 2부에는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야기 나눠볼게요. 우리 김명자님께서 노래 들으면서 어렸을 때는 아빠, 커서는 아버지, 결혼해서는 아버님인데 작년에 장가간 울 아들은 지금도 아빠라고 불러요. 저는 그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는 게 조금... 뭐라 그럴까? 그게 더 약간, 뭐 편해요. 당연히 편하겠죠? 당연히 편한데, 뭐 뭔가 괜히 그 다른 분들 계실 때는, 아버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어머니, 이러면서 괜히 부르고, 집에서 전화 받으면, 내 아빠, 이러면서. 근데 그게, 이제 주변한테 또 그런 같은 느낌이지만, 되게 딱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 나도, 진짜 아 누군가의 그냥 아들 정말 아이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문득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수미님께서 울산은 어제 비가 억수로 쏟아부었어요. 그러더니 오늘은 34도 폭염경보입니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 완전 뭐 이렇게 들쑥날쑥일까. 6966님 니트 입고 외출했다가 집에 빨리 오고 싶었어요. 대구는 아직 낮 더위가 가시지 않았는데 두꺼운 옷 입고 멋부리다가 더워 죽는 줄요. 페피의 길은 멀고도 험한가 봅니다. 네. 사실 지금 니트 입기에는 조금 아직 살짝 이르죠. 근데 이제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제 건물

아내 계시는 분들은 다소 좀 이게 뭐전뭐 조정하기가 좀 어렵다면 니트를 늘 입고 다닌 것 같고, 우리 지금 연수 PD만 해도 지금 담요 이렇게 저러고 있는데 니트 뭐 나쁘진 않아요. 실내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아직은 약간 좀 얇은 가디건 느낌. 우리 7353님께서 개강 앞둔 아들 기숙사 짐 싸서 택배로 부치고 왔어요. 비가 어마어마했어. 아, 모두들 빗길 조심히 다니세요. 아, 맞아요. 아, 오늘 곳곳에 또비 오는 곳도 많겠죠. 빗길 진짜 조심하시고, 이게 걸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예, 어딜 걷는지 잘 보면서 다니시길 바라고요. 우리 6720님은 자동차 엔진을 교체하러 왔어요. 잠시 카페에 들려 차 한잔하고 있는데 비 오는 풍경이 운치 있게 보입니다. 오늘은 왠지 춘길 가수님의 후 노래가 듣고 싶어 신청합니다. 자동차 엔진을 교체하러 가셨다고요? 엔진 오일이겠죠? 엔진 오일이시길 바랍니다. 엔진을 교체하면 아주 큰일인데. 네. 그러면 이 정도의 후 정도가 아니고 과연 허우 뭐이 정도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기다리면서 커피 한잔 하시고요. 조항조 원곡이죠. 후 춘길 버전으로 들을게요.

오늘도 안전하게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무엇을 잡으려고 그리도 찾아 헤맸나. 한 세상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 우리네 인생. 가고 오는 저 세월에 미련을 두지 마오. 가져갈 수 없는 짐, 무거운 짐에 뭐 그리 아까워. 이고 지고 안고 있나. 나 떠나면 빈손인 것을.

멜로디는 잠시 내려놓고 가사의 마음을 기울여보는 트로트가 시가 되는 순간 이해라네 이것이 인생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2515님께서 가사를 듣고는 절대 멜로디를 유추할 수가 없네요. 오늘도 반전에 웃음이 납니다 라면서 그럴까요? 제가 너무 분위기 있게 읽었나요? 저는 꽤나 정말 그 가사를 마치 한 편의 시처럼 읽었는데 마지막에 몇몇 분들은 지금 유튜브 생중계하고 있지만 댓글로 아 오늘의 노래 빈손이구나 라고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네 이것이 내 이것이 인생이었고요. 우리 9267님께서 테디가 읽어주는 가사에 눈물 찔끔이었는데 즐겁게 시작하는 노래에 웃음이 나네요. 이것이 인생인가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너무 이것저것 무게 잡으면서 너무 내 자신을 더 힘들게 하면서 더 부담 가지면서 하느니 그냥 자고 일어나면 약간 이런 경쾌한 멜로디에도 우리가 반응을 하고 그냥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렇게 좀 눈 딱 감고 이렇게 다시 뜨면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 이겨내실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우리 얼마 전에 지난 금요일에 문경세제에서 첫 공개방송, 손트라 공개방송을 했어요. 참 너무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셨고 조금 짓궂은 날씨에 좀 불편하신 분들도 많으셨고 저희도 전 이게 그만큼 열심히 준비한 만큼 한 번에 그냥 모든 게 다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약간 그 조바심에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너무 다행히 잘 지나갔고요. 네 다시 한번 응원 보내주신 여러분 그리고 마음만으로는 함께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우리 1337님께서 안녕하세요. 실은 금요일 문경세제에서 공개방송 보고 매력에 푹 빠져서 들으러 왔어요. 오늘 MBC 미니 깔고 듣고 있습니다. 라면서 이런 후기도 너무 좋네요. 이런 후기 너무 좋아요. 어서 오세요. 웰컴이에요. 예. 우선 웰컴 선물로 제가 커피 쿠폰 먼저 보내드리고요. 오늘 바로 드실 수 있는 거니까 꼭 오늘 한잔 하시길 바랄게요. 이게 라디오는 그냥 잠깐 생각나서 저번 주에 우리 함께 했잖아. 약속했어. 그래 제가 꼭 손 잡으러 오겠다고 약속했어. 그랬다가 한 번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날 때마다 그냥 함께 해주시는 게 제일 좋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번 그 공개방송 방송은 이번 주 금요일에 나가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청취자분들 이야기 나눠볼게요. 503 하나님께서 여기는 청주입니다. 조금 전까지 비가 많이 오더니 잠시 그치기를 반복하네요. 저는 늦가기 대학생입니다. 이제 방학이 끝나가지고 있어서 아쉽네요.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교수님, 학우 여러분 모두 보고 싶은데도 개강하려니 아쉽네요. 이게 원래 그렇잖아요. 예. 쉬다가도 일해야 되겠다. 일하다가도 쉬고 싶다. 방학 너무 좋다 하다가도 빨리 개강하고 싶다. 막상 또 개강하면 빨리 방학이 왔으면 좋겠다. 이게 사람 마음이 왜 그럴까요? 우리 5031님도 죄송합니다. 우리 4337님께서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열무 사러 마트 갔다 사연 보냅니다. 손트라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나훈아의 산에 부탁드립니다. 네, 손트라라고 부르는 거 이제는 익숙해졌고요. 네, 하지만 늘 까먹으실까봐 손태진 네, 제 이름이고요.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 나훈아의 산에 오늘은 민수연의 목소리로 듣고 올게요.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5: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5: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4: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5: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1: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1, 2부에는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또 신청곡으로 가득해보았습니다. 7872님께서 커피 선물이 도착해서 사무실 직원들에게 자랑했네요. 우리 사무실 직원들이 문자 많이 보낼 것 같아요. 손트라는 선물이 많아서 좋아요. 아, 우리 7872님. 네, 우선 손트라 홍보 부장으로 제가 좀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커피 쿠폰 가는데 잘 드시고요. 우리 직원분들도 지금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한 번만에 넘어가는 나무가 아닙니다. 저희가 이게 한번 보냈다고 아무

0: 아무 대답이 없어가지고, 아, 내거못 읽어서, 이렇게 해서 실망하시면 좀 저도 마음이 아프고, 그런 걸로 상처받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끊임없이 그냥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면 저희도 또 때로는, 아, 너무 좋은 사연들은 하루에 다 소개를 못 하다 보니까 또 주말에도 소개하기도 하고, 이렇다는 점.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네. 우리 0013님께서 여긴 동탄입니다. 계속 비가 오네요. 아무 일도 못하고 근무 중입니다. 비가 좀 그치면 분리수거장 청소해야 돼요. 그래도 비가 오니 손틀어 드릴 수 있네요. 이렇게 또 힘든 와중에도 긍정적이게 모든 걸 바라보시는 분이 계시네요. 예, 아우 지금 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뭘 스탑이고 다 지금 움직이지도 못하고 언제 저거 다 하지 좀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손틀어 듣고 있으니 너무 좋네요 이렇게 또 얘기해 주시고 제가 더 감사해요. 4736님께서는 주말에 엄마 집에 갔다 왔어요. 딸 온다고 고구마 줄기, 파, 고추, 깻잎, 양 보고 놀랐어요. 장사해도 될 만큼 가지고 와서 지인들과 나눠 먹었어요. 엄마 고마워 건강하자. 그게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리 꽉꽉 채워도 더줄게 많아요. 예. 우리 5886님께서 주말 농장에 배추 심으러 왔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려. 잠깐 움막에서 손틀어 듣고 있어요. 했는데, 아, 이 운치 좋은 날에, 비가 올 때도 운치 좋을 때가 있거든요. 아주, 아주 잘 어울리는 가수, 특별한 손님 3, 4부에 모십니다. 노련하면서 중후한 목소리를 가진 99년생 트롯 가수, 69년생 아닌가요? 우리 조명섭 씨와 함께 돌아올 테니 뉴스 듣고 3시 5분에 만나요. 어디 가지 마세요.
1: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청소년 마약 예방수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호기심으로라도 마약을 인터넷 등에서 검색하지 마세요. 자칫 마약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없는 고액 알바는 없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해서 마약 운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약과 관련된 SNS는 차단해 주세요. 최근 상당량의 마약이 SNS를 통해 거래됩니다. 네 번째, 거리에서 나눠주는 수상한 음료 등은 피하세요. 마약류가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1899-0893으로 전화해주세요.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약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5: 라디오
7: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강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최신 뉴스입니다.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용 의원은 오늘 SNS를 통해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되는 어려움이 있다며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 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당에 이미 입장을 밝혔다면서 격려와 비판의 목소리 모두 겸허한 태도로 경청하고 고민해 인사청문회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 발표에 대해 국민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민심 역주행 개각이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용 개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공소 취소 모임 공동대표 김승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다면서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재판 취소에 올인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지명한 것에 대해서는 청년들의 분노에 터무니없는 용혜인 카드를 내놓았는데 2030 분노 지수는 폭발 직전 임계점을 넘어섰다며 왼쪽 챙긴다더니 친문에 조국까지 좌파 잡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과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등과 관련해 뼈저리게 반성한다며 엄중 문책 방침을 밝혔습니다. 홍 본부장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장윤기 사건과 부경장 사건에서 보듯 일부 담당자 일탈뿐 아니라 저를 포함한 관리자 지휘감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점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충남과 전북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남 서부 많은 곳 150mm 이상, 전북 서해안 많은 곳 120mm 이상,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중부지방 많은 곳은 8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 27도, 광주 32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경기 남부와 충청권, 전북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며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다솜입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책을 쓰는 작가로 바쁘게 살고 있는 고명환입니다. 저를 개그맨 고명환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정신없이 촬영을 다니던 34살 때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대로 삶이 끝나버리는 건가? 너무 억울해서 다시 살 수만 있다면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삶, 가슴 뛰는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죠. 그래서 무작정 책을 읽기 시작했고 책 속에서 생활의 지혜와 일상의 기쁨, 읽고 쓰고 강연하는 고명환이란 세계를 찾았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어제도 말 궁금한 것들 보내주시고요. 조명섭 씨가 워낙 고전 가요 전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부모님의 애창곡 받도록 할게요. 뭐 현인, 남인수, 한복남, 배호, 백년설. 뭐 부모님이 흥얼거리던 그 노래와 추억들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고요. 지금 유튜브 트로트 라디오 검색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입장해서 미리 착석해 주시고 뭐 여기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하시면 더 재밌을 거예요. 그러면 또 보면서 즐기면서 재밌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우리 광고 듣고 아니 선전 좀 듣고 나온 뒤에 바로 모시도록 할게요. 어디 가지 마세요.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경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5: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8: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9: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탄탄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 시장 운영
3: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파젠.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엠버서더 건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B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4: TBX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참고로 이 목소리는 현인 선생님이 아닙니다. 네, 정말 들을 때마다 감탄하는데 국내 현역 가수 중에 유일무이 독보적인 창법이죠. 인간 추금기 현인의 환생 전통가요 지킴이 우리 조 선생님 조명섭 씨를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아니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 예. 우선 뭐 여러 방송들을 많이 했지만 예. 라디오는 오늘 처음이다.
1: 예예 이렇게 주파수 라디오는 처음이에요. 예.
0: 진짜요? 그럼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한번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1: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항상 사랑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는 가수 정은지입니다. 이렇게 제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 또 이렇게 주파수 라디오 이렇게 선택진.

0: 우리 선배님의 애틋한 라디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인 것 같습니다.
1: 아유.
0: 너무나 반갑습니다.
1: 아, 예. 아니 근데 뭐 평소에 뭐 이렇게 택시 타다가 예. 몇 번 들은 적이
0: 예,
1: 있다고.
0: 택시 타면 꼭 우리 손대진 선배님 이렇게 라디오 항상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기사분들이 많이 들으세요. 아. 그래서 들으면 항상 반갑고 더더러 보겠지만 네. 이렇게 항상 반갑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아. 제가 이렇게 나와서 얼마나 저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1: 아예 뭘? 아니 제가 영광스럽고 솔직히 계속 선배님 선배님 이러시는데 제가 선생님이라고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나이만 보면 뭐 예. 한창 동생이지만 존칭이 절로 나오는 심지어 팬들이 부르는 애칭도 뭐 조 부장님,
0: 예.
1: 조 국장님까지.
0: 예예. 예. 이제 출퇴근 할 때도 이제 양복 입고 가방 이렇게 손에 들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1: 양복을 입는다고요?
0: 예.
1: 아, 정장이요.
0: 예. 우리 손대민 선배님 보셨대요.
1: 예. 예. 그렇죠.
0: 예. 항상 제 출퇴근 할 때도 양복입니까? 예. 그거 보니까 이제 방송국 국장님 같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작가님들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번 그 애정이 붙어진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되게 그럼에도 아, 늘 볼 때마다 반갑게 또 이제 맞이해 주시는 분들 오늘 손트라에도 있는데요. 부장님, 국장님에 이어서 우리 2467님께서는 아 교장 선생님이시다. 하면서 조 교장 선생님.
0: 예, 지금 뭐 훈수 많이 두고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1: 아 우리 김명아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0: 예, 조명섭님 어제 정문 노래자랑 초대가수로 나오신 거 봤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1: 아 요새 워낙 바쁘죠. 바쁜데.
0: 예, 좋습니다. 예.
1: 바쁘지만 진짜 저는 유일무이하다라는 게 늘 이렇게 약간 복고풍 정장, 아니 복고풍이 아니어도. 늘 약간 다 차려진 모습으로
0: 예.
1: 또 포마드 딱 헤어에다가 예. 스타일이 늘 한결같은데
0: 예.
1: 아 때로는 아 요새 부캐들이 너무 많으니까
0: 예.
1: 아 이거 부캐 아니냐
0: 네.
1: 이거 원래 집에 들어갈 때 갑자기 다 티셔츠로 갈아입고 딱 이렇게 샤워하고 다 머리 내리고 네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 라고 했는데 저는 뭐 주변 몇몇 분들 아시는 지인들한테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0: 그래요?
1: 똑같다고. 늘 똑같은.
0: 그렇습니다.
1: 한결.
0: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뭐 제 겉이나 뭐 속이나 뭐 다 똑같습니다. 제 모습은. 그래서 이제 방송에 나오고 이러면은 참 이제 젊은분들이라든지 이제 좀 연령층 젊은분들 이런 분들이 보면은 좀 컨셉이 아니냐.
1: 네.
0: 좀 벗어라.
1: 가면 좀 벗어라.
0: 노래도 뭐 자신답게 불러라. 이럴 때는 전혀 뭐 그냥 태생이 이런 걸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집에서도 저 절바지 입고 막 그러고 있어요.
1: 네. 예. 집에서도.
0: 예. 그러니까 뭐 일생이 이런 건데 뭐.
1: 아니 본인의 스타일인데 이게 또 이게 그 워낙 요새는 부캐 이야기가 많으니까.
0: 예.
1: 근데 이 스타일을 또 중학생 때부터 계속 유지하면서 뭐 이제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0: 이제 만 27. 만으로. 예.
1: 그러니까.
0: 예.
1: 아 근데 이 고전가요 지킴이라는 이름 너무 좋은데
0: 예.
1: 이 고전가요 처음 매력에 푹 빠졌을 때가 언제였어요?
0: 이 노래를 해야지 해서 노래를 하게 된 건 아니에요.
1: 네.
0: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1: 네.
0: 그때 이제 저 뉴스에 해방 60주년이라고요.
1: 네.
0: 광복 60년이라고 뉴스가 나왔어요.
1: 네.
0: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는 처음 나온 노래가 이제 신라의 대밤
1: 네.
0: 노래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저 이혜연 선생님이다 단상 미아리 곡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뉴스가 이제 한국 장치에서 현대까지 음악이 네. 이렇게 흘러나왔거든요. 거기서 이제 신라대밤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1: 와.
0: 예, 그 목소리라든지 현인 선생님의 그 음악의 저 보레로 리듬이죠. 궁짜다 궁짜다 궁짜다 궁짜다. 네. 그 리듬도 들어보니까 아주 색다르고.
1: 아, 그렇죠.
0: 아, 그리고 또 짜자자자자자자자 이게 얼마나 신납니까? 네. 흥도 꾸는 그 네. 멜로디, 가랑. 이래갖고, 그래 빠지게 돼갖고, 아, 이게 노래가 너무 좋은데, 나한테 위안이 되는데, 한번 네. 노래 한번, 들어볼까? 그리고 옛날 노래를 이렇게 많이 들어보고.
1: 쭉 들었군요.
0: 그러시죠. 예.
1: 아, 그러면 뭐, 현인 선생님의 노래들은 뭐, 안 들어본 게 없을 정도다.
0: 예, 정말 많이 들었죠.
1: 워낙
0: 예.
1: 롤 모델이죠. 어떻게 보면
0: 롤 모델은 뭐 제 자신이고요. 일단은 그냥 존경하는 분 중에는 그렇죠. 한 분이 현인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뭐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1: 예. 아니 뭐.

0: 이제 이미 뭐 많은 분들은 현인 선생님을 연상케 하는 목소리이긴 하지만 저는 이미 조명섭만의 목소리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솔직히 이보다 더이 고정가요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좀늘 놀라워요.
1: 그러게, 저도 지금도 그렇지만은 저처럼 노래하신 분들이 없어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학생분들이 좀 점점 많이 옛날 노래를 좋아하더라고요.
0: 그쵸.
1: SP 옛날 돌판이라든지 이런 거 좀, 소집하고 막 이렇게. 이런 거 보면서, 아, 참, 좀 요즘 좋은 현상이 일어난 것 같다. 이렇게 옛날 과거 역사라든지 이런 거를 되찾고, 지키려고는 이런 젊은 분들이 많이 생겨서 참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 전늘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조명섭 씨는 과연 이어폰을 쓰실까? 아니면 집에서 뭘로 음악을 들으세요?
1: 저는 집에서 그냥 뭐 이어폰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놓고 그냥 소리 켜놓고 그냥 듣고 휴대폰으로 들을 때도 있고, 또 이제 저 전축이 있어서 거기다 이제 LP, SP 틀어놓고 이제 음악 듣고, 그리고 이제 밥 먹고 나면 그거 틀어놓고 이제 춤을 추는 거죠. 소화시키고. 그렇죠.
0: 집에서도.
1: 예.
0: 아니 근데 진짜 실제로 전축을 진짜
1: 있어요.
0: 있고 저번에도 얘기 나눴지만 오히려 그 옛날 감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뭐 플레이어들을 많이 들으신다고요?
1: 그렇죠.
0: 거기다 뭐 식혜 한 잔씩 하면서.
1: 그쵸, 쉽게 하잖아. 이제 더우니까.
0: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1: 예.
0: 그 깊이가 달라요. 깊이가
1: 바캉스가
0: 다릅니다.
1: 더 있겠어요? 우리 집이 바캉스지.
0: 그러니까 아니 우선 저희가 좀이 호가 있다고 들었는데 백범 김구 뭐 다산 정약용 만해 한용운처럼 조명섭 씨가 쓰는 호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1: 호가, 그 제가 이제 글 짓는 거 이런 걸 어릴 때부터 좋아해갖고요.
0: 그러니까
1: 그래서 뭐 어릴 때도 뭐 사주 철학 이런 것도 많이 공부해봤고, 맨 처음에 한게 성명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것저것 막 이렇게 짓고 막 그랬는데, 20살 성인이 되면서 이제 내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가 왔고, 그러니까는 나한테 한번 호를 한번 붙여보자 해서 밝은 명제다 저 하늘천사에서 명천 이렇게 전하죠.
0: 명천으로. 아니, 안 그래도 그 소설이나 이때까지 쓴 시, 글만 해도 2천여 개가 넘는다고 하고, 워낙 이제 취미가 또 이제 글쓰기인데, 우리가 뭐 앞으로 또 거기에서 그 글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뭐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1: 근데 제 노래를 거진 제가 작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남자한테 줄수 있는 것도 주고 제가 할수 있는 것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책낼수 있는 거 있으면 또 이렇게 지어다가 또 내고 이래야겠죠. 지금 많이 썼어요.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 한
0: 계속 썼으니까.
1: 6, 7천 개 되지 않을까 싶어요.
0: 지금까지.
1: 최근 3년 동안 쓴 글을 자료를 보니까 2천 개더라고요.
0: 최근 3년만 해서 2,000개였고.
1: 예.
0: 와, 그럼 이때가, 아니, 그거 지금부터 곡을 다 붙여도 평생 가겠는데요?
1: 그렇죠.
0: 지금 글쓰기를 멈추고, 그 다음에 이제 곡을 쓰기 시작해도, 그 정도 되겠네. 그만큼 제가 봤을 땐 능력자일 것 같고, 왠지 그 글도 되게 시적이고, 정말 남다를 것 같은데, 다음에
1: 글은
0: 좀,
1: 자세한 소리는 뭐 학교 다니기 때문에 많이
0: 근데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는 확인 못해서 너무 아쉽다는 점, 나중에 꼭 나눠주시고,
1: 좋습니다.
0: 참, 이분은 대단합니다. 2019년 KBS 노래가 좋아, 특별기획 트로트가 좋아해서 최종 우승을 하고, 강원도 아가씨로도 데뷔를 하고, 19년도 KBS 연예대상 핫이슈 예능인상, 24년 트롯뮤직 어워즈 파퓰러 트롯상, 꾸준히 주목을 계속 받고 있는데, 참, 가수가 되길 잘했다. 이 생각은 뭐, 하시나요?
1: 뭐 이제 이런 생각은 이제 노래할 때마다 이제 무대 올라설 때 그때 이제 우리 저희 팬분들도 있지만은 또 우리 많은 이제 지방에 많은 우리 국민분들 대중분들께서 정말 이제 웃어주시고 또 좋아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따라 불러주고 이럴 때그 느낌 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0: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노래 들어야지 박수가 나오겠죠.

우리 5245님께서 문자나 전화 통화는 하지만 얼굴 본 지 꽤 오래된 고향 친구가 생각나네요. 라면서 조명섭의 브라보 친구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네. 아, 우리 오늘 라이브 준비해 주셨는데 지금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실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아,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한 1,300분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목소리를 들으시고 아니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진짠 거야? 해서 그런지 지금 1,600명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유튜브 트로트 라디오 보시면 보면서도 즐기실 수 있고 오늘 또 첫 번째 라이브입니다. 여러분 조명섭의 브라보 친구 갑니다.

0: 情歌，嘿，唱唱唱唱，
1: 哎呀，成功했어，내가 따라하고 싶었던 거 저거였어. 찻찻찻. 아, 조명섭의 브라보 친구 듣고 왔습니다. 이야, 진짜 이게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같이 놀라고 있어요. 이성남님께서 추금기에서 들리는 목소리 저절로 보라를 쳐다보게 하네요. 방금 노래했을 때 1700명까지 올라갔어요, 갑자기.
2: 아, 그래요?
1: 네. 그러면서 우리 7501님.
3: 예, 진짜 지금 이 목소리가 99년생이 맞으신가요? 이런 감성과 말투 어이가 가능한가요?
1: 아, 예. 그러니까요. 이게 가능한가요?
3: 가능하니까
1: 진짜.
3: 이렇게 됐죠, 뭐.
1: 맞아요. 가능하니까 이렇게 부르고 있죠. 우리 206 하나님.

0: 그래서 99년생? 어? 토끼띠? 우리 딸이랑 동갑이요! 이러면서. 네, 맞습니다. 우리 99년생 맞고요. 왕가 사는 남자의 그 박지훈 씨가 99년생 동갑이고요.
1: 예, 아유, 우리 이제 정말 좋아하는 우리 박지훈 씨. 잘 나가서 너무 좋아요.
0: 또 그 지금 보니까 또 G.O.D가 어머님께 어머니가 짜장면을 싫다고 이거 나왔을 때 태어난.
1: 야,
0: 그렇죠. 이 뭐 G.O.D 예. 노래 정도 저는 문득 궁금해요. 다른 노래는 아예 안 들으세요?
1: 아니요, 많이 듣죠. 예, 지금 저 대중분들한테 많이 안 비춰져서 그렇지. 예, 다양한 노래를 많이 부릅니다.
0: 예를 들면 어떤 노래들도 부르시나요?
1: 저 뭐 팝송, 샹송, 간소네, 앵카 뭐 등등
0: 많이 많이. 그건 아직도 노래합니다. 옛날 노래들인데요?
1: 예. 다 옛날 노래.
0: 아니 뭐 요새 발라드 뭐 이런 거는 뭐 안 들으세요? 뭐
1: 요즘 발라드도 듣죠. 우리 저 펄킴 형 노래.
0: 오, 듣고. 펄킴.
1: 예, 그리고 이제 멜로망스 선생님들 노래.
0: 멜로망스. 멜로망스.
1: 그리고 이제 저 아이돌은 잘 안 좋아했었는데 네. 이제 저 학교 졸업하고 이러고 나서는 이제 주변에서 좋아하다 보니까 저 아스트로 선배님들 좋아해.
0: 아스트로.
1: 그러고 이제 또 이제 지금 저 박지훈 우리. 친구님.
0: 네네.
1: 예, 좀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0: 아니, 근데 예. 지금 나도 들으면서 왜 우리가 다 신기한 줄 알아요?
1: 예.
0: 아버지, 어머니 입에서 예. 요새 뭐 에스파, 뭐 아니면 뭐 어떤 이런 그룹 이름들 나오면, 오! 엄마 그걸 알아! 오! 이렇게 놀라죠? 예. 그래서 놀라시는 거예요, 지금 다들.
1: 그래요.
0: 지금 그래서. 아니, 왜, 만약에 왜. 좀 안 되면 이제. 뭐 폴킴 노래 살짝 아니 조명섭이 부르는 폴킴 노래 약간 한 소절 뭐
1: 듣기만 해갖고요 잘 뭘 다 알겠어요
0: 막 그거 있잖아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여기만 부른다면
1: 아 옛날에 같이 불렀었는데 예 부기명과 같이 노래했었거든
0: 살짝만
1: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0: 아 야 이건 완전 다른 노래가 가곡이 되는데요, 또 이렇게 보니까. 예. 이 느낌도 진짜 워낙 좀 이제 본인만의 색깔이 다 있기 때문에, 팝송, 샹송도 워낙 즐겨 부르신다고 했는데, 저도 팝송, 샹송 참 좋았는데, 아니, 지금 시간이.
1: 아, 조금... 노래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손디님.
0: 아니, 뭘 자.
1: 옛날에 저 콘서트 했을 때 그 봤었거든요.
0: 그래요?
1: 지금 이렇게 막 잘 나가기 전에 저기. 그때 저 이화여 대해서 했을 때
0: 잠깐만 이 얘기 잠깐만 우리 4부에서 우선 더 내 얘기 나눠볼게요
1: 네 좋습니다
2: 오늘도 안전하게 가족 밀집 사고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리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탈출해야 합니다 흐름을 따르되 가장자리를 향해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세요. 사방으로 둘러싸인 경우 직진보다는 대각선 방향이 이동이 용이합니다. 두 번째, 서 있는 경우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거나 팔짱을 껴 숨쉴 공간을 확보하세요. 팔짱을 끼기 어렵다면 가방 등 소지품으로 보호하세요. 세 번째,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를 벌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네 번째, 만약 넘어졌다면 바로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기 어렵다면 다리를 몸쪽으로 끌어당겨 웅크린 자세를 취해주세요. 그래야 가슴과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행동 요령 꼭 기억해주세요.

0: 목소리만 들으면 시간이 거꾸로 흘러 1950년대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추억이 담긴 목소리, 인간 추금기. 누구시죠?
1: 최명섭입니다.
0: 아, 그리고 뭐, 아유, 그거 하시는 거 있잖아요. 뭐, 마무리할 때 뼈를 빡빡, 막, 뭐 하는 거.
1: 그래요. 이러죠.
0: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야, 아유, 진짜 오늘 또 라이브도 함께 해주시고 여러 이야기 함께 하고 있는데, 아니 저 지금 놀랐어요.
1: 예.
0: 저 이대라고 할 거면 그 지금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솔로 콘서트로 나이틴 블루라고 샹송 그리고 또 이제 재즈 이런 곡들 했던 콘서트. 예. 그 콘서트를 왔었다고요?
1: 예, 제가 우리 저 손대진 선배님 목소리를 참 좋아했고. 특히 또 저 성악 이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네. 이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또 그걸 또 부른 분이 또 이제 선배님 선배님이시니까 아. 공연이 있다 해갖고 제가 티켓도 사서 직접 그러니까. 사고 그랬어요. 삼성홀에.
0: 예. 아니, 전혀 몰랐는데 와 이거는 진짜 너무 고마운 얘기고 또 네. 엄청난 인연이고
1: 아, 너무 기억만 많이 했어요 가서.
0: 아 그래요?
1: 예, 너무 좋았어요. 아,
0: 그때 뭐 불렀더라?
1: 그 저 지금 생각나는 건 로잔인가요?
0: 아 로살리나 로살리나.
1: 예, 그 노래. 어. 아, 너무 좋았어요.
0: 아 그거 아 그것도 되게 잘 어울리겠다. 근데 워낙 목소리가 진짜 네. 샹송하고 칸소네 이런 게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
1: 네.
0: 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예. 워낙 또 좋아하신다고.
1: 예.
0: 우리 구이사사님도 어머 조명섭님의 샹송 한 소절 듣고 싶네요.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했는데.
1: 네, 뭐 제가 부른 도미노라는 노래가 있어요. 앙델 클레버 노래.
0: 네.

0: 저라 겨울만 모두 무지금을
1: 날아가. 약간, 약간 우리 그 프랑스 샹송계 대가 중에 이브몽땅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네. 딱 그런 느낌의 노래들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0: 예, 뭐, 티노 로시, 뭐, 다 좋아합니다. 예.
1: 오. 이중경님은 조명섭 가수님, 깐소네, 루나로사 불러주세요. 이건 또 뭔가요? 루나로사 면?
0: 루나로사, 저, 클라우디오 빌라라는 저, 이태리 깐소네.
1: 오, 네.
0: 깐소네 왕이라 불렸던 분이에요.
1: 아, 예. 예.
0: 그분이 불렀던 노래예요. 1950년.
1: 그건 좀 어떻게 되나요? 혹시

0: 멋지다. 멋있다. 아, 너무 좋은데. 아, 그리고 이 목소리로 들으니까 더 좋아요. 예, 네, 더 좋고. 약간 진짜 딱 자기 걸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게, 그건 네. 엄청난 탤런트입니다.
1: 아, 그래도 우리 손태진 선배님 못 따라가네.
0: 아이, 뭘 못. 우리 김명아님께서 천재 같아요. 라면서 해주시는데. 우리 그 외에도, 아니, 왜 이렇게, 진짜 이렇게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노래 한 소절 했다고? 김상철님은 명섭씨 올드팝 조금만 해주시면 기억에 남고 추억이 될 듯 싶네요. 아, 이 정도로 기억에 남고 추억이 될 만한 노래, 올드팝 중에선 또 뭐가 있을까요?
1: 저는 남들이 안 하는 노래들만 하기 때문에 거의 거진 무명곡들을 많이 해요. 샹송도 무명곡 같은 거 하고.
0: 네네.
1: 그런데 이제 팝송 불러도 그냥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0: 이 노래도 잘 멋있고.
1: 근데 저도 잘 모르는 노래들도 많은데, 아니, 근데 왠지 들어봤을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그 당시에 이제 숨겨진 명곡까지도 이렇게 꺼내주는 천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아, 우리 5070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0: 원조 출신 조명선님 손트라에 나오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얼마 전 치악산 근처 점심 먹으러 갔었는데 가게에 온통 조명선님 사진이 가득했어요. 아, 조명선님 팬이라고 하셨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1: 아니, 별명이 또 원주의 아들인데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나서 지금은 어디에 살고 계시죠?
0: 지금은 저 문경에 있어요.
1: 아, 그러니까 예. 아, 우리가 좀 더 일찍 연락을 드렸으면 저번 주 금요일날 공개 방송 때 제가 문경에서 했거든요.

0: 그렇군요. 근데
1: 아, 그래요.
0: 그때 모시고 그랬나 싶은 생각도 있지만 아, 또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또 하니까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고. 아니 지금 문경에서 근데 출퇴근을 하고 있다고요?
1: 예예예. 예, 예.
0: 아, 그러면 너무 힘들 텐데.
1: 아니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게 좀 정서상 좋아요.
0: 아.
1: 자연 끼고 이러고 사는 게 좋아해서요.
0: 네.
1: 그 시골에서 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뭐 남들 불편하는데 장거리를. 네. 근데 저는 이제 되게 편안해해요. 또 그리고 뭐 집에 가는 느낌도 들고 일 끝나고 문경 가면은 그런 느낌도 들고 좋아서 그냥 있습니다.
0: 왔다 갔다 할 때 마차 타는 거 아니죠?
1: 역마차 타고 가는 짤랑짤랑 방울 소리 울리면서 그냥.
0: 아, 그리고 지금 너 이제 할머니랑 살고 계신다고 예. 하는데
1: 예.
0: 뭐 할머니도 워낙 음악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1: 아유, 그분은 저 어릴 때부터
0: 네.
1: 이제 저희 에코랄라라는 데가 있어요, 문경에.
0: 네.
1: 그 저기 가은인데 네. 그 전에는 광산이었어요. 그래서
0: 네.
1: 광산 사택이 많았는데 거기서 이제 증조 할아버지께서 전축으로 뭐 손인호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옛날 노래를 많이 틀어주셨죠. 그래서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음악을 되게 좋아했어요.
0: 엄청 좋아하시고 예. 그리고 또 아무래도 또 그 음악을 어렸을 때부터 들었으니까 또 그게 정겹게 느껴지기도 하고
1: 예.
0: 그리고 또 매력이 푹 빠져서 계속 그 노래를 듣는 거잖아요.
1: 예, 예.
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늘 또 많은 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눌 게 손트라 가족님들도 분명히 우리 부모님 예.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즐겨 들으시는 애창곡 한번 받아볼까 합니다. 추억과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정말 다양하게 갑니다. 아, 우리 뭐 현인 선생님 뭐 정말 그 외에도
1: 네.
0: 그 당시를 뭐 평정했던 많은 가수분들 계시거든요.
1: 엄청 많죠.
0: 참 그런 숨겨진 명곡까지 아마 우리 조명섭 씨는 다 알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한번
1: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0: 그러니까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오늘 소개한 모든 분들에게는 또 드리는 선물이 있죠.
1: 예, 뭐 갑자기 불어전화 옵니다. 한순절이 생각나면서

0: 불러봐도 못 오실 부모님 생각하며
1: 불러봐도
0: 불러 텀블러 텀블러 세트 드리겠습니다.
1: 아니 마지막에 이거 옛날 광고에서 듣는 목소리인데.
0: 예.
1: 이야. 아니 오늘 예. 저희 그 다른 거 몰라도 이렇게 한 네. 번씩 특별 손님도 오시면
0: 네.
1: 저희가 징글이라고 해서 이제 네. 이제 앞에서 라디오 뭐 손따라 들으세요 많이 들어주세요 이러면서 목소리 나가거든요.
0: 예.
1: 하나만 녹음해주고 가세요.
0: 그럴까요?
1: 뭐 짧게나마 뭐 이렇게 멘트 하는 거 네. 저희가 준비할 테니까.
0: 네네. 네.
1: 지금 약간 좋았습니다. 이런 스타일은 난 너무 웃길 것 같아. 아, 뭐 어딜 들어도 우리 손트라 많은 게 없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 우리 텀블러, 네. 세트 보내드리면서 우리 사연 받는 동안 우리 또 조명섭 씨의 라이브 준비되어 있습니다.
0: 뭐 이게?
1: 어떤 곡이죠?
0: 예, 저 지금부터 딱 70년 된대요. 우리 70년. 저기 박준석 작곡가님께서 만드신 우리 나폴리 만보 현인숙 선생님께서 부르셨죠.
1: 아.
0: 그 노래를 오늘 이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1: 자, 70년 전에 발표된 곡이지만 오늘 저희는 21세기의 현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명섭이 부르는 나폴리 만보 한번 라이브로 감상해 보시죠. 자, 준비됐으면 음악. 아, 아직 준비 중이십니다. 아, 지금 물도 마시고 지금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0: 예.
1: 자,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0: 너무 좋다. 너무 신나고 너무 좋다. 나폴리 맘보 조명섭의 라이브였습니다. 아, 진짜. 이게 또 나폴리 하면 그 이태리에 있는 나폴리.
1: 어,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0: 아, 참 이게 옛날 노래들이 그 뭐라 그러지? 이 샹송의 영향도 많이 받았던 고전 가요들이 많이 예. 있기 때문에 예. 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는데 아 이거를 되게 한국적으로 우리 한국 정서적으로 또 표현한 게 이제 현인 선생님이고 그걸 계속 네. 이어서 표현을 해주는 게 우리 조명섭 씨 말고 없어요.
1: 감사합니다.
0: 얼마 전에 저도 그 이제 그 콘서트 때 이제 현인 선생님의 노래를 불렀는데 그래서 2절 때는 일부러 허허허허허허 복사코 이러면서 불렀는데 아 아무리 해도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는
1: 세르소로사
0: 그러니까 아 우리 9089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1: 우리 아버지 현인 가수님 정말 좋아하셨는데요. 정석 가수 발견한 이후에 소파에 누워서 TV 보시다가 벌떡 일어나실 정도로 참 좋아하십니다. 작년에 들어가셔서 정말 그립네요. 예, 감사합니다.
0: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뭐 가요 무대나 이제 음악 프로그램 이렇게 딱 듣고 있다가 보고 있다가 갑자기 딱 나타나서 이거 무슨 소리지? 이러면 이거 누구 목소리지? 아니 이게 왜 지금 나오지? 하면서 놀랄 때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참 저는 이런 그 추억을 네. 불러일으켜 주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런 역할이 좀 크시겠어요?
1: 그래서 다른 분들이 아 이렇게 참 문화재 그걸 이런 그 우리 예전의 노래를 지킬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한 명이 있어서 참 든든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 감개무량하고 참 고맙게 생각이 듭니다.
0: 그러면서도 또 힘이 될 것 같아요.
1: 힘이 또 되면서도 한편을 좀 무겁기도 하고
0: 아, 오히려 좀 무겁다.
1: 아, 이제 잘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예.
0: 아, 너무 잘하고 있죠. 아, 우리 지금부터 손트라 가족들, 부모님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애창곡 조명섭 씨와 같이 소개할게요. 만약 노래 나오면 아시는 대로 또 이야기 나누셔도 됩니다.
1: 네, 예.
0: 우리 5829님께서
1: 예, 비도 오고 기분도 울적하고 이런 날은 엄마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엄마가 좋아했던 남희 선생님의 청춘 고백 생각납니다. 이러시네요. 예.
0: 이렇게 날씨 뭐 이렇게 비 오고 할 때 우리 조명섭 씨 뭐 예. 생각나는 노래 있어요?
1: 저는

0: 애체를 울고 넘는 우리님아,
1: 예.
0: 물항나 저고리가 구준비에 젖는구려.
1: 전구려 이러자.
0: 그냥 불러달라 그러면 다알것 같아요.
1: 비에 대한 노래가 뭐 너무 많죠. 저 도미선의 비의 탱고도 있고요. 비가 오도다, 비가 오도다, 마지막 작별을 고하는 울음과 같이 이런 노래가 있어.
0: 좋다, 좋아.
1: 근데 박정선님들의 중에 또 비에 대한 노래 또 있어요. 비에 대한 주말. 비에

0: 비어졌네. 그 노래도 있고 그래요.
1: 아, 오늘 제대로 기호강도 하고, 진짜 되게. 값진 시간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아마 라디오 듣는 분들도 너무 재밌어서 계속 들으실 것 같은데 더 크게 들으실 것 같은데 우리 326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0: 예, 늘 마당 라디오에서 흘러나오고 따라 부르던 아빠의 애창곡은 신라의 달밤입니다. 오늘 아빠와 어린 시절 추억 여행 너무 좋네요. 정윤석 가수님 잘 오셨어요. 고마워요. 네. 뭐 이 노래는 이제 빠질 수 없는 저의 인생 노래가 되어버렸죠.
1: 인생 노래. 예. 이건 또 현인 선생님의 인생 노래이기도 하잖아요.
0: 그렇죠. 이 노래가 한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시대 분명 없이 나중에 제가 뭐 이 세상 없고 나중에 먼 세상에서도 아마 이 노래 때문에 누군가 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참 고마운 노래였죠. 복 많은 노래예요 이 노래는요. 해방 감격에 탁 나와서 나온 노래고. 예.
1: 아니 근데 이 노래는 또 이제 현인 선생님도 원래 성악 전공이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이 노래를 받았을 때
0: 안 좋아했어요.
1: 어떻게 이걸 부르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제 이게 때로는 내가 안 좋아하는 걸 해야지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0: 그러게요. 현인 선생님께서 생전에 좀 단단치 않게 생각했었는데 이 노래 때문에 본인이 유명해지고 알려지시고 그래갖고 좀 감격을 좋아했다고.
1: 그러면 저 이거는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부른 버전이 많아서 들을 수는 있지만 이 노래를 분명히 뭐 부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아, 이 노래를 잘 부르면 이 포인트가 진짜 중요하다. 이런 본인만의 어떤 이 노래를 잘 살리려면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요? 아마 타하할 뭐 이거 움직이는 게 제일 중요할까? 아니면 어떤 마음가짐인지.
0: 글쎄요, 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꼬집 부르면 아 하잖아요.
1: 네네.
0: 그렇게 편안하게 불러야 돼요.
1: 꼬집으면 편안할
0: 노래 부르시 하지 말고 그래서 어디 배운 분들 이런 노래 보면 노래는 참 잘 불러요. 근데 맛이 안 나. 그러기 때문에
1: 그러니까 가창보다는 약간 좀 그냥 편안하게
0: 그러긴 나대로 불러야 되는 거죠. 잠결에 벌떡 일어났고 노래 부르듯이 그렇다고 뭐 흐리멍텅하게 부르는 건 아니고요. 그냥 내 소신껏 불러라 이거죠.
1: 그러니까
0: 남 눈치 보지 말고 남 창법 따라하지도 말고 내 꼬집 그대로만 하라 이거죠.
1: 그건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본인의 색깔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선생님 모시고 이제 라이브를 한 곡 더 준비했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0: 예, 좋습니다.
1: 네, 바로 라이브 속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우리 오늘의 마지막 라이브입니다. 다시 한번 정말 많은 분들의 참여와 지금 또 라이브 신청곡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던데 우리 이 노래를 또 준비해 줬어요. 김익선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백마야 가자 신청합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 오늘 기호강 합니다. 기호강 해요. 조명섭의 백마야 가자 듣고 올게요.

0: 백마야 가자였는데, 아, 우리 6415님께서 조명선님 목소리 듣고 돌아가신 부친 목소리가 생각나네요 하면서, 아, 정말 덕분에 오늘 기호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으야 가려주라 으야 가려야 강지 바닥에
3: 애주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전어를 그물에서 배로 옮기며 부르는 고기 푸는 소리입니다.
2: 혼자만 남고 다 잡아내자 의기야 자갈의 소리를
3: 가을을 재촉하는 전어떼의 행렬로 요즘 동해바다가 떠들썩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4: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매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기념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굿즈 판촉물은 깁코, 깁코에서 텀블러 세트, 온누리 스토어에서 혈행 건강 솔루션 서큐시안을 드립니다. 목소리 하나만으로 추억 속으로 데려다주는 인간 추금기 조명섭 씨와 함께했는데 정말 시간이 없어서 예. 다 소개 못한 사연들이 너무 많아요.
5: 예, 아 너무 빨리 지나갔고요. 아 좀 아쉽지만 뭐 물러나야지 뭐 어떡합니까. 다시 또 불러주세요.

0: 아, 라디오 너무 재밌네요. 라면서 얘기했잖아요.
1: 예. 너무 재밌었어요. 또 나왔으면 그냥 원래 이게 이제 말빨하는 거 좋아하겠고요. 네. 또 나와주시면 더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눠드리겠습니다.
0: 안 그래도 우리 신정혜님께서 조명선님 손트라 한 번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한 번 더 놀러 오세요. 했는데 우리 나가면서 바로 또 날짜 한번 잡아보고요. 네. 우리 2428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네.
1: 조명선님 오래오래 우리 전통 이어가 주시길 응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열심히 오래 잘 살아주세요.
0: 감사합니다. 네.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고 예. 오늘 저희는 너무 즐거웠던 게 저는 걱정이에요. 많은 분들께서 오늘 들으시면서 갑자기 라디오 탁탁 치면서 이거 왜 옛날 방송이 나와? 이러면서 갑자기 막 그러지 않았을까. 예. 근데 우리만의 이 코너 만드는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예.
1: 아유, 너무 즐거웠어요. 네.
0: 좋은 노래를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조 선생님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이거 맨 마지막 같이 이거 마지막 여기만 읽어주세요. 잡아줘요 같이 외쳐주세요. 네.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2: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4: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5: MBC
6: MBC
7: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3: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9: MBC 딱 틀면 나오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10: 만나면 좋은 친구는 좋은 워딩이잖아.
11: 만나면의 의미를 살리고 가고 싶었고
10: 익숙하고 좋은 걸 가져가되 뭔가 변화됐다는 느껴져야 되니까
9: 시청자분들의 입장도 생각하고 다 생각을 하면서 부른 것 같아요. 두 눈을 맞추고 서로의 마음을 읽고
10: 좀 R&B적인 요소를 더해서 친근하게 느끼기를 원했습니다.
11: 내 세계와 다른 세계를 만나게 해주는 그 연결고리가 방송이구나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2: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내신 뉴스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통일교 총재 한학자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통일교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 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징역 6개월, 전 재정국장 이모 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가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권성동 전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 권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샤넬

0: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건넬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며 끝까지 최강경으로 대응하려는 대미 정책에 추후의 변화도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주권과 안전 이익을 엄중히 침해하려는 변함없는 적대시 정책을 재확인했다며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위험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엄중한 정세 국면에서 그 어떤 긴장 완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미국 국무부가 최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한미일 3국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엣지를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용 의원은 오늘 SNS를 통해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되는 어려움이 있다며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 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당에 이미 입장을 밝혔다면서 격려와 비판의 목소리 모두 겸허한 태도로 경청하고 고민해 인사청문회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날씨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권 등 중부지방에는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충남 서부 많은 곳 150mm 이상, 그 밖의 중부지방은 많은 곳 80mm 이상입니다. 한편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무더위 속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강다솜입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옛날 한 자매가 전쟁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자 동생은 기도를 더 안 했지만 언니는 또 다른 제목으로 계속했죠. 전쟁이 끝났는데 왜 기도를 해? 동생이 묻자 언니가 그러죠. 난 기도하는 게 좋아. 얘기의 메시지는 목적이 아닌 수단을 사랑하랍니다. 기도 자체를 흠모해야 기도를 오래 잘할 수 있듯이 합격, 출세 전에 공부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고 달리는 게 마냥 즐거운 사람이 그 덕분에 살도 빠진다. 이겁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차 엔진 소리가 왜 이래?
1: 그러게.
0: 그린 에그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소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1: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결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 부근 의성 방향이네. 054-858-2516
0: 엔진은 그린 에그 보링 공장이 돼.

0: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1: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0: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1: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0: 아마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것 같은데,
1: 네.
0: 그 강아지 영상이요, 심혈관과 정신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대요.
1: 아니, 실물 강아지가 아니라 그 강아지 영상이요?
0: 네. 물론 이 영상은 뭐 의도적으로 제작된 거라서 사람 마음을 막 움직이게끔 구도를 짜긴 짰대요.

0: 예를 들면요.
1: 뭐 눈이 크고 얼굴은 동글동글한 폭실폭실한 그 강아지 여러 마리를 찍는데
0: 예, 예.
1: 시청자하고 강아지가 직접 눈을 마주치는 느낌을 주려고 뭐 카메라 시선에 신경을 쓴다거나 혹은 새끼를 막 돌봐주는 어미개의 모습 또 사랑스럽게 막 물놀이하는 강아지 모습 이런 걸 담은 거죠.
0: 근데 그런 영상을 봤더니 심혈관에 도움이 된 거예요?
1: 네. 그렇대요. 구체적으로는 혈압, 스트레스, 불안 이런 쪽으로 높던 수치가 낮아졌대요.
0: 오.
1: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병원들이 공동 연구한 결과랍니다.
0: 어, 그렇구나. 저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영상들이 있긴 하거든요.
1: 네.
0: 근데 그게 의학적 수치로까지 증명됐다고 하니까 신기한데요.
1: 그렇죠. 근데 꼭 강아지 영상이 아니더라도 운치 있는 날씨 영상 뭐 아주 맑은 하늘 그리고 커피 내리는 영상 뭐 이런 데서 예. 위로를 많이 받는다라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0: 맞아요. 그러고 보면 요즘 흔히들 왜 쇼츠를 좀 멀리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용도에 따라서 잘 골라서 보면 이로운 방향으로
1: 더 클래식입니다. 여우야.

0: 8월의 마지막 날 첫 곡으로 더 클래식의 여우야 듣고 오셨고요. 신애경님, 일요일 오전에 정선혜 씨 나오는 동물 프로그램 꼭 봅니다.
1: 아.
0: 그래서 그런지 제 혈관은 튼튼한 것 같아요.
1: 와.
0: 집에도 강아지 키우고 있고요. 강아지는 저의 우울증도 날려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지금은 지라시로 도파민 충족하고 있어요.
1: 아,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동물도 그렇고 그 사랑하는 존재들만으로도 충분히, 식물을 좋아하는 분은 화초만 봐도 도파민이 또 샘솟고.
2: 네.
1: 그렇지 않아요? 문천식 씨는 정리정돈 좋아하니까 정리정돈 싹 하고 나면 기분이 확 날아갈 것 같고.
0: 사실 영상도 그런 거 봐요.
1: 그렇죠. 그런 존재들이 네. 있어야 돼요, 사람은.
0: 맞아요.
1: 낙이라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살면서 할수록.
0: 그렇습니다.
1: 1090님이 지는 융 자연 다큐바융. 외국 걸로다가 주동찬디 예. 한번 봐보융.
0: 맞아요.
1: 하셨어요. 저도 가끔 다큐면 스케일 네. 자체가.
0: 그렇죠. 막 휴지섬 노을 이런 거 있잖아요.
1: 굉장히 좋아요. 예. 그리고 왜 바다 생물들, 그 바다 시내에 사는 아이들은 되게 조용한 데서 움직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 현실성이 좀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아이들 위해서 보여준답시고 이제 아쿠아리움을 가서 큰 유리창에 그 바다를 축소열에서 만들어놨잖아요. 그거 보고 있으면 시간이 멍하니 잘 가요.
1: 하긴 그렇다. 네. 김명자님, 요즘 저는 요리 영상에 빠져 있어요.
0: 아하.
1: 요리를 하루 하나씩 해요. 어제는 냉제육 해서 먹었고요. 야, 이 냉제육 이게 진짜 야. 어려운 건데. 오늘은 파김치 담그고 조금 이따 통마늘 고추장 무침 하려고요.
0: 선수시네,
1: 옆집에
0: 선수.
1: 살고 싶다. 명자 언니 옆집에 살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시간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우리의 모든 뭐 정신적인 신체적인 리듬이 네. 조화롭게 움직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 진짜 같은 시간이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
0: 자 오늘은 원래 배짱 퀴즈 하는 날인데요.
1: 네 우리 이번 이 시간 어떻게 써요?
0: 주는 한 주 쉬어가겠습니다.
1: 그러면요.
0: 아 기다리시던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초대석이 마련돼 있습니다.
1: 아 네. 어머 우리 도파민 얘기 나왔는데 도파민 특집이네 오늘.
0: 맞습니다.
1: 오늘 초대석은 그 영상으로 따지면 강아지 영상보다는 도파민 영상에 완전 가까운
0: 맞아요.
1: 오요태가 나와주시네요.
0: 오요태요?
1: 자, 오요태 정보 공유해드릴까요?
0: 네.
1: 오나미, 오지현, 오정태가 뭉친 코요태의 대항마.
0: 아, 3O시군요. 3O.
1: 오요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0: 어, 알겠습니다. 제작진은 뭐 기대도 안 했으니까 아, 굳이 라이브도
1: 안 된다고 이렇게 고사를 했는데 먼저 치고 들어왔어요, 오정태 씨가.
0: 그래요?
1: 네, 라이브 안 하면 안 된다고.
0: 하시겠다고?
1: 저희가 먼저 고사했는데.
0: 알겠습니다.
1: 왜냐면 저희도 음악 감독님들께 별 낯이 없어가지고.
0: 네. 라이브 감상 꼭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오요태 3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 문자 샵 8001번입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0: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이에요. 유니베라.
1: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1: 한올 사이언스 타타타.
0: 신용 보증재단 중앙회.
1: 안 터진지는 맥스부탄.
0: 키움 증권.
1: 백조 싱크.
0: SK 케미칼.
1: 브람스 안마이자.
0: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한국 타이어앤 테크놀로지.
0: IS 동성.
1: 올품.
0: 성원 에드피아.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3: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4: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3: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4: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3: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4: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6: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감자.

0: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이웃의 아픔을 자신의 일처럼 마음에 담아온 시간.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30년 동안 병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보내주신 여러분의 사랑이 치유의 손길이 되는 순간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4: 이웃에게 삶의 용기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누는 길 위에 항상 청취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0: 사랑의 열매는 앞으로도 나눔이 필요한 곳에 희망을 전하며 더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4: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사랑의 열매와 함께합니다.
5: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6: 감기자 여러분, 오늘 준비되셨나요?
7: 제목, 그분들만의 리그. 대전에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지라시 대표 가면 김정희님으로 소개할게요. 30만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원 상당의 상품을 추가로 받는 주간 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 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종선희 씨, 문천식 씨.
7: 네.
0: 어느 날 텔레비전을 켰는데 풍수학자가 출연하셨더라고요. 오. 긴 막대기를 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수맥이 흐르는 곳을 찾아주는 장면을 보게 된 거죠. 심지어 흉가에서 막대기가 뒤로 확 돌아가기도 했는데 풍수학 지리학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7: 예, 누구나 수맥봉을 들고 수맥을 찾을 수 있습니다.
0: 어머, 세상에, 너무 혹하는 말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풍수지리학의 문을 두드리기로 했습니다. 마침 평생교육원에서 풍수지리 수업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기간은 8주였고 수업은 주 1회였어요. 드디어 수업 첫날 강의실 모여있는 회원들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지 뭐예요. 아니, 모든 회원이 80대 할아버지셨어요. 당시 제가 42이었거든. 이분들과는 나이대가 안 맞아 도저히 수업을 들을 수 없겠다 싶었죠. 그래서 바로 일어나려는데 옆자리 할아버지 한 분이 저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8: 아직 젊은데.
0: 아, 네.
8: 부모님 몇 자리 보러 왔나?
0: 아니요, 그냥 공부하러 왔어요.
8: 나는 내 몇 자리를 보러 왔어.
0: 어머나, 예.
8: 그런데 한편으론 말이야, 그 인생사 공수래 공수건데 죽어서 이런 몇 자리가 무슨 소용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신청을 했다가 이제 취소를 하려고 했어요.
0: 아, 네.
8: 근데 이게 기회를 놓쳐가지고 그냥 왔어. 풍수지리 뭐 묘자리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죽으면 끝인 것을.
0: 그러면서 할아버진 홍삼팩을 하나 뜯으셨어요.
8: 오래 살아서 뭐하나, 나이가 드니까 글씨도 잘 안 보이네. 아이고, 이런, 이 홍삼팩 뒤에 뭐라고 써있나 좀 봐줘요.
0: 예? 아, 6년근 홍삼 농축에 이렇게 써있네.
8: 아, 고마워 고마워.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글씨도 못 보고. 그거 말고 저 설탕 들었는가 성분을 좀 봐요.
0: 설탕이요?
8: 당기 몸에 안 좋아. 아, 이거 내가 저 제로 슈가라 그래가지고 산 거야.
0: 아,
8: 뭐래?
0: 네. 설탕은 없고 이게 꿀이 좀 들었네요.
8: 무슨 꿀이 들었어? 토종 꿀인가?
0: 아니, 사양벌 꿀? 이렇게 돼 있네.
8: 그렇구만. 아, 사양 벌꿀인 게 좀 아쉽네. 그렇지만 난 이제 갈 때가 다 됐어.
0: 아유, 왜 그런 말씀.
8: 근데 몇 포까지 먹어도 된대?
0: 1일 1회 1포라고 써있네요.
8: 아, 한 번만 먹어야 되는구만. 아쉽네.
0: 그때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분이 말하고 행동이 좀 다르신 분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 강사님이 들어오시는 바람에 전 결국 나갈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자리에 눌러앉아 강의를 듣게 됐죠. 강사님은 요즘 풍수지리를 잘 모르고 얘기하는 가짜들이 많은데 여러분만큼은 제대로 배우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칠판에 혈이라고 큰 점을 찍고

0: 그 점을 중심으로 물줄기와 산을 막 겹겹이 그려나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1: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어. 죽어서 좋은 자리에 묻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래서 나는 풍수지리 같은 건 안 배우려고 했는데. 저 강사님, 그런데요, 그 그림을 필기를 해야 될까요?
0: 아, 아닙니다. 교재에도 이미 있는 그림입니다.
1: 아, 그렇구만요. 예예. 아이고, 나는 이런 공부가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강사님, 그러면 그 가운데 혈은 그 빨간 펜으로다가 표시를 하는 게 좋을까요?
0: 몇 자리 공부해봐야 다 필요 없다는 할아버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셨고 열정적으로 질문을 하시면서 수업이 끝나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1: 입안에서 그 총무를 뽑는다고 하던데.
0: 아, 예? 아, 아니요, 저는 못해요. 저는 계산도 느리고요. 그런 거 맞는 거 저는 싫어해요.
1: 아니, 나를 총무를 추천해달라고.
0: 예?
1: 내가 뭐 감투를 쓰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은 뭐 저 봉사라고 할까, 그런 어떤 기여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 이 아줌마가 저 나를 총무를 추천한다고 해서 그 여러분 저 보세요, 하는 수 없이 내가 총무를 할까 합니다.
2: 아, 늙어 빠져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뭐 총무요?
1: 에, 누구야?
2: 젊은 사람 시켜요. 그 아줌마가 하면 되겠네.
1: 아, 그래요? 하긴 뭐 사람은 죽으면 다 끝인데. 그러면 아주머니가 해요.
0: 예? 제가요? 그렇게 저는 어이없게 풍수지리반의 총무가 됐어요. 그래서 강의를 끝까지 들을 수밖에 없었고 모아주신 회비를 들고 난생 처음 찻집에도 따라가 봤어요. 어르신들만 계셔서 그런가 대화의 주제는 명당, 수의, 이장, 파묘, 후손 뭐 등등 죽음에 관련된 얘기들 뿐이었는데 이게 또 듣다 보니 묘하게 빠져들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말을 거셨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1: 죽으면은 돈도 다 필요 없는 거지요. 어차피 빈손으로 갈 텐데.
0: 아, 할아버지는 돈 욕심이 없으신가 보네요.
1: 아이고, 나는 재물 욕심 없어요. 그저 죽으면 들어가려고 사둔 그 작은 산이 하나 있을 뿐. 근데 그 옆으로 이 도로가 나가지고 보상금을 받았네. 그럼 뭘 사야 되나 지금 고민이에요.
0: 아, 그러세요? 얼마나 받으셨는데요?
1: 아이, 뭐 얼마 안 돼. 5억 6천인가?
0: 5억이요?
1: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어. 계좌 까봐야지. 나는 저 이 푼돈에는 뭐 신경을 안 쓰는 스타일이라.
0: 5억이 푼돈이에요?
1: 아이, 무슨 말, 요즘 뭐 어디 돈인가.
0: 와, 아니 재물 욕심 없는 분이 5억이 푼돈이면 그래서 저는 그 할아버지한테 물어본 거죠. 할아버지, 보상받은 땅이 어디예요?
1: 왜 좋은 땅이 필요한가?
0: 아니, 그냥 구경이라도 뭐.
1: 보상받은 땅 주변은 벌써 값이 다 올랐고. 내가 좋은 땅을 하나 알고 있는데. 한번 가볼 거야.
0: 그래서 저는 그 5억 할아버지랑 몇몇 회원분과 같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데 보러 갔어요. 도착해보니까 아주 넓은 논밭이었어요. 여기서 내릴까요?
1: 내리지 마.
0: 왜요?
1: 여럿이 내려서 땅을 둘러보는 순간 그 주인 귀에 들어가가지고 땅값이 올라가게 돼 있어. 차창으로만 살짝 봐. 무심하게. 아무 관심 없는 척 보라고.
0: 할아버지는 아주 그냥 거의 땅 거간꾼 같은 포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1: 나는 운이 좋았지 뭐 땅 욕심은 없어요. 여기가 행정수도가 들어오는 주변이야.
0: 와.
1: 근데 내가 또 여기 원주민이라 이 주변 땅이 다 내 거지.
0: 대박. 아, 진짜요?
1: 그렇지만 나는 땅 욕심이 없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는데, 다만 지금 이 논밭이 그 알박기 땅이거든.
0: 알박기 땅?
1: 내가 사고 싶은데 이거를 그 주인이 알면 땅 주인이 땅값을 올릴 것 같아가지고 지금 내가 내색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어. 이런 게 땅 주인들만의 어떤 리그라는 거야.
0: 근데 땅 욕심 없다 그러셨잖아요.
1: 어차피 인생이 공수래 공수건데 알박기 같은 걸 왜 하는지 난 모르겠어.
0: 아니, 이 세상 것에 욕심이 없으시다면서요?
1: 없지. 그냥 운이 좋았어. 아, 저거 내가 사야 되는데.
0: 욕심 없으시다고.
1: 아, 뭐가?
0: 사고 싶으세요?
1: 아니, 봐서 되면 내가 해야지. 남 주면 써라. 누가 사도 살 건 내가 해야지.
0: 순간적으로 그분을 아빠라고

0: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땅 부자 아빠를 둔 자식들은 얼마나 좋을까요? 땅 욕심이 없는데 땅 부자야. 물론 저는 돈이 없어 그 땅을 그때나 지금이나 살 수 없죠. 근데 가끔 그 할아버진 결국 그 땅 사셨는지 그게 참 궁금해지네요. 할아버지, 요즘도 욕심 없이 땅 보러 다니세요? 그때 뵙게 돼서 많이 즐거웠어요. 건강 잘 챙기세요. 초입부터 저는 되게 문천식 씨를 보는 것 같았어요.
1: 제가 뭘요?
0: 누나, 저는 장수에 큰 미련 없어요. 그리고 홍삼즙, 홍삼캔디, 뭐 장어탕 뭐 이런 거.
1: 저는 사는 동안 건강을 살자 이거지 오래 사는 건 진짜 관심 없어요.
0: 네. 할아버지가 문천식 씨의 캐릭터를 오마주한 것 같아요.
1: 네.
0: 너무 익숙했어. 너무 남 같지 않았어. 4322님. 사연자님 그거 어디예요? 나도 풍수지리 배우러 댕길라요? 하시면서 풍수지리 배우러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시던데요.
1: 박상우님도 저도 풍수지리 배우러 갔는데요. 복권 1등 많이 나온 곳 현장 학습 같습니다.
0: 아, 그렇죠. 이것도 어느 정도 풍수지리에 근거해서
1: 그런 거예요? 네,
0: 터가 또 좋은 데가 있다 뭐 이러잖아요. 이렇게 풍수지리 보시는 분은 저는 잘 모르지만
1: 그러니까.
0: 네, 어쨌든 그 할아버님 지금도 이렇게 땅 보러 다니시는
1: 난 욕심 없어. 죽으면 끝이야.
0: 제로슈가 찾고 잠시 광고.

0: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1: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1: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2: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1: 구찌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2: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1: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 세트,
2: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1: 대한민국 한우의 세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0: 가는 이야기.
1: 죽음은 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지.
0: 어르신은 돈 욕심이 없으신가 봐요.
1: 아유, 나는 재물 욕심 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작은 산 하나 샀어.
0: 아, 네? 그러시군요.
1: 내가 좋은 땅을 하나 봐둔 게 있는데 어떻게 한번 가볼래? 거기 터가 좋아.
2: 풍수지배우러 가신 그 어르신들 에피소드 들으셨는데 네. 물론 과학적인 건 아니겠지만 여기 가면 기운이 좋더라. 나는 기운이 잘 맞는다라고 느낄 때가 가끔 있어요.
3: 나만의 명당? 네. 있죠 있죠. 카페를 가더라도 왜 어디 그 근처에 앉으면 책이 더 잘 읽혀진다.
2: 맞아요 맞아요. 뭐,

0: 어느 자리에 가면은 훨씬 더 뭔가 좀 건강해지고 기분이가 좋아진다.
1: 그렇죠.
0: 이름하여 나만의 소울 명당?
1: 그렇죠. 힘들 때 소울푸드 찾듯이 소울 명당을 찾는 거죠. 근데 소울 명당이라는 말이 원래 있는 말인가?
0: 없죠.
1: 그죠?
0: 네, 우리 제작진이 만들었죠.
1: 아하.
0: 네, 우리 용용 PD님이 직접 의견을 내셔서.
1: 아, 그래요?
0: 100%.
1: 명당, 뭐 좋은데, 그죠?
0: 그 화장실.
1: 네.
0: 명당 자리 있잖아요. 나만의 그 어떤 거기만 가면은 뭔가 관략근이가.
1: 아, 여기 10층에는 마지막 칸은 배철수 선배님 전용이세요.
0: 아, 진짜? 예. 남자 화장실은?
1: 배철수 선배님 거기서 주로 나오시길래 저는 그 칸을 쓰지 않습니다.
0: 아, 일부러 예우 차원에서?
1: 어떤 후배된 도리랄까?
0: 아, 진짜. 예. 그래, 영역 표시도 아니고 바로 나온 다음에 덮어 쓰는 거.
1: 아, 그럼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거 있잖아요.
0: 그런 예우는 필요한 것 같아요.
1: 우리 민성 PD는 중요한 시험 앞두고 항상 가는 미용실이 있었대요. 거기만 다녀면 무조건 붙었대요.
0: 와.
1: 와.
0: 이것도 나만의 그 징크스랑 관련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내가 뭐 괜찮다고 심신의 안정을 느끼는 거라면 나만의 소울 명당이 될 수 있죠.
1: 네.
0: 자, 이거는 과학적 근거 없습니다. 객관적이지 않아요. 주관적으로 그냥 나에게 복을 주는 소울 명당에 대한 에피소드를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1: 네, 문자번호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부터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락 미니 무료입니다.
0: 문자 소개되시면 간편식 세트, 그리고 전화 연결까지 되시면 원두커피 세트 얹을게요.
1: 문자 주신 동안 노래 한 곡 들을까요?
0: 배철수 선배님께 바칠까요?
1: 네.
0: G.O.D.입니다. 네. 네가 있어야 할 곳.

0: 명사님, 37년째 같은 회사 다니고 있는데 저는 대표님 회전의자 앉으면 잠도 잘하고 기분도 좋고 해서 가끔 힘들 때면 그 회장님 의자에 앉아있어요.
1: 소울플레이스를 되게 절벽 끝에다 만드셨네.
0: 걸리면 어떻게 해요, 김명사님?
1: 되게 아슬아슬하다. 어. 일단 어떡하겠어. 뭔가 37년째 안 걸렸다 안 걸린 거지 뭐.
0: 우와.
1: 대표님이 보고 그냥 잠깐 잘 자라고 나갔을 수도 있어.
2: 대단하시다.
1: 그죠? 이미 네. 대표님을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이게 대표 의자라는 게 또 그냥 물리적인 안락한 플러스 네. 뭔가 있잖아요. 성공과 어떤 안정감의 화신.
2: 네.
1: 조민주님. 저는 우리 회사 1층에는 신땡은행이 소울 명당이에요.
2: 네.
1: 과장님에게 한 소리 듣고 힘없을 때 거기 가서 있으면 왠지 돈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 부자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겨 기운이 납니다.
2: 우와.
1: 은행 좋아하는 분들은 그래요.
2: 그렇구나.
1: 예, 은행의 그 활기 안에서 돈의 흐름 뭐 이런 것들 예. 그 돈의 어떤 기운 에너지 이런 걸 받는다고 하는 분들 계세요.
2: 그렇군요.
1: 예. 3585님.
0: 제 소울명당은 동네 치과요. 뒤로 넘어가는 의자 거기 앉으면 긴장하지 말하면서 핑크색 토끼 인형을 주시거든요. 인형을 꼭 안고 누워서 입만 아 벌리고 있으면 잘했어요. 예, 잘하고 계십니다. 칭찬이 마구마구 쏟아져요. 치과는 공포의 장소지만 저는 스케일링 받으러 가서 힐링해요.
1: 성인이시죠? 3585님. 그죠? 핑크색 토끼 인형 쉽지 않은데. 에이. 와. 근데 그 참 좋다.
2: 그쵸.
1: 그 어른이라도 치과 싫어하는 공포 있을 수 있잖아요.
2: 그럼요.
1: 진짜 막 뒤로 넘어가기 싫어하는 친구들 제가 봤거든요. 성인인데도.
2: 에이.
1: 핑크 토끼 인형이 상징하는 게 크다. 보통 이거는 왁싱할 때 좀 많이 주거든요, 인형은.
2: 맞아, 아프니까.
1: 예. 예. 그 쥐잡아 뜯을 때나 봤던 인형을 우리가, 예, 치과에서 받는다는 거. 여기 어딘지 되게 마음에 안정 진짜. 주는 곳이라 하늘 보면 열을 안다고.
2: 예.
1: 한번 가보고 싶다. 자, 김지윤님. 24시간 무인 빨래방입니다. 전 무조건 밤 10시 33분에 가는데 세탁기 돌려놓고 아무도 없을 땐 블루투스 마이크로 샹송 부르고 나서.
2: 와우, 샹송.
1: 멋있다. 진짜 하루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요. 이 김지윤 씨만의 루틴이 됐구나.
2: 그렇구나.
1: 저는 무인 빨래방 좋아합니다.
2: 왜 밤 10시 33분일까? 신기하네.
1: 왜냐면 그 시간에 우연히 갔는데 사람이 마침 없었고 고즈넉했고 네. 뭔가 무드가 좋았던 거야.
2: 오.
1: 그게 김지우 씨한테 각인이 된 거지.
2: 힐링이 되셨나 보다. 그 순간이.
1: 그래서 그 시간만 되면 김지우 씨는 막 행복해지는 거야.
2: 잘하셨네요.
1: 맞아. 이런 루틴이 필요해. 내가 행복해지는 시간대도 하나 정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 자, 9357님. 60대인데요. 학창시절 아무리 외워도 안 되는 것들을 들고 그 푸세식 화장실에 쪼그려 앉아서 외우곤 했죠. 잘 외워졌어요. 나는 푸세식 화장실이 그렇게 좋았어.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단어 공부를 화장실에서 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2: 맞아요. 진짜 있어요. 네. 저도 봤습니다.
1: 그 예전에 막 고시 공부하는 분들 그리고 단어 막 사전 찢어서 이렇게 드시면서 외우던 어른들
2: 맞아요. 네,
1: 그런 언니 오빠들 네. 화장실 좋아했어요.
0: 장진숙님은요, 저는 차 안이 소울 명당입니다.
1: 저도요.
0: 네, 워낙에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차 안에 있으면 안정되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누굴 만나 어디 가든 제가 운전해요.
1: 좋다, 좋다. 저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잖아요.
2: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차 안이 너무 좋아.
2: 약간
1: 벙커 같아, 벙커.
2: 아, 그렇게 느껴요.
1: 차 안에서 한 10분, 20분 휴식을 취하고 누구를 만나면 네. 맷집이 좀 생겨요.
2: 오.
1: 조혜리님. 저는 근무 중이거나 휴게 시간에 회사 자재 창고가 소울 명당입니다. 자재 정리하러 간다고 하고 머리도 시킬 겸 네. 아들 영상 보고 내려오면 좋더라고요. 아유, 아드님이 아직 어린가 보다.
2: 그런가 보다. 애기인가 보다.
1: 맞아요. 혜린 씨. 우리한테 이렇게 도피처가 있어야 돼. 사실 소울 명당이라는 게 네. 치열한 삶의 전장에서 도피할 수 있는 그런 방공호 같은 데 아니에요?
2: 그럼요. 그럼요. 네. 네. 우리도 충전해야 됩니다.
1: 맞아.
0: 8784님. 대구 스타디움에 있는 공영 주차장이요. 저는 여기서 가끔 차를 세워놓고 낮잠 20분쯤 자고 나는데 일어나면 아주 상쾌하고 재충전되는 기분입니다. 어느 봄날 꽃가루 때문에 비염약을 먹고 너무 깊게 잠들어서 한 번은 밤 8시까지 잤네요.
1: 푹 주무셨구나.
0: 네,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서 혼났어요.
1: 맞아요. 비염약 엄청 독해서.
2: 독하죠.
1: 네, 그래서 알러지약도 그렇고 감기약도 그렇고 푹 자게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푹 주무셨으니 다행이네.
2: 그럼요.
1: 자, 7329님은 저는 생일이요. 4월 4일 4시입니다.
2: 우와.
1: 444. 그래서 제 명당은 4번 자리입니다. 헬스장 락커도 4번, 독서실도 4번. 4번하고 관련된 장소는 무조건 제 소울 명당이에요.
0: 이야.
1: 그래, 의미 부여하는 거 좋은 거 같아요.
0: 저렇게 생각하시면 좋은 게 다른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곳이니까.

0: 아, 오히려 좋죠, 그죠?
1: 그렇죠. 이게 누군가는 또 징크스가 돼서 내 삶을 너무 한정 짓는다라는
0: 네.
1: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의미가 남다른 곳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살면서 의미가 남다른 시간대도 필요하고.
0: 그렇죠. 살면서 또 재미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것들이.
1: 그죠.
0: 예.
1: 좀 약간 알록달록 채색이 되는 기분 아니에요? 흑백으로 확 일관되던 내 삶이 조금
0: 그렇죠.
1: 알록달록해지는 순간.
0: 와, 슈퍼맨 같은 분입니다. 8471님. 저는 따뜻한 햇빛에 앉아 있으면 너무 좋아합니다. 여름에도 내 몸을 말리듯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게 좋아서 가끔 옥상에 올라가요.
1: 사실 우리가 자외선 차단에 너무 목숨 걸지만 햇빛이 필요하거든요.
0: 그럼요. 인간은 햇빛이 필요해요.
1: 그래서 죽은 깨랑 기미 방지하려다가 비타민 D가 모자라지는 게 현대인의 삶인 것
0: 그러니까
1: 같은데.
0: 마스크 쓰고라도 올라가서 햇빛 좀 쬐야죠.
1: 그렇죠. 햇빛이 주는 그 청량한 치유가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그러잖아요. 100% 소독이나 어떤 뭐 이렇게 감염에 대비한 방지가 있을 수 있냐 했던 햇빛만이 정답이래요. 햇빛만이 정확한 소독제라 그러더라고요.
0: 맞아요.
1: 좀 올라가서 소독 좀 해봐요.
0: 저요? 왜요, 지금?
1: 그 독은 못 빼나? 햇빛도?
0: 참나.
1: 자, 소울스타입니다.
0: 네.
1: Only one for me.

0: 가명으로 소개할게요. 아, 동네 떡집에서 떡 사 먹으면 시험에 꼭 붙었어요. 근데 한 번은 시험 전날 문을 닫아가지고 결국 고배를 마셨습니다. 신기한 명당터예요.
1: 이러면 못 태어나요. 우와. 이렇게 한번 삐걱했는데 그때 갑자기 또 안 좋은 일이 생겨 이러면은 그쵸, 그 떡집 문 붙들고 살죠.
0: 신기하네요.
1: 근데 진짜 그런 집 있다니까. 희한하게. 예. 설명이 안 돼. 떡집 통신원.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주에 사는 떡집 통신원 김정희라고 합니다. 최근까지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동네에 떡집이 세 군데 있는데 유일하게 이상하게 그 한 군데만에서만 떡을 사 먹으면요. 무슨 시험이든지 공모전에 꼭 붙어요. 예.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좋은데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드려도 떡집 사장님 서비스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참 신기하고 좋은 어떤 그런 명당인 것 같아서 제가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떡집 통신원 김정희였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김정희님.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아니, 어떤 공모전에 출품해서 합격하셨나요?
2: 그러니까 무슨 소소한 이렇게 뭐 승진 시험이나 시험 등도 있었고요.
0: 아, 그래요?
2: 또 무슨 수필이나 최근에는 동화 공모전에 동화를 출품했는데.
0: 네네.
2: 제가 따로 무슨 뭐 도서관에서 이렇게 내용을 뭐 이렇게 배우거나 이런 것도 없었는데.
1: 아, 네네.
2: 그냥 한번 내봤어요.
1: 네네.
2: 근데 오따오칸이 붙은 거예요.
0: 와, 신기하다.
2: 근데 그것도 신기하게 네. 전날 그 집에서 떡을 사 먹고 좀
1: 와.
2: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너무 신기해. 이런 일이 한 몇 번 겹치다 보니까
1: 그렇죠.
2: 우연 또 뭐 자꾸 겹치면 필연인 것처럼 너무 신기하고
1: 그렇죠.
0: 아, 김정희님 그럼 떡은 네. 뭐 어떤 떡을 사 드시는 거예요?
1: 종류는 바람 상관없나요?
0: 떡, 뭐 송편, 뭐 시루떡.
2: 아, 그 집은 떡은 뭐 종류가 다 많은데
0: 예.
2: 그 집에서 또 특히 유명한 떡이 시루떡이에요.
1: 시루떡.
2: 예, 예. 근데 저는 별로 시루떡은 좋아 안 해서 그 집에서 잘 제가 사 먹는 거는 무슨 찰떡이나 숙떡 같은 거 있잖아요.
1: 숙떡.
2: 또 신기하게 또 설명해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떡이 좀 이렇게 살지고 딱딱한
1: 그렇네요, 진짜. 쫄깃쫄깃.
0: 그렇죠,
2: 그렇죠, 그렇죠. 그런 떡이라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거나 좀 신기한 그런.
1: 그렇네요, 진짜. 같아요. 아니, 이런 네. 얘기 다른 사람한테 해보셨어요? 뭐, 가족분들, 아내분이 계시면 아내분에게 해보셨다거나.
2: 아내한테 이야기했죠, 하니까.
0: 네네.
2: 듣다가.
1: 네.
2: 헛소리하지 말라고.
1: 아, 되게 칼같이 네, 중심 잡으시는 분이구나.
2: 네, 네. 그런데 제가 한 몇 번 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아내가 이제는 자기도 들으니까 계속 이게 신기하잖아요.
1: 네. 그렇죠.
2: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면
1: 네.
2: 내일 뭐 중요한 일 있는데 떡 사무로 가지? 뭐 떡을 거다 이거죠.
0: 사먹으라고. 네. 네.
1: 이제 무시 못하는 네. 거죠.
2: 그렇죠, 그렇죠.
0: 사장님 그러면 어디 떡집 사장님께 한 말씀 하실까요? 아내에게도 괜찮고요.
2: 아, 떡집 사장님한테.
1: 네네.
0: 네, 음악 드립니다.
2: 아, 떡집 사장님 아주머니신데 참 많이 고마웠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칭찬도 드리고 좋게 말씀했는데 이제까지 서비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좀 하다 못해 팩 하나라도 더 띄워주셨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0: 네, 단골이니까 그죠?
1: 그렇죠.
0: 네.
1: 그런 그렇죠. 바람도 있는데 근데 나는 또 두렵다. 왜냐하면 서비스로 받은 떡은 효험이 없을까 봐.
2: 그럴 수 있겠네요.
1: 그렇죠. 그죠. 네. 약간 그런 네. 찜찜함이 또.
2: 그렇죠. 공짜는 또.
1: 그러니까. 그렇죠? 세상에 네. 공짜가 없잖아요.
2: 네. 맞아.
0: 저는 또 퀴즈도 준비해 주셨죠?
2: 예.
0: 퀴즈 부탁드릴게요.
2: 예. 아, 제가 시험을 앞두고 꼭 행하는 하나의 루틴이 있는데요. 다음 중 무엇일까요? 첫째, 일찍 잔다. 2번, 빨간 팬티를 입는다. 3번, 샤워를 3번 이상 한다.
0: 일찍 잔다, 빨간 테피 입는다, 또 샤워를 3번 이상 한다. 맞춰주세요. 네.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라디 미니 무료입니다.
1: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재밌고, 예,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간편식
2: 예.
1: 세트랑요, 원두 커피 세트 함께 보내드릴게요.
2: 아, 예,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0: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1: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0: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0: 브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B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6: TBX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7: 올바른 품질하면?
8: 올품.
7: 올품하면?
8: 올바른 품질.
7: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8: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7: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8: 올바른 품질.
9: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한 총물 주문 간단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0: 떡집 통신원이 시험 전에 하는 또 다른 루틴은 1번 일찍 잔다 였습니다. 네, 좋은 루틴이죠.
11: 맞습니다. 김대영님, 9317님, 1314님 해주셨네요.
10: 이분들 포함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11: 네.
10: 김종률과 이소은이 함께한 욕심쟁이 2부 끝곡입니다.
11: 네, 뉴스 들으시고 5시 5분에 오유태랑 함께 올게요.

0: 아침이면 일터로 향하고 저녁이면 이웃과 안부를 나누는 하루.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든든한 힘을 더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더 오래 살고 싶은 고향을 만듭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로 우리의 내일을 바꾸고 우리의 내일은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이 됩니다. 모두가 함께 웃는 청송, 새로운 희망을 여는 시작. 농어촌 기본소득 청송에서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1: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뇨병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두 번째, 물을 마셔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 세 번째, 평소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많아졌다. 네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미리 예방해주세요.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단받아주세요.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팀의 때리. 팀의 때리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안동 MBC 5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영호남 지역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10% 내리기로 한 가운데 경상북도는 기업을 움직이려면 전기요금을 30% 이상 깎아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가 지난달 공개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에 대해 최대 10% 수준의 인하폭으로는 기업의 입지 선택을 바꾸는데 한계가 있어 지역 균형 발전이란 정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KTX도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다른데 전기는 발전소에서 멀리 보내면서도 전국이 같은 요금을 내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지난해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에 산림경영특구를 한 곳씩 지정했습니다. 산림경영특구는 기존의 벌채와 조림 중심의 단순한 복구를 넘어 산림을 새로운 소득과 연결하기 위한 제도로 영덕군 특구에는 송이를 대신할 밤나무 등 새로운 소득 수종을 조성하고 더덕, 고사리 등 산채류 재배단지를 만듭니다. 또 청송군 특구는 상수리, 단풍나무 등 경관 수종과 산채류를, 영양군 특구는 자작나무, 고로사나무를 중심으로 대규모 테마숲을 조성합니다. 내년부터 경북대와 국립경국대, 국립금호공대 등 전국 30개 지방공립대 신입생의 등록금이 전액 지원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지난 28일 청년예산 언박싱 2027에서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2,130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입생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 대상은 해마다 확대돼 2030년에는 지방국립대 전학년으로 늘어납니다. 의대와 치대, 약대, 수의대 등 의약학 계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 제외되며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경상북도가 지역 소멸에 대응해 관광객이 머물고 다시 찾는 체류형 관광 전략을 모색하는 워크숍을 내일 안동에서 엽니다. 시군 공무원과 관광 유관기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여해 지역의 유휴 공간과 노후 관광 시설을 숙박, 문화 공간으로 되살리는 방안과 AI를 활용한 관광 콘텐츠, 마케팅 전략 등을 논의합니다. 시대예보 시리즈의 송기령 작가와 양진석 건축가가 강연자로 참여하며 하회마을 인근 한옥 호텔 라꼬제의 공간 활용 사례도 현장에서 살펴봅니다. 문경공고가 피지컬 인공지능을 활용한 로봇 시스템 통합 분야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 현장 취업까지 연계하는 인공지능 로봇 분야 마이스톡으로 지정됐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2.9도, 습도는 92%입니다. 안동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송나영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책을 쓰는 작가로 바쁘게 살고 있는 고명환입니다. 저를 개그맨 고명환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정신없이 촬영을 다니던 34살 때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대로 삶이 끝나버리는 건가? 너무 억울해서 다시 살 수만 있다면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삶, 가슴 뛰는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죠. 그래서 무작정 책을 읽기 시작했고, 책 속에서 생활의 지혜와 일상의 기쁨, 읽고 쓰고 강연하는 고명환이란 세계를 찾았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1: 그렇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눈 활짝 떴죠.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오늘 3, 4부는요. 보기만 해도 엔돌핀과 아드레날린이 폭발하는 유쾌한 분들. 개그맨 오정태 씨, 오지연 씨, 오나미 씨 세 분과 함께 지금은 오요태 시대 준비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꼭 봐주시고요. 왜냐하면 비주얼이 굉장하십니다.
0: 네, 맞습니다.
1: 대기실에 있는데 네. 너무 블록버스터예요.
0: 이것이 개그맨이다.
1: 감당이 안 돼요.
0: 네.
1: 우리 함께 나눠요. 그 고침을. 자, 지금 웃음이 right now 필요하다 하시는 네.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세 분에게 하고 싶은 말 궁금한 맞아요. 거 주저하지 말고 문자 보내주세요.
0: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8001번이에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긴 문자 포트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1: 자, 문자 샵 8001번. 아, 하셨죠?
0: 예, 네, 아니, 갈게요. 하시면 됩니다. 예. 아니, 3, 4부.
1: 자, 지금 라디오 시대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에어비앤비.
0: 음주 후엔 티맵대리.
1: 주식회사 본컴퍼니.
0: 주식회사 두드림 SNC.
1: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0: 환인제약.
1: 빅토스.
0: 국민연료 선연료.
1: 음식물 처리기 휴레.
0: 데이팩.
1: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강의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0: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도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도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램.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램.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5: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4: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5: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4: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 김치,
5: 달가리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월요일에 펼쳐지는 아주 특별한 만남.
1: 지금은 오요 대시대. 세 분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부터 이미 범상치 않습니다. 네. 노래보다는 비주얼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신인 혼성 그룹인데요.
0: 자, 소개합니다. 개그계의 특별한 오씨 3남매, 오정태, 오지연, 오남이, 오요태.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오씨들이 묵혔다. 우리는 오요태야.
3: 야, 한 명 한번 소개해볼까요?
2: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코요태가 아니라 오요태고요. 예, 오요태 종민이가 아니라 종만입니다.
3: 네. 저는 우유태에서 랩을 담당하고 있는 백가 아니죠. 뻑가입니다.
2: 아, 뻑가요.
4: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유태의 홍일점이자 리드보컬 신지 아니고 쉰지. 네, 오남이다. 반갑습니다.
0: 정말 쉰지 뻑가.
3: 맞습니다.
0: 아, 진짜.
3: 저희가 이거 플레임이 있어요. 플레임이 있어요.
0: 플레임 뭐예요?
3: 오유태 어글리. 어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2: 아, 코요태 어글리 아니고.
3: 네. 어글리.
0: 아, 천재 아닌가? 아. 장명 센스 보소.
3: 그렇죠. 아, 어글리.
1: 누가 하자고 했어? 오정태 씨가 하자고 한 거예요?
2: 아, 오요태요? 네. 네. 약간 제가 하자고 한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2: 맞아요.
0: 맞아요.
2: 맞아요.
0: 맞아요.
3: 네. 네. 아니, 우리 손원수 씨가.
2: 아, 손원수 씨가. 아, 예. 네.
0: 아니, 코요태 허락은 받았어요, 혹시?
3: 아, 허락 안 받고요. 일단 선 지르고 나중에 이제
0: 코요태에서 이제 네. 내용 증명 나오면 이제 그게 또 시작이.
2: 아, 그러면 거죠? 저희가 이제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 네. 코요태에서 뭐라고 하면 네. 저희가 이제 그 쿨로 바꾸기로.
0: 아, 아 쿨은 어떻게 네, 그럼?
3: 쿨로, 굴로.
2: 굴. 네. 굴로 해가지고.
3: 굴이 굴이 때문에.
2: 통영 네. 같은데.
3: 꼭 여름에만 먹어야 돼요, 굴을. 아, 안 그러면 상하기 때문에.
0: 여름 한철. 네,
3: 굴. 네. 네, 굴.
2: 통영 같은데 가려고.
0: 그냥 비까지 다 짜놓고 있군요.
2: 아, 네. 또 뭐라 하면. 네. 또 샵을 따라해서 네. 샵으로. 네.
3: 아, 저희는 네. 멤버는 안 바뀌고 네. 팀 이름만 바뀝니다.
0: 신박한데.
3: 신박하죠. 네.
0: 천재적이에요.
1: 최초. 네. 네.
0: 아 지금 난리 났어요. 문갑순.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오정태 씨 가발이에요? 아니 오늘 왜 이렇게 깔끔하시지?
2: 아 예, 제가.
0: 아니 근데 원래 헤어스타일보다 나으세요.
4: 왜 맞아요.
0: 항상 네. 빠글빠글 폭탄 머리였는데
1: 맞아요, 맞아요.
0: 스트레이트로
3: 이거 와인 머리로 네. 했습니다.
0: 네, 와인 컬러니까 네. 잘 어울려요.
1: 정태 씨 가발하고 의상 다 맞추신 거예요 이번에?
2: 아 예, 예. 그 오. 컨셉은 네. 우리 손원수 씨 제작자님이 잡아주고
1: 아, 네. 진짜.
2: 저희가
1: 아.
2: 돈을 지불하고 우리가 삽니다.
3: 돈은 각자 지불이에요. 네, 네.
0: 제작은 헌수 씨가 하시고 네. 돈은 각자.
3: 돈은 최대한 안 쓴다.

0: 네.
1: N분의 1. 네. 네. 네. 아니, 근데 지금 네. 4823 님이. 네. 아, 근데 쉰지 씨. 네, 네. 그 우리 쉰지 씨는 가발인데 왜 머리가 떡이신 거지?
2: 아니, 오늘 좀 부시시한 것 같아가지고 가발에 에센스 좀 발랐거든요.
1: 아, 네.
3: 네.
2: 네. 그래서 네. 떡졌어요.
1: 되게, 더듬이가 네. 덩어리 가져가지고. 네.
0: 근데 떡지기에 더 어울리지 않아요?
1: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바람 불러도 한 사람 날아가지.
3: 아, 6555님께서. 아, 네. 정태 씨랑 남미 씨는 뭐 알겠는데, 네. 오지현 씨 머리는 왜 그러는 거예요? 네. 뭐 베이비복스예요?
4: 아, 래퍼, 아, 래퍼, 래퍼, 래퍼, 래퍼.
0: 2000년대 초반에 약간 래퍼를 좀 이렇게 상징해서 예.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했는데 예. 괜찮지 않습니까? 약간 신화머리인데 얘기가 약간,
3: 아 신화머리,
0: 신화머리입니다.
1: 신나, 신나네, 신나.
0: 신나, 네.
3: 앞머리 태워버리시다 진짜.
4: 아니 자주 보는데도 웃겨요.
2: 새로워요.
1: 세 분이 분장실에 앉았는데 진짜 블록버스터더라고요. 아, 이 비주얼은 놓칠 수 없다. 진짜. 여러분 네. 보는 라디오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생애 가장 큰 기회.
3: 그렇습니다.
1: 크게 웃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2: 들어오세요 빨리.
3: 오정태 씨 오늘 지난 시 촬영 네. 출연을 위해서 네. 다른 일정을 미루고 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4: 아, 예, 제가요?
3: 예.
4: 아, 예, 미루죠. 네. 왜냐면.
1: 잠깐만요. 이제 미룰 아니, 예정이에요?
4: 아니, 정말, 그, 다른 라디오도 많이 오는데, 네. 저희가 몇 개 캔슬했어요. 왜냐면, 정선이, 문천식, 이 DJ 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0: 아~ 네.
4: 너무 잘해요, 너무.
3: 지현아 씨 나오고 싶어.
4: 너무 편하게 해주고. 그러잖아, 지현아. 네.
1: 감사해요. 네. 아니, 저희 네. 모시고 싶었어요, 진짜.
2: 지금 보면서도 밑에서 이제 곰탕 먹으면서 네. 이야기를 나눴는데.
0: 저희 항상.
2: 너무 좋다고.
4: 너무 잘해.
0: 우리, 만약에 오남 씨가 좀 바쁠 때. 대타를 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4: 네.
0: 근데 오늘 보니까 정선희 선배님이
4: 아니야
0: 많이 꾸미긴 했는데
4: 아니야.
0: 아니야.
4: 야 진행이
1: 아니 맞아요.
0: 많이 연예인 척 하긴 하는데.
1: 맞아.
0: 사실
4: 아니, 맞아. 나는
0: 근본이 사실 개그맨이
1: 남이야.
4: 아, 정선희 선배님 보고 난 네. 모르고 남이 할 뻔했다.
1: 아, 맞아. 왜냐 옆모습이 네. 얼추 비슷하고
0: 아, 이게 원래 근본은
1: 예뻐해요,
0: 근본은 속일 수 없거든요 사실요. 조롱이에요.
1: 구강들이 귀해요.
0: 맞아요. 앞구강.
2: 정선희 선배님 진짜 저희 여자 개그맨들 사이에서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
4: 저희 남자들도 존경해요.
0: 존경하지만 얼굴 자체는
1: 이쪽이에요.
2: 네 맞아요 맞아요.
1: 지금 애써 멀쩡한 척 하는 거지? 나 저 하나 찍으면 다 이겨, 내가.
2: 나 이겨, 진짜 맞아.
3: 그치.
0: 내 가방 준비해놨으니까요.
1: 지금 여기서 애써 말을 안 섞고 있는 사람.
4: 왜 안 섞으려고 그래요?
2: 아, 그러네요. 선배님 콧물 있잖아요.
0: 왜 그러세요?
4: 아니, 개그 좀 보여주세요.
0: 개그 좀 해주세요. 제발.
3: 맞아요. 우린 다 하나죠, 그죠?
0: 네, 하나입니다.
1: 안 떠버립니다. 안 떠버립니다.
3: 아, 근데 이 세 분이 오유태 만들기 전에 박희순 씨가 함께한 못난의 해만제 했었잖아요.
0: 맞습니다.
3: 어, 근데 또 새 멤버가 영입됐어요.
4: 네. 네,
0: 이상하게 저희 네. 둘 사이에 있으면 한 명이 못 버티고 나가라고.
4: 아, 이상하게.
2: 내년에 또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1: 아, 아니요
4: 오남 씨도 아침에 제가 같은 방향이니까 내가 태워간다 그랬더니 예, 문자를 안 봐요.
2: 이미 출발했습니다.
4: 아, 진짜 함께하려고 안 그래요 이상하게.
0: 밥 같이 먹지 않고 그냥 바로 이제 출발하고. 약간 그게 좀 있어요.
1: 아, 서로가 서로를 좀 수치스러워하는.
0: 아니 저야 저하고 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맞거든요.
1: 아 오남희 씨가 선을 그는구나.
0: 예. 아니 사무적으로 돼요.
4: 우리 팀을 빨리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네. 임신밖에 없대요. 요즘 임신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냐고.
1: 아 맞아요. 뭐 어떻게 잘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잘 나.
2: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0: 사실 뭐 이렇게 우리 저희가 이렇게 태교의 조롱을 그런 건 아니라서.
4: 그래.
0: 좀 죄송하긴 해요. 항상.
4: 임신 내면 무조건 나가.
2: 네, 네,
4: 그건 인정해줄게.
0: 아니, 정면만 보고 노래하면 돼요.
3: 네.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4: 아니, 나가야 돼,
3: 실제 오지현 씨 따님 세 명은 너무 예뻐요.
1: 네, 아, 너무 예뻐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4: 엄마 닮은
0: 거죠.
3: 기도빨.
0: 새벽 기도를 그냥.
3: 기도빨.
0: 눈물로 기도했죠.
3: 눈물로.
0: 아, 열 갈래네.
2: 열 갈래네.
1: 그렇구나. 아, 우리 엄마 기도 좀 더 하지. 아, 근데 진짜 오요태란 이름 너무 잘 적고.
2: 네.
1: 진짜 이 세 분이 함께하는 활동이 기대가 되는 게 네. 정태 씨가 또 굳이 네. 라이브를 신청하셔가지고 라이브 하시겠다고.
4: 네. 아, 예. 가수니까.
1: 네. 네. 그래서 더 기대가 돼요. 왜 범상치 않은 라이브잖아요. 네.
4: 아, 예.
1: 네.
0: 저희가 다,
4: 예.
0: 다른 라디오에서 한번 네. 라이브를 했는데
3: 네.
0: 완전히 망쳐가지고.
2: 아, 첫 라디오에.
0: 첫 라디오에 완전히 망쳐가지고.
3: 아니, 오정태 씨 연습을 네. 하긴 하셨잖아요.
4: 저희 엄청 많이 해요.
2: 네, 네.
4: 엄청 많이 하는데
3: 네.
4: 이거 그 우리 리드 보컬이
3: 네.
4: 예. 그날 컨디션에 따라 이게 노래가 틀려요.
3: 쉰지.
2: 네, 처음으로 라이브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연예인 되고 나서 처음으로. 아. 그러니까 너무 긴장을 했는데.
3: 노래 라이브가 처음이구나.
2: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아. 너무 빨리 들어간 거예요. 아.
4: 박자를 놓쳤어요. 네. 그러니까
0: 반박자 빨리 계속 갔어요. 이렇게. 네.
1: 그게 아. 제가 기대하는 네. 포인트예요. 아.
0: 그래가지고
1: 무슨 얘기하시는
0: 노래를 또 다시 한번 들었어요. 네. AR을. 네. 이게 이 노래군요 하고.
1: 네. 그 잼이에요. 오요태의 아. 매력은 그 잼이에요. 아.

0: 처음이에요.
1: 네.
0: 아,
2: 라이브.
0: 그래.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1: 라이브 많이 들어가.
2: 라이브 제대로 하는 거 이제 너무 뻔합니다.
0: 뻔하죠. 예.
2: 근데 어떤 변수가 기다릴지.
3: 너무 기다리는데. 옷이 세 분, 일부러 이렇게 옷이 세 분 세팅한 거.
1: 아, 그럼요. 근데 옷이 여자가 진짜 귀하더라고요. 옷이 여자의 구강구조 앞으로 나온 사람 진짜 없어요.
2: 아, 그렇죠.
1: 정성희 선배도 사실 필요했는데 옷이만 됐으면 저는 바로.
0: 아, 근데 이제 옷이들이 이상하기도 남자분들은 저희 같이 좀 생긴 분들이 많고 여자분들이 다 이뻐요.
3: 아, 그래요.
1: 해조씨가
0: 그런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남이를 쳐다보는데 남이가 해조씨가 아니에요.
2: 아. 잠깐만. 아, 너무 비끈긋는데? 아, 진짜 너무하는데, 진짜?
0: 혜주 씨는, 그, 오연서, 뭐, 다 이뻐요. 오연수, 뭐,
3: 오연경,
2: 뭐, 이렇게. 편가르게 하지 맙시다, 우리.
1: 아, 그래요?
0: 예, 여기는 한평호 씨.
2: 네. 아니, 근데, 예뻐요, 한평호 씨.
3: 남이 씨고, 남이 씨고.
1: 그래, 우리 뭐, 우리 사실 뭐, 한 덩어리인데. 어떻게 분장하냐는 다른 거
2: 맞아요. 개그맨들 문화를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서로가 서로의 외모를 극혐합니다. 개그계는 그게 변에 깔려 있어.
4: 아, 네, 맞아요.
1: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약간 약속된 약간 논리.
2: 맞아요.
1: 암묵적인
2: 조롱이에요.
3: 시대 다 배우잖아요, 그렇게.
1: 맞아요, 맞아요. 네.
2: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서로를 싫어하는 게는 너무 좋아할 수.
4: 너무 좋아요.
1: 저희는 놀릴수록 좋아요. 놀릴수록 저희는 가치가 올라갑니다.
2: 맞아요.
1: 많이 놀려주세요, 여러분.
2: 아, 그나저나. 네. 그 첫 번째 무대가 어디였어요?
0: 돌잔치요. 아, 일단,
3: 아, 일단. KBS요. 아, SBS입니다.
1: 네. 돌잔치 아니면 순댓국집입니다, 저희.
2: 애들 많이 놀랬거든요.
0: 입금 되면 이제 가야 되니까. 아, 근데 첫 행사가 그 아이의 첫 탄생일. 아니, 첫 탄생이 아니지.
3: 첫 번째 생일이죠.
0: 첫 번째 생일인데 우리가 첫 무대가 되는 거예요.
2: 아이고야. 애도 봤어요?
0: 애도 봤죠.
2: 아이고야.
1: 안 울더라고요. 대본에 강한 애 거.
0: 울었어. 울었어.
3: 울었어.
1: 울었냐?
3: 그냥 노래 제목이 도대체 뭐예요?
2: 네.
0: 아, 이별 노래고요. 네. 저희가 이제 아픔이 많잖아요.
1: 어쩌라고.
2: 어쩌라고. 훈천식 씨도 어쩌라고 요.
3: 요인데,
2: 아니, 그래요?
3: 이별에서 어쩌라고 해요?
0: 예. 이별했는데 어쩌라고.
2: 12조네.
1: 당당한 이 여자의 마음을 좀 약간
2: 풀어놔요. 네.
1: 거의 95%가 이제 남희 씨가 부르고요.
3: 신지 씨.
1: 저희는 양념입니다, 거의.
0: 그리고 근데 실제 경험. 2절까지 안 부르면 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2절까지 좀 부르게.
2: 실제 경험이에요?
4: 네. 아, 근데 네? 의외로 저희가 많이 차이진 않았죠.
1: 아, 저희는 일단 도전을 안 합니다.
0: 사귄 적이 없어요.
1: 저희는 사귐이 없이 결혼을 했어요.
4: 맞아. 그랬다 했어요.
3: 아, 실제로 첫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1: 사귐 없이 그냥 결혼. 네, 사귐 없고.
2: 도전, 무도전,
1: 무도전.
2: 아, 그러니까.
1: 깔릴 뭐, 없어요.
2: 실패의 경험담.
1: 네, 실패도 없죠.
3: 아, 남희 씨도 연애를 많이 안 하셨어요?
4: 아, 저는 개그맨 되고서 안 했었어요.
3: 아, 바빠서.
4: 네, 그 전에는 했었는데.
2: 맞아요.
4: 안 믿긴 하지만.
2: 아니야. 개그맨 전보다 개그맨 후에 캐릭터를 너무 강화시켰어요.
3: 그렇겠네.
4: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2: 오정태 씨도 노사김?
4: 노사김? 첫 결혼?
0: 아, 개그맨이랑요?
4: 아니, 아니, 아니요.
3: 아, 결혼 전에.
0: 저는 저는 한
2: 어디
0: 명...
2: 감히 개그맨이랑 사귈 생각?
0: 못 사겠어요. 네. 개그맨은. 근데 저는 네. 한번 사귀면 5년, 3년, 3년 막 이렇게 사귀었어요. 진짜 매력 있잖아요.
2: 그거는 사실 그래. 네. 되게 수치스럽지만 네. 그 매력을 인정하게 돼요.
1: 근데 그거 있어요. 그거 있는데 못생긴 남자한테 빠지면요. 답이 안 나오고.
2: 헤어날 길이.
1: 아니, 아니 이 사람 왜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좋아하는 거 아니야. 잘생기면 이유가 있잖아.
2: 맞아.
1: 이유가 없는데
3: 아 그렇겠다.
1: 근데 우리도 그거 있잖아요. 네. 샤오페이나 이런 강아지들이.
2: 샤오페이.
1: 샤오샤오. 샤오샤오. 너무 귀엽잖아요. 네. 근데 그런 느낌이에요.
2: 맞아. 아. 맞아.
1: 귀여워요 되게.
2: 펑크.
3: 매력 있구나.
2: 매력 있죠.
4: 계속 보면.
0: 네. 매력 아, 근데 오남희 씨도 매력 있네요. 가까이서 보니까.
1: 어, 매력 있어.
2: 네. 아, 그런 의미예요 지금.
4: 아, 그런 느낌이에요?
3: 아, 또 생겨진 아, 거예요? 예. 오늘 노래 들을 수 있어요?
1: 아,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습니다. 노래.
2: 어쩌라고 라이브로 저희가 예, 굉장히 무시무시한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3: 아, 예. 천천히 자리 한번 이동해 주시죠.
0: 아, 아, 예. 고맙습니다.
2: 여러분, 무려 3분 14초입니다. 3분 14초 동안 여러분 네. 아무 생각 없이 즐겨주시면 됩니다.
3: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별을 했지만 당당하게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그렇죠. 메시지라고 해요.
2: 그 문천식 씨는 어쩌라고 요가 어떤 이미지였죠?
3: 저는 살면서 왜 나한테 잔소리를 했느냐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2: 이것도 약간 당당함 아니야?
3: 그렇죠. 여기 이제 이별 노래 하니까 여기는
2: 그래도 하여튼 당당함이 그 기저에 깔려있어요.
3: 너무 궁금합니다.
2: 우요태입니다. 어쩌라고.

0: 노래 좋은데?
1: 와, 나 지금 깜짝 놀랐어요.
0: 아니, 야.
1: 어, 너무 좋은데, 노래? 와. 이 후크 중독성 장난 아닌데요?
2: 아, 예, 그래서.
1: 안무도 저희가. 너무 좋고?
2: 예, 아. 해외 활동까지 지금 준비 중인데.
3: 거기서 좀 드니까, 네.
0: 아니, 와. 아니, 놀랐어. 오정태 씨가 지라시 한 세 번, 네 번 가수로 나오셨거든요.
2: 예, 맞아요.
0: 오, 오늘 이 노래가 제일 좋은데요.
1: 아, 진짜요?
0: 네. 그동안은 조금 그랬어요.
1: 아니, 왜냐면 자기가 막 안 되니까 휴지푸는 퍼포먼스도 하고.
3: 아, 맞아요.
1: 오늘은 진짜 멀쩡하게, 말끔하게.
4: 그러니까 저희가 네. 깔끔하게, 그러니까 거의 오남한테 다 밀어줬습니다.
2: 예, 맞아요.
0: 아, 그래서 달라 보이는구나.
1: 남희 씨 창법이 너무 귀여운 게, 어쩌라고 할 때 그 구 뒤에 응이 붙어요. 어쩌라고.
5: 아, 이제 님창자서 그런가 봐요.
1: 약간 궁이 느껴지는데 그게 너무 귀여워.
5: 아, 진짜.
1: 케이퍼.
0: 정선님께서, 어, 뭐지, 이 노래? 왜 좋은 거지?
1: 그렇죠.
5: 감사합니다.
1: 여러분들 지금 당황스러우시죠? 저희랑 같은 마음이시죠?
4: 여러분들 노래 부르시면서 창피해 하지 마세요.
1: 네. 마냥 웃으려고 만났는데 노래가 좋아서 많이 놀라셨죠?
0: 아, 놀랐어요.
1: 최은주님. 응. 아니, 라이브 왜 이렇게 잘하세요? 아, 기대를 1도 안 해서 그런가?
4: 저게 무기대, 무기대.
1: 기대를 맞추셔야 돼. 네. 메인 보컬 남희 씨 목소리 매력있어요.
0: 매력있어요.
5: 감사합니다.
0: 1214님이 오지현 씨 춤을 열심히 추는 거 보셨나봐요. 네. 춤은 누가 만들었어요? 너무 귀여워요.
4: 여기 이제 손은수 씨랑 같이 만들었어요.
0: 네. 네. 근데 오정태 씨 대충 해요, 춤을.
1: 일부러 조금
2: 아, 이 보이는 라디오예요?
1: 있어 보여. 카메라만요.
0: 왜 저래?
2: 아, 이제 와서 그냥 박자만 맞추는
0: 거죠. 아, 살살 하시고. 아, 예, 예. 아. 오정태 씨는 너무 열심히 하셨고.
1: 난 일부러 오정태 씨가 힘 뺀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멋있게 보이고 싶으면 힘 빼잖아요.
5: 아, 그건 또 없지 않아 있죠.
1: 그렇죠.
2: 그런 건 아니에요.
1: 그런 것까진 계산 못 해요.
2: 예, 그럴까요?
1: 아, 근데 난 너무 긴 게
4: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1: 네. 네. 오지현 씨가 너무 열심히 추는데 바지에 곰탕 국물이 묻어 있는 거야.
2: 아, 금방
0: 꽃이 안 보았어. 나는 맞추느라. 이번에 매달려 없는데.
1: 아, 너무 귀여운 거야. 아, 이거 전에 있었던 스케줄이 뭔지.

0: 근데 아래 밑에 곰탕 너무 맛있게 맛있더라고요.
1: 너무 맛있어요.
2: MBC처럼.
3: 네, 4697님이 오나미 씨에게 질문 주셨는데 네. 지금까지 했던 라이브 중에 오늘 라이브는 몇 번째로 꼽으시나요?
1: 아, 몇 번째로 괜찮았냐고요?
2: 네, 1번째로.
1: 아, 저 1등인 거.
2: 오늘 올렸어요.
1: 네, 지금이 잘했어. 진짜.
4: 진짜
1: 너무 감사해요.
2: 갈수록 올라간 것 같아요.
1: 네. 쫙 올라갔고. 아, 그러니까 오늘 좀 편한 것 같아요.
0: 아, 편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1: 네, 선배님 너무 잘해주셔서.
2: 아, 그게 아니라 오중대 씨가 8집 가수잖아요. 녹음할 때 오나미 씨를 그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계속 가리키는데 네. 자기가 계속 틀리고 오나미 씨는 다 하는데 뭐지 약간 이렇게 그랬어요. 그럼 네. 잘합니다.
1: 가르치는 거 좋아하는 건 김천식 씨랑 친구 맞네.
0: 너무 긴장을 했길래
2: 네. 네.
0: 너무 아마추어처럼 하지 말아라.
3: 우재 씨 랩도 너무 잘해요.
2: 아, 랩을 잘 좋아합니다.
1: 잘했어. 네. 목소리도 좀
3: 대박입니다.
1: 자, 우리 4부에서 함께 더 얘기 나눌게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시대.
1: 네, 정세 문천식의 지금 올라드 시대. 개그의 오씨 삼남매, 오요태, 오정태, 오지연, 오남이 세 분과 지금은 오요태 시대 함께하고 있는데, 이거 한국말 맞죠, 지금?
2: 네, 맞아요. 네. 오가 너무 해도 헷갈리지. 네. 오요태, 오요태, 오요태. 네. 오욕태 아니고요.
1: 아, 욕태 아니다. 네,
3: 여러 가지로 부르더라고요. 네.
2: 네. 아, 미치겠어요. 어쩌라고, 어쩌라고. 계속 귀에 맴돌아. 어쩌라고, 어쩌라고. 올해 수능 금지곡 되는 거 아니겠죠? 최현숙 님이. 수련곡 한 번만 더 들려주시겠어요? 네. 그...

0: 요거 요거.
1: 어, 좋아 좋아.
0: 아니 이게 네. 작사 작곡 선한수 씨라면서요?
2: 선한수. 네네. 네. 네.
1: 야 헌수가 이제 음악도 만드네. 아,
0: 지금 개그맨들이 곡 받으려고 줄을 섰답니다.
3: 맞아요. 맞아요. 개그계 방시혁이에요?
0: 네.
1: 오 그래요.
4: 네. 개방 개방.
2: 선시혁. 네.
3: 개가수들의.
0: 선한수 씨가 이런 권력을 잡으면 안 되는 인물인데.
3: 네. 너무 많이 이제 뭘
1: 아시나요?
0: 그럼요.
1: 지금 잡고 있어요 지금. 네. 네.
2: 네. 어? 아 너무 웃겨.
0: 오요태 팬클럽 가입할게요. 아~ 팬클럽 저, 있습니까?
4: 아 저희가 그 네. 굿즈가 원래 있어요.
0: 굿즈도 있어요.
4: 굿즈 굿즈 있어요.
0: 네. 굿즈?
4: 네, 저희가 만들었어요 하나씩. 근데
1: 부채로
4: 부채로 네. 만들었는데
0: 굿즈가 있어요? 네,
4: 있어요. 만들었어요.
3: 작년 여름에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있어요.
0: 아직까지 있어요? 네. 네.

0: 팔렸는데 예. 그거 세 개를 모으시면 저희가 저희 팬클럽에 가입하게 해줍니다.
1: 아 네. 모아야 돼요?
0: 네 모아야 됩니다. 예. 아, 근데 버리면 걸립니다.
1: 아 버리면 안 돼요?
2: 이번에 한 명이 모았더라고요.
1: 아 진짜?
0: 진짜, 진짜 모았어요. 네.
1: 아 굿즈가 그러면 부채 또 컵?
2: 아니요 부채만.
0: 부채만. 컵은 좀 가까워 이상하죠.
1: 부채를 세 개나 모아야 돼요?
2: 네. 그리고 이제 오나미 씨가 이제 또 이번에 만들었거든요 부채.
1: 아, 네네.
2: 이제 네 개죠. 박희순 것까지 해서.
3: 네 개 사면 네 개를 팬클럽 모아야 돼요?
0: 팬클럽.
1: 네. 아니 네 개 사면은 팬클럽 가입뿐만 아니라 귀신도 맞겠는데요?
0: 집에 다 걸어놓으면은 일단 귀신 안 들고.
1: 네. 웬만한 북어보다
0: 낫겠네. 네 맞아요. 그리고 찌개 마침 들어 써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더울 때 얼굴 보기 싫으면 빨리 붙이면 내 얼굴 안 나와.
1: 야, 이 개그맨들 정말.
3: 좋다, 나 좋게.
1: 붙여놔가지고, 진짜.
3: 아, 근데, 선생님, 오요태 쇼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2: 오요태 쇼는, 예, 예, 이게, 예. 그.
3: 아직 안 됐죠?
2: 아니, 무료거든요?
3: 예.
2: 무료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와야지 그 행사가 진행이 돼요.
1: 아~
2: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각종 개그랑 노래랑 이런 거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무료니까 많이 좀 오십시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1: 그 마케팅이 질러놓고 기다리는
0: 거예요. 아, 맞아요.
2: 맞아요. 약간 그런
0: 일단 우리 거구나. 만들었다.
1: 네.
0: 일단 와라.
1: 올 때까지 기다려.
0: 오면은 연습하겠다. 오면은 우리가 그걸 네. 만들겠다.
1: 유연하네.
0: 아, 유연합니다. 네. 항상 유연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2: 무료곡이야.
0: 그게 있어요. 그 옛날에 문화의 삼형제 할 때도 원래 저랑 박기순 씨랑 이제 그 오정태 씨인데 네. 중간에 이제 스케줄이 한 명 바쁘잖아요. 네. 그러면 뭐 송영길 씨도 넣고
3: 아 진짜
0: 김경진 씨도 넣고
1: 대타로 회장님이
0: 좋네. 이 바쁘면은 이제 뭐 정선희 씨도 넣고 김혜선도 넣고 네. 단가를 맞춰서 하면 되니까 블록처럼 이렇게
1: 아니 근데 오정태 선배님이 진짜 행사를 다양하게 많이
0: 아, 다양하게 잡아요. 네. 그러니까 네. 행사가 됩니까 하면은 스케줄 안 물어보고 무조건 됩니다.
1: 네. 어딘지 안 물어보고
0: 제무대 네. 됩니다 하고 사람을 끼워 맞춰요.
1: 네. 네. 그 유닛 활동 하잖아요 아이돌들도
0: 네, 맞아요, 맞아요.
1: 그런 식으로 자유롭게 유연 네.
2: 자유롭게도 하고 맞아요. 저도 가고 뭐 같이도 네. 가고 막
1: 왜냐면 비주얼이 거의 비슷해요.
0: 네. 저
1: 네.
0: 나중에는 제 꿈은 뭐냐면 못생긴 친구들 다 모아가지고 프로듀스 101처럼 핑미를 하려고요. 핑미 핑미 핑미 핑미 핑미
1: 죄송한데 그 영상 빨리 감기 되나요?
0: 꼭 봐야 돼 한 시간을.
2: 그래서 이제 K 못난이로 해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해외 진출을 해서 네. 못난이들도 이제 해외에서 한번 네. 우리 나라
0: 못난이 유니버스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네.
1: 저는 그 어글리 오요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0: 네. 네. 네.
1: 아 수익 배분 네. 궁금해하시네.
3: 1263님께서
0: 네. 네.
3: 코요태는 433이라고 하던데
2: 네.
3: 아, 세 분은 수익 배분 어떻게 되나요? 아,
2: 우리는
0: 우리는 무조건 이제
2: 무조건 똑같이
0: 똑같인데 네. 1은 우리가 손원수 씨한테 줍니다.
3: 아, 333의 1은 손원수
2: 333
0: 1 손원수
1: 파트의 뭐 분량과 상관없이 다 샀어요.
2: 네, 네. 무조건
1: 그것도
2: 네.
1: 공평하네.
3: 좋은데요.
1: 네. 네. 왜냐면 이제 실력들이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거의 또
0: 그러니까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2: 제가 이제 행사 가면 팁을 많이 받는데
0: 네.
2: 막 만 원 주고 그러면 좀 이게 나누기가 힘들어요.
1: 아,
2: 그러니까 한 3만 원 정도 주면
1: 저는 아직 나누기 팀에 거. 대해서는 아직 모릅니다.
0: 그러니까 아직 오나미 씨가 우리가 얼마나큼 저렴한지 잘 몰라요.
1: 아, 저 아직 그런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3: 아직 본격 행사 안 하셨군요.
1: 돌잔치 하나
2: 돌잔치 하나 해가지고
1: 돌잔치. 아니 앞으로 조금 많이 다녀보고 싶은 행사 종류가 있다면
0: 일단 잔치는 다 가고요.
1: 잔치는 다.
2: 또 용돈 같은 거 많이 주면 더 좋고요.
1: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예. 쌈짓돈 좀 많이 풀 수 있는
2: 거거든요.
1: 예. 예. 경직되지 않은 행사장.
2: 예.
1: 아.
2: 네.
1: 알겠습니다.
3: 그럼 추석을 전후로 해서 가을 되면 또 행사가 많아지잖아요. 축제 같은 거. 네. 다 다니실 건가요?
0: 다니죠.
2: 다 다녀요.
0: 다 다닙니다. 예.
3: 근데 오정태 씨 연예인 세 명이라 비쌀 것 같은데.
0: 아 예. 저희는 예. 단가를 맞출 수 있습니다.
3: 아 맞출 수 있어요?
1: 네. 내고 가능.
0: 아 우리 항상 단가를 맞출
3: 수 있어요.
0: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을 얘기를 해주세요.
1: 쿨거래.
0: 그래서
2: 근데 이제 10월 달에는 좀 맞추기 힘들고 솔직히 예 나머지 달들은 네. 좀 맞춰줘야 돼.
0: 블록 맞추듯이 맞출 수 있어요. 네.
2: 아주 쌉니다.
1: 아니 근데 이것도 네. 마케팅의 한 방법이에요.
0: 아, 맞아요.
1: 네, 맞아요.
0: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날짜 딱 얘기하면은 저는 무조건 됩니다. 근데 인원이 누가 갈지 몰라요.
1: 그렇죠. 아니 그 구성이 누가 가든 간에
0: 그쵸.
1: 지장 없이
0: 맞아요.
1: 요태라는 이 이미지에 지장 이미지, 없이 가.
0: 못난이
1: 너무 예쁘거든요. 너무 잘생기고
0: 맞아요.
1: 그 사람이
0: 아,
1: 가서 여러분들 놀라게 하진 않을 거라는.
0: 될 만한 사람들 많거든요. 뭐 정성희 선배님 있고.
1: 네, 저 말고 남자는 누구 생각?
0: 남자는 이제 송영길 씨.
1: 문천식 씨는 어때요?
0: 문천식 씨는 조금 약해요.
1: 김재식 씨는 굉장히 지금 성급기 하고 있어요.
4: 아 그래 그런 느낌이 들어요.
1: 자기 MBC에 멀쩡한 캐릭터를 입었다.
0: 약간 문천식 선배님은 약간
2: 박희순 느낌 나.

0: 네,
1: 박근혜 선배는 약간 데드라인인 것 같아요.
2: 데드라인.
0: 데드라인. 짜나녀 나가서
3: 컬투.
0: 동엽이한테 잘생긴 척 한다 엄청 혼났어요. 아~
1: 데드라인이고, 이렇게 못난이 라인은 또 달라요. 달라기 때문에 뭐 송영길, 뭐, 네, 뭐 김경진 많습니다. 많았기 때문에.
2: 여러분 많이 불러주시고요. 네. 어쨌든. 섭외가 언제 가든 몇 시에 가든 무조건 OK라는 답이 설정값입니다, 여러분.
0: 네. 네. 행사비가 시가랍니다, 시가.
2: 시가, 시가 비싸.
0: 아까 정해진 게 아니었던
2: 시가. 네, 네. 시가 네. 비싼데 네. 밑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네.
0: 안에서.
2: 뮤비 찍으셨냐고.
3: 아, 뮤비 아직 네.
2: 윤정호 씨가.
3: 예. 손원수 씨가 예, 뮤비라고 하나 올렸던데 사진 한 장 그냥 올렸더라고요.
0: 아, 근데 저 찍어야죠.
3: 오늘 너무 안 돼요.
1: 오늘 안 쓰려고요.
2: 뮤비는 움직여야 되는데 JPG로.
1: JPG를 JPG 움직이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JPG가 왔다 갔다 갔다 갔다 이렇게 아주 위에 이렇게 반짝이 몇 개 넣고.
0: 아, 싸게 하려고 그러네.
3: 아, 아니, 근데
2: 어렸을
3: 저희
2: 때 이제 사진 몇 개 찍어 놓고.
1: 어, 맞아요. 맞아요.
3: 근데 이제 쇼츠가 어느 정도 모아지면 그 영상을 갖고 편집해서 뮤직비디오를 만들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쇼츠가 모아지면 그걸 다 모아 가지고 AI로 한번 돌리면 그게 뮤비가 될 수 있는 거죠.
0: 오늘 제가 새로 영상 찍은 거는 보내드릴게요.
3: 어? 네.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1: 다 자료가 됩니다.
3: 아니, 이게 네. 진짜 잘했거든요. 지금 오나미
0: 씨가. 편집 하실 테니까.
4: 와, 진짜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2: 저는 이런 게 너무 좋아요. 그냥 정말 활동에 대해서 강박 같은 걸 안 갖고 되는 거 봐서.
4: 네. 네.
2: 하는 거 봐서.
4: 상황에 따라.
2: 하는 거 봐서. 얼마나 모이는 거 봐서. 맞아. 오는 거 봐서.
4: 예민하지가 않아요. 예민하지.
1: 사람들은 다 재밌다고 하는데 우리끼리 막 아, 야, 오늘 좀 망하지 않았냐? 우리끼리 막 그것도 있어요.
0: 가수분들은 뭐 피치, 음이 떨어진다든지 안무 틀린 거에 대해서 예민하시잖아요. 네. 세 분은 그런 걸로 안 싸우시죠?
4: 아니, 아이, 그럼, 선배님들이 네. 이제 더 이제 행사를 많이 하셨으니까 저한테 목소리를 크게 내라고.
3: 네, 저희는.
0: 아, 크게 하면 돼요?
4: 네, 크게 내면
3: 노래를 알려줄 사람이 없어요. 네. 그냥 크게 내라.
4: 없어요. 그냥 크게 내라.
1: 크게 내라. 그냥 크게 내라, 작게 내라. 아. 마이크가 작다. 약간 이런 것만
4: 하죠. 사람들 모른대. 그리고 이제
3: 저희는 이제 비법이 있어요. 행사 가도 어디든. 빵빵 터지는 게 네. 저희는 노래 한마디만 하고 무조건 객석으로 내려가요.
2: 아, 너무 좋구나.
3: 우리 얼굴을 가까이에서 보신 분들이 함성이
1: 맞아요. 어우, 엄청 그런데 여자분 한번 골라가지고 이제 얼굴 이거 막 이런 거 해주고 오, 너무너무 좋아요.
3: 예, 반응이 좋아요.
0: 가까웠을 때 함성 맞아요. 그 소리가
3: 비명도 있어요.
2: 중간 어딨지?
1: 근데 사실 솔직히 상관없어요. 저희는 부지못한 게 중요한 거죠.
3: 아니 자리 피하는 사람도 있어요.
4: 맞아.
2: 관객과 함께하는 퍼포먼스.
1: 아, 네, 그게 퍼포먼스는 저희 1등입니다.
2: 네. 너무 좋네요.
0: 오준태 미쳤나봐.
2: 아니 근데 진짜 발라드 요청 들어오면 어떡하냐고 김희숙 씨가. 혹시 발라드 되시냐고.
3: 발라드
2: 그냥 코요태는 발라드 되거든요.
1: 아, 발라드는 뭐 제가 안 하는 이유가 네. 너무 티가 많이 나서 노래를 못하는 게.
0: 아, 미숙 씨 좋아하는 애창곡 있으실까요?
4: 저는 네. 쿨의 송인 노래.
0: 우와, 잠깐만 들려주세요.
3: 남이 아까 좋았는데 하지 말지.
0: 아, 조금만.
2: 아, 좀 듣고 싶어요.

0: 오, 너무,
1: 너무 좋은데?
2: 네. 네. 네. 이 노래 좋아요.
1: 너무 좋은데? 네.
3: 얼굴을 괜히 봤어요.
1: 저기요. 저기요. 지금 그 멘트를 오정태 씨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0: 저희 노래 부를 때 항상 이렇게 불러야 돼요.
3: 혼자.
0: 아니고. 아니, 네.
1: 그 말 경마장에서
0: 된 거예요. 앞만 보고 올게.
3: 아, 웃기다.
1: 아니 울림이 있어. 오나미 씨가 되게 네. 맑잖아요.
3: 맑아요. 착해요.
1: 성격도 성품도.
0: 네. 맞아요.
1: 그런 어떤 인품이 드러나요. 네. 음색에.
2: 아 진짜요?
3: 착해. 착해.
1: 꾸미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 꾸미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3: 맞아. 나 자신이 없어요.
2: 네. 감사합니다.
1: 혹시 이동우 님이 세 분 하고 싶은 챌린지 있냐고.
3: 우리 일단은 네. 이제 노래를 알려야 되니까 이거 댄스 챌린지.
0: 어쩌라고 챌린지 하고 있습니다.
3: 어쩌라고 하고.
1: 너무 귀여운데요.
3: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가사를 바꿔서 이제 재밌게 개그로 챌린지 이어갈 거예요.
2: 네.
0: 네.
2: 오, 맞아요.
0: 그러니까 일단 뭐 저희가 뭐 광고를 노리기 때문에
3: 웃었다 뭐 이랬고 뭐 이렇게 하던
0: 그래나 먹었다 네.
1: 그래나 취했다
3: 계산 씨도 챌린지도 할까 먹었다
1: 하긴 주류 광고
0: 다 되죠.
1: 음식 광고
3: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1: 드링크 광고 다 되겠다.
3: 오, 다 되네.
2: 그러네.
1: 숙취 해소제 다 되겠네.
3: 숙취 해소제
0: 그래나 취했다
1: 그래
0: 안 나오네.
4: 오 되네요.
1: 너무 좋네요.
3: 풀렸다. 오 좋네요.
1: 숙취 해소제 어쩌라고. 오 너무 좋은데.
2: 오 괜찮다.
3: 혹시 아는 데 있어요?
1: 없어요.
0: 자꾸 이게 줄을 대려.
1: 바로 끊어야 돼.
0: 너무 좋네요.
4: 노래 한곡 볼까요? 오정태 씨 노래 한 곡.
3: 어? 제 노래요?
4: 네. 괜찮아요?
1: 아, 오정태 씨 노래 중에 네. 저희 와가지고 두루마리 휴즈밖에
3: 들어왔죠.
1: 술술 풀리네.
3: 아, 박진신 씨가 노래를 너무 잘해갖고 너무 좋죠.
1: 그러면 요거를 그 오정태 씨의 라이브로 리드를 해주세요. 저희가 노래로 이렇게 겹쳐서 들어가게.
2: 어, 그렇다.
3: 아니,
1: 기억 안 나요, 가사?
3: 아니, 기억은 나는데. 네. 바로 처음부터 박기신 목소리 너무 비교되는데?

0: 이렇게 해주세요.
1: 아, 그래요? 아, 선배님 해주세요. 네. 프로잖아요.
2: 풀리네, 술술 풀리네. 내 마음대로 술술 풀리네.

0: 이렇게 힘있게 리드를 해주셨는데.
1: 예, 아, 흘리네요. 예.
0: 3준절에서 3준.
1: 아니, 앞에 그 발라드로 나오니까. 네. 이어주려고. 발라드로 아, 이어주려고.
2: 그렇게, 그렇게 신랑같이. 네. 아, 야들야들하게 이었구나.
1: 네. 이어주려고. 네. 아,
2: 끊어질 뻔했어요.
3: 고정 테스트 아~ 목격담이었습니다. 0281. 꽤 오래전에 사촌 조카 돌잔치로 안양에 갔었는데 그 돌잔치 건물 엘베에서 오정태님 뵀었어요. 어~ 저희 가족과 오정태님만 있었는데 네. 뭔가 좀 지쳐 보이셔서 참 아는 척을 못했어요. 그날도 라이브 한바탕 하고 내려오시는 길이었나 봐요.
1: 아니, 아니 맞아요. 그런데 네. 몇 탕 뛰어다가 있을 건데 네. 아니,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3: 왜요?
1: 사진 좀 찍어주세요. 그러면 예 찍어드릴게요 하면 싫어요? 그래요?
0: 아, 표정에서?
1: 아니요?
2: 아니, 왜냐면.
1: 아, 싫어하는데
2: 전체적으로 좀 싫은 상이에요. 어, 뭘 하기 싫어하는 상. 아, 그래서 맞아. 그래. 정태 씨에게 아, 오해를 푸세요, 여러분.
1: 맞아, 맞아.
4: 요즘에 그래서 좀 얼굴 좀 이상 좀 좋게 하려고, 네. 뭐야, 줄기세포를 맞았대요, 얼굴에.
1: 네, 아, 저 이번에 화이트 좋아하려고. 효과가 그래. 좋은 것 같아요. 10살 젊어 보인대요, 아내가. 아,
4: 네. 근데 우리는 줄기로 얼굴 맞은 것 같다고.
1: 하지 마.
4: 줄기 자국 이렇게.
2: 네, 몇 줄기로 얘가, 맞은 거예요?
1: 얘가 많이 탱탱해졌어요.
2: 아, 네. 아 그래서 여기 볼 있는데 셈이 네. 많이 없어졌어요.
0: 맞아요, 그러네. 네. 지금 보니까 좀 효과 보시는 거 보니까.
2: 네.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뭘 하기 싫어하는 상이라 그렇지 되게 네. 적극적으로
4: 하고 있는.
1: 오해하더라고요.
2: 지쳐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아, 지쳐 보이고.
2: 오나미 씨도 그럴 텐데 저도 네. 가만히 있으면 화났냐 그래요.
0: 맞아요. 아, 저도요.
2: 입이 나온 사람 특징은 좀 뽀르퉁해 보인다.
0: 맞아.
4: 그렇다고 해서 아니 그렇다고 해서 계속 입만 보이고 이렇게 이렇게 다닐 수 없잖아요.
3: 근데 개그맨들 대부분 그런 거
4: 맞아요.
0: 맞아요.
3: 가만히 있으면 화나냐 그러잖아.
2: 맞아. 네. 오지현 씨도 계속 웃다 보면은 입술 내리기 힘들죠. 말라붙어가지고.
4: 많이 말라붙어.
0: 맞아.
3: 아, 힘들어.
4: 그러면 잘 갈라지고
1: 이게.

0: 보고
1: 아니요,
0: 있어요.
1: 달라요.
2: 달라요.
1: 지금, 지금 빨리 얘기해 주는 게 네. 좋은 거 같아요.
3: 아, 달라요? 네,
1: 달라요.
2: 지연아, 나나 맞나? 네, 똑같아.
4: 아, 2932님 되게 웃겨. 네. 아니, 그러고 계셔서 그렇지. 네. 세 분 다 머리가 엄청 좋을 것 같아요. 네. 세 분도, 세 분도 그렇게 느끼나요?
1: 그러고 있어서 그렇지가 뭐예요?
4: 지금 이러고 있어서 그렇지. 네. 세 분 다 머리 좋다는
3: 거예요. 앞에 이게 네. 뭐라 그러지? 꾸미는 말이.
4: 실제로 오주연 씨는 지능이 되게.
2: 아, 인서울. 서울에 있는 대학교 네. 나왔어요.
4: 공부도 잘하고. 네. 네.
1: 저희는 네. 조금 비슷한데, 선배님이랑.
2: 아, 왜 그래요? 네?
1: 아니, 최근에 이제 선배님이, 야, 남이야, 빚 있니? 빚 좀 빌려줘. 이렇게 해서 이제 빚을 빌려드렸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 빚 받으면서, 어, 땡큐, 고마워. 이렇게 했는데, 쏘리.
3: 아하. 그리고 아까 물 문제를 내더라고요. 어. 미국 대륙을 뭐 발견한 사람 누구냐.
1: 아메리카 대륙을
3: 저 누구냐. 네네네. 물어보더라고요. 서로서로 모르더라고요.
4: 몰라.
3: 뭐라고 했을까요?
1: 저는 인디애나 존스. 이게 여러분 네. 웃기려고 자꾸 정보 네. 위에다 개그를 뒤집어 쓰다 보니까 네. 이게 정보를 이기게 된 거지 몰랐던 애들이 아닙니다.
4: 옛날에 알았어요.
1: 옛날에 알았죠. 네.
3: 아니, 알았겠지. 예.
1: 용불용설. 네. 많이 쓰다 보니까 개그가 더 앞으로 간 거지. 네. 예.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2: 누가 네. 발견했어요?
1: 콜럼버스.
2: 아, 콜럼버스. 네.
3: 아,
2: 예.
3: 아,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모르겠네요, 제가.
1: 아니, 괜찮습니다. 왜냐면, 네. 오정태 씨에게 저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어요. 의외성은 없어요. 아, 예. 네. 재밌잖아요.
5: 맞아요.
2: 예.
1: 아, 근데 아, 콜럼버스. 그 머리 스타일을 보면 볼수록 너무 잘 어울리는데, 그 헤어스타일을 좀 바꿔보시면 안 돼요, 이제 그렇게. 아, 내직으로 펴가지고.
4: 와인, 아, 어. 이게 그, 뭐지? 그 자상. 뭐.
1: 아, 자색 고구마.
4: 자색.
1: 자상이요?
3: 자상은 다친 거야. 네.
2: 자색
3: 자상은 찔린 거야. 네. 자상이 날카로운데 찔린 게 자상이고.
2: 자색 고구마색인데 네. 잘 어울린대요. 네.
3: 네. 얼굴이 자상. 정말 사람 자상해요.
1: 아니, 자색 고구마 머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근데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3: 네. 네. 둘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네. 단어 한 20, 30개의 단어 안으로 다 얘기를 하게 되고 네. 단어 많이 안 써요.
1: 네. 좋아요. 네. 어떤 외국인이 와도 친해질 수 있어요.
3: 자꾸 외국 진출한다 그러는데 진출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 어차피 여기서 단어 많이 안 썼기 때문에
1: 친화력이 좋고 네. 네. 단어로 연결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더
3: 맞아요.
1: 맞습니다.
3: 네, 뭐와 뭐.
1: 예.
2: 네. 근데 우리는 정말 이게 한국 에서는 네. 좀 아까운 것 같아요.
1: 맞아요. 저도
2: 오셨지.
1: 그래요. 저도 그렇게 맞아요. 생각해요.
2: 유라시아 뭐 아프리카 막 가도 예, 먹힐 얼굴들.
3: 어. 네. 케이 못난이가 지금 나가야 됩니다.
1: 아니 네. 얼마 전에 김영철 씨가 마닐라 진출했거든요.
2: 아,
1: 마닐라 쪽 그 통 네. 있는데 한번 연결해 볼게요.
2: 아, 예, 예.
1: 이 세 분의 그림이 너무 아까워.
4: 오, 진짜 네.
1: 네. 맞아요.
3: 그 영어를 많이 한다고 해도 웃긴 게 아니거든요.
1: 그럼요. 그럼요.
3: 아, 그냥 한두 마디만 하면 됩니다.
1: 네. 어떤 네. 영어로 만약에 이제 인터뷰를 하면 뭐라고 아, 제일 많이 쓸 얘기?
3: I'm Korean Tom Cruise.
4: 미치겠네.
3: 아, 일본에서는 아, 아, 어, 코리안 키모타쿠? 뭐,
4: 아, 키모타쿠야.
3: 키모타쿠야. 아, 이런 거 한두 마디 하면 된다.
1: 진출과 동시에 국제 소송.
3: 아, 그렇죠. 소송에 휘말릴 수 있지만 한번 웃길 수 있다.
1: 노이즈 마케팅.
3: 네, 노이즈 마케팅. 아, 뭐 얼굴 자체가 노이즈니까요.
4: 너무 재밌네요.
1: 광고 듣고 함께하겠습니다. 네.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0: 이펙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닭 데이백.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닭 데이백.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닭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닭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4: 애주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전어를 그물에서 배로 옮기며 부르는 고기 푸는 소리입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전어떼의 행렬로 요즘 동해바다가 떠들썩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5: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6: 안기영님께서 아, 오늘 회사에서 상사한테 대차게 혼나고 우울했는데 우울함이 싹 날아가게 해주셔서 세 분 감사합니다.
7: 감사합니다.
8: 진짜 최고. 저는 네. 최근에 진짜 이렇게 네. 웃었던 적이 있나 싶어요. 와, 진짜 목이 따갑게 웃었어요. 우리 세 분 기운이 너무 유쾌하시고 좋으셔서 노래도 대박 나실 것 같다고 박종욱님이 응원해 주셨어요.
9: 네,
10: 8915님 곧 아들 결혼식인데 눈물이 쏙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세 분 초대하고 싶어요.
9: 아, 불러주세요.
10: 너무 네. 많이 요구하지 않으신다면.
11: 아, 네. 네. 결혼식은 요구 많이 안 합니다. 네. 네.
8: 저 근데 8915님 아드님 의견을 일단 들어보시죠.
12: 아, 그러네요. 아, 맞네.
8: 예, 아드님이랑 아드님.
11: 내 결혼식 아직 망칠 수 없다 이럴 수 있어요.
8: 많이 네. 놀라실 수도 있거든요.
9: 네. DM으로 보내주십시오.
8: 예, 네. DM 주십시오.
11: 네. 네. 네.
8: 노용식님 세 분 저녁은 뭐 드실런지요? 역시나 각자 따로 드실런지요?
11: 저하고 오정태 씨는 같이 먹는데.
9: 남남이 씨가 빨리 가려고 그래요.
8: 아, 시원이잖아. 시원이니까. 남편이랑 같이 네. 먹어야죠.
9: 시원이잖아.
11: 네. 우리도 애 없어요. 우리도 애 있어요.
8: 아, 네. 아, 여긴 애기를 만들어야 돼.
12: 네, 전 만들어야 돼요.
9: 남남이 씨가, 네. 예, 진짜 남편이. 잘생겼어요.
8: 잘생겼어요.
11: 네, 민희 씨, 민희 씨. 아이고. 이름도 민희예요.
9: 얼굴을 보세요.
11: 민희라고 할 때 그 민희예요.
9: 얼굴을 많이 봐요, 남이. 네.
8: 아니, 그럼요, 그럼요. 네. 그리고 남이 씨를 너무 사랑해주는 게 보이잖아요.
12: 네, 맞아요. 네,
9: 사랑한대요.
11: 개그우먼이
8: 사랑한대요.
9: 안전벨트 있잖아요. 네. 안전벨트. 네네. 거기다가 오남이 좋아하는 향수를 뿌려놓은대요.
8: 세상에.
12: 연애할 때요.
6: 스윗하다.
11: 네, 아, 진짜로?
6: 그럼 그 남자랑 밥 먹어야지.
12: 네, 그 남자랑 밥 먹고.
11: 그쵸. 네. 그런 냄새랑 저희 냄새랑 좀 다르잖아요.
8: 아이, 지금 저희 오빠 여기.
9: 남이야, 여기 우리 아내가 그래도 포테이토 냄새 난대.
12: 아, 진짜요? 아,
8: 수는 없고. 자산감자, 자산감자.
6: 연예인들이시니까 활동 계획 보통 물어보거든요.
12: 아, 그래요?
6: 세 분도 있으실까요?
11: 일단 뭐, 강아지 산책 한 명. 올 정도 되시고, 집에 가서.
6: 행사.
9: 행사도 이제 다양하게, 예, 저희 뭐, 상조 행사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다 행사
6: 식당 오픈도
9: 식당 오고
8: 상조는 어떻게 하려고 돌아가셨는데 어쩌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9: 아니 뭘로 행사가 들어왔어요. 갖고 일단 잡혀 있고요. 아, 네. 네.
11: 그러니까 경사 조사 둘 다 하고
6: 있습니다.
8: 경조사를 가. 네. 근데 오요태 그 활동의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요즘 사실 웃기 힘들잖아요. 네. 웃고 싶은 분들, 맞아요. 행복하고 싶은 분들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돼요.
9: 아유, 이별하신 분들 저희한테 저희 모시고 네. 힘을 내줬어요.
11: 이별하고 나서 슬픈 분들 한번 웃어주게 해드릴게요.
8: 아, 네. 최고였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12: 네, 감사합니다. 네.
11: 감사합니다.
8: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4시 5분에 따로 뵙겠습니다.
6: 고맙습니다.
13: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4: 첨단 바이오의 미래를 한눈에 살펴볼 2026 경북 바이오산업 엑스포가 경북 안동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엑스포는 2026년 9월 10일부터 3일간 안동체육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백신, 첨단재생, 대마천연물, 뷰티를 아우르는 혁신기술의 향연.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부터 청년의 꿈을 잇는 취업박람회까지 바이오산업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도약의 장. 경북 첨단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기회. 2026 경북 바이오산업 엑스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본 행사는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주최하고 경북 바이오산업연구원이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0: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Hey, hey, 내 딸에, hey, 내 딸이
0: 음주 후엔 hey, 내 딸이. 음주 후엔 팀앱 대리, 팀앱 대리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6시 뉴스입니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며 끝까지 최강경으로 대응하려는 대미 정책의 추후의 변화도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주권과 안전 이익을 엄중히 침해하려는 변함없는 적대시 정책을 재확인했다며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위험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엄중한 정세 국면에서 그 어떤 긴장 완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미국 국무부가 최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한미일 3국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엣지를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주식시장 호황 등에 힘입어 지난달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8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오늘 발표한 2026년 7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51조 원으로 1년 전보다 8조 4천억 원 늘었습니다. 증권 거래세는 1년 전보다 1조 1000억 원 증가했는데 증가율로만 보면 401%에 달했고 농어촌 특별세도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로 210.9% 증가한 3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주식 취득을 오늘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한화의 카이 지분 인수에 경쟁 제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일반 심사 없이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카이의 최대 주주는 26% 지분을 보유한 한국수출입은행이고 국민연금공단 지분까지 더하면 정부 측 지분율이 35%에 달해 한화가 확보한 15.89%의 지분이 경영의 실질적 지배력을 확보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오늘 정교 유착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전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2022년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명품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네팔 대홍수로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 9명을 찾기 위해 정부 신속대응팀이 육로로 현장 접근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소방청 소속 9명으로 구성된 육상수색조가 현지시간 오늘 오전 카트

0: 카트만두를 출발해 사고 현장에서 1, 2km 떨어진 람체 지역까지 차량으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육상수색팀은 람체 지역까지 이동해 현장에서 수경을 한 뒤 수색을 이어갈 계획이며 현지 당국의 허가를 받으면 드론 수색도 시도할 방침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권 등 중부지방에는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옛날 한 자매가 전쟁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자 동생은 기도를 더 안 했지만 언니는 또 다른 제목으로 계속했죠. 전쟁이 끝났는데 왜 기도를 해? 동생이 묻자 언니가 그러죠. 난 기도하는 게 좋아. 얘기의 메시지는 목적이 아닌 수단을 사랑하랍니다. 기도 자체를 흠모해야 기도를 오래 잘할 수 있듯이 합격, 출세 전에 공부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고 달리는 게 마냥 즐거운 사람이 그 덕분에 살도 빠진다. 이겁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취임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40% 안팎으로 떨어진 지지율의 최대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라인을 전면 쇄신하며 흔들리는 국정 동력을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단연 젊음과 선명성입니다. 90년생 용혜인, 85년생 이소영 의원이 각각 성평등가족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되며 내각의 연령대가 확 낮아졌는데요. 아울러 법무부 장관에는 보안수사권 폐지를 주대해온 김성원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이른바 왼쪽으로 젊어진 내각이 탄생한 셈인데요. 돌파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야권에서는 민심의 역주행과의 실망스러운 인사라며 현미경 검증을 단단히 벼르고 있는데요. 모쪼록 이번 2기 내각이 제대로 된 성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 허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2: 에어컨 에어렉스.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0: 워킷.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알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8월 31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영양 별빛 반딧불이 축제가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펼쳐집니다. 잠시 후 영양군 생태공원사업소 김경호 반딧불이 연구사와 이야기 나눕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박교환 영조영양봉화지역위원장과 박교환의 세상읽기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세요.
3: 올해 초에 안동의 모 농협에서 실시한 비상임의사 선거에서 대규모 금품이 살포된 사실을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는데요. 먼저 경찰 수사 결과부터 전해주실까요?
4: 네, 지난 20일 안동경찰서는 올해 초 안동의 모 지역농협에서 실시한 비상임의사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돈을 뿌린 후보자 15명 중에서 11명을 우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농협의 비상임이사 10명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총 18명의 후보자가 출마한 가운데 당선을 위해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들에게 돈을 살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후보자들은 각각 최소 수천만 원의 돈을 대의원들에게 제공해 당선 목적 금품 제공 및 기부 행위를 한 혐의, 또 대의원들은 각 후보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나흘 뒤인 지난 24일 안동농협 비상임이사 후보자 15명, 대의원 134명, 로커 역할을 한 농협 관계자 등 총 162명을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입건된 후보자 15명 중 10명은 당선인 신분인데 이 중 8명은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자진해서 사퇴했습니다.
3: 후보자들이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이 포착이 됐다면서요?
4: 네, 후보자들은 대의원 한 명에게 많게는 90만 원, 적게는 50만 원 정도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134명 모두 금품 수수 혐의로 입건이 됐는데요. 안동농협의 전체 대의원 수는 140명입니다. 이 중 6명이 비상임이사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해 투표권이 있었습니다.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즉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 모두 돈 한 푼 안 받은 사람이 없다는 의미인데요. 이들은 여러 후보에게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천만 원 넘게 받은 대의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3: 그럼 이 금품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달한 건가요?
4: 논이나 밥두렁, 목욕탕 탈의실, 차량 내부 등 외부 시선을 피하기 쉬운 곳에서 고무줄로 묶은 5만 원권을 이제 동글게 말아서 악수하는 척 주고받았다,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요. 후보자와 대의원 사이에서 이제 금품 전달을 중개한 브로커들은 농협 관계자 등 출신이었으며 대의원들의 성향을 분류한 분석표를 만들어서 관리한 것으로도 파악이 됐습니다. 브로커들은 고무줄로 묶은 5만원권 현금 뭉치를 이른바 이제 실탄, 이렇게 부른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는 금품을 제공하고도 낙선한 한 후보가 대의원들에게 돈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을 계기로 이제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3: 그렇군요. 이번 금품 살포가 지난 3월에 치러진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거죠?
4: 네, 안동농협은 지난 3월 26일 비상임이사 10명을 뽑는 선거를 치렀습니다. 당시 후보자 18명이 등록을 했는데 선거운동 기간 1명이 사퇴를 해서 실제로는 이제 선거는 17명이 입후보를 했습니다. 지역농협 비상임이사는 별도 보수를 받는 상근 임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합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로 평가되는데요. 임기는 4년으로 이사회에 참석해 조합의 주요 사업과 경영 방침을 심의, 의결하고 회의 참석 수당도 받습니다. 조합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0: 향후 조합장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발판으로 여겨지는 만큼 지역 농협에서는 경쟁이 치열한 자리로 꼽힙니다.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이제 뭐 농협의 경우에는 약 7,000명, 총 자산 2조 원 규모의 지역 농협입니다. 규모가 큰 만큼 선거 부정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해당 농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제 당선된 이사 10명 중 8명이 사퇴하면서 이들 후임을 뽑기 위한 보궐선거를 오는 금요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이번 주 금요일에 보궐선거가 진행되는데, 그런데 금품을 받은 대의원들은 직을 유지한 채도 보궐선거에 참여한다면서요?
0: 네,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대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데다가 아직 기소전이라는 이유로 대의원직에서 배제할 수도 없기 때문인데, 이 같은 이유로 이제 금품 선거에 대한 제재가 솜방망이에 그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금품을 받은 대의원 134명은 피의자 신분이기는 해도 대의원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농협도 경찰 수사는 진행되고 있으나 기소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의원직에서는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기도 하고요. 농협 선거에서 금품을 받은 행위자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더라도 대의원직을 당연히 잃도록 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조합장과 이사는 농협 선거 관련 범죄로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대의원은 같은 금품 선고에 연루되더라도 형사처벌만으로는 직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1: 금품을 준 후보자는 떠나도 금품을 받은 선거인단은 이 직을 유지하는 구조네요.
0: 결국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당선자들은 자리를 떠났고, 하지만 금품을 받은 혐의의 선거인들은 직을 유지한 채 다시 투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후보자와 선거인 사이에서 제재 수준이 다르게 작동하면서 금품 선거를 차단하기 위한 현행제도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선거 방식 또한 다시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지역농협은 임원 선거 관리를 위해 자체 조합 선거 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이 가운데 조합장 선거는 관할 구 시군 선거 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상임이사 선거는 조합 자체 선거 관리 체계에서 치러지는데, 이번 농협 사건처럼 후보자와 대의원이 대규모로 동시에 수사선상에 오르는 경우 선거 자체 관리뿐만 아니라 선거 이후 직무 배제 또 재선거 참여 제한까지 연계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런데 과거에도 농협이 조합장 선거나 회장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잖아요.
0: 농협은 이제 1961년에 두 농업협동조합과 농업은행의 통합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농기구 공급이나 농산물 유통을 넘어서 금융, 보험, 주유소, 마트에 이르기까지 전국 1,100여 지점과 또 농축협과 4,800여 지점망으로 모세혈관처럼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자산 700조 원, 30여 개의 산하기관과 제열사의 수장의 인사권을 쥔 농협회장은 어쩌면 이제 농민 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하지만 1988년 농협회장 선거에서 민선을 도입한 뒤 7명의 회장이 고초를 치렀습니다. 3명은 횡령, 뇌물수수로 중도 사퇴를 했고, 한 명은 임기 후에 당선 무효형을 받기도 했고, 나머지도 임기 중에 수사나 감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대선과 총선 등에서 200만 조합원의 표심을 움직이는 전국 단위 조직이다 보니까 정권 교체기마다 전리품처럼 흔들리고 사법 리스크에 휩싸이는 악순환이 고착이 됐고요. 또 농협 중앙회뿐만 아니라 지역 농협 또한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번 안동 농협 이사 선출 관련 금품 살포도 어찌 보면 무보수 명예직 감투지만 주요 이권 사부 결과 또 농협 소통형인 조합장으로 간 핵심 간문이다 보니 이런 비리가 난무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 결국에는 농협의 자구적 노력이 필요해 보여요.
0: 우선 안동농협은 이번 사태 이후 선거포상제 운영규약 제정과 조합장 연봉 및 비상임 임원 수당 자율삭감 등 제도 개선과 쇄신의 범위를 선거제도에서 조직문화 전반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선 금품을 받은 대의원들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해 비상임이사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동농협은 보궐선거 이후에도 임원, 대의원의 역할과 책임, 내부 통제와 조합원 소통 등 조직 운영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권한이 커지면 모든 권력은 반드시 필히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지역농협 비상임이사 선거 또한 이렇게 비위로 얼룩져 있는 상황을 보면 답답한 게 사실인데요. 이번을 계기로 이제 안동농협은 쇄신을, 또 농협도 중앙의 차원에서 철저한 감사와 감찰을 통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이렇게 오늘은 농협 비상임이사 선거 관련 금품 살포 논란과 함께 왜 이런 일이 끊이지 않고

0: 일어났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고요.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1: 아, 땡긴다, 땡겨!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4: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5: MBC,
6: MBC 라디오,
7: MBC 라디오.
8: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9: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6시 20분 19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청정 자연 속에서 반딧불이를 만날 수 있는 기회죠. 2016 영양 별빛 반딧불이 축제가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펼쳐집니다. 영양군 생태공원 사업소 김경후 반딧불이 연구사와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이번 주
1: 네, 영양군 반딧불이 연구사 김경호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이번 네, 반갑습니다. 주 금요일부터 이틀간 영양에서 영양 별빛 반딧불이 체험 축제가 열립니다. 오늘로 이제 개막 나흘 앞두고 있을 텐데요. 축제에 대한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1: 저희 영양군에서는 내년 가을 별빛 반딧불이 체험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9월 4일 저녁 반딧불이 탐사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9월 5일 본 행사가 진행됩니다. 축제를 찾는 관광객 맞이를 위해서 지금 영양축제관광재단과 함께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행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딱 행사 준비로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 행사가 열리는 수비면 일대에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이 2015년에 아시아 최초로 국제밤하늘협회로부터 지정을 받은 곳입니다. 그만큼 밤하늘 투명도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만하다라는 걸 텐데요. 자랑한 말씀 해주실까요?
1: 저희 영양군 슬로건인 대한민국 별천지 영양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사회의 빛공해로 인해 점점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곳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 영양군에 오시면 가을밤 맑은 날이면 정말 별이 쏟아진다라는 표현을 할 만큼 별이 많이 보이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그렇군요. 우리가 보통 반딧불이 하면 한여름을 떠올리기 쉬운데 이번 축제가 늦 반딧불이 축제가 출연하는 8월 말에서 9월 초 시기에 맞춰서 열리더라고요. 방문객들에게 전문 해설사분들이 어떤 생태적 가치를 들려주시는 건가요?
1: 저희 영양군은 밤하늘의 별뿐만이 아니라 숲속의 별인 반딧불이도 많이 서식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반딧불이는 환경 지표 곤충으로서 깨끗한 지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곤충이고요. 또 전 세계 수백만 종의 곤충 중 유일하게 빛을 내는 곤충으로 신비한

0: 곤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반딧불이 탐사 프로그램에서는 반딧불이 생활사에 관한 이야기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이 반딧불이 탐사가 축제의 하이라이트일 텐데요. 해가 진 뒤에 이 탐방로를 걸으면서 야경을 그대로 감상하는 방식일 텐데 그러면 이때 은하수나 별자리 같은 것도 직접 볼 수 있는 건가요?
0: 네. 저희 반딧불이 탐사 프로그램에서는 반딧불이 생태 설명뿐만이 아니라 별자리 설명도 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북두칠성 별자리와 북극성 찾기 그리고 지금 시기에는 정말 은하수가 예쁜데요. 그리고 여름철 별자리인 겨우성과 직녀성, 백조자리 등 계절 별자리까지 지금 설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반딧불이 말고도 또 별 보러 가도 딱 좋겠고요. 그리고 이 행사장 주변에는 자연 탐사 외에도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던데요. 몇 가지 다른 행사들 소개를 해주실까요?
0: 9월 4일은 저희가 반딧불이 탐사 프로그램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9월 5일인 본 행사에서는 오후 2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키즈쇼로 저글링, 마임, 그리고 버블쇼 등 아이들과 신나게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밤하늘 OX 퀴즈를 통해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선물도 나눠줄 예정이고요. 반딧불이 또 탐사전, 가을밤 별빛 버스킹 공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아무래도 숲과 밤하늘을 보존하는 공원인 만큼 현장에서 진행되는 친환경 소품 만들기 같은 체험도 정말 의미가 깊을 것 같은데요.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 같은 건 어떻게 운영되나요?
0: 저희 축제는 친환경 축제로 만들어가기 위해 제로 웨이스트 만들기 체험과 자연 친화적인 소품을 이용한 공예 체험 부스가 운영됩니다. 또한 관내 주민들이 직접 플리마켓을 운영하여 지역 친환경 농산물 판매 및 먹거리 판매 부스도 지금 운영 예정입니다.
1: 그렇군요. 요즘 많은 지자체에서 당일치기가 아니라 좀 체류하고 가게끔 관광을 설계하는데 혹시 밤하늘 보러 온 관광객들이 영양에 머물고 힐링하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생태공원사업소에서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요?
0: 저희 생태공원사업소에서는 체류형 야간 관광 콘텐츠를 위해 연구사님들이 들려주는 해설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대부분 야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또 저희가 운영 중인 펜션 및 캠핑장, 이런 이용객들의 편의시설 청결과 관리 부분에 많이 신경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럼 이번 주말 청정한 가을밤 추억 쌓고 싶은 청취자분들께 초대 한 말씀 해주실까요?
0: 올여름 유독 더위가 심했던 것 같은데요. 이번 주말 가족과 함께 육지 속의 섬, 영양으로 별과 반딧불이를 보러 오시는 건 어떨까요? 만약 이번 축제에 참여하시지 못하신다면 9월 6일에서 9월 12일까지 별도로 반딧불이 탐사 프로그램을 진행하오니 영양으로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1: 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틀간 영양에서 가을밤 낭만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영양군 생태공원사업소 김경호 반딧불이 연구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2: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박교환의 세상읽기 더불어민주당 박교환 영주영양 봉화지역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반갑습니다. 영주영양 봉화 박교환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했는데요. 6회 부처 개각이 단행됐습니다. 먼저 이번 개각 총평부터 해주신다면요?
3: 일단 이번 개각은요. 어떤 통합과 연대를 통해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결집하겠다. 그런 의지가 드러나는 개각이고요. 또 능력이 검증된 사람을 발탁해서 제대로 일을 맡기겠다. 그래서 집권 2년 차 국정을 정말 효율성 있게 그리고 실적을 낼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대통령의 뜻이 담긴 개각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1: 네.
3: 앞서 이제 국정 지지도가

0: 많이 하락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1: 네.
0: 뭐 아시다시피 최근 주식 그리고 또 부동산 시장이 대단히 불안했죠. 뭐 이런 것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또 우리 집권당 민주당 내부의 갈등 이것도 또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추스르고 그래서 국정 지지도도 어느 정도는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1: 그러면 이번 인물들 한 명 한 명씩 저희가 짚어볼 텐데요. 먼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강하게 주장해온 친명계 김생관 의원이 지명이 됐는데요. 야당에서는 공소취소 선봉장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0: 뭐 야당의 반발은요. 뭐 괜한 걱정이거나 아니면은 생떼쓰기에 가깝다. 이렇게 보이고요. 뭐 그렇게 봐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1: 네.
0: 그리고 오히려 김승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국회 법사위에 간사를 맡아서 일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강하게 주장해온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던 검찰개혁의 방향성이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또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집권당 또 민주당의 당론에 따라서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된 법안 준비를 아주 꼼꼼히 해왔던 아주 능력 있는 그리고 또 실무에 아주 밝은 판사 출신의 국회의원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김성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면 지금 남아있는 검찰개혁의 과제들 예컨대 공소청 10월 2일부터 이제 업무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공소청이 제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서도 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잘 해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인물들이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90년생 용혜인 의원, 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85년생 이수영 의원이 발탁됐는데요. 이렇게 됨으로써 내각이 한층 젊어졌어요.
0: 그렇죠. 일단 평균 연령 많이 떨어뜨렸고요.
1: 네.
0: 그리고 또 이제 여성도 늘어났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청년 여성 기용은 그 자체로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젊은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또 젊은 생각 그리고 젊은 어떤 기운들을 좀 내각에 불어넣는 것은요. 저는 국정활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이제 이분들은 그냥 청년이고 여성이기도 하지만 전문성을 확실하게 갖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용혜인 의원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성차별 폐지라든가 성평등 그리고 또 가족 문제 이런 데 오랜 시간 천착해온 우리 젊은 여성 의원이고요. 또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상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대단히 개혁적인 주장을 지금까지 많이 펼쳐오고 또 대안도 많이 제시해온 이런 또 법률가 출신 의원인데요. 저는 이 두 분이 이번에 내각에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은 저는 대단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안철수
0: 그리고 네. 용혜인 의원 같은 경우는요. 네. 만약 이번에 이제 인사청문회를 잘 이렇게 통과해서 장관이 된다면요. 지금 우리 헌법 87년 헌법 개정 이후에 최초로 30대 장관이 탄생하는 것이고요.
1: 네.
0: 그것도 30대 여성 장관이 이제 출연한다는 대단히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게 되는데요.
1: 네.
0: 저는 뭐 이거는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능력 있으면요. 30대 이런 젊은 장관들 또 30대 뭐 20대 국회의원 장관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1: 그런데 용혜인 의원을 둘러싸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권 자포 카드가 될 거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0: 요즘 안철수 의원님의 그 이렇게 발언이요 상당히 좀 보면 이렇게 저주를 담는 좀 도를 넘어서는 발언이 하시고요.

0: 네.
1: 그리고 뭐 이렇게 장동혁 대표 체제를 떠받들면서 제가 볼 때 너무 좀 극우화되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요. 어쨌건 저는 이런 식의 비판들은 뭐 전혀 적절치 않습니다. 안 의원이 왜 이런 말을 했는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결국 용혜인 의원이 남녀 갈등을 조장했다. 뭐 이런 걸 저 이유로 들고 있더라고요.
0: 네.
1: 근데 남녀 갈등을 조장했다. 뭐죠? 결국 여성에 대한 차별, 이걸 철폐해야 된다. 그리고 성평등을 이루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해왔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남녀 갈등 조장이다. 또 뭐 이준석 씨 같은 경우도 뭐 강성 페미니스트다. 아니 그러면은 저 여성 차별을 철폐하고 성평등을 이루자는 것. 이런 걸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비판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11조 11항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리고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헌법 34조 2항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헌법 36조 1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에서 지금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 현실을 극복하고 개혁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에게 조금 더 인센티브도 줘야 하고 여성들의 어떤 차별 같은 거 이런 거 제도적으로 극복해야 한다. 개선해야 한다.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겁니다.
0: 네.
1: 이 헌법에 따라서 그 역할을 하는 부서가 바로 성평등 가족부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성차별 극복을 위해서 애써온 더구나 젊은 여성 이런 분을 전문가 이런 분을 성평등 가족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알맞은 적임자를 적재에 이렇게 발탁해서 배치하는 저는 좋은 인사인 것이죠.
0: 네. 그런데 용혜인 의원을 둘러싼 또 하나의 논란이 의원직과 장관직을 겸직하는 건데요. 일단 당 소속 유일한 의원이다 보니까 기본소득당의 원외정당이 될 수 있어서 이런 선택을 한 건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1: 아마 이제 그 내정되는 과정에서 저는 청와대 쪽과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양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0: 그런데
1: 네. 우리가 뭐 법적으로는요 국회의원이 지금 국무위원을 겸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성원 후보도 법무부 장관 국회의원 겸직하는 거고요. 이소영 이제 장관 되면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겸직하는 건데 다만 관례적으로 비례대표의 경우는 그만두면 후순위 번호한테 넘어가지 않습니까?
0: 네.
1: 지역구는 그만두면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으로 이제 임용될 경우에는 통상 의원직을 사퇴했던 건 어디까지나 관례였죠. 근데 이제, 여기 용혜인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민주당이 아니고 기본소당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0: 네.
1: 어떤 면에서 보면요. 민주당 정권에서 민주당이 아닌 여당이 아닌 야당의 대표를 입각시킨 이런 경우니까 이건 또 정치적으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의미를 그대로 좀 살려나가면서 그리고 또 기본소득당이 원내정당의 지위를 좀 유지해 나가면서 그래서 기본소득당과 민주당의 연합이라는 이런 성격도 좀 이렇게 갖춰가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한 것 같고요.
0: 네.
1: 그래서 저는 이런 선택은 충분히 양해해 줄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그리고 이기내각 후보자들 계속해서 살펴보자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문민 장관 대신 사성 장군 출신이자 문재인 정부 시절 국방개혁 비서관을 지낸 강신철 주 사우디 대사가 지명이 됐는데요. 이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네, 이분이 현재는 주 사우디 대사를 지금 맡고 있고요.
0: 네.
1: 그 이전에는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0: 국방개혁 비서관을 했고 또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군사보좌관을 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당시에는 합참작전본부장 그리고 한미연합사부사령관을 거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중용된 분이에요. 그만큼 어떤 실력을 인정받아온 사람이다. 국방 분야에서는 말 그대로 전문가이고 전략가이고요. 그리고 군 안팎에서 신임도가 아주 높은 그런 인물이다라는 게 이제 뭐 세간의 평가던데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 군 내부에 예컨대 통합국군사관학교 문제라든가 이런 현안들이 좀 있는데 저는 그런 현안을 해결할 만한 적임자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 이제 그 이분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데요.
1: 네.
0: 그래서 우리 정부의 핵심 과제죠.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하는 이런 문제를 미국 측과 잘 협의해가면서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분이 아닐까 이런 네. 점에서 저도 많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에 하정우 전 AI 미래기획수석이 돌아왔습니다. 국가 AI 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 지명이 됐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회전문 인사다 이런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0: 능력만 있다면 저는 문제될 것 없다고 봅니다.
1: 네.
0: 그래서 예컨대 뭐 우리 정부에 있다가 청와대로 가기도 하고 또 청와대에 있던 사람이 바로 정부로 가기도 하고요. 또 정부에 있던 사람이 또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되어서 또 국회에서 자기 능력을 펼치기도 하고 또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맡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1: 네.
0: 근데 떨어진 사람은 안 된다. 그런 법은 없잖아요. 비록 저 부산에서 또 이런저런 여건으로 인해서 부산 시민의 선택은 받지 못했지만 이분이 저 AI 분야에서는 이미 전문성 그리고 정책 역량 이런 게 다 검증된 분이잖아요. 그리고
1: 네.
0: 실제로 이번에 이 국가 AI 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는데요. 이 AI 전략위원회 출범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출범시켰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AI 3대 강국으로 이제 도약하기 위한 이런 국정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데서 이 정도 되는 인재 흔치 않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 그대로 능력에 따른 인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1: 네.
0: 아마 크게 활약해 주지 않을까 역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그리고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내정됐는데요. 이 인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도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일단 아주 저 젊은 시절부터 정치에 투신해서 풍부한 정치 경험을 갖고 있는 인물이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5극 3특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그 지방정책의 이 기조를 같이 만들어냈던 사람이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 또 이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도 맡았고요. 그래서 지방주도 대성장, 지방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을 이끌어가는 데서 저는 김경수 지사가 지금까지도 큰 역할을 해왔는데요. 앞으로 이제 정무특별보좌관 맡으면서 이제 대통령과 좀 지근거리에서 우리 지금 이런 대한민국의 주요한 국정과제들을 정부가 힘있게 수행해 나가는 데서 저는 뭐 조언도 하고 또 대통령 돕고 또한 국회와 또 시민사회와 이렇게 가교 역할도 해주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역시도 저는 뭐 한번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6개 부처 개각이 단행됐는데 이번 개각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세를 반전시킬 계기가 될지 함께 지켜보면 좋겠고요.
0: 그리고 어쨌건 네네. 지금 집권 2년 차 그리고 내년까지가 선거가 없는 해 아닙니까?
1: 네.
0: 그만큼 대통령께서 이제 자기 국정 철학에 맞추어서 또 국정 과제들 정책들을 힘있게 추진해 가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0: 저는 제대로 좀 일할 수 있는 진용을 좀 보강했다 이렇게 보고요.
1: 네.
0: 좀 국민들께서 좀 이렇게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럼 저희가 사법부 얘기로 넘어가서요. 청와대가 조희드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 중에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 재제청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87년 헌법 개정 이후에 처음인데요.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갈등 수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87년 헌법 개정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인 것도 맞고요.
1: 네.
0: 또 재청권, 그러니까 대법원장은 대법관에 대한 재청권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은 임명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재청권과 임명권이 충돌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솔직히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요. 양지론, 둘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1: 네.
0: 저는 시비비를 따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게 실마리가 풀리는 거죠. 그냥 둘 다 잘못됐다. 왜 싸움하느냐. 이렇게만 볼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한번 시시비비를 따지면요. 대법관의 임명권은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1: 네.
0: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임명 권한을 대통령 혼자 단독으로 행사하지 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여러 명을 그중에서 또 대법원장이 재청하는 이런 중간 절차를 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게 좀 부드럽게 이루어져 왔어요.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여러 명의 후보자들 가운데 대법원장과 이제 청와대가 협의해서 그중에 한 사람을 골라서 재청하고 임명하는 절차를 밟았던 겁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 지금까지의 그런 관례를 싹 다 무시하고요. 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놓고도 6개월 동안이나 질질 끌다가 자기 멋대로 서면으로 그냥 한 사람 손봉기 후보자죠. 재청하고는 대통령이 임명하든 뭐 하지 않든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요.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대법원장께서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를 취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엊그제 법원행정처장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대통령은 임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럼 이 후보자가 대통령은 마음에 들어서 임명 안 하면 또 대법원장은 자기 멋대로 또 다른 사람 저 추천하고 또 대통령은 임명 안 하고 앞서 저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사법부와 행정부가 계속 갈등하고 충돌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헌법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은 보완해주고 있는 게 재청권이기 때문에
1: 네.
0: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당연히 협의해서 재청권도 행사하고 임명권도 행사하도록 하는 뭐 이런 걸 전제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걸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그런데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일련의 사안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국회 법사위 현안 출석에 거부하면요. 국회 정원감정법상 불출석의 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끔 되어 있어요.
1: 네.
0: 이게 법입니다. 그럼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대통령이든 대법원장이든 누구든 간에요. 그 법은 우리가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니까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 출석 거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출석하셔야 돼요. 그런데
1: 네.
0: 지금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침해다. 그걸 핑계 삼아서 나는 출석 못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사법부 독립이라는 말 함부로 아무 때나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헌법은 제103조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1: 네.
0: 이때

0: 핑계대면 됩니까? 그런 식이면 삼권분립이니까 행정부가 다 독립돼 있다고 국무총리가 국회에 안 나가면 됩니까? 장관 부르는데 국무위원 부르는데 행정부는 저 입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안 나가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1: 네.
0: 왜 자꾸 이런 식으로 거짓된 핑계 대면서 정작 이렇게 뭐 본인의 해야 될 일은 제대로 안 하시고 오히려 이렇게 자꾸 대통령과 일부러 좀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뭔가 다른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렇군요. 이렇게 법 쪽의 사법부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박교환의 세상읽기 박교환 영조영양봉화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딱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딱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딱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딱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5: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4: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5: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4: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5: 제조원
6: 현대 오피스.
4: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보...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6: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0: 기준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종교적 성역 뒤에 숨었던 정교유착의 그늘이 마침내 법의 심판대 위에 드러났습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국가의 금품 전달과 쪼개기 후원, 권력의 핵심을 향한 이른바 투트랙 청탁은 신앙마저 권력욕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점에서 씁쓸함을 남깁니다. 자본과 권력으로 엮인 불법의 고리를 끊어내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라디오 오늘 오늘의 노래로 자오림의 샤이닝 띄워드립니다. 안동 MBC 라디오 오늘 지금까지 송나영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안동시 안전재난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물놀이나 낚시, 다슬기 채취 등 수상활동을 즐기러 물에 들어가실 때는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특히 어린이는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도록 보살펴주세요. 아울러 다슬기 채취 시 두 명 이상 함께 하시고 수시로 주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수상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동 MBC 여름철 수상안전 캠페인 안동시와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판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발...

0: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1: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2: MBC
3: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5: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 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 좋대.
3: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 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뉴스 뉴스.
1: 네팔 홍수에 휩쓸려간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해 현지에서 마침내 지상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측 헬기도 수색을 위해 이륙했습니다. 백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그동안 헬기 수색에 힘을 쏟았던 신속 대응팀이 오늘부터 육로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우리 국민 9명이 일했던 걸로 추정되는 위치로 향했습니다. 신속 대응팀 20명 가운데 소방청 소속 9명이 오늘 오전 카트만두로 출발해 사고 현장으로 이동 중입니다. 람체에 접근하는 게 목표인데 이곳은 우리 국민들이 있었을 곳으로 추정되는 트리실리 지역과 가깝습니다. 다만 홍수 피해로 도로가 사실상 거의 사라지면서 이동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 6명이 연락에 두절된 두산 에너빌리티 측 헬기가 별도 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고립됐다 구조된 현장 소장이 취재진 앞에 나섰습니다. 홍수가 덮쳐올 때는 터널 안에 있어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었고 밖으로 나온 뒤에도 시야 확보가 불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료들의 생활을 애타게 바라는 현장 소장은 이곳에 나와 수색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헬기와 육로 투트랙이 수색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2차 홍수와 추가 범람 등에 대한 우려와 일주일간의 비 소식 등으로 수색 작업이 순조롭지 않을 거란 우려가 큽니다. MBC 뉴스 백승은입니다.
1: 북한이 미국을 향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며 끝까지 최강경으로 대응하려는 대미 정책에 추후의 변화도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주권과 안전 이익을 엄중히 침해하려는 변함없는 적대시 정책을 재확인했다며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위험한 형태로 진화되고 있는 엄중한 정세 국면에서 그 어떤 긴장 완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미국 국무부가 최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한미일 3국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엣지를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용 의원은 오늘 SNS를 통해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되는 어려움이 있다며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 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당에 이미 입장을 밝혔다면서 격려와 비판의 목소리 모두 겸허한 태도로 경청하고 고민해 인사청문회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성평등 가족부 장관에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비례 의원직을 유지할 입장으로 알려지면서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용 후보자는 민주당 개평으로 연속해서 두 차례나 비례 배지를 딴 꿀수저라며 하물며 장관이 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며 귀족 행세를 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용 후보자는 민주당 당원도 아니면서 표를 받아 배지를 달고 직후엔 위장 제명쇼를 거쳐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갔다며 심지어 장관에 지명되고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놓지 않겠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과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등과 관련해 뼈저리게 반성한다며 엄중 문책 방침을 밝혔습니다. 홍 본부장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장윤기 사건과 부경장 사건에서 보듯 일부 담당자 일탈뿐 아니라 저를 포함한 관리자 지휘 감독이 제대로 작동했습니다.

0: 적용되지 않은 점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이 홀로서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더 많이 걱정하고 있는 점을 알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수사권을 방기하거나 남용한 수사관이나 지휘감독을 못한 관리자에 대해 엄중 문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청탁과 함께 고가의 목걸이 등을 건네고 친윤계 권성동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는 등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을 받아온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석진 기자입니다.
1: 서울중앙지법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통일교 총재 한학자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통일교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 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징역 6개월, 전 재정국장 이모 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교단의 정교유착 의혹 핵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한 씨가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권성동 전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 권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한 씨 등이 통일교 단체 자금 1억 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가 20대 대선 후보에게 접근하기 위해 권 전 의원과 접촉해 정치자금 1억 원을 제공했고 이후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영호에 대한 책임전과 태도를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카지노 원정 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와 교단 자금으로 네팔과 세네갈 정치인에게 선거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7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이 선고됐습니다. 통일교는 입장문을 통해 한학자 총재가 불법적 목적을 인식하고 승인했다는 판단은 결코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0: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주식 취득을 오늘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한화의 카이 지분 인수에 경쟁 제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일반 심사 없이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카이의 최대 주주는 26% 지분을 보유한 한국수출입은행이고 국민연금공단 지분까지 더하면 정부 측 지분율이 35%에 달해 한화가 확보한 15.89% 지분이 경영의 실질적 지배력을 확보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3일 다시 문을 연 홈플러스가 재개장 이후 1,0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13일 재개장 이후 어제까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57%, 고객 수는 38%, 구매 회원 수는 255% 각각 늘어나면서 모두 1,164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현재 홈플러스는 운영 자금 내에서 선지급이 가능한 수준의 물량만 제한적으로 납품받고 있는데 고객 기반이 확인된 만큼 납품과 영업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의 실종사건 허위 종결을 계기로 전국 실종사건 전수조사에 나선 경찰이 지금까지 문제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권 등 중부지방에는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충남 서부 많은 곳 150mm 이상, 그 밖에 중부지방은 많은 곳 80mm 이상입니다. 한편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무더위 속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3도 사이가 예상됩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3.9도입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저녁엔 뉴스를 마칩니다.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0: 있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반등 카드가 될 수 있을지 3부와 4부 정치 모아니에서 서용주, 김종혁, 박원석, 이석현 네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녕하십니까.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송상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집단수용시설과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 과거사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진실규명은 피해자 명예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2028년 2월 25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로 신청해 주십시오. 문의사항은 02-3393-9700으로 전화 주십시오.
3: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4: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을 구석구석 들여다보고 전망하는 시간입니다. 정치 모아니. 서영주 전 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그리고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한 분 더 이석현 평론가까지 오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세요.
4: 자, 오늘은 먼저 개강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자, 이렇게 할게요.

0: 이재명 감독이 연출한 개각 2기 개각 시네마 영화 평론가라고 생각하시고 한 줄 평과 그리고 별점은 5개가 만점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평점을 매겨주시면 될 텐데 네. 먼저 소용주 대변인.
1: 저는 5점 만점에 4.2점.
0: 5점 만점에
1: 4.2.
0: 별 4개 반.
1: 별 4개 반의 반.
0: 네, 별 4개 반이다. 좀 어려워.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요.
2: 생태계를. 네.
1: 별 4개.
0: 별 4개. 네. 별 4개. 네. 하나를 뺀 건 뭐예요?
1: 뭐 용해인.
0: 용해인. 용해인.
1: 아쉬움이 뭐. 있어서.
0: 거기가 좀 아쉽다. 그러면 베스트 픽은?
1: 베스트 픽은 저는 김경수. 김경수. 듣고 오. 기억한 거.
0: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박원석 전 의원.
3: 한 줄 평을 하자면.
0: 네, 한 줄 평부터 먼저 그럼.
3: 어중간하다.
0: 어중간하다. 네. 그러면 별 5개 중에?
3: 2개 반.
0: 2개 반. 네. 정말 반을 주셨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우려된다.
3: 용해인 후보가 제일 우려되고요.
0: 역시.
3: 베스트 픽은 베스트 픽. 이소영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석현 평론가께서도 한 줄 평과 별 5개 주세요.
4: 자, 한 줄 평은 뭐, 2보 전진을 위한 제자리 걸음이 되길 희망을 담아.
0: 아, 2보 전진을 위한
4: 후퇴까지라고 얘가 말을 못하겠고요.
0: 말을 못하겠고.
4: 제자리 걸음 정도에서 3개 반.
0: 3개 반?
4: 네네.
2: 야, 요즘에 보니까 이석현 평론가 촉법이야.
4: 아니,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5: 아, 난 3대1인 것 같아.
4: 아유, 오해하지 마십시오.
0: 그럼 꽤.
2: 내가 귀하의 과거를 아는데.
0: 자, 그러면 베스트 픽은 뭐였다고 보세요?
4: 베스트 픽은 이소영 의원이 제일 가장 빈터가 적을 것 같고요. 네.
0: 가장,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건 역시
4: 컨서는 이제 용해인 후보겠죠.
0: 와, 여기 세 분 의견이 거의 비슷한데 평점은 다 다릅니다. 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제가 예상을 해볼까요?
5: 네.
0: 별 하나.
5: 또.
0: 한 줄 평은 제가 모르겠어요. 한 줄 평은 제가 예상 못해요.
5: 한 줄 평은 네. 뭐 이런 황당한 영화가 다 있어.
0: 아, 이런 황당한 영화가.
5: 제 한 줄 평이고. 네. 그 다음에 하나죠, 뭐, 별 하나.
0: 별 하나.
5: 이거는 맞죠. 정확히는 별 하나도 아깝다.
0: 별 하나도 아깝다. 그러면 100점 만점으로 하면 20점 주신 거네.
5: 그렇죠.
0: 자, 그러면 별 하나 주신 이유는?
5: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이소영 의원은 잘한 것 같아요. 아, 잘한 것 같은데 나머지는 아무 뭐 뭘 봐도 네. 지금 비판할 게 너무 많아서 한 시간 내내 그냥 떠들어도 될 것 같아요.
0: 자, 한 시간 내내 떠들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러면 김종혁 전 최고부터 자 이제 총평은 끝났고 네. 얘기를 좀 해주세요.
5: 아니 일단은
0: 전체적으로
5: 되게 그러니까 되게 네. 그 개각이라는 게 위기 상황이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네. 대통령 지지도 떨어지고 있고 그럼 뭔가 이 개각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 감동까지는 못 줘도 적어도 고개를 좀 끄덕이기는 뭐 애썼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그걸 보면서 인사를 보면서 어저께 친구들이랑 같이 있었는데 다들 야 이게 뭐니? 야 이거 야 너 얘기 좀 해봐. 너 정치판에 있잖아.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들을 막 다들 하더라고요. 뭐 중도에 있는 사람, 뭐 보수적인 사람, 뭐 진보인 사람 없었어.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일단 김승원 의원 같은 경우 네. 그 법무부 장관 시켰잖아요. 네. 아니 법무부 장관 시킬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아 옛날에 닉슨 때 그 법무부 장관한테 야 특별검사 해임해.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못합니다. 그러고 사임해버렸어. 그랬더니 차관한테 야 당신이 해. 그랬더니 나도 못합니다. 그러고 사임해버렸어. 그러고 나서 이제 8개월 뒤에 닉슨이 이제 나간 거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아니 법무부 장관이라면 적어도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법률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법률가로서 양심도 있어야 되는 거고 이분은 공소 취소 대통령 공소 취소해 주자고 한 모임의 대표였어요. 그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을 시킨다? 아니 대장동 변호사들 줄줄이 국회의원 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공소 취소 모임 대표를 법무부 장관을 시킵니까? 아니 50년 전에 1973년에 워터게이트 사건 50년 전에 벌어졌는데 그때 미국에서 했던 법무부 장관 했던 거 보지도 못했습니까? 이분은 아마 대놓고 이재명 대통령 구명하는데 앞장설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 일하는 법무부 장관이 될 것 같아서 말도 안 되는 인사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0: 자, 이에 대해서 먼저 서영주 전 부대변인의 반론인가요?
1: 반론. 뭐 반론이 아니라 설명이죠. 네,
0: 설명.
1: 예, 그래서 이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 내정자에 대해 인사해서 뭐 공소시효에 온몸을 바치고 아무것도 안 할 것이다 하는데 그럴 것 같았으면 사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훨씬 이재명 대통령과는 친해요.

0: 온몸을 던질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법무부 장관 자리가 가서 그런 사사로이 무슨 공소취소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닐 뿐더러 두 번째 자꾸 공소취소 하는데 허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거긴 늘 민주당이 말하는 건 전제가 있어요. 조작기소를 한 검사들의 만행이 드러났을 네. 경우 그럴 경우에 대해서의 사건은 공소를 취소한다예요. 그러니까 앞에 단서를 다 빼는 거예요. 지금 특검이 진행되는 게 공소시소 특검이 아니에요. 조작기소 특검이에요. 조작기소의 주체는 검사고 그 검사의 만행을 저질렀던 건 윤석열 정부도 있었던 것이고 저는 그런 관계 때문에 좀 정확한 이제 워딩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다만 이제 김승원 장관 내정자가 공소취소 모임에 공동 대표를 했던 부분들은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거는 같아요. 청문회 때. 그런데 네. 지금 기류가 확 변했어요. 민주당은에 법사위의 그 11명의 그렇죠. 법사위원 중에 박균택은 한 분 빼고 10명이 다 어렵다. 아니다. 공소취소 이거는 가면 안 된다. 네. 지금 어렵다. 지금 얘기할 때 아니다 하는 거고 그중에 한 명이 김승원 네. 장관 내정자였어요. 법사위 간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정치적인 어떤 허상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저는 뭐 큰 타격은 입히지 못할 것 같다. 보입니다.
1: 제가 지금 계속 눈길을 드리고 있습니다.
2: 그 분석 아니 일단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 국회에서 네. 그 지방선거 전에 제출했던 법, 그러니까 특별검사가 기재기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법은 그대로 통과되기 어렵다. 그건 명백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법사위 분위기가 저 정도면 네.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네.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지금 법무부에 법무부 인권미래위원회인가 그렇죠. 구성이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포함한 조작기소 사건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건 조작기소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장관이 수사지휘를 통해서 공소를 취소하려고 하는 경로 이게 하나 남아있어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데 네. 그거 만약 했다가는 제가 보기에 나락갑니다. 그리고 공소취소는 조작기소가 증명이 돼야 돼. 입증이 돼야 돼요. 네. 그냥 판단해가지고 이거 조작기소 같아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입증이라는 건 수사를 통해서 이 범죄 행위가 밝혀지고 그 사람들이 기소가 돼서 적어도 1심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 단계가 아닌데 법무부 무슨 위원회 판단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처음에 특검법 낼 때에 비해서 그 역풍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고 봐서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이번 인사가 변화보다는 변화나 쇄신보다는 안정의 방점이 찍혔는데 경제팀 인사를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차관들을 승진 인사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기조를 크게 바꾸지 않겠다. 다만 이제 실행력의 속도를 좀 붙이겠다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정권이 이제 1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 갑자기 기조 변경 이런 게 맞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좀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정책 실패의 책임은 물었어야죠. 대표적인 게 저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라고 네. 생각해요. 그 실제 피해자들이 있고요.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우리 주식시장이 큰 혼란과 변동성을 가져왔어요. 때문에 이건 정책 실패가 분명한데 비단 청와대 정책실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도 책임을 안 물었습니다. 금감원장이든 금융위원장이든 누가 됐든 간에.
1: 야당에서 좀, 얘기하는 이른바 3인방이 있죠.
2: 이건 좀 네. 문제가 있다. 네. 왜냐하면 정책의 연속성은 말하면서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외면하는 건 자칫 책임지지 않는 국정운영이라는 이미지. 우리가 윤석열 정권 때 지긋지긋하게 봐왔던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인사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 뭔가 이게 국민적인 여론에 부응하는 그런 인사가 되려고 했다면 거기서 어떤 책임을 묻는 조치가 좀 있었어야 제가 보기에는 더 나은 인사였을 텐데 그 점에서 제가 별 두 개 반밖에 못 드린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이석현 평론가 의견도 좀 듣겠습니다.
3: 사실 이번 개각을 보면 득점을 하기 위한 개각이었다기보다는 좀 숨 고르기 혹은 그 왼쪽을 좀 챙기는 그동안 최근에 그 민주당 신임 지도부와의 그 만찬에서도 왼쪽을 챙기는 걸 좀 부족했다. 챙겨야 한다. 이런 말씀을 대통령이 했으니까 관련해서 좀 보완하는 느낌이 좀 있고요. 그 지지율이 지금 양쪽에서 빠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중도층 소위 뉴이재명이라고 불렸던 중도층 무당층이 빠지고 또 왼쪽에 소위 이제 그 코어라고 스스로 네. 호소하시는 분들의 지지층도 빠지고 있기 때문에 좀 왼쪽을 챙겨서 이 지지율 하락세를 좀 막아야겠다는 생각은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최근에 김민석 대표가 이제 중도 실용 중도 우클릭 얘기를 아주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에 이쪽으로 더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쪽을 좀 관리하는 왼쪽을 그런 취지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일단
0: 너무 이해를 많이 해주시네.
1: 아니 일단 아까 공통된

0: 의견이 있었어요. 가장 우려스러운 후보자로 용혜인 의원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먼저 해보죠.
1: 일단 이석현 평론가가 왼쪽이라 그랬는데 거기가 왼쪽인지 잘 모르겠어요.
2: 맞아요.
1: 아니 위성정당 같은 배 탔는데 무슨 왼쪽이에요. 위성정당과 같은 그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에 동참하지 않은 왼쪽이라면 몰라도 그것도 아닌데. 그런데다가 그러니까 용혜인 의원은 어떤 이미지가 강하냐면 무임승차 이미지가 강해요.
0: 무슨 얘기예요?
1: 위성정당 비례대표 두 번.
0: 네.
1: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뭐 두 차례 이상 한 사람들이 있긴 하죠. 네.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0: 네.
1: 근데 그렇게 젊은 의원이 자기 당 이름으로는 한 번도 출마하지 않고.
2: 그렇죠.
1: 이 비례정당의 이름으로 출마해서 당선되면 다시 자기 당으로 돌아가서 당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 이게 요즘 2030 정서에 부합하지 않아요.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이런 무임승차의 모습이라는 게. 근데 하나 더 있잖아요.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 이건 뭐 욕심이 과해도 너무 과한 거고. 그에 대해서 소수당 사정을 얘기하는데 그 소수당 사정을 국민들이 알아줘야 됩니까? 그러면 저 장관 제안을 받지 말았어야죠. 그게 원외 정당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특권에 또 다른 지금 특권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여서.
0: 네.
1: 저는 이게 2030 여성들의 어떤 그 이 지지 회복 이걸 고려한 인사인 측면이 있는데 지지 회복은 커녕 제가 보기에 지지 더 잃게 생겼어요. 여성이고 남성이고. 그런데다가 글쎄요. 저는 뭐 그 여성계나 이런 쪽의 의견을 좀 들어봤나 싶어요. 지금 여성계에서도 반대 입장이
0: 반발하고 있더라고요.
1: 나오고 있거든요.
0: 보안 수사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1: 예, 네,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뭐 30년 묵은 검찰 개혁이 뭐 어떻게 됐다 이러면서 네. 그걸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는데 여성 단체들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나 장윤기 사건 이후에 일제히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피해자 보호가 안 되니까. 근데 그걸 찬성했던 분을 여성부 장관, 성평등부 장관에 앉힌다는 거에 대해서 뜨아한 거죠. 그리고 지금 장관이 뭐 특별히 잘한 건 없지만 특별히 결격도 없는데 10개월 만에 바꾸는 거거든요. 너무 공학적인 인사 아니냐. 근데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0: 제가 표정을 이렇게 싹 보니까 김종혁 전 최고랑 이석현 변호사는 대부분 다 이렇게 박원석 전 의원 얘기할 때 이렇게 수긍하는 분위기고 한 분은 약간 그 로댕의 그 고뇌하는 그런 표정.
2: 네. 고뇌가 되죠.
0: 고뇌하는 표정을 갖고 계셔가지고 자 서영주 전 부대변인 의견 우리 뭘 그렇게 고민하고
2: 강원수 의원님께서 이렇게 혹독하게 또 평가를 하실 분이 아닌데 또 그래서 아니, 이렇게 우리 혹독하게 얘기를 하셔서
1: 서영주 부대변인이 아침에 방송에서 얘기한 그대로
2: 라는 소리고요. 제가 그 고민이에요. 네. 강원수 의원께서 얘기하는 대목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인사의 의미를 사실 떨어지는 지지율을 고려했다고 봐요. 이게 이제 떨어지는 지지율 요인이 우리 진영 내에서의 어떤 갈등이 굉장히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대통령 생각하고
0: 네.
2: 요거는 부동산이나 주식 문제보다는 쉽게 잡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됐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이걸 인사를 통해서 한번 전환시켜보자. 그러니까 안으로는 내부 결속용 인사 밖으로는 외연 확장용 어떤 그런 인사 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용혜인 의원이 터져버린 거예요.
0: 네.
2: 나머지는 사실 어느 정도 뭐 설명이 가능한 인사들이거든요. 뭐 김용범 정치실장은 왜 경질하느냐 그거는 정치적인 네. 주장일 뿐이고 그거는 어떤 순차적으로 가면 되는데 보면은 잘한 인사들 제가 김경수 정무특보 이 부분은 내부에서 우리가 친문 친노 뭐 이런 것들이 분화가 되니까 정무특보로서 그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와 썼어요. 아주 잘했어요. 그다음에 이소영 의원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서 특화돼 있고 정책적이고 똑순이고 하니까 잘했다. 요 정도의 두 축만 봐도 잘하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용혜인 의원이 튀어나오면서 이게 공정의 문제로 가는 거예요.
0: 네.
2: 저는. 이게 공정의 문제가 우리 진보 진영 내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것들이거든요. 지난 시간.
0: 그렇죠.
2: 그러니까 용혜인 의원이 비례대표를 두 배라는 게 공정하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사실 뭐 흔치 않은 일이라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젊은 층에서는 공정하지 않은데 특권 아니야? 특혜 아니야? 이런 것들. 그리고 나서 이제 오 좋아요. 일 열심히 하니까. 그러면은 여가부 장관으로서 전문성이 없느냐? 있어요. 충분히 어떤 뭐 젠더나 성평등 문제에 있어서 많은 주장을 해왔고 뚜렷하게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근데 첫 단추 잘못 끼웠어요. 장관이 됐으면. 예를 들면은 직에 대해서

0: 최소한 고민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일상이 이번 주 못 내려놓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욕심쟁이 아니야. 이런 욕심이 그냥 이렇게 가득 차서 국정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겠어요.
1: 의원 배지는 그대로 들고 장관도 하고 들어간다. 그러면 양손에 떡 이런.
0: 양손에 떡에 꽁도 먹고 알도 먹겠다는 그런 거가야 인식이 이제 국민들한테 박히면 이거 좋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죠. 관행을 안 지켰다고 해서. 근데 여론이 악화되면 이게 전체 이번 인사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다.
1: 2030 여성을 노린 인사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2030 여성들은 실제로 뭐 여기에 반응할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이석현 평론가.
2: 그러니까 지금 2030 여성 지지율이 좀 빠진 것에 대해서는 네. 권석권 문제가 가장 크게 이제 대두가 되는데 여기에 그 반응하기 위해서 20대 여성 아, 20대, 30대 젊은 여성을 공천, 이렇게 임명을 한다는 게 즉각적인 이제 보완이 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청년들이 보기에는 그냥 누군가 한 명이 출세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대변한다, 자신들과 비슷한 누군가를 대변하기 위해 나왔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무임승차 이제 특혜 논란이 가장 이제 주로 될 텐데, 그럼 세대별로는 또 청년 세대 안에서는 사실 성별 갈등 얘기도 다시 재점화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세대별로 느끼는 게 다르긴 할 텐데, 특히 이 2030 세대가 뽑은 가장 큰 사회 갈등으로 요즘 뽑히는 게 성별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는 뭐 기성세대 같은 경우는 뭐 지역 갈등, 진영 갈등을 얘기하는데 1등이 성별 갈등이 나온다는 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가 이 성별 갈등을 그나마 수면 아래에서 좀 관리해왔습니다. 네. 예전 문재인 정부보다는 더 전면화해서 뭐 싸움을 붙이기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사실 2030 남성들에서도 아, 저거 저렇게 관리하는 건 좋은 거다라. 앞으로 좀 이렇게 더 나아질 수도 있겠다는 기대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용혜인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아 이것도 예전같이 똑같이 되겠구나. 문재인 정부처럼 하겠구나라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1: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바로 SNS에 글 올린 거죠? 그러니까.
3: 뭐 이준석 의원의 그런 표현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 네. 그건 좀 제가 보기에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2030 남성들이 성평등부에 대해서 그리고 용혜인 의원에 대해서 뭐 곱지 않은 시선인 거는 뭐 분명한 사실이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한쪽만 그러면 모르겠어요. 근데 반면에 여성 단체에서는 저 사람이 진짜 여성주의적인 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장관 후보자가 맞아? 거꾸로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그쵸. 어디서도 지지를 못 받는 겁니다.
1: 약간 지금 고립무원의 처지 같아요.
3: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인사를 왜 했는지 네. 제가 보기에 얼마나 이 인사에 신중을 기했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정부나 여당이 뭘 얻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한 정무적인 판단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에서라도 환영을 받고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찜찜한 거예요 이게. 게다가 지금 비례대표직까지 사퇴 안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가뜩이나 지금 위성정당 비례 두 번에 대해서 별로 여론도 안 좋은데 의원직 사퇴 안 하겠다 그러지. 여태까지 비례대표 의원들은 입각하면 다 사퇴했거든요. 그렇죠. 당을 막론하고 안 하겠다 그래. 또 다른 특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2030 여성이 됐든 뭐 여성 표심을 고려했는데 양쪽에 다 욕을 먹고 있잖아요.
1: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우리의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물, 대규모 수질오염 사고 시 행동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물의 맛, 냄새, 색 등이 평소와 다르다면 즉시 응용을 중단해주세요. 수질오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류가 폐사 또는 이상활동을 보이거나 수면 위에 기름이 퍼져 있는 곳은 수질오염이 의심됩니다. 수질오염 사고 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하세요. 세 번째, 수질오염 사고 지역이나 영향권에서는 낚시, 수영, 배타기 등을 삼가세요. 네 번째, 식수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식수를 미리 확보해 주세요. 다섯 번째, 수질 오염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이 들 때는 지역번호 128번 또는 소방서, 경찰서로 신고해 주세요.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규모 수질 오염 사고 시 행동요령 기억해 주세요.
1: 예, 며느라. 밥했어? 설거지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0: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1: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2: MBC,
3: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5: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1: 뉴스타이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8월과 9월이 비로 바통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남부지방이어서 오늘은 중부지방에 종일 비를 뿌려대고 있는데요. 현재 충남 곳곳으로는 호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남부와 제주에는 내일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며칠간 내린 비로 산사태 위험도 큰데요. 강원과 충청, 남부지방 등 10개 도시에는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도 내려졌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에 서울 23도, 강릉 27도, 한낮에는 서울 27도, 광주, 대구가 33도 예상됩니다. 빗길에 고속도로 사고가 많은데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으로 서창분기점 앞에 3차로에 사고가 있고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으로 하번천터널 직전에 사고 있어서 지금 밀립니다. 중부고속도로 전구간 정체 없습니다. 신채희입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환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3: 자, 오늘 4부도 정치 모한이 이어갑니다. 아까 용혜인 의원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이제 장관 후보자라고 불러야겠죠?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그냥 어떻게 보세요? 이 청문회 터널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어렵다고 보세요?
4: 일단 현재까지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을 보면 네.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방법이 있어요. 의원직을 내려놓고 본인의 희생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저는 사실상 이 정책적인 본인의 강점을 살리다 보면 살아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연 의원직을 던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무거운 의문점이에요. 왜냐면, 변명을 보고 제가 놀랬던 게, 그 뭐였죠? 제가 비례대표를 한 번 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언제 얘기했던 거지? 했더니 두 번을 하고 나서 세 번 안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요.
5: 대단한 결심하셨네요.
4: 그래서 그걸 보고 안 던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그러면 어려워져요.
3: 아니 일단 돈 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렇죠. 보조금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4: 그러면 장관직을 안 받았어야 돼요.
6: 아니 근데 이게 네. 그 저는 그냥 강선우 사태 2탄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조국 사태, 강선우, 용혜인 다 그 공통적인 게 있잖아요. 본인들이 입으로는 항상 공정, 평등 이런 거 외쳐대면서 실질적으로는 불공정과 특권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시전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분노감 아닙니까? 아니 아까 얘기했던 위성정당으로 두 번씩이나 비례대표 그 비례대표 되는데 이분이 보면 2022년도에 아 저 그 허위사실 공표죄 없애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한상 말아 올리셨고 그다음에 또 이번 보안수사권 하니까 자기가 대변하는 그 수많은 여성들 2030 여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 그거 잘하신 거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 아 이거는 그냥 권력에 그냥 아첨을 해서 자기 어떤 특권을 누리는 그런 수단을 쓰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실제로 보면 여러 가지 특혜가 있었잖아요. 공항에 갈 때도 무슨 온 가족이 귀빈실을 이용하는 그런 거. 그다음에 무슨 뭐 신혼여행 가는데 뭐 모스크바로 신혼여행 가는데 모금을 사람들이 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막 떠들더라고요. 그런 거에다가 지금 보면은 자기 남편을 그 당에 자기 당에 기본소득당에 무슨 당직자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0: 그럼 이게 뭡니까? 이런 걸 보면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1: 그래서 버티기 쉽지 않다?
0: 저는 못 버틴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번 개각도 결국은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지지율 반등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2: 전체에서 뭐 그 하락의 장은 좀 막을 것 같다. 하락장을 좀 막을 수 있는 계기는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용인이라는 이 후보자의 지금 우려를 얘기하는 거 외에는 나머지 몇 면이요. 굉장히 그 재료들이 잘 섞어져 있어요. 뭐 실무형 관료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그다음에 이 진보 진영 내 인사들을 두루두루 다 넣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율 하락 요인의 하나였던 우리 진보 진영 내의 갈등 요소는 어느 정도 봉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딱 한마디로 유시민 작가의 정말 어처구니없는 조조들 있잖아요. 윤석열과 닮아가고 있다. 이 말에 대통령이 통쿡에 반응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당신은 저주를 했지만 내가 당신 말 듣고 우리 범진보 진영의 인사들을 한번 기용해 볼게 라고 화답한 거라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지율 하락은 좀 막을 수 있는 인사였다고 평가합니다. 와,
3: 그 인사들이 진짜? 그 인사들이 아닌 것 같은데.
1: 저는 그렇게 보고
3: 있습니다. 유시민 김어준은 패싱으로 느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김경수 특보 이런 걸 통해서 네. 우리를 견제하거나 우리를 제외하려고 하는구나. 그렇죠. 대통령이 직할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봐요. 별로 우호적이지 않을 거예요. 그쪽의 반응이. 근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제가 보기에 지지율 하락을 막기는 역부족이에요. 그러려면 정말 쇄신과 국면 전환, 뭔가 내지는 어떤 반전, 감동 이런 게 있는 인사여야 되는데 지금 용해인 의원 논란 이걸 다 덮고 있어요. 아. 원래 인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한 6명이 되잖아요. 장관 후보자. 5명이 다 훌륭해도 한 사람 때문에 전체 인사가 어떻게 보면 좀 훼손되는 이런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좀 뭐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이외에도 정책 환경도 지금 녹록치 않고 여당에게 악재가 되거나 불리했던 이슈도 크게 호전된 게 없어요. 게다가 대통령이 무슨 근거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집값 폭락에 대비해서 정부 대책을 준비하라 그랬다. 그 집값이 폭락했던 사태는 대한민국에 그 어떤 경제 외생 변수가 생겼을 때 IMF 2008년 금융위기 그때 빼고는 서울 수도권의 집값이 폭락했던 적이 없어요. 단기간에. 근데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대통령이 현실인식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다. 근데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런 등등이 제가 보기에 지지율 반등의 모멘텀이 없어요. 지금.
1: 알겠습니다. 이석현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4: 지지율 반등보다는 오히려 떨어지지 않을 걸, 떨어질 걸 걱정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이견 아닌 이견을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왼쪽을 다독인다고 했지만 뭐 유시민 김어준 씨 조우라고 한 건 아닐 겁니다. 그 조국혁신당이나 혹은 이제 친 김어준계 그 지지층을 상대로 좀 일부를 떼어오겠다는 전략적 판단도 있었을 것 같고요. 결국 말씀하셨던 대로 인사로 지지율을 올리긴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책 기조를 확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그 정도의 급진적 변화가 이루어질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면 진보 결집에도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보세요? 이번에 상당히 여기에 신경을 좀 쓴 것 같잖아요.
4: 그러니까 진보 결집이라는 게 정치인들이나 네. 혹은 빅스피커 간의 결집 혹은 그들끼리 뭐 쎄쎄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 결국 그 지지층이 동학이거든요.
1: 그렇죠.
4: 그런 면에서 그 지지층을 상대로 지금 게임을 하고 있다고는 느껴집니다.
1: 알겠습니다. 김종혁 최고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 표정이네요?
0: 저는 뭐 이번 그 개각으로 인해서 네. 오히려 그 앞으로 이제 지지도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1: 아, 오히려?
0: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감동을 못 주잖아요. 고개를 끄덕이기도 안 하고. 더구나 지금 아까 그 계속 얘기했지만 김성환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용해인 뭐 정평등 가족부 장관이라든가 김용범 실장에 대해서 아무 저 조치가 없었다든가. 그래서 이 전체 그 인사 개각을 보면서 이런 개각을 왜 했지? 그리고 또 거기다 뭐 벌써부터 이 얘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 그 구윤철 그 재경부 장관 같은 경우 뭐 나가다가 갑자기 뭐 나 안 할래요 했다가 다시 갔다가 뭐 이런 걸 하는가 하면 그 후임으로 온 분은 보면은 김영범 실장의 뭐 어떻게 보면 부하 개념이었잖아요. 그런 분을 거기다가 앉혀놓으면은 그러면 이거 이 재경부 장관은 아마 김영범 실장한테 모든 걸 다 보고할 거예요. 그 총리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어 보여. 그렇다면은 이거는 결국은 지금까지 대통령실이 오히려 본인들의 어떤 그립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들을 더 장악해서 더 끌고 나가겠다.

0: 하는 건데 한이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지금 사람들 다 골치 아파 죽겠는데 이걸 계속 밀고 가면 글쎄 어쩌자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왜 이래?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왜 이런 결정을 내리지? 자기가 아직도 대통령은 지금 본인이 위기라는 사실을 모르시나? 왜 이러지? 이게 미스터리예요.
1: 김용범 실장에 대한 신뢰가 정말 대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2: 저는 신뢰도 신뢰지만 네. 사실 그 김용범 정책실장의 인사가 이번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 네.
2: 아마 그 어떤 레버리지 ETF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정책실장이 경질했으면 조금 뭐 이번 인사가 좀 맛깔스럽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사실 김용범 정책실장의 자리를 지켜준 건 야당이에요. 국민의힘이 경질 요구를 하면서 거기에 밀려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지금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정경제부 장관의 지금 그 1차관을 올렸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보다 한 6기수 아래 후배예요. 네. 재경도 저기 검찰만큼 기수 문화가 셉니다.
1: 네.
2: 저는 이게 신호인 것 같아요.
1: 어떠시나요?
2: 출구 전략을 좀 열어준 거지 않냐.
1: 아, 그럼 김용범 실장한테.
2: 김용범 실장에게 어느
1: 스스로
2: 정도.
1: 물러나,
2: 그러니까 모양새를 좀 갖춰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검찰도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그 인사를 통해서 어떤 거칠 결정에.
1: 아래 기수를 올려버리면 위에 사람이 물러난 건 검찰관이.
3: 아니.
2: 근데 이제 뭐, 그런다고는 하지만 사실. 아무리 후배라지만 부총리와 정책실장은 급수가 달라요. 네, 정책실장은 장관급이기 때문에.
1: 근데 그동안 그 김용범 실장에 대한 어떤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신뢰를 볼 때 그건 아닌
3: 아니,
1: 것
3: 저는 대통령의 신임이 각별하고 네. 또 김용범 실장께서 유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1: 네.
3: 근데 이제 유능하고 신임이 있는 거하고 이 선을 지키는 거하고 다른 문제인데 그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통적으로 미래 기획이나 정책 조정 이런 업무를 해왔는데 지금 집행위까지 정책시장의 얼굴이 다 보여요. 그러면 기재부 장관이 재경부 장관이 뭐가 됩니까? 구윤철 장관도 후배예요. 정책실장보다. 근데 구윤철 부총리가 장관이었던 걸 아는 사람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지금 청와대나 정책실장의 그림자가 큰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이 경제팀을 운영하면 나중에 후유증이 굉장히 클 거란 말이에요. 잘못되면 다 청와대 책임이에요. 그때부터는. 그런데다가 부처의 자율성이나 독립성 같은 거를 전혀 보장을 안 해주면 그건 그대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설령 그 정책실장이 앞으로 역할을 계속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근데 이분이 주의를 안 해요. 거의 앞장서가지고 막 김어준 뉴스공장 이런 데 몇 번씩 출연해가지고 정책 설명하고 그랬던 정책실장이 별로 없거든요.
0: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 나가서 야당 의원들 질의할 때 답변하는 거 보세요. 저는 그렇게 답변하는 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처음 봤어요.
3: 야당이 함량 미달이라고.
0: 아니 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게 뭐 야당이 그 교체를 원하니까 그거는 뭐 대통령으로서는 고집 때문이라도 못하겠다라고.
1: 밀려서 하는 모양새는.
0: 밀려서는 못하겠다. 네. 그거 딱 제가 누구 생각나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 생각나요. 아, 야당이 그러니까 내가 못하겠다? 야당이 얘기하는 거 국민이 얘기하는 거에 일부를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하면은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게 맞지. 야당이 요구하니까 야당 얘기 듣고선 인사를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그 태도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 아마 뭐 좀 지나가면 보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3: 아니, 저는
0: 생각해요.
3: 김용범 실장을 교체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 네.
3: 그러나 단일 종목 그 레버리지 ETF처럼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지게 했어야 돼요. 근데 아무도 안 지고 넘어가는 건 이거 문제예요. 그게 그렇게 정책 실패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나요? 별 문제 아니었다고 그냥 지나가니까 지나가진다 이럴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4: 그러니까 이미 정치적으로는 김용범 시장 거의 사퇴된 상태 같고 많은 분들 국민들도 그 레버리지 ETF 문제 때문에 저는 이제 청와대 인사 같은 경우는 좀 이제 3실장 다 좀 일괄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고 강원식 실장님 서울시장 또 출마 설도 있기 때문에 좀 일괄적으로 하려고 타이밍을 보지 않았을까도 싶습니다.
2: 근데 김종인 최고께서 이게 야당의 경질 요구를 듣지 않는 부분들이 태도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냥 모양새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야당의 이진숙을 의원직 제명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를 고지 그대로 들어주는 그런 정당 없잖아요. 더 반발이 커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거를 해결할 수 있게끔 두면 되는데 너무 야당 공격이 김용범 시장에 대해서 셌다. 저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죠.
0: 근데 뭐 이준석 의원이야. 이건 이제 정치적인 공방인 거고 이건 정책 책임자잖아요. 정책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

0: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1: 저 완전히 동의합니다. 김어준 씨나 뭐 몇 분 분들이 기대하는 대로 뭐 연대나 합당의 신호탄이 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대통령 입장에서 왼쪽을 챙긴다는 그 명분 아래 좀 관리하는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지 않았을까. 아.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얘기하면 정말 풍비박산 납니다. 워낙 당내에서 갈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오늘 아침에도 최민희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가 김인석 대표가 좀 제지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던 만큼 앞으로 연대나 합당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2: 일각에서는 민주당 의원 누가 통화를 했더니 제가 아는 개인적으로 아는 친분이 있던 어떻게 봐? 그랬더니 친위세력 구축하는 거죠. 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 의원이.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예를 들면 뭐 김용범 실장에 대해서 또 계속 고집을 피운다든가 용혜인 그 의원을 뭐 본인이 그 상당히 아낀다는 용혜인 의원을 불러들였다라든가 네. 그다음에 뭐 조국 그 저 당에서도 뭐 하나를 빼갖고 온다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동안에 그 유시민이나 김어준이나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결이 좀 다른 형태로 그 운동장의 왼쪽 부분들도 일종 좀 자기가 수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해서 뭐 틀을 만들어가는 거 아닌가. 김성원 법무장관도 마찬가지고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그 야당의 입장에서는 아 저렇게 해서 그냥 공소 취소 밀어붙이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3: 또 공소 취소
4: 아니 지금 공소 취소
5: 돌고 돌고
4: 이게 마지막은 머릿속에 그냥 이게 하나의 허상처럼 떠 계시는 것 같아 공소 취소 공소
2: 허상은 취소 허상은 무슨 허상에 공소 국조특위도 했잖아 공소 취소 국조특위하고
4: 앞에
2: 그다음에 거기다 뭐라 그랬어요 무슨 이제 조작했다고 하면서 그 뭐야 연어회 술파티 얘기했는데 그 네. 말이
4: 공소 취소 건은 한 100분 토론 한번 마련해 주시고 네. 제가 조국의 신당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는 것들은 일단 뭐 이재명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유시민 작가나 김어준 씨의 어떤 본인들의 어떤 코인 지지층을 가지고 지분 요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두 가지 방법을 쓴 것 같아요. 그거를 큰 말하자면은 통 크게 받아들인 거.
0: 네.
4: 그런 모양새를 취했고 두 번째는 각계격파 들어간 겁니다. 말한 대로 범 진보 진영에 손을 내밀면서 내 편을 만들면 결국에는 유시민 작가나 김어준 씨가 본인들이 이긴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 둘씩 깨지기 시작하는 거다. 저는 그런 개각의 건인데 조국혁 신당만 놓고 보면 사실 이미 민주당에서 얘기했어요. 곧바로 통합이 아니라 연대의 과정을 거쳐서 통합의 길로 가자라고 김인석 대표도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 둘씩 조국혁 신당과 정책연대를 지금 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 어제 보면 그 조국혁신당 반응이 약간 정말 뭐라고 해야 돼요?
4: 당황했을 거예요.
5: 뜨뜨미지근하다?
4: 예. 네. 당황했다고 봐요.
5: 오히려?
4: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손을 내밀었는데 그걸 어떻게 덥석 잡기도 그렇고, 그러다 안 잡기도 그렇고.
3: 근데 어쨌든 이번 그 김경수 특보 임명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게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갈등이 커졌잖아요.
0: 그렇죠.
3: 대통령으로서는 좀 관리할 필요를 느꼈을 거고 그래서 외부의 영향력, 그 장외 스피커의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고 이제 이 당과 어떻게 보면은 이 진영을 대통령이 직접 관리하겠다.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든 정치 세력이나 모든 정치적 흐름을 대통령의 국정운영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겠다. 이건 너무 과하다는 얘기를 들을 거예요.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데 분명한 거는 제가 보기에 유시민, 김어준 씨가 요구하는 걸 대통령이 수용한 모양새는 아니다. 그리고 그 수용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그렇게 봅니다.
5: 알겠습니다. 일단 청문회 에서 또 무슨 얘기가 또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사실은
4: 이제 시작이에요.
1: 앞으로가 산넘어 산일 거예요.
5: 항상 보면 저도 기자 생활 30년 됐는데 청문회 때 뭔가 또 나와요. 그래서 하여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원이 더불어민주당 서영주 전 부대변인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박원석 전 의원 이석한 평론가 자 네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6: 네. 감사합니다.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8: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

0: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아기 코끼리 제니는 야생에서 잡혀 서커스단에 팔렸습니다. 낯선 곳에서 제니를 엄마처럼 돌봐준 건 어른 코끼리 셜리였죠. 서로 의지하던 둘은 얼마 못 가 헤어지고 말았는데요. 23년 후 우연히 한 코끼리 보호소에서 재회했습니다. 서로를 한눈에 알아본 둘은 코를 감아주고 떨어지지 않았죠. 진심을 나눈 순간을 오래 기억하는 존재가 꼭 사람만은 아닌가 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4: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5: 내일은 오마이뉴스 과구신 기자, 노영희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국토부 김희탁 제1차관,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6: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7: 유통업계의 배송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초대형 물류창고를 짓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화재 사고가 났을 때 그 피해가 커지곤 합니다. 지난달 인천에서 발생한 물류센터 화재가 대표적이죠. 넓은 공간에 쌓인 물건들이 불을 키워서 나흘 넘게 화재가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더 많은 물건을 쌓기 위해 한 층을 여러 층으로 개조했는데요. 미로처럼 복잡한 탓에 소방관이 접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효율성을 높이려고 거대한 창고를 짓는 기업들, 그만큼 안전사고에 취약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6: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는 안동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 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 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 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10: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11: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12: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13: MBC
14: MBC 라디오
15: MBC 라디오
16: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

0: 좋지?
1: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 좋대.
2: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3: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
4: MBC 8시 뉴스입니다. 네팔 대홍수로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 9명을 찾기 위해 정부 신속대응팀이 육로로 현장 접근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소방청 소속 9명으로 구성된 육상수색조가 현지 시간 오늘 오전 카트만두를 출발해 사고 현장에서 1에서 2km 떨어진 람체 지역까지 차량으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육상수색팀은 람체 지역까지 이동해 현장에서 수경을 한 뒤 수색을 이어갈 계획이며 현지 당국의 허가를 받으면 드론 수색도 시도할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오늘 정교유착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전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2022년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명품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용 의원은 오늘 SNS를 통해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되는 어려움이 있다며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 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당에 이미 입장을 밝혔다면서 격려와 비판의 목소리 모두 겸허한 태도로 경청하고 고민해 인사청문회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 행정처가 대법관들에게 법령상 근거 없이 매달 수백만 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오늘 발표한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 행정처는 대법관 12명에게 매달 512만 원의 특정 업무 경비와 별도로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월 두 차례 평균 200만 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정기 지급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렇게 지급된 격려금이 지난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총 12억 9,9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권 등 중부지방에는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충남 서부 많은 곳 150mm 이상, 그 밖에 중부지방은 많은 곳 80mm 이상입니다. 한편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무더위 속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3도 사이가 예상됩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2: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무더위 속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무인생수 나눔 냉장고 이용해보셨나요? 폭염에 지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시원한 생수 한 병. 이런 게 바로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일 텐데요. 문제는 이 생수가 빨리 동날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일부 시민이 여러 병을 가져가거나 반복해서 이용하는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도입되고 있는 것이 QR코드나 전화 ARS 인증 방식입니다. 별도의 관리 인력 없이도 이용자가 인증을 거쳐야만 생수가 배출되는 방식인데요. 생명을 위협하는 극한 더위 대처하는 방식도 점점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대부분 고등학교들은 1, 2주 전부터 차례차례 개학을 했고요. 이번 주는 대학교들이 개강을 앞두고 있는데요. 바야흐로 2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얼마 전 경북 청도에 있는 청도초등학교에서는 이 2학기 출발을 알리기 위해서 교내 오케스트라 동아리 학생들이 등교길에 버스킹 공연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편안하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새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친숙한 애니메이션 음악을 연주해서 자칫 낯설고 서먹할 수 있는 등교길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합니다. 졸업한 지 오래인데도 이렇게 새학기가 시작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왠지 모를 설렘과 또 뭔가를 시작해야 될 것만 같은 조바심을 느끼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에게 찾아온 새로운 한 주. 이번 주는 2학기를 시작한 학생들처럼 좀 더 힘차게 의욕적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2026년 8월 31일 월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이승철의 아마추어 전해드렸습니다. 2037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였어요. 서정성님이 젠디 안녕하세요. 8월도 마지막이네요. 9월도 오당제와 함께 점점점 하고 보내주셨네요. 8월 31일이요 여러분. 2026년 8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이제 내일 벌써 9월이 시작된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죠? 김여민님. 우와, 개강이라니. 저는 교내 캠퍼스를 걷기만 해도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보기만 해도 참 좋더라고요. 뭔가 새내기가 된 기분이 든달까요? 그렇죠. 이 새학기가 주는 그 설렘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도 새학기 앞두고 막 문구점 가서 새로 살 그런 학용품 같은 거 고르고 이럴 때 엄청 설레잖아요.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 김명자님은 대학생 셋째 딸 드디어 내일 개강이네요. 3학년 마치고 휴학하고 공부하다가 복학합니다. 휴학하고 공부하다가 복학하면은 아마 오랜만에 진짜 학교 가는 거라서 걱정도 되고 또 설렘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 것 같네요. 우리 따님 내일 개강 잘 학교 잘 다녀오기를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신은희님은 젠디 안녕하세요. 학교 2학기를 맞아서 교직원 인사이동이 있어서 꽃 주문이 들어와서 오늘은 야간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가게가 조용했는데 모처럼 활기를 찾아서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아, 우리 은희님은 이제 꽃집을 하시다 보니까 또 새학기 맞아서 좀 바빠지시나 봐요. 교직원 인사이동. 그렇겠네요. 2학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뭐 변화가 있는 곳들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꽃 주문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만큼, 야간 작업도 하시면서 바쁘게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 감사하네요. 또 이렇게 바쁘게, 좋아하는 일 하실 수 있어서. 그래도 건강 잘 챙기시면서 오늘도 야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경북 청도에 있는 청도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굣길에 버스킹 공연을 열었다는 소식이었어요. 너무 귀엽죠. 사진 보니까 정말 그 운동장 앞에 오케스트라들이 딱 앉아가지고 학생들을 볼 수 있게 버스킹 공연을 하고 있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너무 귀엽기도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등교하는 친구들도 너무 힘이 나고 즐거웠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9월을 또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또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이잖아요. 오늘 하루 그렇게 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당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8월의 마지막 날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신청곡도 같이 보내주시고요.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어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 3부 요즘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민호 아나운서와 함께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 나눠보는 시간이죠. 오늘의 키워드는 뭘까요? 궁금하시죠? 이따가 3부에서 공개할게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올데이 프레쉬,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본 컴퍼니, 현대 오피스, 데이팩, 국민연료, 썬연료, 환인제약, 빅토스,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네팔 중국 국경의 산악지대에 대규모 홍수가 발생한 지 엿새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해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은 육로를 통해서 실종 예상 지점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육로 진입 후 드론을 활용한 수색을 위해서 네팔 당국에 허가를 신청해 둔 상태고요. 육로 접근이 성공하면 대홍수 발생 이후 실종 국민 9명에 대한 지상 수색 작업이 처음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한편 네팔 당국은 수력발전소 터널 내부에 갇힌 것으로 추정되는 900여 명의 실종자를 구조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구조대는 현재 내부에 갇힌 사람들의 위치와 상태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팔 대홍수로 인해서 지금까지 네팔과 중국 양측에서 집계된 사망자는 총 919명이고요. 실종자 수는 4,800명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안치실이 포화 상태가 되면서 네팔 당국은 신원 미상 희생자들에 대한 집단 매장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에서도 갑작스럽게 홍수가 발생해서 한 명이 사망하고 약 15명이 실종됐습니다. 1시간 남짓 쏟아진 폭우에 개울을 가로지르는 보행교가 거의 유실됐고 등산객과 야영객 62명이 헬기로 대피했는데요. 아직 실종자 15명과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산불이 지나간 땅 위에 비가 쏟아졌고요. 진흙과 잔해가 뒤섞인 토성류가 협곡을 훑으면서 개울 수위가 10분 만에 1.5m 넘게 치솟았다고 하는데요. 추가로 비가 더 예보된 상황이라서 당국은 추가 돌발 홍수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후쿠이 현에도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서 하천이 범람하고 주택가와 도로가 물에 잠겼는데요. 후쿠이 현 내 3개 지자체에 호우 관련 최고 단계인 호우특별경보가 발령됐다고 합니다. 온난화의 진행으로 일본 내 극한 폭우는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하루 300mm 이상의 비가 내린 날이 최근 40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월요일인 오늘 서해안과 충청, 경북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요. 전남 광주에는 350mm에 육박하는 비가 내렸고 경북에서도 오후 들어서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관측됐습니다. 전남 광주 영광군 나궐도에는 어제부터 오늘 오후 5시까지 552mm의 비가 쏟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는 중부지방으로 정체전선이 좀 더 북상하면서 내일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북, 경북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늘 밤 대부분 비가 그칠 예정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원주 23도, 광주와 부산 26도로 남부지방 곳곳에서는 다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춘천 28도, 광주와 대구 33도의 분포로 중부지방은 더위가 주춤하겠지만 남부지방은 습도 높은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피보 브라이슨 Can You Stop the Rain 듣고 왔습니다. 조영호님이 여름 폭우가 점점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네요. 유유 용근식님 오늘 비가 많이 내려요. 운전 조심하세요 하면서 글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네팔 대홍수 소식에 이어서 세계 곳곳에서 물과 관련된 소식들이 많네요. 그랜드 캐니언에서 갑작스러운 돌발 홍수로 인명피해 발생했고 또 일본에서도 기록적인 폭우 이어지면서 침수 피해 발생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곳곳에 비 소식 있죠. 근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 많이 내리니까 다들 운전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보행하실 때도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2369님이 신청해주신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0: 오랜만에 혼자가 아닌 나 2369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1: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 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 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 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붙임 사다리를 이용해 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 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 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8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오당제와 함께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들 편하게 나눠주시고요. 보내주실 곳 알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879님, 오늘은 당신 편으로 문자가 가나요? 이제 알았네요. 문자 보내는 곳을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잘 왔습니다. 1879님, 오늘도 당신 편. 이제 오늘은 당신 편이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뭐 네, 잘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7011님, 냉방병에 걸렸는지 으슬으슬하고 머리가 아파서 긴 소매 잠옷 꺼내 입고 이불 덮고 누워서 오당제 듣고 있습니다. 다들 에어컨 바람 조심하세요. 유유. 냉방병 걸리셨구나. 이게 그 지금은 그래도 날씨가 좀 많이 풀려서 괜찮은데 여름에는 확실히 실내와 바깥의 공기 온도가 너무 차이 나서 머리 아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종종 있더라고요. 오늘은 정말 따뜻하게 이불 잘 덮고 주무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가능하시면 좀 뜨거운 물에 샤워도 하시고 따뜻한 차 같은 거 챙겨 드시고 주무시는 게 좋겠네요. 손민수님, 젠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엄마 이희원 큰 수술 무사히 받고 병실에서 회복하고 있는데 아파하시네요. 우리 엄마를 위해서 응원해 주세요. 어머님이 오늘 수술을 받으셨군요. 민수님, 어머님 빨리 회복하실 수 있기를, 아프지 않으시기를 저도 함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0004님은 안녕하세요 젠디. 2014년에 강릉으로 와서 13년 동안 좋은 인연을 맺고 지냈던 지인분이 오늘 근무를 끝으로 회사를 퇴직하셨습니다. 평생을 직장생활 하셨는데 무척 서운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간의 감사함과 새로운 인생 2막의 건승을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이종수 상무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마음 전해주셨어요. 와, 13년 동안 같이 일하셨던 분이 이제 퇴직을 하시는 거면 정말 아쉬운 마음 드실 것 같아요. 그래도 새로운 인생 2막 같이 응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이종수 상무님 앞으로의 인생에 더 멋진 일들 펼쳐지기를, 그동안 못했던 뭐 여행도 다녀오시고 좀 쉬시면서 편안하게 그렇게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190님, 배추를 심으려고 모종을 사다 놓았습니다. 좋은 시작이죠? 겨울엔 맛있는 김치 담가야겠어요. 오, 배추를 심으시려고? 지금 배추를 심으면 되는 거예요? 아예 그 뭐 시기 이런 거를 잘 몰라서. 오, 그렇군요. 지금이 딱 배추 심을 시기군요. 오, 시작이 아주 좋은데요. 8월의 마지막 날, 또 9월을 앞두고 우리 7190님 아주 좋습니다. 임채영님은 비가 와서 오늘 운동을 쉽니다. 소파에 누워서 뒹굴뒹굴 거리며 오당제와 함께 할게요. 그쵸. 비 오는 날은 운동 가기 싫으시죠. 잘하셨어요, 채영님. 오늘까지는 뭐 8월의 마지막 날이니까 나한테 방학 하루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9월 첫날부터 힘차게 다시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나얼의 귀로.

나을의 귀로 듣고 왔습니다. 전 회장님, 아들이 오늘 차를 사용한다고 해서 버스 타고 출근, 퇴근은 걸어서 하고 있습니다. 간만에 1시간 30분째 걷고 있습니다. 운동이 됩니다. 덥긴 합니다만 여기는 창원입니다. 오, 회장님 오늘 아드님 덕분에 걷기 운동을 제대로 하셨겠네요. 1시간 30분째 걷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운동 효과도 아주 잘 나타날 것 같아요. 창원이 아직 덥죠. 서울도 사실 좀 풀렸다곤 하지만 한 30분 걷다 보면 땀이 막 많이 나더라고요. 물도 좀 챙겨 드시면서 걸으시고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남부지역 아직 덥다고 그러니까 더 덥겠죠. 그래서 아까 날씨도 전해드렸지만 비 내리고 나서 또 다시 무더위가 올 수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이제 비가 내리다가 비가 그치고 나서 다시 더워진다. 왜냐하면 좀 고온 다습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습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니까 또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건강관리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8629님, 남편이 고속도로 운전 중인데 비가 많이 오네요. 유유, 비끼로.

더 조심하라고 말씀해주세요. 아, 비가 오는 날,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 고속도로도 운전하시면 걱정 많이 되시죠. 빗길에서는 아무래도 평소보다 제동거리도 훨씬 길고 그러니까 속도도 충분히 줄이고 천천히 앞차와의 거리도 넉넉하게 확보하시면서 운전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 운전하면서 듣고 계신 모든 운전자, 청취자분들. 안전하게 운전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8629님의 남편분도 안전 운전하셔서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293님은 젠디 저녁은 맛있게 드셨나요? 전 엄마가 해주신 두부 간장조림과 계란말이에 밥 먹고 왔습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한 하루네요. 취업이 잘안 되다 보니 집에서 뒹굴거리기 바빠서 그런지 잠만 쏟아져요. 와, 어머님이 해주신 두부 간장조림에 계란말이, 맛있었겠다. 든든하게 챙겨 먹고 또 이제 다시 힘내서 열심히 해야죠. 취업이 쉽지 않죠. 그쵸? 근데 우리 3293님 뿐만 아니라 모두 다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좀, 피곤하고 잠이 너무 오고 이럴 땐 억지로 해도 잘안 되니까 푹 쉬고 내일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런 마음으로 좀 에너지를 충전해 놓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9월이 시작되잖아요, 내일. 저는 그 1일이라는 숫자가 진짜 엄청, 뭐랄까, 동기부여도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숫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또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는 걸 생각하니까 괜히 설레고, 시간이 빠르다 싶으면서도 뭔가, 새로운 한달더 열심히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3293님도 힘내서 9월 한달 멋지게 잘 보내길, 취업도 빨리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아, 빨리 되는 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3293님한테 가장 잘 맞는 곳에 취업이 되기를 응원하고 있을게요. 4060님, 안녕하세요. 오후에 어머니께서 시장에서 파는 호떡이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호떡을 샀는데 이모님께서 오랜만에 오셨다고 서비스를 듬뿍 주셨네요. 언니 라디오 들으면서 먹방하고 있어요. 오, 시장에서 파는 호떡 진짜 맛있죠. 요즘 비 오는 날에 또 먹는 호떡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모님께도 서비스까지 주시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가끔 받는 이 서비스에서 그 정이 느껴지잖아요. 저도 이렇게 회사 근처에 어디 카페 가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뭐 빵을 샀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 더 서비스 드릴게요. 이게, 진짜 기분이 괜히 좋아지고 그렇더라고요. 그 따뜻함이 느껴져서 하루 종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빵 하나, 더 먹는 그런 것보다도 그냥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3231님, 조용필 그래도 돼 신청할게요. 요즘 너무 좋아하는 노래예요 하면서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3231님이 신청해주신 조용필의 그래도 돼, 그리고 장혜진 넉살의 굿타임. 이렇게 노래 두곡 듣고 굿뉴스 퀴즈로 돌아올게요.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딘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8월 마지막 날 전해드릴 굿뉴스는요. 탁구대회에서 쓰러진 심정지 환자가 현장에 있던 소방관과 시민들의 도움으로 다시 의식을 찾았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2일 전북 전주의 한 체육관에서 탁구대회가 열렸는데요. 한 남성이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가 쓰러졌다고 합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은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요. 대회 관계자는 이것을 통해 의료진을 찾았고 경기장에 있던 자동 심장 충격기도 바로 가져와서 응급처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당시 대회에 참가했던 소방관 2명도 곧바로 달려와서 도움을 줬는데요. 소방관들과 시민들은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 심폐소생술을 했고 약 4분 뒤에 환자의 맥박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대회 관계자는 환자가 쓰러지자 이것을 통해서 의료진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엇을 통해서 의료진을 찾았을까요? 1번 삐삐를 통해서, 2번 전단지를 통해서, 3번 안내방송을 통해서. 경기장에서 이걸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겠죠. 뭘까요? 1번 삐삐를 통해서, 2번 전단지를 통해서, 3번 안내방송을 통해서.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 건데요. 6347님이 안녕하세요 젠디, 늘 즐겨 듣고 있는 애청자예요. 직업이 버스기사인데요. 오늘 비오는 월요일이라서 그런지 너무너무 막혀요. 날아가고 싶어요. 언타이틀의 날개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하셨어요. 오늘도 고생 많으신 우리 기사님 힘내시라고 언타이틀의 날개 듣고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가정 내 노인 낙상사고 예방법 알아볼까요? 첫 번째, 노인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가정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미끄럼 방지 패드나 손잡이 등을 집안 곳곳에 설치해주세요. 두 번째, 복용 중인 약품이 어지럼증을 유발하거나 혈압을 떨어뜨리는 경우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분을 확인하고 주의해서 복용하세요. 세 번째, 정기적으로 시력 검사를 받으세요. 시력 저하로 인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발을 헛디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미리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야 한다면 움직임에 따라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센서 등을 설치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함께 실천해 주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9시 뉴스입니다.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이 근무했던 네팔 수력발전소의 터널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네팔군은 네팔 구조대가 현지 시간 31일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어퍼드리슐리 1 발전소의 터널에서 시신 한 구를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팔군은 이어 구조대에 참여한 중국 터널 전문 구조팀이 터널 안 약 300m까지 진입해 수색작업을 벌여 시신을 찾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희생자의 국적 등 신원정보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행정처가 대법관들에게 법령상 근거 없이 매달 수백만 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0: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오늘 발표한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12명에게 매달 512만 원의 특정 업무 경비와 별도로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월 두 차례 평균 200만 원의 경력금을 현금으로 정기 지급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렇게 지급된 경력금이 지난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총 12억 9,9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지금은 당의 역할보다는 원내에서 해야 할 역할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에서 약 45분간 이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여당에 협조할 건 협조하지만 끝까지 반대할 것은 반대하고 국민을 보고 하라면서 투쟁을 해도 국민을 보고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지방선거가 우리 당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였는데 대통령께서 우리 당 후보를 도와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려고 찾아뵙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 광주에서 귀가하던 이채원 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고 사회에 다시 복귀했을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면서 장윤기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장윤기는 최후 진술에서 한 가정에 지워지지 않는 큰 상처를 남겼다면서 평생 죄값을 가져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윤기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30일에 열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이란 전쟁과 관련해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기억해둘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중부지방의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남 서부 많은 곳 150mm 이상, 그 밖에 중부지방 많은 곳 80mm 이상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대전 23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32도로 전국이 25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까지 시간당 20에서 30mm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야간 취약 시간대에 내리는 폭우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성호였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이달 초 폭염으로 국내 프로야구가 멈춰섰습니다. 사실 중단 결정이 나기 전부터 선수들은 이미 지쳐 있었는데요. 그래도 경기를 멈추자고 말할 순 없었습니다. 관중 입장과 광고 수익에 얽힌 복잡한 문제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건 산업 현장의 작업 중지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가 위험할 때 노동자가 작업을 멈출 수 있는 권리인데요. 하지만 고용권을 쥔 기업 측의 눈치를 보느라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위험을 판단하면 어떨까요? 보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탁구대회에서 쓰러진 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회 관계자들은 무엇을 통해서 의료진을 찾았을까요? 8006님 정답 3번 안내방송이요. 11살 아들이 3번이 정답이라고 얼른 보내라고 하네요. 여름방학 끝! 내일이 개학입니다. 문자에서 뭔가 신남이 느껴지는데 우리 8006님.

0: 육님 축하드립니다. 정답 맞춰주셔서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어요.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병원에 도착할 때쯤에 의식도 또렷하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진영민 전북소방본부장님은 심정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처음 발견한 사람이 얼마나 빨리 심폐소생술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면서 위급한 순간 망설이지 않고 나서준 시민들의 용기 있는 대응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고 하네요. 자,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부는요. 안 터지는 맥스부탄, 환인제약, 휴온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음식물 처리기, 휴렉과 함께합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는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0: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이래부터
1: 요즘에 그 소식 들었어까지
0: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 놓쳐서는 안 되는 키워드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1: 우리는
0: 최신 트렌드부터 사회적 이슈까지 세상만사 돌아가는 얘기들을 키워드로 정리해드리는 요즘 우리는 오늘도 코너지기 MBC 김민호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0: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냈어요?
1: 네. 저 지난주에 한 3일 정도 여유가 생겨서 휴가를 내고 우와. 혼자 일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0: 와, 어디 갔어요? 일본?
1: 기타큐슈라고 후쿠오카 옆에 있는 뭐 그렇게 작은 도시는 아닌데 꽤 한적하고 굉장히 혼자 할 게 많은 도시였습니다.
0: 오, 좋았겠다. 네. 오, 잘했네요. 근데 어느덧 8월의 마지막 날이 됐거든요.
1: 맞습니다.
0: 내일부터는 9월인데 2026년 여름이 우리 민호 아나운서한테는 어떻게 기억될 것 같아요?
1: 저는 이번 계절이 비움의 계절인 느낌이 들어요. 뭔가 스스로 마음도 좀 비웠고
0: 진짜?
1: 저희 집도 많이 좀 이렇게 쓸데없는 것들 버리고 네, 좀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거든요.
0: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네요.
1: 네, 그래서 이제 채울 일만 남았습니다.
0: 9월부터 가득가득
1: 아, 좋아요.
0: 알차게 채워가시길
1: 감사합니다.
0: 바라면서 네. 자, 오늘의 키워드 뭔지 만나볼까요?
1: 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요즘 영양제입니다.
0: 자, 요즘 영양제 어때요? 요즘 챙겨 먹는 영양제 있어요?
1: 아, 저 원래 한 몇 년 전까지는 영양제에 미쳐 있어가지고
0: 진짜?
1: 한 대여섯 개를 먹었던 것 같은데 우와. 하루에 요즘은 두 개만 딱 먹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도 영양제는 아니고 그 올리브유를 이렇게 캡슐로 만든 그거랑 비타민 네. 이렇게 두 개만 먹어요.
0: 진짜?
1: 샌디는 혹시 잘 챙겨 드세요?
0: 저는 종합 비타민 예. 먹고 예 그걸 먹고 안 먹고의 또 체력이 느껴지는 게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꾸준히 챙겨 먹죠.
1: 저는 그 차이를 못 느껴가지고
0: 안 먹어도 되나 보다. 안 먹어도 힘들지 않나 봐요.
1: 아, 밥을 그래도 잘 챙겨 먹어서
0: 그래서 그런 운동도 네. 꾸준히 하고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오늘 키워드를 왜 요즘 영양제로 정한 거예요?
1: 얼마 전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습니다. 한국인 건강 위해 식습관 수면 개선보다 영양제 섭취에 더 신경 쓴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보니까요. 한 글로벌 건강 관련 기업에서 한국 소비자 천여 명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11개국 소비자 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0: 네.
1: 그 결과를 보니까요. 한국인이 건강을 위해 실제 무언가 실천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았어요. 건강한 식습관 유지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는 답변은 32%로 전체 평균 45%보다 13%포인트 낮았고요.
0: 네.
1: 수면 습관 개선은 26%로 역시 전체 평균 42%를 16%포인트 밑돌았습니다. 반면에 영양제 섭취를 꾸준히 하고 있다는 응답은 41%가 나왔는데 전체 평균 37%를 넘은 결과예요.

0: 그래요.
1: 오늘은요, 이 조사 결과를 시작으로 이런 영양제도 있어라고 할 법한 새로운 트렌드도 살펴볼 시간이고요.
0: 네.
1: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전문가들이 말하는 영양제 진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0: 네, 영양제 관심 있으신 청취자분들 많으실 거라서 기대가 되는데요.
1: 네.
0: 일단 한국인들은 식사나 잠은 잘 안 챙기면서 영양제는 열심히 먹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영양제들을 그렇게 먹고 있나요?
1: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해마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2년 전 조사 결과로 말씀을 드릴게요.
0: 네.
1: 한 금융회사에서 25세에서 6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 달 이상 꾸준히 복용 중인 영양제 1위는 젠디도 잘 드시고 계시는 종합 비타민이었고요.
0: 역시
1: 2위는 유산균, 3위는 오메가3, 4위는 칼슘, 마그네슘, 5위는 루테인, 지아잔틴이었습니다.
0: 근데 이거는 이제 2년 전 조사고 네. 최근 트렌드는 어떤지가 또 궁금해지네요.
1: 최근에는 뭐 크게 달라졌을 것 같지는 않지만요. 여러 가지 새로운 트렌드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일단 요즘에 맥싱이라는 말이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0: 맥싱?
1: 네. 수면과 식생활, 외모, 뭐 돈관리 이렇게 삶의 여러 영역을 최대한 좋은 상태로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을 맥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최근 눈에 띄는 건 슬립 맥싱이라는 건데요.
0: 네.
1: 슬립, 이게 수면 시간과 질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자기 관리 방식을 말합니다. 입을 다물고 자도록 입술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뭐 백색 소음을 틀거나 아니면 자기 전에 마그네슘, 멜라토닌을 먹는 이런 갖가지 방법을 동원한다고 하는데요.
0: 네.
1: 지난달부터 이제 슬립 맥싱을 신천하고 있는 한 직장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면 관련 영양제를 5알씩 챙겨 먹고 잘 때는 수면 안대와 귀마개를 쓰고 스마트워치로 수면 점수도 측정을 한다고요. 이게 외국에서는 이미 예전에 유행을 했던 거래요.
0: 그래요?
1: 그래서 외국 젠지들이 하는 걸 보고 아, 그거 처음에 좀 힙하다 이런 생각에 따라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내 생활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스럽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제가 정말 신기했던 요즘 트렌드인데 붙이는 영양제가 있어요.
0: 붙이는 영양제가
1: 네,
0: 있어요?
1: 근데 이게 그냥 영양제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패션 트렌드로 언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0: 진짜?
1: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0: 네.
1: 타투 스티커처럼 이 붙이는 영양제를 신체 일부에 부착해서 활용하는 방식인데요. 정식 명칭은 경피 흡수형 보충제지만 웰니스 패치 또는 비타민 패치로 불리고요.
0: 네.
1: 팔이나 목 이렇게 일부 신체 부위에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붙이면 되는데 비타민 B12, 비타민 B9 등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0: 네.
1: 해외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좀 관심을 받았고 패션 아이템으로 진화한 거는 올해 들어서라고 해요.
0: 네.
1: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이 비타민 패치의 기능보다 이 패션 아이템으로 이거 소비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아무래도 섭취하는 방식의 비타민에 비해서는 효과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0: 네.
1: 한 약사도 이 붙이는 비타민은 섭취용에 비해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남겼고요. 경피 흡수가 되려면 약물 입자가 작아야 되는데
0: 네.
1: 시중에 나온 제품이 그런 걸 다 고려해서 나온 제품인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0: 이제는 붙이는 영양제까지
1: 네.
0: 영양제도 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예전에는 약국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영양제를 구입했는데 요즘은 생활용품 매장 또 편의점에서도 아주 손쉽게 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잖아요.
1: 네.
0: 이런 변화 때문에 영양제를 더 많이 먹게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떤가요?
1: 맞습니다. 요즘 그 이제 깨똑 이런 것에서 선물도 많이 영양제로 주고받잖아요. 뭐 이렇게 몇만 원씩 들여서 수개월치 영양제를 한꺼번에 사던 영양제 소비가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요. 지난해 기준 직전 1년간 영양제를 구매한 소비자 비율이 83.6%로 최근 5년 새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0: 네.
1: 반면에 영양제 구매 쓰는 비용은 좀 줄어드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영양제 찾는 소비자는 늘었지만 한꺼번에 많은 돈을 들여서 대량으로 사기보다는 저렴한 제품을 필요한 만큼만 사는 쪽으로 이제 소비 방식이 재편되고 있다. 이런 분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1: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판매 채널 다변화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말씀하시다시피 뭐 약국이나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수개월 분 제품을 한꺼번에 구매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는데
0: 네.
1: 지난해부터 편의점, 뭐 생활용품 매장 이런 건강기능식품 판매 이곳들도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최소 일주일에서 최대 한 달 분량의 소용량 건강기능식품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보니까 구매량과 가격에 대한 소비자 부담도 대폭 낮춘 셈입니다.
0: 네.
1: 한 편의점이 지난해 7월에 평균 5천 원 이하의 소용량 건강기능식품을 선보인 이후에 현재까지 누적 판매량은 130만 개를 넘어선 것도 있고요. 또 다른 편의점도 지난해 8월 판매를 시작한 뒤에 지난달까지 누적 판매량 20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시장 규모는 6조 원 안팎에서 정체가 돼 있긴 한데 구매층이 꾸준히 넓어지고 있어서 향후

0: 유통업계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 같아요.
1: 이렇게 영양제가 인기다 보니까 지난달에 K본부 방송이죠. 추적 60분에서도 네. 영양제 관련된 방송을 했다고 해요.
0: 맞습니다. 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 추적 60분 보셨으면 아실 텐데
1: 네.
0: 영양제의 효능과 한계를 짚는 전문가 인터뷰가 나왔어요.
1: 네.
0: 루테인, 밀크시슬, 단백질 보충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 있고 드시는 영양제의 효능이 실제보다는 과장돼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는데요.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 네, 좋아요.
0: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는요. 루테인에 대해서 이게 이제 눈에 좋다는 영양제로 많이 알려진 그런 영양제인데 황반 변성 같은 질환이 있는 경우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질병이 없는 사람이 복용한다고 시력이 좋아지는 효과는 부족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1: 네.
0: 정재훈 약사도 밀크시슬 역시 음주자의 간을 보호한다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음주 전에 이런 거 많이 먹으면 뭐 도움이 된다 숙취에 이런 한간의 얘기가 있는데
1: 네.
0: 이것이 오히려 도덕적 허가 효과를 생길 수 있게 만든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1: 그렇군요.
0: 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이승훈 교수는 단백질 보충제 또 키성장 영양제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백질은 어떤 형태든 일단 섭취하면 다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영양제 형태에 따라서 뭐 어떤 건 흡수량이 높고 이런 효과는 더 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좀 과장일 수 있다라고 네. 말을 했고요. 키성장 역시 유전적 영향이 대부분이고 먹는 영양제로 성장 호르몬 효과를 대체할 수 있다는 근거는 부족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 네.
0: 전문가들은 건강기능식품의 근거 수준도 의약품보다 낮다고 설명을 했어요. 의약품은 뭐 1, 2차, 3차 이렇게 대규모 임상시험을 거치잖아요.
1: 그렇죠.
0: 그것 때문에 이 약이 나오는 시기도 굉장히 길어지고
1: 네.
0: 그래서 효과와 안정성을 입증해야 되는데 건강기능식품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연구를 바탕으로 기능성을 인정받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또 영양제 의존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박경희 교수는 당뇨병 환자가 약 대신에 영양제만 복용하다가 혈당 조절에 실패를 해서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어요.
1: 그래요.
0: 다만 한 가지 예외적으로 결핍 위험이 높은 영양소를 꼽았는데 바로 비타민 D입니다.
1: 네.
0: 실내 생활이 많거나 햇빛 노출이 부족한 사람은 이 비타민 D가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영양제로 보충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설명을 했고요.
1: 네.
0: 전문가들은 영양제보다 균형 잡힌 식사가 건강 관리의 기본이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1: 네. 저처럼 이제 식사를 꼬박꼬박 잘 챙기는 사람은 영양제를 굳이 먹지 않아도 된다. 전문가들 의견은 대체로 이런 쪽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젠디는 정말 뭐 구내식당 매니아이실 정도로 네. 식사를 늘 잘 챙겨 드시죠.
1: 그러니까요.
0: 네. 영양제의 본래 역할이요. 사실 결핍을 메우는 것인데요.
1: 네.
0: 그러니까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 사람이 그것을 영양제로 보충하면 건강을 회복하는 거죠. 문제는 이미 충분히 잘 먹고 있는 건강한 사람이 예방을 목적으로 영양제를 더하는 경우 이때의 효과는 기대만큼 분명하지 않거든요. 미국 질병예방특별위원회는 건강한 성인이 심혈관 질환이나 암을 예방할 목적으로 먹는 보충제를 한번 검토해봤는데
1: 네.
0: 결론은 종합비타민 보충제 이득과 해악의 균형을 평가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베타카로틴과 비타민E 보충제를 심혈관 질환이나 암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고요.
1: 네.
0: 특히 베타카로틴은 흡연자에게서 폐암 위험을 높인다 이런 대규모 시험 결과도 있었고 고용량 비타민 E는 한 대규모 연구에서 전립선암 위험을 오히려 높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몸에 좋다고 알려진 성분이 보충제 형태로 과하게 들어갔을 때는 오히려 몸을 안 좋게 만드는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1: 그렇군요.
0: 특히 조심할 게 있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인데
1: 네.
0: 비타민 A, D, E, K 이런 것들은 물에 녹는 비타민과 달리 몸에 쌓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남는 양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축적이 되니까 상한 섭취량을 넘겨서 오래 먹으면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0: 네. 비타민 A를 많이 먹으면 두통과 간 손상이 있을 수 있고요.
1: 네.
0: 비타민 D를 많이 먹으면 혈중 칼슘 상승과 신장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1: 그러니까
0: 최근 유행하는 고함량 제품,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1: 네.
0: 오히려 상한선에 더 쉽게 닿을 수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1: 그래야겠네요.
0: 맞습니다. 고함량, 곧 고효능을 뜻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영양제가 뭐 무익하다 이런 말은 당연히 아닙니다.
1: 네.
0: 결핍이 있거나 결핍 위험이 큰 사람에게 표적화된 보충은요, 분명한 이득을 줘요. 임신을 준비하거나 임신 초기인 여성의 엽산 섭취 많이 드시잖아요.
1: 네.
0: 태아의 신경관 결손 위험을 낮추고 또 햇빛을 충분히 쬐지 못하는 사람과 노인에게는 말씀드린 대로 비타민 D가 좋고요.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와 고령자에게는 비타민 D12가 부족하기 쉽다고 합니다.

0: 그러니까 이런 경우의 보충은 유행이 아니라 어떤 근거에 따른 선택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1: 네, 너무 많이 먹는 거는 좋지 않지만 그래도 필요한 사람한테는 적당한 양이
0: 맞습니다.
1: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자, 우리 오당대 청취자분들 어떤 영양제 섭취하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뭐뭐 드시는지 저희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박학기의 비타민.

0: 박학기의 비타민 듣고 왔습니다. 요즘 우리는 김민호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고요. 요즘 영양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드시고 계신지 여쭤봤는데 진짜 많이들 보내주셔서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1: 네. 이경희님. 저는 영양제 안 먹고 있어요. 오. 간에 안 좋을 것 같아서 점점.
0: 아예 안 드시나 보다.
1: 이게 많이 드시면 간에 안 좋다는 얘기가 있긴 있죠.
0: 너무 많이 먹으면.
1: 네.
0: 8519님은 저는 아내가 백화점 건강제품 코너에서 근무하는 덕분에 원하든 원치 않든 종합 비타민과 건강제품 이것저것을 원 없이 먹고 있습니다.
1: 와, 좋네요.
0: 오, 좋으시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잘 나가는 것들을 이렇게 가져오실
1: 그러니까요.
0: 수 있으니까.
1: 우리 김명재님은요, 작년부터 오메가3, 비타민, 마그네슘 세 가지 먹고 있어요. 갱년기라서 석류도 챙겨 먹고요.
0: 잘 드시고 계시네요.
1: 여러 가지 많이 드시네요.
0: 네. 8579님, 60대인 저는 비타민 D와 칼슘을 함께 먹고 있어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요. 비타민 D는 진짜 아까 민호 아나운서도 얘기했지만
1: 네.
0: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부족해야 돼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식품을 통해서나 아니면 영양제 아니면 주사로 맞는 사람들도 있고.
1: 안 그럼 밖을 그냥 나가서 햇빛을 쬐시는
0: 햇빛을
1: 것도
0: 쬐는 것도
1: 추천드립니다.
0: 네, 맞습니다.
1: 박현진 님은요. 오, 진짜 많이

0: 유산균, 올리브유, 브로멜라인, 코큐텐, 오메가3, 밀크시슬, 메스티껌, 철분, 종합 비타민 먹습니다. 이렇게 많이 먹는지도 몰랐는데 많이 먹네요. 영양제만 먹고도 배가 불러야 정상이겠네요.
1: 우와, 진짜 많이 드신다.
0: 와, 이거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다 챙겨 드시지?
1: 그러니까요. 네. 와, 서정성님. 예전에는 영양제를 골고루 많이 먹었는데 지금 오메가3, 비타민 DC, 마그네슘 이렇게 네 가지만 먹고 있어요.
0: 다들 진짜 잘 드시네요.
1: 그러게요.
0: 7011님. 저는 종합 비타민만 먹다가 비타민 D 섭취 권유를 받아서 복용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오메가3를 비롯해서 이것저것 더 챙겨 먹고 싶은데 영양제도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해서 자제하고 있어요.
1: 비타민 D에 오메가3, 종합 비타민까지 드시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워낙 많이 먹다 보면 여기저기 이렇게 중복되는 것들이 좀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이보미님, 저는 면역 억제제 복용 중인데 엽산을 꼭 먹어야 해서 엽산 먹고 있어요. 그렇군요.
0: 염지은님은
1: 아직 젊나 봐요.
0: 아, 그런가요?
1: 고민 안 하고.
0: 좋은 거 한번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찾고 있습니다.
1: 네.
0: 오, 7504님은 흑마늘 진액 먹어요라고. 이런 거 좀 시도해보고 싶어요.
1: 네, 흑마늘 드시고 계시고. 5125님, 네. 영양제의 역할은 곧 면역력을 올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면역력에는 마늘이 좋습니다. 유황마늘을 쪽을 내고 껍질째 전자레인지에 2분 30초 돌린 뒤에 껍질을 벗겨서 9회 죽염과 같이 복용하세요. 면역 기능 강화짱 하셨는데 부지런해야겠는데 이렇게
0: 하려면? 그러니까요. 아, 이건 면역 무조건 강화돼야 억울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너무 그니까. 손이 많이 가서.
1: 와, 마늘을 잘라서 껍질째 전자레인지 돌리고 벗겨서 죽염과 같이.
0: 외워야겠어요. 예.
1: 대단하십니다. 1974님.
0: 네, 저는 지인이 보내준 다슬기 진액 한 달째 먹고 있어요. 간에 좋다고 보내줬는데 맛은 그닥 권유할 맛은 아니네요. 그래도 좋다니까 잘 챙겨 먹으려고요.
1: 다슬기 진액이 뭐지? 처음 들어봤어.
0: 다슬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끓이는 건가요?
1: 네. 끓여서.
0: 근데 말만 들어도 쓸 것 같아요. 진짜.
1: 저는 다슬기탕은 좋아하는데. 다슬기탕 좋아요?
0: 다슬기 그 수제비 이런 거.
1: 맞아. 맛있는데 네. 다슬기 진액은 안 먹어봤네요. 구예찬님, 제가 먹는 영양제요? 매일 밤 8시 5분에 제공되는. 오당제라는 영양제를 매일 먹고 있습니다. 우울함이 사라지고 행복해지는 것에 아주 특화된 영양제예요. 와, 박수. 와. 진짜 좋은 영양제 드시고 계신 우리 예찬님의 글을 소개해드렸고요. 저희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는 안동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김민호 아나운서와 요즘 우리는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키워드는 요즘 영양제인데 이렇게 영양제를 많이 먹고 영양제에 의존하는 게 불안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1: 네. 건강구독사회라는 책을 쓴 정재훈 약사의 분석인데요. 네. MBC 라디오에도 많이 출연하셔서 익숙하실 거예요.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네. 사람들이 수많은 영양제를 챙겨 먹으려면서 건강을 신경 쓰지만 많은 경우 영양제를 섭취하도록 하는 동력은 건강에 대한 불안감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추구하는 건강이라는 의미는 아, 나 건강해야지가 아니라 아, 나 건강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0: 아,
1: 역설적인 불안감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탓에 사람들은 영양제를 먹어도 안 먹어도 불안에 시달린다는 거죠. 특히 SNS 인플루언서들이 주도하는 이 공구시장, 공동구매시장 이러한 심리적 취약점을 파고든다고 합니다.
0: 네.
1: 건강해 보이는 누군가가 먹는 단 하나의 비결을 찾아내려는 태도도 경계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북극의 이누이트족의 혈관 건강 비결을 오직 오메가3 하나로 규정하거나 불가리아 장수마을의 비결을 유산균으로만 해석하는 것, 이런 것들은 복잡한 생태

0: 개를 단 하나의 성분으로 줄이려는 환원주의적 오류에 해당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1: 환원주의적 오류. 네. 그렇다면 건강하게 영양제 섭취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0: 먼저 천연 성분이다라고 써져 있거나 홍보를 하면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천연 허브를 강조한 영양제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대요.
1: 아, 진짜?
0: 미국의 영양사 제시카 클랜시 스트로는요. 일부 허브 성분은 신장 세포를 손상하거나 신장으로 가는 혈류에 영향을 주고 결정 형성을 촉진하거나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1: 네.
0: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특정 성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몸속에 쌓일 위험이 더 크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0: 그리고 아까 젠디가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 영양제 드시고 계신 분들
1: 네.
0: 중복 성분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1: 네.
0: 종합 비타민에 이미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이 들어 있을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1: 그렇죠.
0: 뒤에 보시면은 그 어떤 게 들어 있는지 다 써져 있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일 영양제를 또 추가로 복용하면 자신도 모르게 섭취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거든요.
1: 네.
0: 제품별 성분표 꼭 확인하셔서 같은 영양소 겹치지 않는지 살펴보는 거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영양제 섭취보다 병원을 찾아서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네.
0: 예를 들어 원인 모를 체중 감소, 급격한 식욕 저하, 흉통과 호흡 곤란, 실신, 뭐 심한 두근거림, 혈변이나 흑변, 피 섞인 구토, 한쪽 마비와 심한 어지럼증, 언어장애 이런 신경학적 증상이 있을 때는 영양제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1: 네.
0: 꼭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또 충분한 수면으로도 회복되지 않고 한 2주에서 4주 이상 지속되는 심한 피로가 있거나 우울하거나 무기력감이 있으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임신 및 수유 중이거나 기저질환자 또 처방약 복용 중이신 분들도 피로회복을 위한 영양제를 섭취하라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1: 네. 천연 성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0: 네.
1: 또 중복 성분 확인하시고 병원 찾아서 전문가 상담 받으신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약을 복용하시든 하는 게 좋겠네요.
0: 맞습니다.
1: 자 오늘은 요즘 영양제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0: 영양제를 너무 요즘 안 먹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1: 아까 말한 그 불안
0: 네. 갑자기 또 불안해가지고 또 뭘 먹어야 되나 생각이 들다가도 또 오늘 또 방송을 하니까
1: 그러니까.
0: 아 너무 과잉 섭취하면 안 되나?
1: 맞아.
0: 아 어렵네요 이거
1: 네.
0: 제 몸에 맞는 걸 빨리 찾아야겠어요.
1: 맞아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0: 네.
1: 필요한 게 딱 생각이 나지 않을까 나중에 병원도 그 건강검진 받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 거 하면 또 그런 것도 추천을 해주시는 거
0: 네.
1: 하더라고요. 자,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또 요즘 관심사 있으시면 저희 오당지 홈페이지 월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김민호 아나운서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0: 감사합니다.
1: 자, 여러분 날씨 관련해서 알려드릴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조금 전인 9시 20분에 충남 예산군 삽교천 주변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인근 주민분들께서는 홍수 및 기상상황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요. 하천 주변에 계신 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3230님이 신청해 주신 옥상달빛의 마음에 쓰는 편지.

옥상 달빛에 마음에 쓰는 편지 3230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김지우님이 최고의 영양제 5당제 맞네요. 매일 제 마음을 챙겨줍니다. 이혜원님도 아까 예찬님이 즐겨 드신다는 영양제 저도 복용하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다들 이렇게 따뜻한 글을 남겨주셔서 기분이 좋네요. 7326님은 오늘도 당신 편 너무 좋은데요? 내일도 방문하겠습니다. 영양제 줄이고 운동으로 해결해야겠어요.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식사도 하고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영양제도 당연히 잘 본인에게 맞는 거 챙겨 먹는 것도 좋지만 이 영양소를 음식에서 섭취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잘 식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운동도 열심히 해주시고. 4664님, 8월 마지막 날 갑자기 아기가 장염 때문에 입원해서 정신이 없었네요. 젠디 라디오 들으면서 아기 재웠어요. 아, 어떡해요. 아이가 갑자기 장염에 걸려가지고 입원까지 했어요.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우리 4663님. 장염이 아이가 걸리면 어른들이야, 뭐, 아프면 이제 병원 가면 되는데 아이들은 또 이렇게 잘 표현하지를 못하잖아. 어디가 아픈지. 그냥 증상을 보고 이제 부모님들이 판단을 하고 또 병원에 가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데. 어쨌든 얼른 기운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663님도 오늘 많이 놀라고 지치셨을 텐데 오늘 좀 편안하게 밤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요즘에 확실히 장염이 좀 많더라고요. 보면은 그 손도 잘 씻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익혀 먹는 거 음식 같은 거 잘 익혀 드시고 물도 깨끗하게 안전한 물을 마시는 게 좋다고 하죠. 특히 아이들 있는 가정에서는 이제 식기, 뭐 조리도구 이런 거 소독도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9510님, 젠디, 저 한 달 쉬고 다시 취업해서 첫 출근했습니다. 경력직이지만 다시 신입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장거리 출퇴근 피하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장거리 출퇴근입니다. 유유, 젠디는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이시던데 대단해요. 와, 우리 9510님 다시 이제 첫 출근하시는 거예요? 오, 한 달 쉬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오랜만에 회사에 간다는 게 또 새로운 회사에 간다는 게 기분이 어떤 기분이실까? 뭔가 걱정도 되고 그러면서 설레기도 하고 아까 우리 오프닝에서 새학기를 맞이하는 학생들 기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잖아요. 그런 비슷한 기분이 아니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직하시는 분들 이야기 나오면 항상 하는 말이 전학 가는 그런 기분일 것 같다 얘기하잖아요. 또 장거리 출퇴근까지. 아, 왔다 갔다 하시는 길 항상 안전하게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이에요. 9510님. 2002님. 내일 첫 출근합니다. 설렘 반 걱정 반입니다. 50 중반에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내 자신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오, 내일 첫 출근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네요. 2002님도. 그러니까 딱 그 기분이겠죠. 설렘 반 걱정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앞으로 나의 일상이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이런 기대도 되면서 그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2002님의 새로운 도전 저도 응원하고 있을게요. 벤자민 리님, 젠디 저도 오늘 쉬는 날이라서 집에서 사진 편집 작업하면서 듣고 있어요. 제가 있는 호주 멜버른은 이제 낮에는 18도까지 오르는 따뜻하고 꽃피는 봄이에요. 와 그렇구나. 호주는 이제 그러면 겨울에서 봄이 되는 거죠. 와 우리랑 이제 완전 계절이 반대니까. 호주에서 늘 듣고 계신 우리 벤자민 리님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7668님 오늘도 술빵 만들면서 오당제 들으며 야간 작업하고 있어요. 명절 주문이 많아서 늦게까지 작업하고 있어요. 아 이제 명절을 앞두고 바빠지시나 봐요. 우리 7668님도 건강 잘 챙기시면서 작업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내일 일기 받아볼게요. 내일은 9월의 첫날인데 아까 우리 호주에 계시는 벤자민님이 말씀해주셨지만 호주는 겨울에서 봄이 되잖아요. 우리는 뭔가 9월이 되면 진짜 가을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들죠. 그래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우리 220 고객님은 내일 첫 출근한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은 내일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 오당제 공유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892님이 신청해주신 강수지의 시간 속의 향기 들을 거고요. 이어서 이상우의 이젠 듣고 올게요.

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일 일기 만나볼게요. 3219님은 내일 저는 달걀 농장에 가서 직접 가서 달걀 두 판을 사올 거예요. 직접 가면 신선해서 좋습니다. 우와, 농장에서 직접 사오시는 거예요, 달걀? 오, 진짜 신선하겠네요. 두 판이면 한동안 든든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선한 달걀로 내일은 달걀찜도 해드시고, 뭐 달걀 후라이도 해드시고, 프라이도, 그리고 달걀로 할수 있는 다양한 요리들 드시면서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060님은 9월부터 남자 이용사 자격증에 도전해 보려고요. 수강 신청은 이미 끝났고 우리 집 가족들 머리는 제가 예쁘게 깎아줄 거예요. 참고로 우리 집은 남자가 많고 제가 유일하게 홍일점이랍니다. 오, 남자 이용사 자격증에 또 도전하시는 우리 4060님 너무 멋지십니다. 가족들이 진짜 이제 미용실 갈 필요가 없겠네요. 우리 4060님이 자격증 합격하시면 집에서 이렇게 해줄 사람이 있으니까 다들 좋아할 것 같은데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신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제가 다 설레는 것 같고, 처음에는 물론 서툴고 또 어려운 순간들도 있겠지만 실력이 하나씩 쌓이다 보면 실력이 되는 거니까 우리 4060님 멋지게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6403님은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헌혈 예약도 있습니다. 이번이 97번째 100회 헌혈이 목표입니다. 와, 진짜 멋지시죠? 우리 6403님. 97번째 헌혈이라니. 이제 내일 하시고 나면 3회 남은 거네요. 100회 헌혈까지. 진짜 한번 실천하기도 쉽지 않은 건데, 이렇게 오랜 시간 꾸준히 실천을 해오셨다는 게 너무 멋지시고요.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내일도 잘 다녀오시고요. 자, 현재 날씨 정보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충남 예산 홍성에 지금 호우 경보 내려져 있고요. 경기 평택 안성에는 호우 주의보, 충남 천안 아산 서천에도 호우 주의보 내려진 상황입니다. 특히 홍성군 홍보읍 인근에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어서 침수 우려가 있다고 해요. 인근에 계신 분은 최신 날씨 정보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대피할 곳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 날씨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8006님이 신청해주신 노래 뭔지 만나볼게요. 드디어 애들 방학 끝! 마지막까지 물놀이 갔다 왔어요. 내 자신한테 힘이 되어주고 싶어서 SES의 달리기 신청합니다. 오늘 방학 끝이라 다들 우리 기뻐하시는 부모님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SES의 달리기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수채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네팔 대홍수로 한때 피해 지역에 고립됐던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이 귀국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네팔 현장에서 구조된 9명이 오늘 오후 귀국했고 나머지 1명인 현장 소장은 수색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에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9명은 귀국 직후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집으로 돌아갔으며 이번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건강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5월 광주에서 귀가하던 이채원 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고 사회에 다시 복귀했을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면서 장윤기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장윤기는 최후 진술에서 한 가정에 지워지지 않는 큰 상처를 남겼다면서 평생 죄값을 가져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윤기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30일에 열립니다.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중국인 강사의 신상 정보가 공개됩니다. 경북경찰청은 오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국인 남성 강사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성의 신상정보는 내일부터 30일 동안 경북경찰청 누리집에 게시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이란 전쟁과 관련해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기억해 둘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0일 밤 방영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다른 국가들, 예를 들면 한국 같은 나라를 돕는데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들을 도

0: 없지만 그들이 우리를 도와야 할 상황이 왔을 때 참여하겠느냐고 묻자 모두들 아니요 괜찮습니다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한국의 경우 4만 명의 미군이 그곳에 있다면서 그래서 이란과 관련해 조금만 도와줄 수 없겠냐고 했더니 그들이 안 하는 편이 좋겠다고 답하더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3일 다시 문을 연 홈플러스가 재개장 이후 1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13일 재개장 이후 어제까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57%, 고객 수는 38%, 구매 회원 수는 255% 각각 늘어나면서 모두 1,164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중부지방의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남 서부 많은 곳 150mm 이상, 그 밖에 중부지방 많은 곳은 8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대전 23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32도로 전국이 25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까지 시간당 20에서 30mm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야간 취약 시간대에 내리는 폭우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상호였습니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무더위 속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무인생수 나눔 냉장고 이용해보셨나요? 폭염에 지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시원한 생수 한 병. 이런 게 바로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일 텐데요. 문제는 이 생수가 빨리 동날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일부 시민이 여러 병을 가져가거나 반복해서 이용하는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도입되고 있는 것이 QR코드나 전화 ARS 인증 방식입니다. 별도의 관리 인력 없이도 이용자가 인증을 거쳐야만 생수가 배출되는 방식인데요. 생명을 위협하는 극한 더위 대처하는 방식도 점점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메타의 청소년 보호 문제를 두고 제기됐던 소송이 25조 원 규모의 합의로 일단락됐습니다. 더 주목할 건 앞으로의 메타 서비스의 변화인데, 그동안 이용자들을 잡아두던 장치들을 스스로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분야는 요즘 AI 분야에서도 꽤 나타나고 있는데, 빅테크 기업들은 왜 자신들의 강력한 무기를 내려놓고 있는 걸까? 잠시 후에 테크노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새로 지은 집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죠. 그런데 요즘 미국에서는 이런 통념과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어진 주택보다 새 집을 살 때 오히려 더 좋은 조건을 제시받을 수 있다는데, 이런 역설적인 상황의 속사정 잠시 후 글로벌 리포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31일 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3: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램.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램.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타젠.
1: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네, 세상을 바꿀 과학기술을 알아보는 테크노미 시간.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2: 네, 이 시간에들 이제 박정우 교수님과 함께하다가 네. 박 교수님 오랜만에 휴가를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진행하는데 원고가 두툼합니다.
3: 언제나 네, 이 시간에 아. 제가 한 거 준비 반 절반도 못하고 가는 걸로 세상에 유명하죠.
2: 그러셨구나 싶어요. 네. 자, 오늘의 주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하는 메타가 미국 주 정부들이 이제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네. 중간에 합의를 본 것 같아요. 26조 원 정도 돈 내기로 하고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야, 액수도 크고 무슨 소송이 어떻게 진행된 건지 좀 그 얘기부터 좀 들어보죠.
3: 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메타 너네가 애들을 일부러 중독시켰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2023년 미국 41개 주랑 워싱턴 DC가 공동으로 해서 또 개별적으로도 메타에게 소송을 걸었고요. 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이 빠져나가기 어렵게 설계돼 있다. 13세 미만 아이들 개인정보도 불법으로 모았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난 8월 18일에는 이제 배심원 재판까지 시작이 됐는데 열흘도 안 돼서 메타가 먼저 합의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이 멈춘 거죠. 그러니까 26일에 캘리포니아 법원이 이 합의안을 승인했고 따로 합의한 텍사스까지 합치면 모두 48개 주, 뭐 컬럼비아 특별구, 미국령 세 곳까지가 대상입니다. 예. 아동 안전 문제로 메타가 낸 돈이 뭐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지금까지 가장 큰 금액, 말씀하신 대로 한 뭐 25조, 26조 원 돈이고요. 그런데 이제 돈은 냈는데 뭐 잘못을 인정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간에 이제 합의를 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청소년 중독의 범인이 메타다.
3: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법의 끝까지 가는 것 중간에 예. 그냥 어떻게 보면 합의금으로 이제 좀 해결을 한 뭐 이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25조면 와 이거 어지간한 나라 예산에 가까운 돈인 것 같기도 한데. 네. 이걸 한 번에 내야 되고 돈은 좀 있어요?
3: 그러니까 이게 좀 재미있는 게 말씀드리면 180억 달러 정도에서 확정 일단 된 건 127억 달러 정도고요. 나머지 53억 달러쯤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조건이냐면 이제 SNS가 꼭 메타에서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예. 틱톡이나 유튜브, 스냅챗 같은 데가 비슷하게 합의를 하면 그러니까 아까처럼 청소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 또 인정을 한다. 뭐 이런 예. 식으로 하면 그때 내겠다는 거고요. 비용을 또 10년에 나눠서 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사가 합의해야 내가 돈을 더 낸다가 이상하게 들릴 건데 따져보면 이제 이게 말이 될 게 청소년 규제를 만약에 메타만 받는다라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아이들이 틱톡으로 가면 그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메타만 이용자를 잃고 끝나기 때문에 업계가 다 같이 묶여야 손해가 아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메타한테 걸려있는 소송을 다 합치면 오히려 잠재적으로 이게 더 큰 돈이 될 수 있다라고 나오니까 지금 상황에서 불리한 판례가 쌓이기 전에 일단은 합의를 하고 나머지에 대한 뭐 승인이나 내용들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빅테크들도 우리도 이런 잘못했어라고 인정하면 그때 좀 더 돈 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돈만 내는 걸로 합의하는 게 아니라 돈도 내고 메타의 서비스의 일부도 청소년들의 무슨 중독을 막기 위해서 좀 바꾸고 두 가지를 하라는 건데 바꾸는 거는 남들도 바꿔야 우리가 하겠다. 우리만 바꿀 수는 없으니까.
3: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 나온 배상금 전체에서 예. 일부를 내는데 예. 그 일부에 대해서는

0: 우리가 잘못에 대해서 승인했다기보다는 지금 있는 상태에서 지금 나온 어떻게 보면 사람들하고의 일종의 합의를 하는 수준이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비용들이 더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빅테크들, 그러니까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틱톡이나 유튜브, 스냅챗 같은 데가 예. 너네도 비슷하게 합의를 하면 그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돈을 두 개로 나눴다는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 잘못 자체를 인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청소년을 위한 개선책은 내겠다 정도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메타에서 서비스에 대한 걸 바꿀 수 있는 것도 조금 냈는데 예를 들면 18세 미만은 하루 2시간만 쓸 수 있게 하겠다. 부모가 승인해야 풀리게 된다. 뭐 이런 네. 거라든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는 아예 접속이 안 되게 하는 것들. 영상 자동 재생도 꺼지게 하는 것들 이런 걸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중요한데 알고리즘 추천 대신에 내가 팔로우한 계정만 시간 순으로 보는 피드를 고를 수도 있게 한 겁니다.
1: 아.
0: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합의에 가깝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합의에서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이 돈보다는 이런 추천 알고리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에게 덜 노출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또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진짜 팔로워한 친구 것만 볼 수 있게.
0: 네네, 그렇죠.
1: 그러면 2시간 이전에 다 보고 끝낼 수도 있겠네요.
0: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더 많은 친구를 맺거나
1: 뭐 일부러 그럴 수도
0: 네,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1: 근데 이것도 다른 서비스들도 이렇게 해야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메타 얘기는?
0: 아, 일단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긴 해요. 그래서 이제
1: 다른 서비스들이 하든 말든 우리는 이렇게 할게.
0: 네,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청소년에 있어서의 보호 기능들을 업그레이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지금 메타가 이미 10대 계정에 어떠한 설정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청소년이 쓰던 기정 계정 보호에 보호 설정을 얹히는 방식이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차이는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느냐? 이번에 말했던 건 우리나라에 아직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정 부분랑 한 거라서요. 2시간 제한이나 심야 차단 같은 경우는 미국 안에서만 있는 의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래, 이게 이런 흐름이 AI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이런 흐름이라는 게 본인들의 어찌 보면 가장 강력한 기능이었을 텐데.
0: 네.
1: 뭐 그런 것도 좀 내려놓으라는 사회적 압박이 있는 것 같고.
0: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AI 서비스들에는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라고 할 때 실은 요 비슷한 타이밍에 8월 18일에 오픈 AI가 청소년용 챗 GPT라고 할 수 있는 챗 GPT for Kids라는 걸 내놨습니다. 이게 13세에서 17세용이고요. 그럼 이게 뭐가 다르냐? 한 두세 가지가 다릅니다. 일단은 가입할 때 13세에서 17세로 나이를 적었거나 혹은 오픈 AI가 계정을 쓰는 여러 시도를 보고 18세 미만이라고 추정을 하면
1: 예.
0: 청소년 환경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예를 들어서 자해나 폭력, 섭식장애, 성적인 얘기 같은 걸 막 게 되는 필터가 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AI가 아이에게 연애 감정 표현하는 거, 정서적 기대게 만드는 것, 또 AI가 감정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금지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항이 들어갔다는 게 실제로 그게 이미 이슈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많은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챗GPT랑 오래 대화하던 청소년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들도 소송이 좀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메타에게 쏟아지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보면서 오픈 AI가 상장 준비 하기 전에 미리 좀 사전에 예방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에서 지금 이런 수십 조원의 소송들이 있고 이런 리스크들이 있는데 그런 리스크를 털기 위해서 이번에 좀 먼저 선조치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야, 이게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인공지능이든 SNS든
0: 네.
1: 사람들이 뭐 소통하고 대화하고 정보를 찾고 하는데 쓰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좀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0: 네.
1: 그거를 그것조차도 이제 만들어서 파는 쪽에서 책임을 지든가 돈을 내라 그런 거네요, 그죠?
0: 네, 그렇죠.
1: 뭐 그럼 이것저것 고칠 게 꽤 많겠습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런 왜 맥락이 나올까라고 생각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자들이 어쨌든 계속 꾸준히 쓰게 하는 게 이슈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그 얘기 주신 것처럼 계속 차단이나 내용들이 있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아예 부모들이 이 청소년들에게 AI를 못 쓰게 하거나 아니면 SNS를 못 쓰게 하거나 법적으로 막는 것들이 계속 생기게 되면은 회사 입장에서 좋지 않을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안전장치를 사기를 친다라는 걸 보여주면서도 매출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림을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오히려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AI를 더 쓸 수도 있는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고 봐요.
1: 예.
0: 그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이 공부 모드라는 기능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0: 자, 이게 뭐냐면 챗GPT를 AI, 챗GPT나 뭐 이제 제미나이나 클로드를 사람들이 이제 청소년들에게 쓰게 할 때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AI한테 질문하면 바로 답을 해준다. 그러니까 애들이 뭔가 생각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교육계에서 이슈가 되니까 그렇다고 AI 회사들이 그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모든 AI 기능에 일종의 공부하기 기능이라는 게 생겼어요.
1: 그게 뭐예요?
0: 예를 들면 챗GPT는 입력창에 골뱅이하고 공부하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옵션 같은 게 뜨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질문을 하면 AI가 바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 이 기자님이 잘하시는 것처럼
1: 유도 질문을
0: 하거나 역질문을 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질문들을 계속 던져요.
1: 답을 바로 주지 않고.
0: 네, 뭐 예를 들면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부러 그 이제 공부하기를 켜놓고 얘한테 손에 잡히는 경제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보통 챗GPT는 검색하니까 몸이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뭐라고 그러냐면 답을 바로 안 주고 먼저 뭘 물어보냐면 그게 방송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세요? 손에 잡히는 경제라는 표현 자체의 뜻이 궁금한 거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프로그램이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제 수준을 물어보면서 그거 방송 갖고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럼 경제 수준이 얼마나 되십니까? 라고 저한테 또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뭐 초보다 이렇게 했더니 기본은 아세요? 뉴스는 아세요?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금리에 대한 걸 시작을 하니까 문제를 내는데 예를 들면 갑자기 그것도 문제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물가를 잡으려고 뭐 주식시장을 올리려고 세수를 올리려고 이런 데서 퀴즈를 풀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을 막는 게 아니라 아는 만큼 확인하고 모르는 자리에서 출발하게 하는 건데 청소년 계정에서는 이 기능이 알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가 답만 빼가려고 하면 거기에서 알아서 이 공부할 기능이 켜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인분들도 뭔가 새로운 공부를 하거나 AI랑 할 때 말씀드렸던 이 공부하기 기능 이게 이제 제미나이에도 있고 클로드에도 조금 다르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이런 걸 계속 만드는 게 결국엔 AI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거 교육에서도 쓸 수 있어라고 하는 것들이다. 뭐 이렇게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찾는 분들 입장에서는 귀찮겠네요. 뭐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은 언제 태어나신 분이야라고 하면 그분 생년월일을 묻는 건데.
0: 네.
1: 이순신 장군 공부를 한 5분간 해야 그 답을 준다는 거잖아요.
0: 뭐 그럴 수도 있죠.
1: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귀찮기도 귀찮고 공부시킨다는 명분을 그냥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질문에 따라서는 네. 뭐 두 번 세 번에 나눠서 가르쳐 주면 좋은 질문도 있지만 안 그런 질문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손에 잡히는 경제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고 싶은데 그거 알려면 경제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거는 야 그러나 또 학습의 명분은 또 줘야 되니까.
0: 맞아요. 그래서 학생들 대상으로는 이걸 이제 계속 기본으로 하려는 것 같고
1: 예.
0: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런 옵션으로 펴야 되는 이런 것들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허허.
0: 네.
1: 예.
0: 그리고 이게 실제로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실제 이게 우리가 AI를 쓸 때 이게 공부에 도움이 되냐에 대한 이제 궁금증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실제 튀르키예에서 고등학생 1,000명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수학을 시킨 실험이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한 그룹은 물어보면 바로 답을 주는 일반 챗GPT 같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힌트만 주는 튜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공부하기 기능 같은 거고 나머지는 교과서만 써가지고 작업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연습 문제를 딱 풀었을 때 처음에 챗봇 그룹, 그러니까 완전히 답만 딱딱 주는 데들이 점수가 꽤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AI를 빼고 다시 시험을 봤을 때 그때는 오히려 튜터형이나 이제 오히려 이제 말씀드렸던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한 사람들은 잘 인지를 했는데 AI가 바로 즉답 즉문을 했었던 사람들은 실제 AI를 걷어냈을 때는 제대로 답이 안 나오는 얘는 글쓰기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AI를 가지고 받아쓰기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공부하고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좀 교육엔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치도 좀 볼 수 있어요.
1: 형 튜터형이 아까 조금 전에 답 좀 알려달라면 그 답만 안 알려주고 자꾸 이것저것 물어서 귀찮게 하는
0: 네네 네. 그런 거
1: 그거였는데
0: 네.
1: 그걸로 공부하니까
0: 네, 좀 더 효율이 좋더라.
1: 이제 인공지능 네. 없이 자기 실력대로만 해보세요라고 하면 성적이 좋아지더라.
0: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인공지능 답만 주는 것들은 조금 이제 까먹더라. 뭐 이런 것들입니다.
1: 알겠습니다. 이런 모드는 우리나라에도 생겨요? 아니면 저 메타처럼 미국에만 한다는 건가요?
0: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 일부 기능이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말씀드렸던 이 챗GPT-14 같은 경우에는
1: 예.
0: 실제로 좀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에 있는 부분도 일부,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지금 2시간짜리는 아직 안 생겼는데 기존에도 조금 기능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국내나 글로벌적으로 이런 청소년 모드가 기능만으로 정말로 우리가 안심하고 AI를 쓸 수 있게 할 것이냐

0: 라고 할 때는 오히려 좀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챗GPT의 그 팀즈 기능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게 신분증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가입을 할 때 본인이 적은 나이나 계정 신호로 추정을 하는 거고요.
1: 예.
0: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실제로 보호를 할 때 여러 가지의 대화에서 좀 피해갈 수 있는 기능들이 좀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보호 기능은 자동으로 걸리지만 부모와 뭔가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좀 설정이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용 시간 정하고 공부 모드 설정하고 이런 것들에는 계정들을 또 이게 챗GPT 안에도 부모 계정하고 아이디 계정을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또 문제가 되고 또 한 가지는 해외에서 좀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런 위험 신호가 잡히면 한 시간 안에 부모에게 알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걸 테스트를 해봤을 때 경고가 바로 안 오거나 아예 안 오는 경우들도 있었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빅테크들이 이러한 그 뭐 청소년을 위한 기능을 만든다고 하는데 정말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 벌써 의문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이거 돈 되는 서비스 뭐 이딴 식으로 만들었겠냐. 괜히 그냥 아이들용으로 명분만 쌓는 거 아니냐는 불만이 좀 있는 모양이네요.
0: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비슷한 맥락이 정말로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게 빅테크 회사들 기능적인 거 말고 만약에 국가가 나서서 뭔가 이런 거 완전히 규제로 만들었을 때 그 규제가 제대로 지켜질 것이냐에 대한 것들도 좀 데이터가 있어요.
1: 또 몇몇 나라들은 아예 SNS 못 쓰게 국가가 법을 정했죠?
0: 네, 맞습니다. 이제 실제로 호주가 작년 12월에 16세 미만 SNS를 법으로 금지했는데
1: 예.
0: 뉴캐슬대 연구진이 청소년 400명을 추정을 해봤거든요. 근데 시행 뒤에도 85% 넘게 여전히 자기 계정으로 SNS를 쓴다는 거예요.
1: 어떻게 써요? 막았는데? 어떻게 네. 막은 거죠? 뚫렸나요?
0: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그 셧다운제 있었잖아요.
1: 예, 게임.
0: 네, 그때랑 좀 비슷한 건데 셧다운제가 생기니까 아이들이 회원 가입을 엄마 아빠 주민등록번호로 했었던 네, 그랬던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로 썼더니 우회 방법의 29%가 부모나 형제의 이름을 빌려서 계정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우회를 오히려 적었고 심지어 부모님 얼굴로 얼굴인식 통과한 경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우회로라고 하는 것들이 언제든 이제 피할 수 있다라는 거고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 아이들이 뭐 저도 좀 양심 고백하면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 주민등록번호 다 외우고 다녔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이게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법이나 기술로 막아질 거냐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가 함께 AI든 SNS든 같이 논의하고 내용을 하면서 실제로 할 거냐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차단 기능이나 이런 걸 부모가 잘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미국에서요. 부모들에게 어떠한 걸 했냐면 스마트폰에 자녀 보호 기능이라는 게 좀 일부 있거든요.
1: 예.
0: 근데 그 기능을 실제로 켜둔 집이 절반이 안 됐어요.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게 왜 안 쓰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찾기 어렵고 설정하기 어려워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아이를 지켜보기 위한 기능을 설정할 때 잘 몰라서 아이한테 도와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야 내가 이거 자녀 보호 기능 어딘지 잘 모르겠으니까 저를 지금 저희 아이한테 야 너가 와서 자녀 보호 기능 좀 켜줘 이랬다는 거예요.
1: 이건 제품을 만들 때 네. 기본적으로 자녀 보호 기능을 맞춰놓고 제품을 하고
0: 네.
1: 성인이 구입했으면 성인이 알아서 풀고 하면 되잖아요.
0: 아 그렇군요.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1: 이거를 네. 성인이 사서 자녀 보호 기능을 따로 하도록 만든 건
0: 네.
1: 그러니까 막았다는 얘기는 하고 싶고 실제로 또 뭐 업계에서는 또 죽는 소리 하고
0: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말씀해주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아이들은 자라가잖아요.
1: 네.
0: 그렇다면 그 기술과 방식들을 바꿀 수 없다면 결국에는 부모들이 지금은 더 잘 알아야 되는 게 참 안타깝지만 현실이다.
1: 기도 하고.
0: 네.
1: 이게 또 이 업체들 입장에서는 또 억울할 수도 있는 게 가끔 부엌 칼로 손도 다치고 사고도 나고 하지만 그거 부엌 칼 업체들이 이거 쓸 때는 날카로우니까 조심하세요. 라는 문구 정도만 해놓으면
0: 네.
1: 그다음부터는 사용자 책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0: 네.
1: 이거는 경고 문구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아이들이 못 쓰게 막고 아이들이 쓰면 니들 책임이야? 라고 이렇게 하면 이게 되게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힘든다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0: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부모들이 AI든 도구든에 대해서 절 이해를 하고 잘 확인해야 될 필요들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AI는 그럼 어떻게 쓰게 해야 됩니까?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0: 네.
1: 소장도 아. 집에 저 자녀들 있죠?
0: 네, 맞아요. 저희 아들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됐는데
1: 요령을 좀 짧지만 좀 설명을 해주시죠.
0: 네, 결국에 포인트는 아이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어떻게 풀게 해줄까에 대한 프로세스를 잘 만드는 게

0: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AI를 주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게 해요. 그다음에 그걸 녹음기로 녹음을 해놔요. 그다음에 그 녹음한 거를 글자로 바꿔서 제가 AI에게 듣습니다. 그럼 AI가 뭔가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그럼 결과를 계속적으로 필터링하면서 그걸 또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야 AI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너는 또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봐요. 그럼 실제로 그 내용을 보고 맥락을 본 다음에 아이가 또 뭔가 자기가 볼 때 말도 안 될 것 같은 중언부언 같은 얘기를 또 뭐 5분씩 10분씩 하거든요. 그럼 그걸 또 녹음을 해놓은 거를 다시 글자로 바꿔서 넣는 몇 번의 단계를 거치다 보면
1: 옆에서 사용하는 걸 도와준다는 얘기군요.
0: 네. 그렇죠. 그럼 아이가 실제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해서 저희 아이랑 꽤 그럴듯한 게임도 만들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처음에는 말로 그냥 말도 안 되는
1: 아,
0: 얘기를
1: 이런 게임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라는
0: 근데
1: 걸.
0: 이제 아이들이 상상이 풍부하니까 5분 10분 막 떠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게임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데 게임을 한번 만들니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보인 걸 보고 자기가 뭔가 구체적인 수정사항을 계속 얘기해요.
1: 몇 살이에요 아드님이?
0: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요.
1: 아 그게 되는구나 그 정도?
0: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몇 번 하니까 진짜 그렇게 나오니까 얘가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제가 해봤는데 야구도 룰을 잘 알아야 되듯이 게임을 만들려면 룰을 익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AI 시대는 그런 식의 좀 교육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계속 많이 해보게 됩니다.
1: 아빠가 김덕진 소장이니까 뭐 잘할 것 같기도 하고.
0: 아, 저도 저지만 저희 와이프도 또 실은 유아교육과 나와가지고 저희 둘이서 계속 티격태격하면서 저 AI에 대해서 좀 했는데 그거를 좀 그 내용으로 책을 좀 써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또 책도 이제 AI 시대 부모로 살아가기라고 좀 생각을
1: 해서 방송 시작 전에 살짝 봤더니 저 책이네 AI 시대 부모로 살아가기.
0: 네.
1: 요거는 저희 청취자분들 좀 선물 좀 주세요라고 했더니 김덕준 소장님이 5권 개인 돈으로 사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샵 8001번, 샵 800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는 부과됩니다. 싫으시면 스마트 라디오 미니 앱에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당첨되신 분은 방송 후에 IMBC 손에 잡히는 경제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네, 최신 지구촌 소식을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이혜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2: 야, 오늘 주제 재밌네요. 오늘은 미국에서는 왜 새 집이 헌 집보다 싸냐.
3: 네.
2: 헌 집, 중고집. 새 집이 싸고 오히려 오래된 헌 집이 비싸다는 건데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그러긴 했어요. 재건축 아파트가 비싸지. 그런 네. 것도 있고 물론 이제 신축도 비싸지만. 근데 어쨌든 같은 값이면 새 집이 좋을 텐데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일단 제목 네. 주제부터 좀 흥미를 끄네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3: 네, 요즘 미국에서는 신축 주택 건설사들이 집을 팔기 위해서 각종 할인이나 인센티브를 지금 쏟아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지어놓은 새 집 재고가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이제 6월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신축 주택 재고는 지금 속도로 팔면 9.3개월이 걸리는 규모입니다. 근데 반면에 7월에 기존 주택, 그러니까 헌집 재고는 4.6개월치에 불과한데요. 신축 쪽에 재고 부담이 두 배가량 큰 상태입니다. 특히 코로나 때 한번 건설사가 과잉 공급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는 이미 지어놓은 집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빨리 팔아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축 시장에서는 구매자의 협상력이 훨씬 세졌고요. 실제로 8월에 미국 주택 건설업체의 63%가 판매 인센티브를 제공했고 35%

0: 는 집값을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1: 그럼 이 집 사시면 뭐 사은품 드려요. 네. 뭐 그런 건가 봐요. 판매 인센티브라는
0: 뭐 게. 인테리어 같은 거 공짜로 해준다든지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1: 그러지 말고 집값 좀 더 많이 깎아주지라고 소비자는 그럴 거고.
0: 그렇습니다.
1: 업체 입장에서는 집을 값값 깎아주면 바로 현금 나가는 건데.
0: 네.
1: 뭐 하나 더 해드려야 하는 건 사실은 그건 뭐 원가 아주 비싼 건 아니니까요. 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겠죠?
0: 그런 입장도 있는데요. 예. 이게 건설사 입장에서는 집값 자체를 내리는 게, 크게 내리는 게 좀 부담스러운 상황도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단지에서 원래 5억 원에 분양했던 집을 갑자기 4억 5천에 판다고 해보면
1: 예.
0: 지난 봄에 5억 원을 원가를 다 주고 산 주민들로부터의 반발이 일단 1차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1: 예.
0: 그리고 그 4억 5천이라는 가격이 공식적인 거래 기록으로 남게 되는데 그러면 다음 집을 팔 때 간평사가 주변에 비슷한 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이게 또 비교 대상으로 삼아질 수가 있다
1: 예.
0: 보니까
1: 예.
0: 이 한 채를 싸게 판 게 단지 전체의 집값을 끌어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 처럼 뭐 집을 살 때 들어가는 마감 비용을 대신 내주기도 하고
1: 네.
0: 가전제품을 무료로 넣어주거나 뭐 인테리어 업그레이드 비용을 받지 않는 식으로 진행이 되기도 하는데 가장 강력한 카드는 모기지 금리를 이렇게 대폭 낮춰주는 게 지금 조금 강력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집값은 그대로인데 실제 예. 구매자가 부담하는 돈만 줄어들기 때문에 이걸 숨겨진 할인 이렇게도 부릅니다.
1: 아 그렇군요. 근데 금리를 낮춰주기도 합니까 이걸?
0: 네네 그렇습니다.
1: 금리를 은행이 조절해주는 거 아니에요?
0: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처음에 주담대를 얼마나 어떤 금리에 빌리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게 고정금리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인데요.
1: 예.
0: 이제 예를 들어서 뭐 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억 5천을 30년 동안 빌린다고 하면 이게 금리가 6.5%일 때랑 5.5%일 때 한 달에 원리금이 257달러가 차이가 나고요.
1: 예.
0: 1년이면 3,000달러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집값을 단순히 몇천 달러 깎아주는 것보다 모기지 금리를 낮춰주는 게 구매자 입장에서는 훨씬 매력적일 수 있고요.
1: 예.
0: 이걸 이제 어떻게 깎아주냐면 레이트 바이 다운이라고 하는데 금리를 사주는 거예요. 건설사가 금융회사에 돈을 미리 지급을 해서 구매자가 더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1: 아 뒤로 몰래 먼저 돈을 주고
0: 그렇습니다.
1: 오늘부터 오시는 손님은 이자 싸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자 대납 사실상 해드렸으니까.
0: 그렇습니다.
1: 그러면서
0: 네.
1: 분양가는 그 대신 건들지 마세요.
0: 그렇습니다.
1: 이렇게.
0: 네.
1: 예, 예.
0: 이걸 영구적으로 해주기도 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거 는 2-1 바이다운이라고 합니다.
1: 예. 이게
0: 예를 들어 주담대 금리가 6.5%면 첫 해에는 2%포인트만 깎아주고
1: 예.
0: 두 번째에는 1%포인트 깎아준 다음에 3년째에는 다시 원래 금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1: 아하 그렇게.
0: 네.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값을 건드리지 않고도 구매자의 초기 부담을 상당히 낮춰주게 되는 겁니다.
1: 야, 다양한 방법이 있네요.
0: 그렇습니다.
1: 그러면 새로 집 지어서 이제 파는 건설사들이 이런 식으로 다양한 할인을 들어가면 기존 살던 집 내놓는 집주인들도 싸게 내놓거나 뭐 좀 해줘야 팔릴 네. 것 같은데 그런 기존 집주인들은 뭐 해줄 수 있는 게 그냥 집값 좀 싸게 해주는 거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0: 네. 근데 그마저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는 좀 기존 주택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1: 예.
0: 오히려 이제 7월 기준으로 보면 매매 가격 중위값이 이제 전년 대비 2% 올랐고요. 이제 주택은 팔 수가 있는데 또 다른 주택을 사기가 어려워지면서 이 매물 자체를 내놓는 일이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 아, 매물이 적으니까.
0: 네. 그래서 여기에 작용한 게 미국 특유의 금리 고정 효과인데요.
1: 왜 미국에서 그런 얘기 들리더군요.
0: 네.
1: 지금 뭐 집을 팔 수는 있는데 똑같은 집을 다시 살려면 큰일 나. 그래서 이 집 못 팔아.
0: 그렇습니다.
1: 뭐, 근데 왜 그래요? 왜?
0: 이게 코로나 때 특히 이게 연 3% 정도 되는 이제 고정금리 주담대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1: 싼 이자로?
0: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하려면 6.5%로 모기지를 다시 일으켜야 되다 보니까 이거를 금리 고정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하면 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저금리 대출이 끝나고 근데 내가 굳이 지금 6%대 대출을 다시 받아야 될 이유를 못 찾기 때문에 기존 주택도 안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1: 그래서?
0: 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금리를 누리고 있냐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전체 모기지의 62%가 연 4% 미만 금리에 지금 묶여 있다고
1: 그렇다
0: 합니다.
1: 그렇다 보니 이사 가고 싶어 죽겠는데
0: 네.
1: 이사를 못 가고.
0: 그렇습니다.
1: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집 월세 놓고 나도 저기 가서 또 딴 집 월세 살고. 하는 수밖에는 없겠네요. 굳이 이사를 가야 된다면.
0: 그렇습니다.
1: 이게 이자율이 최근에 급변하다 보니까 이런 비효율이 생기는 거네요.
0: 그렇습니다. 뭐 통근 거리도 있고 사실은 주거 근접이 굉장히 효율성에 기여를 할 수가 있는데.

0: 또 이렇게 지금 주택 순환이 잘 안 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최근 연구에서 특히 주목하는 게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옮기는 다운사이징이 막히고 있다는 점에 지금 특별히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0: 이제 보통 자녀가 독립한 고령층처럼 더는 큰 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보통 집을 팔고 관리하기 편한 작은 집으로 옮기는 추세가 강했었는데요.
1: 예.
0: 이제 지금은 이 낮은 모기지 금리를 포기할 수가 없다 보니까 계속 큰 집에 머무 오르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미 경제 연구소에서는 사라진 다운사이저라고 표현을 오래 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이 연구진의 연구에 따르면 금리 상승으로 이 로깅 효과가 발생하면 주담대를 받은 사람들의 이동은 이 효과가 없을 때보다 25% 줄어든다고 합니다. 더 의외인 건 집값인데요. 이제 집을 팔려는 사람뿐만 아니라 새로 사려는 사람도 줄이잖아요. 근데 이제 작은 집으로 옮기려던 사람들이 큰 집에 살면서 이제 더 많은 주거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주택 수요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 로깅 효과가 없었을 때와 비교를 하면 집값은 4.3%, 임대료는 1.5% 더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종합을 마지막으로 해보면
1: 예.
0: 지금 미국 주택시장에서 새 집 재고는 쌓이고 있는데 이렇게 헌집은 매물이 부족한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금리까지 맞물리면서 주택 이동이 막히고 이제 또 이런 미스매치를 더 풀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이거는 다시 금리가 예전 같은 코로나 금리가 돼야 한번 풀리는 건데.
0: 그렇습니다.
1: 야, 그런 저금리가 또 다시 올까요? 당분간?
0: 그러게 말입니다.
1: 야, 이 미국은 고민거리겠네요, 이거.
0: 네.
1: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죠. 다음은 일본 이야기인데 AI 시대가 되면서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상도 달라지고 있다. 이거는 뭐 당연히 알고 있었던 건데 일본에서는 특정 동아리 활동했던 분들이 아주 인기다.
0: 그렇습니다.
1: 그런가 봐요. 기업들이 보기에.
0: 네.
1: 뭐예요?
0: 바로 대학 운동부입니다. 이제 일본 기업들이 요즘 대학에서 축구, 야구, 테니스 같은 운동부 활동을 되게 본격적으로 한 학생들을 신입사원으로 적극적으로 뽑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제 단순히 운동부 출신을 우대한다 이 정도를 넘어서 아예 운동부 학생들만 올 수 있는 채용 설명회도 따로 열고 있습니다.
1: 예.
0: 최근에 일본의 커리어 플랫폼 업체 같은 경우에는 명문대 운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 합동 설명회를 열었는데
1: 예.
0: 여기는 이제 뭐 게이오대, 뭐 와세다대, 도쿄대 같은 어떤 명문 유수의 학교 들에서 운동부 학생들이 참석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1: 왜 여기 뭐 경호원 뽑아요? 왜?
0: 그러게요.
1: 운동부 학생들만 네. 특히 선호하는 이유가
0: 네.
1: 뭐가 있을까요? 체력이 좋다는 건 있을 수 있는데
0: 네.
1: 뭐 회사 일이 그렇게
0: 네.
1: 체력 소모가 큰 일도 아닐 거고 종전에는 그냥 보통 네. 학생 뽑았으니까 왜 갑자기 운동부 출신을 이렇게 선호하기 시작했대요?
0: 뭔가 그런 운동 잘하는 직원 자체를 원한다기보다는 예전에도 근데 영업직에서는 그런 운동부 학생들을 조금 선호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1: 네.
0: 말씀해 주신 이유처럼 체력도 좋고 이렇게 뭔가 어떤 상명하복의 체제에 좀 더 적응을 잘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그랬지만
1: 예.
0: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영업직뿐만 아니라 IT까지도 이런 분위기가 지금 퍼지고 있는 건데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끝까지 해본 경험을 중시한다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대학 축구부에서 4년 을 보낸 학생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반복적으로 훈련했다면 이 학생은 끈기가 있을 거고 뭐 경기에서 지거나 주전 경쟁에서 밀렸는데도 다시 훈련했다면 이 사람은 실패를 견디고 다시 일어나는 회복 탄력성을 경험해 본 거잖아요. 그리고 또 축구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잘한다고 이길 수 있는 운동도 아니어서
1: 동료와 호흡도 맞춰야 되죠.
0: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독과 코치의 지시를 또 받아야 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협업이나 대인관계도 경험하게 되는 이게 스포츠 같은 경우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 이런 운성을
1: 그런 것도
0: 그렇습니다.
1: 스포츠 운동이 같이 하다 보면 그게 미니 인생 경험이고 미니 사회생활이니까
0: 그렇습니다.
1: 그거 미리 경험했던 친구들이 좋더라.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느냐를 추적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취업정보 업체에서 이 학생들의 자소서를 분석해 보니까요.
1: 예.
0: 운동부 출신 학생들이 유독 끈기 있다, 지속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대요. 이제 일반 학생들은 그런 표현보다도 뭐 주도성, 리더십, 효율성 이렇게 뭔가 나 혼자 일을 잘하는 분야의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다면 그런 조직 안에서의 언어를 더 많이 쓰는 거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1: 궁금한 건 그래요. 듣고 나니까 이제 운동부 학생들이 그런 장점이 있네라고 또 알게 됐는데 기업들이야 뭐 진작 알고 있었던 걸 텐데
0: 네.
1: 왜 옛날에는 그렇게 운동부 어디 있어 이렇게는 안 하다가
0: 네.
1: 요즘에 특히 그렇게 운동부 출신들을

0: 더 선호하는 걸까요? 이유가 추정이 되는 게 있어요?
1: 네, 이게 아까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AI가 대신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0: 예.
1: 인간의 어떤 그런 간단한 능력보다는 이런 조직에 적응하는 능력을 더 보기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자료를 찾고 정보 정리하고 보고서 쓰고 이런 거는 원래는 신입사원의 중요한 경쟁력이었는데 이걸 AI가 대신 할 수 있잖아요.
0: 예전에 운동부 출신들은 자료 정리나 이런 건 잘 못해서 아, 이 친구는 장점도 있는데 단점도 있네. 그래서 이제 뭐 했었는데
1: 네.
0: 운동부의 단점을 AI가 보완하다
1: 네.
0: 보니까 아, 이제 운동부가 최고네 이렇게.
1: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업무를 AI를 통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데 아직 AI가 쉽게 대신하기 어려운 게 이제 사람 만나서 설득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이랑 협업하고 뭐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고 또 계획대로 되지 않고 실패해도 다른 방법을 찾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기업이 사람에게 기대하는 능력의 무게중심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0: 제 추측이지만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운동부 학생이나 운동부 아닌 학생이나 뭐 끈기, 실패를 견디는 회복 탄력성 이런 거 비슷했는데
1: 네.
0: 요즘 학생들은 운동부 아니면 다들 이상해져가지고 뭐 조금만 말하면 막 혼자 막 구석에 가서 울고 있고 야 큰일 났다 이거 운동부 뽑아야 된다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경험에서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모르겠습니다.
1: 네.
0: 근데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그래서 운동부 그래요? 아니면 아직은 몇몇 네. 기업들의 트렌드예요?
1: 네. 저도 몇몇 기업의 트렌드고 되게 재미있는 작은 뉴스인 줄 알았는데 이런 작은 유행 같은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 취업 정보 업체에 따르면 올해 졸업 예정자를 채용한 기업 중에 이제 한 10%가 이 운동부 경험을 채용 조건으로 아예 내걸었습니다. 이게
0: 예.
1: 5년 전이랑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고요.
0: 운동부 선호 우선.
1: 네. 그렇습니다.
0: 아니면 운동부여야 한다.
1: 네. 조건 있는 채용 예, 예. 조건. 그래서 직종을 보면 영업직과 종합직이 각각 40%씩 차지를 했고
0: 예.
1: 예전에는 이런 영업직이 가장 많이 있었는데 눈에 띄는 건 이렇게 업종이 넓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컨설팅 회사나 IT 기업까지 운동부 출신 채용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0: 예.
1: 그러니까 예전에는 체력 좋고 조직 생활 잘하니까 영업직에 잘 맞겠다.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평가의 범위가 이렇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0: 또 일본 기업이 여전히 아직도 그러니까 으쌰으쌰 내지는 조직 상명하복 화이팅 그런 문화로 돌아가는 여전히 문화가 있다. 자
1: 네.
0: 끝나고 회식이야 그러면 전원 참석이고 여전히 그러니까 이제 운동부 성향을 특히 더 선호한다고 볼 수도 있겠고 다양한 상상을 하게 하네요.
1: 그렇습니다. 네.
0: 근데 운동부 학생들만 따로 모으는 채용 설명회를 한다고 했는데.
1: 네.
0: 꼭 그렇게 해야 운동부 출신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냥 모이세요라고 한 후에 운동부도 네. 모여있으면 합격!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1: 예, 운동부 학생들이 이제 일반 학생들이랑 조금 그 채용의 시기가 다르게 돌아가기 때문인데요. 이제 보통 제대로 선수 생활을 하려면 훈련과 대회에 상당한 시간을 씁니다. 이제
0: 예.
1: 일반 학생들은 인턴에 참여하거나 이 과정에서 수십 군데 회사의 채용 절차를 거치는데 이 사람들이랑 조금 그런 시차가 있다 보니까 운동부 학생들은 그래서 비교적 일찍 지원할 기업을 되게 조금만 몇 군데만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공채 시즌에 기업 입장에 그냥 공고만 올려놓으면 원하는 학생을 이렇게 데리고 오기가 쉽지 않아서
0: 다른 기업들이 먼저 채가니까
1: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적극적으로 운동부 학생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고요. 뭐 이런 졸업 예정자를 일부러 우와. 더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인재풀을 발견했다가 아니라 이 인재를 선점하기 위해서 채용 경쟁도 벌이고 있습니다.
0: 운동부 뭐 안 하고 지나 대학생을 보낸 학생들은 어떡합니까? 그러면 뭐 저는 운동부는 아니었지만
1: 네.
0: 뭐 거의 운동부나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해야 돼요? 어떻게 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1: 그래서 고민이 될 것 같은데
0: 예.
1: 그래서 이제 운동부 경험이 없다면 그럼 이들이 왜 운동부 경험을 보는지를 먼저 분석하면 된다. 이렇게 기사에서는 조금 추천을 해줬는데요.
0: 예.
1: 이제 어떤 활동을 했느냐 자체보다 이 활동이 어떻게 자기를 발전시켰느냐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조금 쉬운 말은 쉽지만 이제 이런 운동선수의 취업만을 연구한 20년 넘게 연구한 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운동부 학생에게 가장 효과적인 질문은 대학 시절에 어떻게 실력이 늘었는가를 물어보는 거래요. 그래서 실제로 성장한 학생은 뭐 어떤 목표가 있었고 뭘 시도했고 어떤 방법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연구실에서 몇 년 동안 한 해에

0: 문구를 끌고 간 학생도 있을 수가 있고 학생단체에서 사람들이랑 부딪히면서 프로젝트를 끝낸 학생도 있을 수 있고 예. 또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한 학생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답을 해야 되는 건 뭐를 알고 있는지가 중요한 시대가 끝났다는 게 이게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는가, 내가 어떻게 실력을 늘렸는가 이 과정을 묻게 됐다는 게 조금 유의미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1: 실패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0: 네.
1: 요즘 학생들은 실패를 거의 경험 안 하고 올라오네. 큰일이네. 그런 또 고민이 반영된 네. 면접 포커스인지도 모르겠네요. 자, 호주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호주에도 뭐 배달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은 다 집에서 시켜 먹고 배달이 편해지고 그러니까.
0: 그렇습니다.
1: 이 배달 노동자를 어떤 신분으로 볼 거냐. 그냥 네. 회사 직원이랑 똑같이 보기든 애매하고 그렇다고 자영업자예요라고 방치하기도 그렇고
0: 네.
1: 모든 나라가 다 고민인데요.
0: 그렇습니다.
1: 호주는 요거를 어떤 대안을 좀 만들기 시작했나 봅니다.
0: 네.
1: 제3의 신분.
0: 네, 제3의 예. 신분인데요.
1: 예.
0: 이제 호주가 우버이츠나 도어대시 같은 배달 플랫폼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어요. 근데 이제 노동자에게 자영업자처럼 일할 수 있는 자유는 유지를 하되 최저 보수, 보험 같은 최소한의 보호를 이제 직장인처럼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1: 예.
0: 이제 지금까지 깃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회사 직원이 아니라 독립 계약자로 분류가 됐는데요. 이제 플랫폼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직원이 아니라 본인이 원할 때 앱을 켜고 건별로 일을 받아서 수행하는 개인 사업자가 되는 구조인 겁니다.
1: 예.
0: 장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태계가 유지가 된 것 같아요. 음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으니까요.
1: 음흠.
0: 그 대신에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나 뭐 유급휴가, 산재 보상 같은 일반적인 노동법의 보호에서는 상당 부분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1: 예.
0: 호주가 이 둘 사이에 새로운 중간지대를 만든 겁니다.
1: 어떻게 만들었대요, 그걸?
0: 네, 가장 예. 큰 변화는 보수인데요.
1: 예.
0: 이제 호주 당국이 승인한 새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배달 노동자는 시간당 최소 31.30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4만 원을 받게 됩니다.
1: 시간당 4만 원이라고요?
0: 그렇습니다.
1: 아, 배달 근로자 최저임금이?
0: 네, 그렇습니다.
1: 호주의 일반 노동자 최저임금은 이것보다는 낮아요?
0: 그렇습니다. 오. 일반 법정 최저임금은 우리 돈으로 2만 6천 원이에요.
1: 야, 그래도 높네요.
0: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18% 높게 책정이 된 건데요.
1: 예.
0: 이제 이렇게 배달 노동자는 일반 직원과 다르게 업무에 필요한 차량이나 자전거, 휴대전화, 뭐 통신비 이런 걸 다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일반적 직원에게 적용되는 여러 복지나 보호에서도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비용과 불이익을 감안했을 때 이 액수가 맞다 이렇게 책정하게 된 겁니다.
1: 최저임금을 따로 정했다, 이 업종만.
0: 네.
1: 그리고요.
0: 근데 이제 배달 노동자는 계속 주문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도 크잖아요.
1: 그렇죠. 콜 뜰 때까지.
0: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조금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앱을 켜놓은 시간 내내 1시간당 4만 원씩 준 건 아니고요. 이제 아. 실제 업무 수행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이 배달원분이 4시간 동안 앱을 켜놨다고 해보면
1: 예.
0: 주문을 기다린 시간이 1시간이고 뭐 주문을 수락한 뒤에 음식점으로 이동하고 또 고객에게 다시 전달하고 이 시간이 3시간이면
1: 실제 땀 흘린 시간만.
0: 그렇습니다. 네, 이동한 시간만 들어가게 되는
1: 거예요. 땀 안 흘린 시간은 공짜 노동이고.
0: 그렇습니다.
1: 아~
0: 대기 시간은 돈을 받지 않습니다.
1: 야, 이거 그러면 이게 네. 시간당 4만 원이 아닌 셈이네요.
0: 그렇습니다.
1: 하루 종일 콜만 기다리고 있다가 공치면.
0: 네. 네.
1: 아무 돈도 못 받는 거는 마찬가지다.
0: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배달이 많다 보니까 아마 예. 한 5분 기다렸다가 또 한 10분 배달하고 이런 정도의 비율이 되는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일반 회사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이랑은 또 조금 다른 구조입니다.
1: 그리고 회사 근로자들은 이른바 산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회사가 업종마다 좀 다릅니다만 이게 매일 다치는 일은 잘 안 벌어지기도 하지만 배달 근로자들은 오히려 더 이런 위험은 있을 것 같은데
0: 네.
1: 회사원이 아니고 소속이 아니면 이런 산재보험 체계에서는 빠져 있을 거고 이것도 고민거리였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이번 제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보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험이었는데요. 이제 배달 노동자는 도로나 골목에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1: 예.
0: 지금까지는 독립계약자였기 때문에 이 산재보험 체계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제 새 기준에 따라서 플랫폼 기업은 배달 노동자에게 개인 상해 보험에 대해 합리적인 최소 수준의 보장을 제공하게 됐습니다. 있습니다.
1: 그럼 무슨 말이에요? 회사가 보험 들어줘야 된다?
0: 네, 그렇습니다. 근데 모든 보험을 회사가 부담하는 건 아니고 예. 예를 들어서 배달에 사용하는 차량의 제3자 배상 책임 보험 같은 것은 기존처럼 라이더가 유지를 해야 되기는 합니다.
1: 자동차 보험은 스스로 가입하고 오토바이 그렇습니다. 보험이나 예. 네,
0: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일하다 다쳐도 본인이 기본적으로는 책임을 졌어야 됐는데

0: 이유만으로 이런 위험을 개인에게 맡겨도 되느냐 이런 논쟁이 계속 있었습니다.
1: 근데 이거 이 이제 근로자들을 직간접적으로 고용하는 이른바 배달 플랫폼 업체들은 네. 좀 부담스럽기도 할 거예요. 물론 이 근로자 이분들도 다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뭐 4대 보험 다 해드리고 퇴직금도 드리고 함부로 뭐 해고도 안 하고 해라라고 하면 근로자들은 좋겠으나
0: 네.
1: 그러면 궁극적으로 또 배달비가 올라가고 그럼 사람들이 배달 안 시켜 먹고 그럼 식당도 힘들어지고
0: 네.
1: 뭐 고민거리가 있을 텐데
0: 네.
1: 우버 뭐 도어대시 이렇게 그 배달 플랫폼 운영하는 회사들은 좀 불만이 있어요?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0: 부담이 맞습니다. 근데 예. 최악의 수는 면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버이츠나 도어대시 입장에서는 예. 최저보수 그리고 보험비용을 부담해야 되니까 당연히 비용은 늘어나는데요. 더 최악의, 더 부담스러웠던 시나리오는 원래 따로 있었습니다. 이게 배달 노동자를 아예 정식 직원으로 분류했다는 이 수를 면했다라는 그 안도가 더 지금 큰 분위기라고 합니다.
1: 예.
0: 이제 직원이 되면 최저임금만 되는 게 아니라 뭐 유급휴가, 연금, 근무시간, 해고 규정 이런 광범위한 노동법 규제가 따라오는데
1: 예.
0: 이제 호주 이번의 방식에 따르면 계속 독립계약자로 남는 대신에
1: 자영업자 취급은 그대로 하는데
0: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플랫폼 입장에서도 기존 기업 사업 모델의 핵심인 근무 유연성도 지금 유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들도 이번 제도가 노동자 보호 그리고 유연한 노동 방식이 함께 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1: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그 이른바 배달 근로자들 자영업자냐 아니면 근로자냐 자영업자로 보기에는 너무 자유로운 것 같지는 않고
0: 네.
1: 콜 들어오면 하고 해야 되니까 또 네. 근로자로 보기에는 콜 끄고 하루 종일 놀러 가도 되는데 이게 무슨 근로자야? 라고 또 볼 수도 있으니
0: 네.
1: 이 중간 어디가 어디쯤인데
0: 그렇습니다.
1: 호주에서 이런 정도로 우리는 합의 봤어요 하는 게 다른 나라에도 참고가 될 수도 있겠네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신에서는 이 제도를 두고 좀 세계 선도적이다 이렇게 조금 칭찬을 하는 외신이 되게 많았습니다.
1: 예.
0: 이제 근로자냐 자영업자냐 기존의 양자택일에서 벗어났다는 게 되게 큰 변화라고 받아들인 거고요.
1: 음흠.
0: 이제 기존에는 정식 직원이 되면 노동법 보호는 강하지만 근무 방식의 유연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업계의 반대가 있었는데 이제 반대로 긴 노동자로 남으면 자유롭게 일할 수 있지만 보호가 약해졌다는 문제도 조금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반발을 샀었습니다.
1: 예.
0: 이제 그 사이에 중간지대를 찾았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세 번째 모델을 만들게 된 겁니다.
1: 그렇군요.
0: 네,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고민이 커질 수 있는데 이렇게 긴 노동의 유연성을 얼마나 살리면서 또 어느 수준까지 근로자처럼 보호할 것인가 이게 새로운 노동정책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1: 보호는 또 보호들은 해야 되고
0: 네.
1: 그러나 또 너무 보호하면 배달할 때 잘 안 하실 거 아니겠어요? 세워라, 내워라. 아니,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으니까. 여기도 건당 얼마예요? 이렇게 정한 게 아니라 시간당 얼마니까.
0: 네.
1: 그럼 이거는 시간당 빨리빨리 움직이시는 분도 있고,
0: 아.
1: 뭐, 세워라. 하고서 가시는 분도 있는데,
0: 네.
1: 이런 두 근로자를 어떻게 차별적으로 일을 분담시키느냐도 또 플랫폼 업체들의 고민이겠네요. 그죠?
0: 네. 그렇습니다.
1: 자,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이혜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0: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경건주택개관주 032-832-1141 알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4: 예, 박정원의 손을 잡힌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수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 뉴스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 8시 45분과 9시 10분 각각 충남 홍성 동부와 예산에 호우경보를 발효했고 8시 50분을 기해 충남 천안과 아산, 9시를 기해 경기 평택과 안성에 호우주의보를 내렸습니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mm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mm,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히말라야 산사태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네팔 접경 중국 측 지역에 오늘부터 사흘간 또다시 비가 예보되면서 산사태로 하천이 막혀 생긴 호수인 언세코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기상국 일기예보 담당자는 관영 중국중앙TV에 출연해 티베트 자치구 르카처시 지릉현에 사흘간 비가 올 것이라면서 비의 양은 적고 누적 강수량은 10에서 35mm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중앙TV는 지질재해 잠재 위험 지점 60여 곳을 발견했다면서 초기 판단 결과 이 가운데 8곳은 고위험 상태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네팔 대홍수로 한때 피해 지역에 고립됐던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이 귀국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네팔 현장에서 구조된 9명이 오늘 오후 귀국했고 나머지 1명인 현장 소장은 수색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에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9명은 귀국 직후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집으로 돌아갔으며 이번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건강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수드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이 미국 내에 분쟁을 연구하려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현지 시간 31일 키르기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만나 안타깝게도 미국 내에는 전쟁이 지속되는 데서 자신들의 이익을 찾고 갈등을 연구하려는 세력들이 존재한다면서 현재 직면한 문제들의 해결책은 오직 대화와 협력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또 이란과 인도는 제재의 영향을 무력화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 협력 수준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허베이선 장자코우시에서 일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해 재배한 배추가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중 한국대성원을 통해 포름알데히드 배추가 국내에 반입되지 않은 사실을 오늘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중부지방의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남 서부 많은 곳 150mm 이상, 그 밖에 중부지방 많은 곳은 8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대전 23도 등

0: 전국이 20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32도로 전국이 25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나타내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까지 시간당 20에서 30mm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야간 취약 시간대에 내리는 폭우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성호였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별로 하는 일 없이 한 곳에서 오래 묵으며 날을 보내는 걸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우리말 묵색이다입니다. 그는 고향에서 묵색이며 지낸다처럼 쓰이죠. 동사 묵색이다가 담고 있는 또 다른 뜻도 알아두면 좋은데요. 마음의 고충이나 흥분 따위를 애써 참으며 넘겨버리다 라는 뜻으로 슬픔을 묵색인다. 그때 그 수모를 묵색일 수만은 없다 처럼 쓸 수 있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기네스 팔트로가 주연한 영화 슬라이딩 도어스에서는 주인공이 겪는 두 개의 타임라인을 보여줍니다. 그때 이런 선택을 하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 속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펼쳐놓은 거죠. 그런데 선택의 갈림길에 놓인 순간으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는 생각은 감독만 한 건 아니었는데요. 이 영화에 사용된 그룹 아쿠아의 노래 역시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당신에게 하지 못한 말을 하고 밤새 머물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노래는 영화와 너무 잘 어울렸고요. 덕분에 유로댄스 그룹이었던 아쿠아의 이미지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줬죠.

0: 8월 31일 월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아쿠아 턴백 타임이었습니다. 김수정님 신청곡이었어요. 8월 마지막 날의 마지막 한 시간이네요. 어떻게 시간을 좀 되돌리고 싶다 이런 생각 드셨나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올 여름은 별로 그렇게 되돌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가을로 좀 갔으면 좋겠어서 8월이 끝났지만 뭐 그렇게 아쉽지는 않은 걸로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저는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던 8월 너무 후회 없이 즐겁게 잘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앞으로 나가려고요. 자, 골든디스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9월에도 더 풍성한 음악들 많이 전해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참여가 항상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사용과 신청곡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1번이에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 미니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보내주시면 골든디스크 앞으로 잘 도착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외의 시간에도 참여를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로 들어와 주세요.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마련되어 있습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0: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1: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로 가지?

피곤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원곡보다 리메이크가 더 유명한 노래 두 곡의 원곡을 들어봤습니다. 웨이트니 휴스턴 버전으로 유명한 돌리 파튼의 I Will Always Love You, 그리고 아델의 버전으로 유명한 밥 딜런의 Make You Feel My Love였는데요. 밥 딜런 Make You Feel My Love는 구예찬님 신청곡이었고요. 돌리 파튼 I Will Always Love You는 조주연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주연님이 돌리 파튼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좋은 곳에서 편히 쉬시길 하시면서 이 곡을 골라주셨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월 25일에 8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죠. 돌리 파튼. 컨트리 음악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를 했었던 정말 멋진 가수였는데 저도 같이 명복을 빌겠습니다. 황희영님, 골든디스크 들으면서 그림 작업하시는 작가님이시죠? 전시 끝나고 바로 연이어 작업 중이라 신청곡을 늘 못 고르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가제보의 I like Chopin 조용히 남겨봅니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러면 그림 그리고 계시겠네요. 작업에 약간 속도를 붙여줄 수 있는 음악 들으면 좋겠는데요. 가제보 I like Chopin, 이어서 2412님이 신청해 주신 펫샵 보이즈의 West End Girls까지 함께 이어듣겠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1: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에서는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데요. 오늘은 1970년생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데비 깁슨 이야기를 해볼게요. 데비 깁슨은 16살이었던 1987년에 등장해서 Only in my dreams라는 노래로 데뷔를 했었어요. 이 노래는 당시에 빌보드에서 4위를 했었고요. 같은 1집 앨범에서 Foolish Beat이 1위를 하면서 화려한 신인의 등장을 알렸었죠. 그리고 89년에 나온 2집에서는 Lost in Your Eyes 또 Electric Youth로 계속해서 히트를 하면서 동시대 가수였던 티파니와 또 라이벌 구도도 잡아가면서 화제에 올랐었는데요. 90년대를 넘어가면서 이제 그 인기가 좀 시들해진 것 같긴 했는데 데비 깁슨 2021년까지 10장의 정규 앨범을 발표하면서 계속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앨범의 마지막 싱글이었던 노래가 레전더리라는 곡이거든요. 이 노래의 리믹스 버전으로 작년까지 또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10대의 가수 생활을 시작해서 이제는 50대가 된 데비 깁슨의 현재를 또 이 노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리믹스 버전 말고 네 원곡으로 데비 깁슨의 레전더리를 가장 최근 싱글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데비 깁슨 했으니까요. 내일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는 티파니 다뤄볼까요? 자, 일단 데비 깁슨의 데뷔곡 Only in My Dreams 그리고

2021년에 발표한 앨범에서 가장 최근 싱글이었던 Legendary 함께 하셨습니다. 확실히 이 두 곡 사이에서 세월의 깊이가 좀 느껴지기는 하네요. 그 데비 깁슨이 한때 또 티파니하고 같이 투어를 다니고 막 그랬었다고 하던데 내일은 티파니 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혁주님, 여름 감기는 멍멍이도 안 걸린다고 하던데 제가 그 감기가 걸렸습니다. 기침이 엄청 나오고 약간 졸린데 뭔가 그냥 골든디스크 안 듣고 자면 골디에서 나오는 제가 모르는 좋은 노래를 놓칠 것 같아서 그거 놓치기 싫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노래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신청곡 하나 남길게요. 나자렛의 Love Hurts 틀어주세요. 이 신청곡 나올 쯤이면 감기 다 나았겠죠? 하셨는데요. 이 사연을 일주일 전에 보내주셨어요. 제가 일주일 뒤에 소개해드린 이유, 이 신청곡 나올 쯤이면 감기 다 나았겠죠? 이게 진짜 현실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일주일을 좀 기다렸거든요. 아니, 요즘 감기가 웬만하면 일주일은 그냥 가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게 뭐 언제 걸리든 상관없이 짧으면 일주일, 길면 2주일, 그렇게까지 좀 독하게 가는 것 같던데 혁수님 지금은 어떠신지 좀 모르겠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다 나아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정말 몸 안 좋으실 때는 라디오가 뭐가 중요해요? 몸이 더 중요하죠. 예, 일찍 주무세요. 그 골든디스크 안 듣고 자면 모르는 좋은 노래도 놓칠 것 같아서 그거 놓치기 싫어서 라디오 들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요즘 선곡표도 다 잘 되어 있고요. 다음날 그냥 선곡표 보고 찾아 들으셔도 괜찮고 뭐 음악이 잘리긴 합니다만 다시 듣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힘들 때는 예, 몸을 먼저 1순위로 챙겨주시는 걸로. 그리고 뭐 골든디스크 우리 하루 만나고 헤어질 거 아닌데 앞으로도 계속 만날 거니까 그냥 뭐 그날 시간 되고 여유 되고 건강 될 때 그럴 때 만나면 되죠. 많이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기 다 나으셨길 바라면서 나자렛의 Love Hurt 이 노래에 이어서 4384님이 듣고 싶다고 하신 스모키의 What Can I Do까지 같이 이어드릴게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지금 들으신 노래는 로이 오비슨, In Dreams였습니다. 자, 이렇게 8월이 다 끝났어요. 8월 31일 월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골든디스크, 8월과 함께 저도 인사드려야겠는데요. 8월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인연이라든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건 아니죠. 자, 9월에는 더 높이 오르길 바라면서 오늘 마지막 곡 2426님이 신청해 주신 안드라데이의 Rise Up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내일 9월 1일에도 어김없이 밤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드라데이 Rise Up과 함께 인사드려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무라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무라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가요 나인틴나인틴아. 여기는 가요 나인틴나인틴아.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대파제 홍수로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 9명이 일했던 발전소 터널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입국적 등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현지 당국과 우리 신속대응팀은 육로와 항공 등 전방위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 2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내린 전북에서 70대와 60대 남성 2명이 실종되는 등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도 충남 서해안에 최대 60mm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늦은 오후까지 많은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1: 지난 주말 단행된 6개 부처 개각에 대해 민주당이 통합과 정책 추진에 초점을 맞춘 인사라며 추석 전 청문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좌파연합 개각이라며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2: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의 사인에 대해 시신의 부패가 심해 알 수 없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부모 경장을 오늘 검찰로 넘기고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9월 1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1: 네팔 대홍수로 연락이 끊긴 한국인 9명을 찾기 위해 수색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기대했던 소식은 없습니다.
2: 수력발전소 터널 내부뿐 아니라 헬기를 통한 항공수색, 육로 접근까지 진행됐지만 안타깝게도 소득은 없었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3: 네팔 현지 구조대가 수력발전소 터널 상부에 구멍을 뚫고 내부에 진입합니다. 머리전등과 손전등을 이용해 내부를 살피고 소리를 지르며 생존자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구조당국은 6곳의 수력발전소 터널에 최소 930여 명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터널들은 대부분 진흙과 바위 등 잔해물로 막혀 있어 진입과 수색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 9명이 근무했던 발전소 터널에서는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발전소의 터널에서도 시신 두 구가 수습됐습니다. 다만 희생자들의 구체적인 신원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확보된 자료에 따르면 38개국 출신의 외국인 약 590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파우델 제트리 네팔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3: 한국인 노동자를 찾기 위한 지상 작전도 점차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측이 확보한 헬기 두 대가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수색 비행에 잇따라 나선 겁니다.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과 댐 주변을 비행하며 육안 확인과 동영상 촬영을 실시했습니다. 육로팀도 사고 발생 지점 인근인 둔채까지 접근하는 데 성공해 현장에서 드론까지 띄웠습니다. 다만 기대했던 한국인 실종자들의 흔적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신속대응팀 관계자는 네팔 당국에 한국 구호대 파견을 다시 한번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5: 어려움이 있으면 장애물을 극복해서라도 어떤 거기 현장까지는 가서 정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이번 대홍수로 인한 전체 사망자는 1,000명에 육박했고 실종자도 4,500명에 근접했습니다. 사고 현지에는 많은 비가 수시로 내리고 있어 2차 대홍수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1: 한국인 9명이 머물던 숙소와 사무동은 홍수에 휩쓸려 흔적조차 찾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우리 정부 신속대응팀이 육로 수색에 나섰지만 아직 진전은 없습니다. 전재용 기자입니다.
6: 희뿌연 먼지가 상류에서 쏟아지는가 싶더니 불과 몇 초 지나지 않아 거대한 물줄기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들이닥칩니다. 영상을 촬영하던 사람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황급히 몸을 피합니다. 거센 물줄기는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고 시야를 가릴 만큼 거대한 물보라가 현장을 뒤덮습니다. 직원 숙소와 사무실이 있는 협곡을 향해 물이 들이닥치는 상황을 촬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0: 현장에서 고립됐다 구조된 현장 소장은 물이 몰려들 때 시야조차 확보하기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1: 사방이 물보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라 건너편의 캠프 쪽 사무동 쪽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0: 물살이 덮친 현장은 트리슐리강을 사이에 두고 발전 설비가 있는 파워하우스와 사무실 숙소 등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당시 파워하우스에 고립됐던 한국인 전원은 구조됐지만 더 낮은 지대의 숙소와 사무실은 한국인 8명과 함께 물에 쓸려 내려갔습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2: 200mm 넘는 비가 온 전북에선 홍수 경보와 함께 주민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정읍에선 논에 나갔던 70대가 실종되는 등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이주연 기자입니다.
3: 하천에 놓인 다리 기둥 옆으로 시뻘건 흙탕물이 거칠게 흘러갑니다. 흙탕물 위로는 경보라는 글자만 보입니다. 수위가 급격히 오르며 하천 인근 마을엔 홍수경보와 함께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4: 밤에 잠을 못 자죠. 자꾸 밖에를 내다봐. 비가 싸게 오나 작게 오나 그거 몰라. 자꾸 문 열어서 보고.
3: 고창엔 시간당 58mm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하천이 불어나면서 인근 건물 지하엔 물이 들어찼습니다.
5: 물이 강물이 다 안 빠지니까 아침에 비가 많이 오니까 역주가 돼서 지금 들어와서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여기가. 매년 그래 매년.
3: 정읍의 한 주택가는 마을 도로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대문 틈으론 거센 물살이 솟구치고 앞마당은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6: 놀랬죠. 무서웠지. 대문에서 물 타고 들어오니까. 순식간에 물이 저 밖에 큰 도로였지 물이 일로 다 들어오니까.
3: 정읍에선 논을 살피러 간 70대 남성이 실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농수로에서 실종자의 신발을 발견하고 80여 명을 투입해 수중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 고창 부안면에서도 60대 남성이 실종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익산에도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7: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우리 가게 앞에 이미 무릎까지 찼고 제가 또 쓸릴까 봐 접근을 못하겠더라고요.
3: 200mm가 넘는 비가 내린 가운데 전북 소방본부에 접수된 풍수해 신고는 120건을 넘었습니다. MBC 뉴스 이주연입니다.
2: 충청과 전북 지역에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다행히 호우특보는 해제됐지만 전국 곳곳에 비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김흥준 기자입니다.
8: 전남 광주 영광에서만 어제 하루 동안 약 340mm, 충남 홍성에도 20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충청과 호남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던 비는 밤 사이에도 계속됐습니다. 한때 충남 예산과 홍성 일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충남 천안과 아산, 경기 평택, 안성 등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현재는 빗줄기가 잦아들면서 전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전국 하천 수위도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6.7m까지 올라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충남 예산 구만교 수위는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9: 소강 상태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계속 서해상에서부터 비구름대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8: 오늘도 전국 곳곳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 중엔 서울과 인천, 충청권 등에, 경기 동부와 강원도는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저녁에는 전남권과 대구, 경북, 경남권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인천과 경기 남서부, 충청 북부에서 최대 60mm, 서울과 강원, 충청권은 5에서 40mm입니다. 남부지방은 전북과 전남, 영남권 곳곳에 5에서 40mm, 제주도에는 최대 30mm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어진 이번 호우로 2명이 실종되고 500여 건의 안전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상청은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흥준입니다.
1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공격한 이란을 향해 강도 높은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폭스뉴스 트레이 잉스트 기자는 현지 시간 31일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란을 강력히 타격할 것이고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강력하게 효과를 내고 있다는 주장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미사일 무기고의 90%를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하마드 레자 낙디 혁명 수비대 총사령관 고문은 현지 시간 31일 레바논의 친헤즈볼라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낙디 고문은 이어 우리의 미사일 무기고는 새로운 미사일들로 계속 채워지고 있으며 생산량이 사용량을 압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중국인 강사의 신상 정보가 공개됩니다. 경북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중국인 남성 강사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성의 신상정보는 오늘부터 30일 동안 경북경찰청 누리집에 게시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이란 전쟁과 관련해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기억해 둘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0일 밤 방영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다른 국가들, 예를 들면 한국 같은 나라를 돕는데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들을 돕지만 그들이 우리를 도와야 할 상황이 왔을 때 참여하겠느냐고 묻자 모두들 아니요 괜찮습니다 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경우 4만 명의 미군이 그곳에 있다면서 그래서 이란과 관련해 조금만 도와줄 수 없겠냐고 했더니 그들이 안 하는 편이 좋겠다고 답하더라고 주장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양국 협력을 논의했다고 러시아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31일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가 열린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시 주석과 회동하며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은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중국이 필요로 할 경우 양국 간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연구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일본 엔화가 다시 약세로 돌아선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와 일본 은행이 엔화 강세로 이어질 뭔가를 할 것으로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현지 시간 31일 미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일본 정부와 함께 달러엔 환율시장에 개입한 것의 효과를 묻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신호를 보내는 것뿐이고 시장이 가지지 않은 정보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엔화가 다시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일본 중앙은행이 다음 달 금리 인상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은 곳에 따라 오전에 경기 동부와 강원도는 늦은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과 인천, 경기 10에서 60mm, 강원도는 10에서 50, 충남 서해안은 최대 100mm 이상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최고 1.5m,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1m까지 일겠습니다.
1: 개항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개항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3: MBC.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0: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에베레스트 등반객들이 내뿜는 열기가 빙하를 추가로 녹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네팔 전문가가 포함된 국제연구팀이 에베레스트 등반 시즌 동안 베이스 캠프에서 배출되는 열을 계산해봤더니 빙하와 눈을 약 2,500톤이나 녹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버려지는 쓰레기와 인분으로 인해 빙하가 더 빠르게 녹는다고 합니다.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는 5,300m 위에 빙하 위에 차려져 있는데요. 텐트 몇 개 있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작은 관광촌의 모습인데 등반 시즌이 되면 수천 명의 등반객이 모이고 또 카페와 고속 인터넷, 대형 TV, 온수 샤워 시설, 난방이 가능한 텐트까지 있다고 하죠. 연구진은 이 베이스 캠프를 빙하 위가 아닌 안정된 집안으로 빨리 옮겨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9월 1일 화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할게요. 기온 살펴볼까요? 서울 23도, 부산 26도, 대구 23도고요. 대전 23도, 광주 26도, 강릉 23도, 제주 26도입니다. 오늘도 내륙 곳곳에 많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충남 서해안과 경북 일부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의 비는 오늘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기 동부와 강원도에는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남부지방 곳곳에도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 전해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1: 보험을 들어야지.
3: 수확량 줄어도?
1: 보장.
3: 가격이 내려도?
1: 아이, 그럼.
3: 보험이 든든하구만.
4: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5: 공갑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램.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램.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0: 9월 1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밀폐된 방에 누울 수 있는 매트가 있는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소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수원에서 내부가 잘 보이지 않고 누울 수 있는 매트와 베개가 설치된 룸카페를 운영했습니다. A씨는 업소에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업소라는 표시를 붙이지 않고 14세에서 17세 청소년 8명을 출입시켜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로

판결이 엇갈렸지만 대법원은 해당 룸카페를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금지업소로 판단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인기 드라마와 영화를 무단으로 요약 편집해 유튜브 채널에 올려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양산경찰서는 어제 유튜브 채널 운영업체 대표 등 8명과 법인 한 곳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2019년부터 드라마와 영화를 10분에서 15분 분량으로 압축해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모두 37억 4,500만 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튜브 채널이 저작권 신고로 인해 차단되면 대체 채널에 재업로드를 하였으며 2023년부터는 법인까지 설립해 조직을 갖추고 대범하게 범행을 이어갔는데요. 경찰은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으며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흉기로 찌르고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나 청주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2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쓰러진 채 발견됐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는데요. CCTV로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을 포착해 아파트 문을 강제 개방했더니 이 60대 남성 역시 흉기에 찔려 숨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살고 있던 아버지와 아들로 경찰은 두 사람이 다투다가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한 뒤 집으로 돌아가 자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사건 당시 외출해 있던 다른 가족들을 상대로 평소의 관계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0: 오늘 알고 넘어가야 할 경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경제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로 두 달 연속 인상했습니다. 이렇게 연속으로 금리를 올린 배경을 뭐라고 봐야 될까요?
1: 그렇습니다. 이제 기준금리가 3%시대입니다. 7월에 이어서 8월까지 두 달 연속 올렸는데요. 이로써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는 0.75%포인트로 줄었습니다.
0: 네.
1: 기준금리가 이제 두 달 연속 오른 건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0: 네.
1: 역대 세 번밖에 없습니다. 당초 이제 채권 전문가 10명 가운데 8명이 동결을 전망했습니다.
0: 네.
1: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 금통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인상을 주장을 했고요.
0: 예.
1: 한 명만 소수 의견이었습니다. 이례적으로 연속 인상에 대해서 신현성 총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인플레이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0: 네.
1: 그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더 확산되거나 뒤늦게 대응해서 큰 비용을 치르는 것보다 지금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0: 네.
1: 물론 물가 이외에도 지금 수도권 주택 가격이 들썩이고 있고 2천조 원을 돌파한 이 가계 부채도 지금 신경이 쓰이는 대목입니다.
0: 네.
1: 실제로 지금 물가 상승률은 1년 가까이 한은의 목표치 2%로 웃돌고 있고요. 수도권 집값은 두 자릿수, 또 가계 부채도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0: 네.
1: 한국은행은 특히 올해 경제 성장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에 2.6%에서 3.3%까지 한꺼번에 0.7%포인트 대폭 올렸는데요.
0: 네.
1: 이게 아마 이제 금리 인상을 감내할 정도로 경제 체력이 좀 단단해졌다. 여력이 있다라는 판단인데요. 신 총재 표현처럼 가래로 막기 전에 호미로 막겠다라는 취지인데 이제 중요한 건 이 금리 인상의 효과가
0: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겠다.
1: 가래로 막을 네네. 걸 가래로 막기 호미로 막겠다라는 건데 실제로 이제 물가 금리 인상 두 달 연속이 올렸기 때문에
0: 네.
1: 집값 가계부채 안정으로 이어질지 여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0: 네. 근데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시사를 했던데 최종 금리가 어디까지 도달할까요?
1: 맞습니다. 향후 6개월 후 기준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가 공개가 됐는데요. 금통위원이 7명인데 1인당 3개씩 점을 찍었습니다. 무기명이었고요.
0: 네.
1: 총 21개 점을 찍었는데 절반 가까이 10개가 현재보다

0: 3.25%포인트 높은 3.25%에 몰려 있었습니다.
1: 네.
0: 3.5% 두 번 인상에도 6개가 찍혀 있었고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라는 데는 5개에 불과했습니다.
1: 네.
0: 석 달 전과 비교하게 되면 점도표 상단, 전망 상단이 0.25%포인트 높아진 겁니다.
1: 예.
0: 산술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금통위원 대다수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라는 얘기인데요. 신청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현 수준에서 한 차례 더 올리는 정도의 완만한 인상 경로를 예상하고 있다.
1: 네.
0: 앞으로 남은 기간 물가, 성장률, 환율, 금융 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 네. 근데 어쨌든 기준금리 3% 시대가 열렸습니다. 대출자들 이자 부담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건가요?
0: 통상 한국은행은 이제 금리가 0.25% 한 단계만 올라도 주택담보대출, 대출자 연간 이자 부담이 약 29만 6천 원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금리가 지금 7월, 8월 0.5%포인트 올랐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연간 부담이 평균 59만 2천 원까지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건 평균적인 수치이고
1: 네.
0: 대출 규모가 크다면 실제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0: 예를 든다면 주택담보대출 3억 원을 기존에는 4% 금리가 가능했어요.
1: 네.
0: 4% 대출 금리로 30년간 만기로 빌렸다면
1: 네.
0: 월 상환 원리금은 143만 원에 그치지만
1: 네.
0: 같은 조건인데 지금 금리가 최고 금리 8% 향이 뛰고 있거든요.
1: 예.
0: 8%로 뛰면 매달 갚아야 될 원리금 약 77만 원 불어나서
1: 예.
0: 220만 원까지 치솟게 됩니다.
1: 앞자리가 아예 바뀌네요.
0: 맞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스러운 건 지금 최근에 이제 신규 주택담보대출 받으시는 분들
1: 네.
0: 변동금리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당장 금리가 좀 낮기 때문인데요.
1: 네.
0: 지난달 변동금리 신규 대출자 가운데 비중이 68%.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가 변동금리인데
1: 네.
0: 이게 2014년 이후 약 12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1: 그렇군요.
0: 빚 내서 주식 투자하셨 분들
1: 네.
0: 또 부동산 투자하셨던 분들 또 소득에 비해 대출이 많거나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취약
1: 네.
0: 차주들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비를 좀 해야 돼.
1: 그 중요한 말씀인데 지금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높은 또 이 은행 가산금리까지 또 더해지면서 대출자들 부담이 꽤 되는 상황이거든요.
0: 맞습니다. 문제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는데요. 기준금리는 3%인데 은행의 평균 가산금리는 3.266%.
1: 예.
0: 기준금리 뛰고 있다면 가산금리는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의 가산금리가 평균 3.266%인데요. 실제로 이제 신규 주담대 고정금리 상단은 최고 7%를 넘어서 8%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1: 네.
0: 변동금리도 7%대 진입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1: 예.
0: 이렇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유,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관리 차원에서 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가산금리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1: 네.
0: 우대금리는 줄이는 방식으로 이중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1: 은행들이 또 추가로 올리고 있는 거네요.
0: 맞습니다. 대출 여력이 없으니까 수요 줄이기 위해서
1: 네.
0: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더 큰 문제는 지금 금리 상승이 아직 채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 네.
0: 내년 1분기까지 기준금리 3.25 내지 3.5%까지 오를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가산금리, 시장금리, 또 실금리 동시에 오르는 삼중고가 이어질 경우 영끌족들,
1: 네.
0: 취약차주들 이자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또 최근에 케빈 워시 미국 연준 의장이 매파적 발언을 했는데 미국도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매파 분석을 드러냈는데요.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첫 잭슨홀 연설에서 오는 9월 금리 인상,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워시 의장은 물가가 연준의 목표치인 2%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할 일을 하겠다. 추가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데
1: 네.
0: 실제로 연준이 선호하고 있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는 7월에 3.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하다라는 판단인데요. 이 발언 직후 바로 페드워치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페드워치 2를 보게 되면
1: 예.
0: 9월에 FOMC에서 금리 인상할 확률 전날 35% 안팎에서 하루 만에 50%까지 20%

0: 포인트 넘게 뛰었습니다.
1: 네.
0: 지금은 다시 더 높아져서 66%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9월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얘기인데요.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9월 이제 15일, 16일 FOMC 전까지 미국에서 발표하는 두 가지 중요한 경제 지표가 있습니다. 하나가 고용 지표,
1: 네.
0: 하나가 CPI 물가 지표. 이 두 가지 지표에 따라서 아마 이제 9월 이제 인상 쪽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달 FOMC 회의에서도 연준위원 12명 가운데
1: 네.
0: 3명이 예, 금리 인상 소수 의견을 낸 만큼 8월의 고용 지표,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악화되게 나온다면 9월 인상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는데 문제는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백악관과 연준의 이제 갈등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1: 네.
0: 뉴욕타임즈는 워시의장이 금리를 올리면 트럼프 행정부와 부딪히게 되고
1: 예.
0: 동결하면 물가 대응 의지를 의심받기 때문에
1: 예.
0: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 있는 상당히 지금 뭐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1: 네, 워시의장의 고민이 아주 깊겠군요. 어쨌든 이 케빈 워시 연준의장의 매파적 발언 때문에 어제 우리 국내 증시가 장 초반에 급락을 했었다가 결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전약 후강 흐름이었죠?
0: 맞습니다. 장 초반 이제 워시 연준의장의 매파적 발언이 이제 이어지면서 코스피가 한때 3%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6,500선 아래까지 밀렸는데요.
1: 네.
0: 근데 오후대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0: 석 달 동안 꾸준히 매입을 해야 되는데요.
1: 네.
0: 이게 어제 이제 매수 주체를 보면 외국인도 팔았고요.
1: 네.
0: 기관도 팔았습니다. 개인도 모두 순매도 했는데
1: 네.
0: 누가 샀느냐. 이 자사주 매입에 예, 매입을 한 이 기타 법인. 기타 법인이 1조 5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1: 예.
0: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장 초반 3-4% 넘게 떨어졌던 삼전닉스 결국 1% 넘게 모두 반등에 성공을 해서 어제 코스피는 0.46% 올라서 6,820선에서 마감을 했는데
1: 네.
0: 외환시장도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워시 발언 여파로 장중한테 1,380원 넘어서기도 했지만 한국은행의 연속 금리 인상 또 수출 기업들의 달러 환전 물량이 유입이 되면서 결국 종가는 1,368.6원으로 마감을 하고 있는데요.
1: 네.
0: 1,360원대로 떨어진 건 지난해 7월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1: 네. 아, 근데 이 국내 증시가 뭐 이달 이제 9월에는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긴 한데 상승세를 이어갈 수가 있을까요?
0: 그렇습니다. 증권가에선 9월 증시는 조정 이후 반등을 시도하겠지만 상승 탄력은 다소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1: 네.
0: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에 이제 급격한 조정을 거치면서 주가 부담이 상당히 좀 낮아졌습니다. 특히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9월 코스피 전망 상단을 8,000선, 8,100선까지 열어두고 있는데요.
1: 네.
0: 다만 상승 과정이 순탄할 거냐, 순탄치만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네.
0: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남아 있죠. 11월 중간 선거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가 되고 있고 미국 증시에서는 연중 최악의 수익률이 9월입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 9월 특히 이제 지수 전체를 따라서 이제 추격하기보다는 실적이
1: 네.
0: 뒷받침되는 종목별 선별적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 예.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일본에다가 반도체 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근데 생산 기지가 많은데 일본을 선택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0: 맞습니다. 지금 크게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전력과 용수.
1: 네.
0: 두 번째가 이미 일본에는 반도체 생태계가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TSMC가 구마모토에 마이크론은 히로시마에 생산시설을 두고 있죠. 또 일본 정부의 파격적인 보조금도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1: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2: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3: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시간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네, 이재명 대통령이 중폭의 개각을 단행했죠.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금 한창 좀 화제가 되기도 하고 또 논란도 되고 있는데 장관이 되어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해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 네, 저희가 어제도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네. 용 후보자가 어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라는 뜻을 공개적으로 공식화했습니다.
3: 네.
4: 현행법상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겸직 가능합니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퇴를 하면 다음 순번이 의원직을 그대로 승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장관으로 입각을 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는 게 관례였고요.
3: 네.
4: 반면에 이제 지역구 의원들은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의원직을 겸직하는 경우가 많았죠.
3: 네.
4: 용 후보자는 이런 비판을 알고 있다라면서도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 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라고도 했는데요.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사퇴를 하더라도 기본소득당의 다음 순번 후보자가 승계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3: 네.
4: 왜냐하면 지난 총선 때 야권의 비례연합이 위성정당을 통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3: 위성정당들의 연합이었죠.
4: 맞습니다. 그 위성정당들도 개별적으로 각자의 몫이 정해져 있었고 네. 기본소속당도 기본소속당 개별로 참여한 게 아니라 새진보연합을 따로 만들어서 들어간 거였기 때문에요.
3: 네.
4: 의원직을 내려놓게 되면 그래서 다음 차순이 민주당 소속 후보가 승계를 하게 되고 기본소득당은 원외정당이 되게 됩니다.
3: 네.
4: 또 비례대표로만 본인이 두 번이나 이미 국회에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그래서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당의 이미 입장을 밝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기 총선 불출마는 아니고요.
3: 그러니까
4: 지역구 출마 가능성은 열어두되 이전처럼 또 비례대표로 출마해서 당선되지는 않겠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3: 네. 근데 특히 용 후보자의 배우자도 기본소득당 소속이라는데 이거 관련해서 야권의 비난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4: 네. 이게 용 후보자의 의원직 문제를 넘어서 배우자인 박기용 기본소득당 전략기획 부총장이니까 까지 야권의 공세가 번졌는데요.
3: 네.
4: 안철수 의원은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되면 당직자인 배우자의 급여를 충당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꼬면서 기본소득당이 아니라 가족소득당 아니냐 지독하고 알뜰하다 이렇게 비난했고요.
3: 네.
4: 김재원 최고위원도 박기용 부총장이 상근 당직자가 맞는지 월급이 얼마인지 국고 보조금에서 그게 지급이 되는 건지를 공개하라고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3: 네.
4: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당이 국고 보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배우자 월급을 위해서 지금 의원직 유지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인 건데요.
3: 네.
4: 주진우 의원도 본인이 남편의 경력 단절 해결사인 셈입니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3: 기본소득당 측의 입장은 어떻게 나왔나요?
4: 네, 인사검증 그것과 배우자를 겨냥한 공격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3: 네.
4: 문미정 당대표 권한대행은 가족정당, 1인정당 운운하는 것은 최소한의 도를 넘는 비난이라고 한 건데요.

0: 기본소득당에는 2만여 명의 당원이 있고 집단 지도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주요 당직 인사도 최고위의 논의를 거쳐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1: 네.
0: 또 박기훈 부총장도 용 후보자의 배우자이기 이전에 창당 이전부터 활동해온 사회운동가고 창당 준비위원회 단계부터 여러 당직을 맡아왔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단지 누구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당에 대한 공로를 폄훼하고 공당을 사적관계에 따라 운영되는 정당으로 매도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이렇게도 반박을 했습니다.
1: 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또 대답도 들어보고 해야 될 텐데 용 의원이 어떻게 이 인사청문회를 치러낼지가 앞으로의 정치 활동에도 상당한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될 분기점이 아닐까 싶어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과거에 뭐 공안 관련 논란 등도 당연히 네. 또 얘기해서 나올 것 같은데요.
1: 네.
0: 본인이 또 얼마나 잘 해명하고 설득할 수 있을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예. 네. 그리고 홍지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하면서 주택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0: 네, 주택 공급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선호하는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정부가 발표한 공급 대책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겠다 이런 취지였는데요.
1: 속도를 강조했네요.
0: 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정부와 서울시가 충돌하고 있는 이 용산공원 주택공급 문제 등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1: 네네.
0: 개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후보자가 피했지만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사전에 해서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라면서 지방정부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정하기보다는 지자체와 협의해서 실행력을 높이겠다 이렇게도 강조했습니다.
1: 네. 그리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주목을 받았는데 70년 만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대한민국에 잘 안착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소명이다라고 말했네요.
0: 네. 어제 국회 법사위 법원심사 1소위 회의에 앞서가지고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직접 입장을 밝힌 건데요. 70년 만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대한민국에 잘 안착하게 하는 게 가장 시급한 소명이라고 강조를 했고 그러면서 법무부가 우리 헌법에서 정한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충실히 하는 기관의 모습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뭐 형사사법체계 개편했다는 후속 법안도 처리하고 사회적 합의도 모으겠다라고 했는데요. 다만 지금 가장 뜨거운 게
1: 네.
0: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였습니다.
1: 네, 네.
0: 다만 어제는 구체적인 현안 질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의 현황을 파악한 후에 정리해 답하겠다라는 건데요. 또 본인이 저희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1: 네.
0: 2021년부터 진행된 대장동 개발 비리 본안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 없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1: 예.
0: 2015년 남욱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 소속 법무법인 변호인단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한 번 접견 상담한 게 전부였다. 이렇게도 해명을 했습니다.
1: 네. 그리고 어제 법사위 회의가 열리지 않았는데요. 이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친상으로 인해서 취소가 된 거였다고요.
0: 네. 전체 회의가 어제 원래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취소가 됐습니다.
1: 네.
0: 원래 민주당은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불러서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논란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사건의 전원 합의체 회부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이었는데
1: 네.
0: 조 대법원장의 부친이 그제 별세를 하면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면서 현안 질의를 열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 네.
0: 어제 청와대와 국회 법사위원들은 빈소에 조문을 가서도 유가족을 직접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1: 네네. 네. 자, 그리고 경찰의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소식도 좀 보겠습니다. 이 야자수 숲에서 피해자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그 직후에 경찰은 타살 가능성은 낮다라고 했었거든요. 어제 경찰 수사 최고 책임자가 사인 불명이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처음 발표한 입장이 좀 달라진 건데요.
1: 네.
0: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얘기한 겁니다. 어제 시신 부패로 인해 사인 불명으로 확인됐다라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0: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경찰은 장 씨의 시신을 발견한 지난달 24일부터 상당히 일찍 이거 자살 아닌가라고 그쪽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거든요.
1: 네.
0: 현장 감식 직후에도 현재는 자살로 추정한다라는 관계자의 설명이 나왔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국회에서 제주경찰청의 보고를 토대로 목을 매서 숨진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0: 이후에도 뭐 야자수에서 끈이 발견됐고 나무가 사람의 무게를 견딜 수 있다라면서 목맴사 가능성을 설명을 했고 실제 현장에서 재현 실험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국과수 부검 결과는 부패가 심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사인 불명이었고 재현 실험의 결과도 전문적인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경찰 스스로 이제 와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라고 하면서 네. 최초 단계에서 자살을 추정해 공개한 것 자체가 지나치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경찰은 이 제주 실종 사건을 계기로 해서 최근 3년 동안 종결된 이 실종 사건이 약 31만 건을 전수점검을 하고 있다고요.
0: 네. 전국적으로 범위를 크게 넓힌 겁니다. 최근 3년 동안 종결한 실종 사건 31만 건을 모두 다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실제 실종자를 직접 확인한 뒤에 사건을 종결한 게 맞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1: 네.
0: 경찰은 특히 전화 통화처럼 비대면 방식으로만 신변을 확인했다고 기록을 하고 종결한 사건을 우선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1: 네.
0: 일단 지난달 28일까지 약 1만 5,100건을 점검을 했고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된 사건은 없었다라는 게 경찰의 설명인데요.
1: 예.
0: 그래서 오는 11월 말까지 31만 건 전수점검을 끝내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1: 예.
0: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일부 담당자의 일탈뿐만이 아니라 저를 포함한 관리자의 지휘감독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면서 반성의 뜻을 밝혔는데요. 앞으로는 담당자가 실종사건 해제를 요청하더라도 관리자가 최종 승인하도록 시스템을 바꾸고 직접 확인이 어려우면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관 혹은 소방행정복지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신변을 확인한 뒤에 종결하도록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 네, 뭐 이런 식의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이 부모 경장, 그러니까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했던 이 사람이 실종신고를 시스템상에서 삭제했던 사례가 더 나온 걸로 조사가 됐다고요.
0: 네, 부경장이 실종수사팀에서 근무한 약 16개월 동안 298건의 사건을 처리를 했는데
1: 네.
0: 전수조사는 마무리가 됐고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해제된 거는 235건이었습니다.
1: 네.
0: 그럼 나머지 63건 어떻게 된 거냐? 시스템에서 삭제가 됐거나 처음부터 입력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1: 네.
0: 물론 이제 63건 전체가 다 불법적으로 삭제된 거다. 이거는 아직 결론은 아닙니다.
1: 네.
0: 실종자가 신고 직후에 발견되거나 오인 신고로 확인이 되면 처음부터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정말로 실제로 사망이 확인된 경우에도 삭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좀 봐야 되는데
1: 네.
0: 문제는 장 씨의 사건이 바로 이 63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1: 네.
0: 다른 62건 중에 비슷하게 허위 종결하거나 부당하게 삭제한 사례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라는 게 경찰 측의 설명입니다.
1: 예, 경찰에서는 부모 경장을 오늘 검찰로 넘기면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번 지켜보시도록 하죠. 자,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 유착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0: 네, 서울중앙지법 어제 한학자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1: 네.
0: 통일교와 윤석열 정부 사이 정교 유착 의혹의 핵심 범행 대부분을 유죄로 본 건데요. 2022년 당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가 통일교를 좀 지원할 수 있게 달라 요청을 하면서 정치자금 1억을 전달한 혐의 인정됐고요. 건진목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면서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유죄.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통일교 자금 1억 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도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1: 네.
0: 다만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가 내일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선고 직후 바로 수감되지는 않았는데요. 통일교 측은 한 총재가 이를 알

0: 알고 있었다라고 했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서 네.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1: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Walk it, walk
3: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 바이오 판매율이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6: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7: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전해주세요.
8: 네, 9월의 첫날 오늘 중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도는 일부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고요. 지금은 인천, 김포, 고양, 경기 남부, 강원 남부, 충남 북부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들 지역으로는 최대 60mm, 그 밖의 중부지방으로도 5에서 최고 4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남부지방으로는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전주 대구 33도, 서울 27도, 강릉 2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 제주도는 오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7: 7759님이 문자 주셨네요. 오늘도 아침의 뉴스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요즘 직장 동료와 자주 부딪히는데 이 또한 지나가겠죠? 하시면서 싸이 어땠을까 듣고 위로받고 싶다고 하셨네요. 네, 직장 동료와 부딪힌다. 뭐 내가 좋아하는 연인이나 가족하고도 맨날 부딪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대한 감정이 덜 상하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해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류수민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너 잡았더라면

0: 어디서 살진 않지만 눈 감으면 살고 있다는 사람 품 안에서 같은 추억하면서
1: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2: 최근 일부 버스 정류장이 편리한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냉난방 기기나 충전 설비를 제공해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편의를 돕는 거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일부 지자체의 얘기일 뿐 지방 소도시의 버스 정류소는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가 아닌 이면도로나 차도의 가장자리에 표지판만 덜렁 세워놓는 식인데요. 차량과 사람 사이가 가까워서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편의는커녕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버스 정류소, 방호 울타리를 세우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필요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4: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5: MBC,
6: MBC,
7: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MBC 7시 뉴스입니다. 네팔에 파견된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이 사고 지역에 헬기와 드론을 투입해 수색을 벌였지만 한국인 실종자 9명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신속 대응팀 관계자는 현지 시간 31일 네팔 카트만두의 한 호텔에서 취재인과 만나 안타깝게도 유의미한 성과는 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에서 군 당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면서 네팔 당국의 한국 구호대 파견을 다시 한번 제안하면서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네팔 재난관리청은 이번 대홍수로 인해 네팔 내 약 6곳의 수력발전소 현장 터널 안에 최소 933명의 노동자가 고립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구조대는 또 한국인 실종자 9명이 근무했던 어퍼트리슐리 1 발전소 터널에서 시신 한 구를 수습했지만 시신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팔 재난관리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네팔 내 홍수 사망자는 최소 903명, 실종자는 4,247명입니다.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 씨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자살에 무게를 뒀던 경찰이 사인 불명이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어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장 씨 사망 원인에 대해 시신 부패로 인해 사인 불명으로 확인됐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지난달 24일 시신 발견 직후부터 타살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 서부경찰서 부모경장을 검찰에 넘기고 범행 동기 등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약 한 달 만에 무력 공방을 제기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31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374.09포인트 0.7% 하락한 53,185.90으로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33% 내린 7,686.14에 나스닥 지수는 0.12% 하락한 26,370.89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미군이 전날 호르무즈 해협 내 이란 라라크 섬에 로켓 발사대 두 곳을 공습하자 이란도 요르단과 아랍에미레이트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한 것이 증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리오넬 메시가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9월 첫날인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인천과 경기 남서부, 충남 북부에 최대 60mm, 서울과 강원, 충청권이 5에서 40mm이며 제주도에는 최대 3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최고 1.5m,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1m까지 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3.1도입니다. 김상호였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작가 고명원입니다. 최근 제가 독서의 기술이라는 책을 펴냈는데요. 책을 즐겨 읽고 쓰는 저한테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좋은 독서법을 묻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10쪽 독서법을 자주 추천합니다. 하루에 10페이지, 아니 10 말고 한 페이지, 5분, 10분도 좋으니까 자기한테 맞는 양을 정해서 꾸준히 읽는 게 핵심인데요. 가끔 하루에 100쪽을 읽는 것보다 한 쪽씩 100일 동안 매일 읽는 게 훨씬 좋습니다. 중요한 건 반복이다. 평범을 반복하면 비범해지거든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새벽 배송 제한법에 대해서 택배기사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부에 이 법을 발의한 박홍배 민주당 의원 만나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레드캠프 진행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폭 개각에 대한 야당의 평가, 또 여러 가지 정치 현안,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9월 1일 화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7: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6: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8: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9: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0: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1: 김나입니다.
10: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1: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했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4: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김영민님이 9월의 첫날도 어김없이 출근길은 언제나 믿고 듣는 진품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함께합니다. 삐딱선 정신과 나무꾼 정신에 입각하여 뉴스를 제대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9월 한 달도 힘차게 파이팅해주세요 라는 당부 인사 남겨주셨고요. 2415님은 JB형님 사람 마음이 참 재밌습니다. 같은 화요일, 같은 5시 기상, 같은 새벽 6시 수영을 했는데 출근길에 듣던 JB타임즈를 휴가라 집으로 가면서 들으니 기분이 색다르네요.
4: 색다르다는 건 좋다는 겁니까? 안 좋다라는 겁니까?
5: 좋다는 거죠. 그럼. 너무 좋다는 거죠.
4: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0: 됐다. 5시에 기상해서 새벽 6시에 항상 수영을 하세요?
1: 네. 그리고 출근길에 JB타임즈를 들으면서 출근하신대요.
0: 출근길이 아주 개운하시겠다. 그죠?
1: 그러니까요. 너무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0: 거기다 얘기하면, 요얘기면 욕먹겠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 아, 뭘까요?
0: 네?
1: 뭘까요?
0: 아니, 거기다가 떼수건 하나 갖다 놓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1: 큰일 날 소리 하시네요.
0: 그러니까. 욕먹을까봐 안 한다건데 왜 시키고 그래요, 지금.
1: 아, 저 이렇게 말을 잘 들을 줄 몰랐죠. 안녕, 문현주님. 응. 고추 따며 듣고 있는데요. 예년에 비하면 익은 고추가 너무 적습니다. 이것도 날씨 탓이라는데 기후 위기 심각하긴 한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좀 사실 걱정되는 게 지금 추석 다가오고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올 여름 폭염 장난 아니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지금 농산물 수확이 어떻게 되는 건지. 네. 제수용품 좀 수급, 그 다음에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건지.
1: 궁금하죠.
0: 궁금하죠.
1: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시선 집중 들으시면 됩니다. 준비된 인터뷰가 있어요.
0: 네.
1: 기자식당님, 안녕하세요. 논문 탈고한 홀가분한 아침입니다. 굿모닝.
0: 논문 탈고했으면 진짜 하늘을 나를 것 같은데.
1: 야, 됐군요.
0: 그 쓰던 글을 마무리했을 때 그 쾌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1: 네. 무슨 논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자식당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겁니까?
0: 용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 가족부 장관과 비례의원직 겸직 입장. 이걸 놓고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용인 의원은 어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당의 진로와 무관한 제 개인의 문제라면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의원이 저 혼자가 아니었다면 의원직 사퇴 여부를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면서 그러나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기본소득당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퇴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논평을 냈는데요. 위성정당을 통해 국회에 입성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왜곡시킨 주역이 다양한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의하고 성평등 민주주의를 선도할 능력이 있을리 만무하다라면서 정치적 야합의 상징으로 비칠 수 있는 인사가 성평등 가족부의 수장에 오른다면 부처의 입법과 행정은 구심점을 잃고 정책 추진의 동력 또한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을 했는데 지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의 논평만 뽑아서 전해드렸습니다만 비판적 입장은 여러 곳에서 나왔었습니다. 어제 이 점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1: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0: 용혜인 의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개인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개인의 영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의원직 내놓으면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 돼서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관 안 맡으면 되잖아요. 뭘 어렵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관직도 맡는 데잖아요. 그럼 뭡니까? 괜히 영달의 문제가 여기에 스며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로 물어볼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본소득당 의원직 유지를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전면적으로 공세를 펴고 나왔는데 나경원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했던 발언 잠깐 들어보시죠.
2: 위장 제명쇼 해갖고 다시 기본소득당으로 들어가갖고 1년에 11억씩 돈을 받아갑니다. 지금도 왜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안 한다고 합니까?
0: 예, 1년에 11억씩 이런 게 국고보조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받아야 되는데 의원직 내버리면 원외 정당이 되니까 이 국고보조금 못 받아서 지금 의원직 안 내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국민의힘이 지금 공격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게 뭡니까? 반칙과 특혜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건데 자, 반칙과 특혜. 그러면 이 너머에 뭐를 보고 있는 거냐? 청년층을 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년층이 가장 민감해하는 문제가 바로 이건데 이것의 정중앙을 지금 돌파하려고 한다. 국민의힘은. 그래서 뭐냐? 물 만났다. 이런 이야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1: 네. 그러면은 이 논란이 장기화되면 정부가 노렸던 뭔가 2030 지지율의 회복이라든지 국면 전환 쇄신용 뭐 이런 인사의 목적 이런 게 지금 다 흐려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0: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각은 약일 수도 있지만 독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인사청문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약과 독이 갈라진다고 했는데 벌써 약의 측면 말고 독의 측면도 지금 함께

0: 지금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저는 김성원 법무장관 후보자 이야기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도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개각이 이루어지면 법무장관부터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야당 판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공소 취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청문의 사항 중에 하나로 부각을 시키면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수 있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 양상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
1: 네, 춘철님들도 다양한 의견 좀 빠르게 올려주고 계신데요. 유재웅님, 평등을 요구하며 특혜를 원한다? 이중적이고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홀로움님, 두 손에 떡을 들고 무얼 하려고 하는 겁니까? 국민에게 보답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던져주셨고 다솜님은 미리 설왕설래하지 말자고요. 청문회 때 봅시다 라고 해주셨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어제만 해도 사퇴 얘기가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전용기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국민 눈높이를 생각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 신현영 대변인은 뭐 본인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하긴 했지만 장관직과 의원직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고 집중해라. 젊은 세대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특혜와 욕심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0: 세상사는 단순하게 보자면 정말 단순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해법이 뭔지 아십니까? 자, 용혜인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기본소득당에는 나 없으면 안 된다. 왜? 유일한 의원이 다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는 온리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기본소득당의 입장이라 성평등 가족부 입장에서 봅시다. 용혜인 장관 아니면 안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답 나왔네. 뭘 어렵게 생각합니까? 물론 여기서 어떤 결정의 주체는 이러면 용혜인 의원은 아니겠죠. 인사권자가 되겠죠. 그렇죠? 아무튼 답은 나왔잖아요. 뭐 어렵게 생각합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 JB타임즈 다음 주 목할 뉴스는요?
0: 국민의힘 지도부의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 전면 도입 방안. 장동익 대표가 추진을 했었었죠?
1: 그랬죠.
0: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의용 사무총장이 어제 최고위원회의 직후에 기자들에게 밝힌 내용 들어보시죠.
2: 당원 직선제 선출 방식의 전면 도입을 검토했습니다만은 최근 의총 등 당내 의견을 반영 검토하여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0: 그러니까 216명의 현 당협위원장은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사고 당협을 대상으로 조직위원장 공모를 실시를 하고 조직강화특위 자격심사를 통과한 신청자가 2명 이상이면 당원투표로 당협위원장을 뽑는다. 사고 당협에 한해서 직선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지금 당장은 이렇게 하고 앞으로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 8월 말에 선출을 하는데 이때는 당원 선거인단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당무감사에는 해당 지역 당원 평가 50% 반영을 명문화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4년 뒤에 나가서 전면 도입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죠.
1: 그때까지 정부혁 대표가 대표일 수 있는가 이 생각이 먼저 들긴 하는데 뭐 여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0: 네. 장동혁 대표가 4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면 모르겠으나 장동혁 체제에서의 전면 도입은 물 건너갔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 장동혁 대표가 최근 들어 주장하고 있는 당원 주권의 완전 실현도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저 결정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당의 수석 대변인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만장일치로 이루어졌다. 자, 이 안건은 정의용 사무총장이 제안 설명을 하고 장동혁 대표가 보완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다루졌고 그 결과 만장일치로 이루어졌다라는 점. 자, 여기서 저는 기적의 언어수를 지금 접했는데요. 절대 열세를 만장일치로 뒤바꾸는 기적의 언어수를 저는 경험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해되시죠?
1: 그거는 장도영 대표가 한 발 물러섰기 때문이라는 건가요? 어떤 느낌이죠?
0: 아니 절대 열세이니까 관철이 안 되니까 태세 전환을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포장을 했다.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뭐 어렵게 생각합니까?
1: 호랑이님이 오 언어 유의라고 올려주셨는데 근데 오늘 아침 조간에 실린 네. 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응 있잖아요. 예. 거기에는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한겨레가 전한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형식은 장동혁의 후퇴로 보이지만 실질은 관철이 된 거다. 당장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권영진 의원 등 지역구에서 새로운 사람이 나오면 총선 공천 경쟁이 벌어질 거다. 분열에 씨앗을 심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동아일보에는 한 초선 의원은

0: 지도부가 당무감사에서 현역까지 칼날을 겨눈다면 당원 직선제 추진보다 더 큰 반발에 직면할 거다. 장동혁 대표가 더 큰 분열의 씨앗을 심었다는 이런 당내 평가는 어떻게 보세요?
1: 아니, 그 분열의 씨앗은 어제 최고위원회 이전에 이미 심었죠. 저기 징계를 했는데 당원 정지 2년, 2년 6개월 이렇게 나왔는데 뭐 총선 공천 얘기를 뭐 거기로 다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어렵게 생각합니까? 네.
0: 네, 어쨌든 기적의 언어술은 보여줬다.
1: 네.
0: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1: 감사원이 어제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회계감사를 했는데요. 대법원 예산 집행지침은 법령상 근거 없이 경력금을 월정액 형태로 정기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법원 행정처가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매달 두 차례에 걸쳐서 평균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고 일부 기간에는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추가로 지급을 했는데 이는 대법관에게 매달 지급되는 512만 원의 특정 업무 경비와는 별도였다라는 겁니다. 2024년 그럼 5월 이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대법관별 지급일과 액수가 달라서 외형상 월정액 형태는 아니었지만 그해 대법원 1인당 연간 지급액은 2,650만 원에서 3,050만 원으로 비슷했다라는 겁니다. 월급이 아닙니다. 이거는 월급 외로 받은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사원은 행정상 집행은 법원 행정처가 했지만 실제로는 대법원장이 지급한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이 점도 함께 봐야 되고요.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컴퓨터를 마구잡이로 사들였다고 하는데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법원 정원이 18,669명인데 이 정원의 3분의 1이 사용할 수 있는 PC 6,131대가 예비품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린터 2,983대, 스캐너 559대도 사용되지 않은 채 보관되고 있다고 하고요. 2025년에는 프린터 계약 단가가 내려가자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구매 물량을 1,055대 늘렸다고 합니다.
0: 왜 이런 거예요?
1: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예산 배정 받았어요. 남아요. 눈먼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라는 겁니까? 눈 내리듯 펑펑 썼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렵게 얘기할 하나도 없고. 자,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딱 이 타이밍이 어느 타이밍이냐? 내년도 예산은 이제 심사가 시작되는 딱 그 타이밍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예산 심사에 눈에 불을 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정 켤지는 모르겠지만 눈에 불을 켜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혈세를 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단 당부를 드리고 또 한 가지 특별히 눈여겨볼 점 대법원장이 대법관에게 돈으로 격려했다라는 감사원의 해석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 그러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얘기가 다시 제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0: 세금 도둑이 여기 있었군요. 라고 법원을 지목해 주셨고요. 성홍춘님 다 토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대법원이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1: 네.
0: 격려금 지급은 예산 취지와 어긋나지 않지만 감사원 지적을 존중해 7월부터 실적 및 업무 부담 정도에 따라 격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시행 중이다.
1: 아니 그러니까 근데 도대체 뭘 격려한다라는 거예요?
0: 근데 예산 취지 어긋나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감사원은 지금 안 된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산 집행 지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월정액 형태로 정기 지급하는 것은 안 되는 거. 월정액으로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잖아요.
0: 그런데
1: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뭘 격려하는데요. 그다음에 격려라고 하는 특별한 사안을 앞두고 열심히 하라라고 하는 그런 차원을 이해를 한다면 1년 44주를 격려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거는 특정한 사안이 아니라 뭔가 대법관들의 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건데 그럼 월급 받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특정 업무 경비 받잖아요.
0: 그러니까.
1: 근데 왜 경력금을 또 받아요?
0: 그러니까요. 심지어 이거는 전액 현금으로 집행이 돼서 증빙 자료도 없다면서요.
1: 근데 저는 갑자기 또 통장으로 꽂히는지 봉투에 넣어주는 이것도 좀 궁금한데.
0: 와, 직접 주면 그건 또 약간의 돈의 무게감이랄까? 무언의 돈에 실린 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1: 아, 그런가요? 저는 다른 뜻으로 한 얘기인데 넘어가겠습니다.
0: 네. 네, 어쨌든 윤영기 님이 그런 거 받고 누굴 판결하겠다는 겁니까? 라고 물어주셨는데요. 제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1: 자, 주식으로 번 돈을 그러니까 집 사는 데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0: 그렇죠.
1: 근데 그게 데이터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 살 때 제출하는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게 있는데요. 국토부에 이 자료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주택 구입에 활용된 주식 채권 매각 대금이 8조 334억이었다고 합니다. 2022년에 1조 원대였고 지난해에 5조 8,205억이었는데 이미 올해 상반기, 뭐 7월까지 그러니까 상반기에서 한 달 더 넘어갔는데 지난해보다도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전체 주택 매입 자금에서 주식 채권 매각 대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3.1%였는데 올해는 6.2%로 딱 두 배 뛰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것. 15억 이상 고가주택의 전체 매입대금 가운데 주식채권 매각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떠냐? 12.2%로 전체 평균보다도 이게 또 두 배로 봤다고 합니다.
0: 더 올라가네요.
1: 자, 이 소식을 하나 먼저 전해드리고 또 하나의 소식은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한국은행이 반도체 수혜 지역의 소비는 어떻게 될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놨는데 이걸 보면 경기도 이천, 화성, 평택, 그리고 용인시 기흥구, 그리고 충북, 청주시 흥덕구 이렇게 다섯 개 지역을 중심으로 보니까 이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의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월평균 소비액이 다른 지역보다 최대 3.7% 높았던 걸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성과급이 아직 본격적으로 지급되기 전인데도 고가의 소비가 늘었다고 하는데 다섯 개 지역 반도체 수혜 지역의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월평균 테슬라 차량 있죠 테슬라 차 테슬라 인도량이 지난해 대비 105.6%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증가율은 전국 평균 77.2%를 크게 웃돌았다고 하는데요. 하나만 더 SK 하닉스 공장이 있는 이천 거주자가 서울과 동탄 등 수도권 남부 지역에서 사들인 주택이 610채로 지난해 상반기 384채보다 58.9%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참고로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 달리 올해 초에도 성과금을 받았는데 이걸 집 사는 데 이제 쓴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뉴스에서 나오는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쩍쩍 갈라지는 소리다. 어떻게? 소득이 상층과 하층으로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이 뉴스에 그대로 담겨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0: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이 이렇게 증명되는 거 아니냐라는 댓글이 또 올라오고 있고요. 네. 역시 마지막엔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는 걸 보네요. 씁쓸합니다. 이런 댓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1: 마무리하죠. 수고하셨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2: 네, 새벽 배송을 포함한 야간 노동 시간을 제한하는 법안이 얼마 전에 발의가 됐습니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근데 정작 쿠팡 배송 기사들은 반발하고 있다는 지금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배 민주당 의원 모셨는데요.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지금 법률 개정안이 두 개더라고요. 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 개정안.
3: 네.
2: 그냥 줄여서 새벽 배송 제한법. 그냥 이렇게 부르는데 언론은 핵심 내용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3: 네. 새벽 배송 제한법은 좀 오해가 많은 법안명인 것 같고요. 저는 야간 노동자 보호법 이렇게 부릅니다.
2: 네.
3: 지금 쿠팡의 야간 배송 노동자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연 365일 그리고 주 5일에서 6일 고정 고강도 장시간 노동을 1년 내내 합니다. 그걸 몇 년씩 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렇게 해서 그 노동이 지속 가능하냐.
2: 네.
3: 언젠가는 저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사회적 대화를 진행을 했지만 결국 그 사회적 대화 문을 쿠팡 측에서 박차고 나가버렸고 그래서
2: 합의가 안 돼서 이제 법안 발의까지 간 거죠.
3: 네.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그게 지난 4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발의를 하게 됐고요.
2: 네.
3: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이제 하루 야간 시간, 야간 작업 시간, 그리고 연속 야간 작업 일수, 그리고 작업 후 연속 휴식 시간 등을 규정을 하고 있고,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에는, 이 프레시백 회수와 관련한 비용 문제, 그리고, 야간 배송에 대한 할증, 네. 관련한 규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2: 그러면 야간 노동을 어떤 식으로 제한하는 겁니까?
3: 365일, 주 5일, 6일을 계속해서 무제한으로 야간 노동하는 행태는 좀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2: 네.
3: 이걸 국제노동기구 그리고 유럽의 많은 국가들, 서구 국가들은 이 야간 노동 문제를 근로시간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 문제로 봅니다.
2: 그리고 이게 야간 노동이 이제 발암 요인이 있는 걸로도
3: 네.
2: 지적이 나온 바가
3: 있죠. 네, 관련 연구들이 예.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었고요. 그래서 국내 연구에서도 이 고정적인 야간 노동이 비만, 심혈관 질환, 수면장애 등 다양한 건강 위협하고 관계가 있다 이런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그럼 야간 노동 시간은 몇 시간으로 제한이 되는 겁니까?
3: 야간 노동 시간은 뭐 1일 8시간 그리고 주 48시간 2주로 했을 때 평균 44시간 이런 제한을 제가 드리게 되었고요.
2: 네.
3: 월 횟수는 우선 12회로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됐습니다.
2: 아, 12회?
3: 네.
2: 그러니까 뭐 한 달을 그냥 풀로 야간 노동만 하는 이런 일은 안 된다?
3: 네, 그렇습니다.
2: 끝낸다. 12일 최대 할 수 네, 있는 게 12일. 네,
3: 물론 이 부분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그리고 사실 어제 사회적 대화가 사실상 재개가 되었거든요.
2: 네, 네.
3: 저는 뭐 법안에 영향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2: 그러니까
3: 한 4개월여 중단되었던 사회적 대화가 어제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시 시작이 되었고.
2: 아, 됐습니까?
3: 네, 9월 말에 저희가 또다시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기 때문에 계속적인 사회적 대화 그리고 향후에 법안 심사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조정이 가능
2: 근데 이게 이제 그 배송 문제를 넘어서 이제 산업 현장에서는 주야 맞교대 노동이 많이 있거든요.
3: 네.
2: 주야 맞교대를 하는 경우에는 뭐 이래서 한 주는 주간, 한 주는 야간 이런 식으로 이제 교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3: 네.
2: 노동자들 얘기를 들으면 오히려 그게 더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노동자도 꽤 있다.
3: 네, 사실 쿠팡의 야간 택배 노동자들 역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2: 네.
3: 고정적인 야간 노동 또는 고정적인 주간 노동이 본인들로서는 더 편하다 이런 말씀을
2: 바이오리듬이라는 게 있습니까?
3: 하셨습니다.
2: 네, 네.
3: 그 뭐 바이오리듬 당연히 그런 문제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게 건강에 미치는 위협 이제 고려를 하지 않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자유로운 노동의 어떤 뭐 의사결정의 자유 이런 부분들도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
2: 예.
3: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런 상황을 규율 없이 계속 방치하는 것도 역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2: 그 쿠팡 파트너스 연합회가 영업점 소속 기사 3,31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월 12회 제한에 약 98%가 반대하는 걸로 나왔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3: 네.
2: 자, 이 조사 결과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3: 네, 아무래도

0: 월 12회로만 딱 한정했을 때 소득이 감소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을 겁니다.
1: 뭐 월 100만 원 뭐 감소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0: 월 100만 원 이상이 아마 감소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계실 거고요. 뭐 월 12회라는 이 제안은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충분히 사실 논의되지는 못했고 연속 야간 노동 일수에 대해서 이걸 3일로 할 거냐 4일로 할 거냐 이 논의는 사실 많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더 논의를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네. 이제 택배 노동자들께서 저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이를테면 택배 노동자 수가 100이고 쿠팡의 야간 그리고 주간의 물량 수가 100이라고 했을 때 노동자 수의 변동이 없다라고 하면 네. 야간의 물량이 주간으로 좀 옮겨오고 야간 물량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할증이 뭐 붙는다라고 하면 전체 택배 노동자의 수입이 감소할 이유는 없거든요.
1: 네.
0: 네. 저는 야간에 택배하시는 분들이 주간에 배송을 하시면서도 지금보다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 야간의 총 노동자 수 총 배송 물량은 좀 줄이는 방향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1: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제 그 위원님 같은 경우는 그 배송 노동자들의 관광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는 건 일관되게 이제 그 말씀을 주시는 거고 그런데 이제 택배 기사 택배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면도 있을 거예요. 차 막히는 주간에 배송하는 것보다 차라리 차가 뻥뻥 뚫리는 야간에 배송하는 게 배송량도 훨씬 많고 훨씬 일하기 편하다 이렇게도 또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주간 배송팀 같은 경우에는 2회전 배송 네. 센터와 이 주소지를 두 번 오가면서 2회전 배송을 하고 야간에는 3회전 배송을 하는데요. 이 야간 3회전 배송이 문제입니다.
1: 어떤
0: 지금까지 발생되었던 과로사들이 대부분 야간 노동자들이 많았었고 또 밤에는 이 급격한 노동에 의한 뭐 심혈관 계통의 압박들이 많이 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과로사들이 발생이 되고 이후에도 건강에 문제를 발생시킬 거거든요. 주간 내 2회전 배송을 하고도 충분한 수입을 받아갈 수 있도록 재설계돼야 된다라는 거죠.
1: 그렇죠. 그러면 제일 좋죠, 사실은.
0: 네네.
1: 그렇죠.
0: 그런데 뭐 말씀하신 대로 주간에는 차가 조금 더 막힌다라는 문제도 있지만 쿠팡이 비즈니스 모델을 처음부터 굉장히 악의적으로 잘못 설계해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1: 어떤 점에서요?
0: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입을 할 때 네. 지금 약간의 시스템을 바꿔놓긴 했습니다만 대부분은 이 상품이 내일 주간에 배송이 될지 오늘 밤 12시나 내일 아침 6시에 배송이 될지에 대해서 선택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1: 그래요?
0: 제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조차도 문을 열었는데 오늘 밤 12시에 와 있거나 아침 6시에 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야간 배송 물량을 많이 이렇게 배치를 하고
1: 예.
0: 또 이 차가 덜 막히는 시간에 그렇다고 수수료를 더 주지는 않으면서 예. 택배 노동자들이 야간에 3회전씩 해가면서 밤새 뛰어다니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놨다.
1: 그러니까 초기 얘기고 지금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나요?
0: 약간의 선택권이 있는데 네. 그 선택권을 대부분 잘 모르십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네.
1: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법이 만약에 그 개정이 된다면 택배업에만 지금 이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0: 네. 제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이 사항을 규율을 담아서 그런 건데요.
1: 네.
0: 국제노동기구 그리고 서구사회에서는 이 야간 근로를 근로시간의 문제로 보지 않고 산업안전의 문제로 봅니다. 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야간노동이 이루어지는 뭐 여러 업종들을 떠올려 보시면 이를테면 경비업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맞교대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에는 이제 감시 단속 근로라고 해서 일정 시간 단속은 이제 끊어졌다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쉬는 시간이 법적으로 보장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를테면 3교대 근무를 하시는 간호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제가 정한 뭐 월 12회라든지 야간 근로 총 시간에 대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불필요하게 야간 근로, 그러니까 고정적인 야간 근로를 강요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길거리에서 환경 미화를 하는 노동자분들. 새벽 시간이나 낮 시간에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차가 덜 막힌다라는 이유로 밤 시간에 근무를 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우리 사회가

0: 굉장히 부지런하고 참 치열하게 살죠. 그런데 예. 매일 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과 그 생체 리듬을 거슬러 가면서 고정적으로 남들이 잘 시간에 계속해서 노동을 해야 되고 남들이 활동하는 시간에 제대로 숙면을 못 취하게 하는 이 노동을 강요하는 것부터 바꿔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그런데 또 역시 또 여기서 이제 어떤 그 이 문제가 또 불거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경비 노동자로 한정을 하면 네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러니까 근무 형태가 바뀌어야 되고 네. 그러면 그 경비 노동자를 고용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경비 노동자를 추가 고용을 해줘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네. 보십니까?
0: 이를테면 우리 경비 노동자분들께서 24시간 맞교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네, 네. 24시간이 다 근로시간이 아니십니다. 이분들은 이제 근로자이시거든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감시 단속이라고 해서 이를테면 밤 12시부터 새벽 시간까지는 쉬시는 시간입니다. 주무실 예, 예, 예. 예, 초소에서 쉬실 수 있고 예. 주무실 수 있는 시간으로 법적인 장치가
1: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0: 예.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1: 아 그래요?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당정이 대형 마트 이제 이거는 오프라인 마트를 얘기하는 거죠. 네네. 대형 마트에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네. 이러면 지금 그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 개정의 취지하고 지금 상충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0: 네. 이 부분이 뭐 올 상반기에 당정 협의가 있었었고 저희 동료 의원께서 법안도 발의를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뭐 당내에서 또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님들이 많이 계셨었고 네. 문제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물론 어떻게 보면 현재 유통산업 구조는 과거 대형 마트 업체들 간의 경쟁이 아니라 이 온라인 유통업체와 오프라인 유통업체 간의 경쟁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가해져 있는 여러 가지 규제들을 좀 풀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당사자들이 네. 이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쿠팡 야간 배송 노동자들처럼 어떤 누군가는 고정적으로 새벽 1시나 2시에 출근을 해서 보관하고 있는 신선식품들을 꺼내어서 아침에 5시, 6시에 배송하는 노동을 고정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분들의 건강도 걱정될 수밖에 그렇죠. 없고 노동력도 그렇죠. 걱정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당사자들과 계속 좀 협의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느 정도 푸는 것이 좋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1: 마지막으로 그러면 아니 세상에 어떤 노동자가 야간 노동이 좋아서 야간에 일을 하겠습니까?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소득 문제 때문에. 네. 그러면 결국은 이 제안을 한다면 소득 보전을 확실하게 지금 해줘야만이 노동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0: 네, 우선 이 택배 산업과 관련한 사회적 대화가 2020년, 2021년에 있었습니다. 네. 두 차례 합의가 있었었고 네네네. 지난해 9월부터 다시 3차 사회적 대화 합의가 시작이 됐는데 네. 이미 잠정 합의에 이른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택배 업체들이 준수하고 있는 기합의 사항인 고용 산재보험 비용 전가 금지 이런 부분들을 쿠팡 측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야간 작업 시간, 야간 배송 물량에 대한 할증 이런 부분들까지 좀 추가로 논의가 나갔어야 되는데 이 부분까지 논의가 가지 못했습니다. 네. 4월 달에 중단이 됐고 뭐 어제 다시 재개가 되었는데요. 네. 네. 야간 사실 그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수당이라는 게 할증되어서 지급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택배 노동자들은 그 배송 수수료를 할증해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들은 추가적인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저는 뭐 법을 통해서든 또는 다른 뭐 사회적 합의서에 의해서든 좀 반드시 보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아까 잠깐 언급한 사회적 대화가 다시 재개가 됐습니까?
0: 간담회 형식이었는데 사실상 재개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그럼 여기서 만약에 합의점이 도출이 되면 이제 제일 좋은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좀 그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0: 감사합니다.
1: 박홍배 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2: 더 넓게 귀 기울이고 더 깊게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기준,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드라마와 영화 콘텐츠를 몰아보는 영상을 제작 유통한 업체가 검찰에 송치됐다고 합니다.

0: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게 어디로까지 확대 적용이 될 수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한데요. 저작권 전문 변호사입니다. 전세준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1: 네, 안녕하세요.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0: 예. 이 몰아보기 영상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까지 이걸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업체가?
1: 우선 그 몰아보기 드라마 영상 이런 것들을 보면 보통 10분, 15분짜리로 압축해서 올리는 그 이른바 패스트 무비라고 불리우는데요.
0: 네.
1: 예, 지금 요번 사안 같은 경우는 그냥 개인이 단순히 이렇게 좀 한두 개 올린 것이 아니라 법인까지 세워서 아예 대본을 쓰는 작가팀, 그리고 영상을 편집하는 편집팀, 뭐 자금 관리하는 경영지원팀, 뭐 이렇게 해서 26개 채널을 조직적으로 운영했고, 그리고 확인된 수익만 37억 원이 넘습니다.
0: 그래요? 예.
1: 예. 그래서 이렇게, 그 개인이 아닌 법인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큰 피해를 준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이죠.
0: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저희가 유튜브에서 보면은 진짜로 영화 이제 압축 요약본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자주 접하게 되는데
1: 네.
0: 그 가운데 어떤 영상은 이 업체에서가 만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1: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영상을 그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일단 불법이고요. 동의 없이 만들면.
0: 예.
1: 그런데 여기는 자기가 개인 채널로 그냥 단순히 혼자 수익을 벌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아예 기업형으로 네, 그거 불법 행위를 아예 조직적으로 한 것이죠.
0: 그러니까 이게 형사 처벌까지 간 사례를 제가 이제 별로 접해보지 못해서 좀 눈여겨봤는데 그게 좀 말 그대로 이제 팔 걷어붙이고 업체까지 차려서 했던 이 부분이 상당히 중시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에는 아마 형량도 기존의 개인의 경우에는 조금 약하게 처벌되던 것이
0: 예.
1: 좀 세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0: 그런데 이게 업체가 아니라 개인이 해도 이건 법으로는 걸리는 거죠, 원래는.
1: 예, 맞습니다. 실제로 개인이 해서 기소가 되고 벌금형이 선고된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0: 아, 개인도 이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1: 네네. 보통 유튜브 채널이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0: 그렇죠.
1: 최근에 이제 유튜브가 워낙 돈이 되니까 기업형으로 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것이고요.
0: 예. 아, 그래요? 근데 네. 아무튼 이 업체에 대해서 이제 벌어들인 돈 있잖아요. 37억 4,500만 원.
1: 예예.
0: 이걸 기소 전 추징 보전을 했다는데 이건 뭐예요?
1: 기소 전 추징 보전은 보통 우리가 민사소송할 때 가압류를 걸어놓는 것처럼.
0: 예.
1: 그 범죄 수익이기 때문에 나중에 유죄가 선고되게 되면 법원에서 이제 추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0: 예.
1: 추징을 명하기 전에 이 범죄 수익을 다른 데로 빼돌리거나 쓸 수가 있잖아요.
0: 으흠.
1: 그래서 나중에 유죄가 확정되면 그 범죄 수익을 국가가 추징하게 되는데
0: 네.
1: 사전에 그렇게 빼돌리지 못하도록
0: 네.
1: 그렇게 조치를 해놓는 것이 기소 전 추징 보전입니다.
0: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업체를 벗어나서 평소 궁금했던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1: 예.
0: 이 업체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고 하는 영화를
1: 예.
0: 결말까지 포함을 해서 그냥 압축 요약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1: 예.
0: 그런 게 아니라 일부만 발출해서 보여주는 경우는 이것도 법에 저촉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아, 그거는 일률적으로 위반이다 아니다를 볼 수는 없고요.
0: 네.
1: 그 법원에서는 그 전체의 그 15분짜리 영상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원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뭐, 요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좀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영화 비평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0: 네.
1: 영화 포스터라든지 아주 일부 장면만 잠깐 인용하는 수준이라면은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0: 네,
1: 그게
0: 네.
1: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이 영화의 뭐 어떤 그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0: 네.
1: 중간중간에 비평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대부분의 패스트 무비는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불법으로 봐야 됩니다.
0: 아, 영상을 보면 그 이 영상을 제작한 목적을 대충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거기서 어떤 자료로 그러니까 특정 영상을 끌고 와서 보여주는 게 있고
1: 네.
0: 그 영상 자체를 보여주는 게 목적인 게 있고 이게 이제 예. 이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1: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시사 유튜브 같은 경우는
1: 예.
0: 시사 유튜브 그러니까 시사 방송이든 시사 유튜브에서 했던 것을 일부를 따가지고 전문적으로 쇼츠만 만들어서 이렇게 유통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1: 예.
0: 행위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건?
1: 그것도 저작권법 위반이죠, 사실상은. 그 쇼츠라고 하는 그 내용을 딱 보면 그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라는 거를 일부 발췌해서 그 발언만 발췌해서 그거에 따른 뭐 비평이나 평가를 하는 그런 것들은 불법이 아닐 수 있겠지만.
0: 네네네.
1: 예, 이렇게 쇼츠로 재밌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슈가 될 만한 발언들만 모아서 그거를 유통시키게 되면 사실상 그 유통하신 분이 창작한 부분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남이 만든 거를.
0: 예.

0: 편집해서 그 부분만 유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불법이라고 봐야죠.
1: 근데 이제 앞서서 이제 개인을 지금 그 처벌한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대본이 원 저작자가 고소를 했던 겁니까? 아니면 뭐 경찰이 알아서 수사를 했던 겁니까? 그게 된
0: 예, 일반적으로 지금 제일 초반에 말씀드린 그렇게 기업형인 경우에는 예. 경찰이나 이제 좀 경찰에서 그런 어떤 인지수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예. 보통 개인의 경우에는 경찰이 일일이 찾아서 하는 경우는 사실 제가 접해보진 못했고요.
1: 예.
0: 대부분은 그 권리자들이 체증을 해서 자신들이 직접 고소를 하거나 예. 아니면은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그럼 고소를 하면 수사는 열심히 잘 해줍니까? 근데?
0: 아, 체증 자료가 명확하고요. 예. 그 사람이 이제 특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그 권리보호 절차를 통해서
1: 예.
0: 그 사람의 이메일이라든지 뭐 전화번호 이름까지도 특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1: 예.
0: 그럼 그렇게까지 해서 이제 주면 예, 그거는 이제 수사를 해주죠.
1: 근데 여기서 이제 관통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는 저작권 침해잖아요.
0: 예.
1: 근데 이게 유튜브 같은 경우는 유튜브 자체적으로 이게 단속은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0: 이게 유튜브나 뭐 네이버, 구글 이런 곳은 이제 포털 사이트잖아요.
1: 네.
0: 법에서는 이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라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이거 저작권 침해 아닌가라고 해서 막 이렇게 지운다던가
1: 네.
0: 그런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불법을 알고서 계속 방치하는 것도 또 안 되거든요. 방조 책임이 있기 때문에.
1: 네네네.
0: 네, 그래서 유튜브에서 직접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불법을 차단하지는 않고 저작권자들과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보통 뭐 CID라고 불리우는데 콘텐츠 아이디 제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절차에 있어가지고 저작권 게시 중단 요청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저작권 매치 툴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권리자 네. 보호하는 어떤 제도를 마련은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예.
1: 알겠습니다. 지난달 11일부터 이 저작권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0: 네, 우선 저작권 침해를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1: 예, 예,
0: 그래서
1: 예.
0: 법정형 자체가 징역 5년 이하에서 징역 7년 이하로 벌금은 5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이제 예, 올랐고요.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고 해서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저작권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대상액이 매우 적었는데
1: 예.
0: 그것을 이제 고의로 만약에 저작권을 침해했다라는 게 판단이 되면 법원이 이제 실제 손해의 5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1: 예.
0: 이런 내용이 이제 주요하게 변경이 된 것입니다.
1: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볼 게 그 저작권 침해하는 영상을 올렸어요. 그래서 네.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네. 그 후에 해당 영상만 삭제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당 채널이 폐쇄가 되는 겁니까? 보통 어떻습니까?
0: 그 유튜브에서는 삼진아웃 제도가 있어갖고요.
1: 예.
0: 같은 식으로 세 번 그렇게 단속을 당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계정 자체가 없어지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그 문제된 영상만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작권 침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다면
1: 네네.
0: 그게 침해인지 여부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1: 예, 예,
0: 그래서
1: 예.
0: 그냥 그대로 방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아, 그대로 방치가 되는 경우가 많다.
0: 예.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전세준 변호사였습니다.

0: 지금까지 트럭버 스타일러는 금호 KTS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궁 1522588 관절 보궁
4: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보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3, 2, 1 Fire.
6: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시 서울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3부에서는 성일종 국민의 무용과 함께 레드캠프 진행합니다.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디지털 전환과 생성형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 기술의 씨앗을 심고 가능성의 꽃을 피우며 오로지 고객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일하겠습니다. 지역이 꿈꾸는 미래, 가보지 않은 길.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 웨보노믹스가 열어가겠습니다.
2: 차 엔진 소리가 왜 이래?
3: 그러게.
2: 그린 이거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수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3: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견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부근 의성 방향이네. 054-858-2526.
2: 엔진은 그린 이거 보링 공장이 돼.
4: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5: 안녕하세요. 안동시 안전재난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물놀이나 낚시, 다슬기 채취 등 수상활동을 즐기러 물에 들어가실 때는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특히 어린이는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도록 보살펴주세요. 아울러 다슬기 채취 시 2명 이상 함께 하시고 수시로 주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수상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6: 안동 MBC 여름철 수상안전 캠페인, 안동시와 함께합니다.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L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응, 은행잎 수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강원도는 일부 저녁까지도 비가 이어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도, 부산, 제주가 27도로 남부지방 제주도는 오늘도 열대야 나타난 곳들이 많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전주대구 33도로 중부지방은 오늘도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 보수의 눈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봅니다. 국민의힘 레드캠프 출발합니다.
2: 네, 레드캠프 오늘 상률종 국민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전화로 만나봅니다. 나와 계시죠?
3: 예, 안녕하십니까. 상률종 의원입니다.
2: 네, 개각에 대해서 이제 먼저 이제 평가를 좀 여쭤야 될 것 같은데 국방위 소속이시니까 먼저 국방장관 인사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3: 국방장관은 임명된 분이 좀 훌륭한 분이지요.
2: 아, 그렇습니까?
3: 예, 예, 훌륭한 분입니다. 그 군인으로서도 훌륭하고 예. 그동안 걸어온 삶도 상당히 괜찮은 분이신데
2: 네.
3: 이제 대통령께서 그 본인의 말씀하고 가장 반대되는 인사를 했거든요.
2: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는?
3: 육사 세 번의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래서 육군사관학교 없애자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학교 출신을 발탁을 했단 말이죠.
2: 네.
3: 또 문민장관에서 무인장관으로 이걸 한 건데 일단 지금 체제하에서의 한미동맹이 균열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2: 네.
3: 특히 서해에서의 한미일 공동훈련을 요청했을 때도 불참을 했었고 또 한미 훈련을 요구했을 때도 이걸 그 참여를 안 하고 또 소통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심각했었죠.
2: 네네네.
3: 브런슨 사령관이 뭐 부인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 또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시에 무인기 5인과 관련돼서도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새로운 이 장관께서 오시면은 이 사관학교 문제라든지. 전작권 문제 여러 가지 이런 현안 문제를 잘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2: 그러자면 그러면 상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는 그 이 새 국방장관이 어떻게 풀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3: 원칙대로 풀어야죠. 그건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한테 보고 드렸던 것도 네. 굉장히 허위 보고한 게 많아요.
2: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3: 중국이 네. 중국이나 러시아에 다 통합을 했다 그랬잖아요. 했잖아요.
2: 네.
3: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라들 다 별개로 다 돼 있습니다. 미국이 28일 날 트럼프 대통령께서 우주군을 창설한다 그러면서 우주 사관학교를 만들라 그랬거든요.
2: 네.
3: 그런데 지금 그 국방부에서 얘기한 대로 그 육군 군의 국군의 정체성의 문제를 있기 때문에 바로 세우겠다 그랬는데. 그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의 정체성을 세우는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2: 근데 아무튼.
3: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지금 예.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미래의 군 지도자를 양성하는 학교를 합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2: 그러면 이제 의원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주로 정책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3: 현재 지금 귀국을 안 했지요. 사우디에 대사로 네. 계시고.
2: 네.
3: 그래서 자료가 현재 온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인사청문 보고서를, 요청서를 이제 국회로 보내면.
2: 네네네.
3: 그 자료가 나오겠지요. 그러나 네. 지금까지.
2: 네.
3: 후보자가 군에서 일했었던 여러 이력으로 봤었을 때는. 군 중에서
2: 네.
3: 여러 그 군의 그 큰 보직을 역임했던 사람들 중에서 좋은 평을 받는 분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2: 알겠습니다. 또 하나 그 안규백 현 장관 탈영을 했네 안 했네 논란이 상당히 거셌는데 안규백 장관이 이제 장관직을 내려놓으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3: 본인이 해결할 문제지요. 영창 의혹뿐만 아니라 본인이 해명하기 아주 어려운 핵심적 사안이 그 안에 있을 겁니다.
2: 네.
3: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못 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부분을 국방부 장관이라고 한다면 자기 병적 기록부는 떳떳하게 내놓는 사람을 임명을 했어야지.
2: 네.
3: 이런 사실을 다 인사검증에서 왜 안 나왔겠습니까? 그거를 안 내놨기 때문에 지금 이 60만 대군이 이렇게 갈피를 못 잡고

0: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드렸던 것이지요. 이 부분은 이제 장관직을 물러났기 때문에 네. 자유의사에 맡겨야 될 일이겠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해온 거로 봐서는 어떤 형태로든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겁니다.
1: 알겠습니다. 국방장관 말고 이번에 개각에 포함된 인사 중에서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대상은 누굴까요, 의원님은?
0: 이번에 개각평가는 제가 볼 때 뭐 이 공소취소를 위한 내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 네. 법무부 장관?
0: 예. 예, 아무래도 이게 시작과 끝, 모든 정부의, 이 정권의 모든 목표가 공소취소에 있는 것처럼 이게 느껴질 정도로 이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 네.
0: 김성원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뭐 공소취소를 해야 한다라고 해서 가장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분 아닙니까?
1: 네네.
0: 이 분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이번에 개각의 방점이지요. 왜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서 이거를 못했겠습니까? 이 인사가 이제 만사라고 그랬는데 만사가 아니라 이제 망사가 망해버리는 참사가 돼버렸습니다.
1: 예.
0: 또 여기에 이제 용해인 성평등
1: 가족부.
0: 부의 예. 가족부의 장관을 임명을 했는데 뭐 다른 의원도 지적하고 여러 언론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김승원 장관을 임명하기 위한 미끼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1: 그렇게 보세요?
0: 예, 그렇게들 지금 뭐 의원들이 다 평가를 해서 이미 다 방송에 다 나갔는데
1: 시선 돌리기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0: 그것들이 왜 그러냐면 먼저 강선호 장관 문제도 있었고 또 이해원 장관도 있었지요.
1: 네.
0: 그렇게 그 한두 사람한테 집중을 해놓고 다른 분들을 임명했는데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도 강선호 장관으로 그 시선이 집중되는 바람에 이게 임명됐었던 거 아닙니까?
1: 네.
0: 그래서 이러한 인사를 바라보면서 이게 공소취소를 위한 빌드업 과정에 사람을 심는 이런 인사다. 그렇기 때문에 망사라고 하는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개각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다.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 전면 도입이 보류가 되고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결정이 나왔는데 이 결정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원래 취지하고는 좀 많이 좀 이게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 잘못됐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0: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 제가 주장했던 것은 충청 이북 지역에 현역은 109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충청 이북 지역의 현역들은 사실 그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또 큰 문제가 없으면 그 현역들을 놔두고
1: 예.
0: 지구당들을 평가를 해서 이번에 지선에서 나온 그 결과
1: 네.
0: 또 당무 감사를 해서 나오는 결과 네. 그리고 전에 대선에서 했던 결과를 가지고 여기에 이번에 지선에서 떨어졌지만 경쟁력 있는 분들
1: 네.
0: 또 영남의 다선 의원으로서 수도권이나 이렇게 축출을 해서 오셔야 되는 분들 또 당이 갖고 있는 비례대표의 실력 있는 분들을 전진 배치를 해서
1: 네.
0: 28년도 4월에 실시하게 되는 총선을 대비하자라고 제안했던 일들인데
1: 의원님이 그렇게 제안을 하셨었어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그 원내대표 경선을 할 때 제안을 했던 내용들이지요.
1: 네.
0: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당원 직선제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가다가 보니까 좌초에 휘말리게 됐고 그래서 원래의 취지대로 가지 않은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합니다.
1: 이건 충청 이북을 언급을 주는데 그건 뭐 수도권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0: 그렇습니다. 충청권에서부터 강원권 포함해서 수도권이
1: 네.
0: 지금 저희 당이 가장 취약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1: 그런데 그러면 수도권의 당협위원장들은 웬만하면 놔두고 영남이 오히려 고인물이니까 여기서 좀 신진 인사를 전진 배치시켜서 총선을 대비하자 이런 취지였다.
0: 아닙니다. 영남도 그냥 놔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총선 때 공천 이외에는 인적 혁명을 이뤄나 인적 쇄신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 네, 그렇죠. 그렇죠.
0: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적 강세 지역인 영남은 좀 놔두고 충청 이북 지역

0: 한국부터 우리가 지구당을 경쟁력이 있는 분들로 정비를 해서
1: 제가 거꾸로 이해를 했군요. 거꾸로.
0: 예, 예, 예. 총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자고 했던 것이죠.
1: 그러면 과정에서 그 장동혁 대표가 펜앤마이크인가 여기 나와서 영남 중진들 총선 불출마 이야기하고 했던 것은 그 맥락은 그럼 완전히 다른 맥락이 되겠네요. 그러면?
0: 불출마라고 하는 게 그게 그 쉬운 일이 아니고요. 또 그중에서 경쟁력 있고 명성을 갖고 있는 또 실력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1: 네.
0: 그런 분들이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
1: 네.
0: 수도권 같은 데에서 당을 위해서 좀 더 헌신하고 뛰어줄 수 있는 이런 여러 룸들이 있단 말이지요. 여유가 네. 있단 말이지요.
1: 네.
0: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 충청 수도권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조직들을 좀 짜보자라고 했던 안인데
1: 네.
0: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흐트러진 거에 대해서는 아쉽습니다.
1: 아무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사고 당연만 한번 이제 그 추진해보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는데 그러면 이 효과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 아주 제한적이라고 봐야지요.
1: 그래요.
0: 예를 들면 세 번 이상 낙선은 같은 낙선자 낙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 여당도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밀 검사를 해보고 또 필요시에는 여론조사도 해서 정말 경쟁력 있는 분들로
1: 예.
0: 이게 자연스럽게 스위치를 해주고 1년 한 5, 6개월을 현장에서 뛸 수 있도록 해줘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1: 네네.
0: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지금 방향에서 조금 좀 차질이 있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원의 연찬에 와서 강연을 했고요. 어제는 정정시 원내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는데 이 움직임을 두고 한쪽에서 이거 너무 퇴행적인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0: 그게 왜 퇴행적입니까? 여든 야든 예.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에서 배출했었던 또 당에서 여러 가지 경험과 또 운영을 했었던 식견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그런 분들 모셔다가 경험도 듣고 또 자문도 받는 게 맞지요. 또 강의도 듣고 그것을 그 폄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1: 그런데 한 명은 탄핵당한 대통령이고 한 명은 그 감옥 갔다 온 대통령 아닙니까?
0: 아니 탄핵하고 감옥이라는 게 다 정치적인 거였지 그게 뭐 정상적인 거였습니까? 그 당시 제대로 했으면 여야 협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명예를 지키고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정치적 산물이었지 그게 정상적이었습니까?
1: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도 잘못된 탄핵이었다 혹시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0: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1: 네.
0: 과연 탄핵까지 가야 되는 문제냐 그게 정치의 후진성을 가지고 했던 일들이잖아요.
1: 근데 이거저거 다 떠나서 그때의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0: 물론 그건 맞습니다. 그때
1: 네.
0: 그분들의 판단을 제대로 잘 못한 것이고 그때 탄핵했던 것들에 대해서 미안하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1: 그래요?
0: 예.
1: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고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0: 뭐 정리가 됐든 안 됐든 그거를 결론을 낼 수 없지만 당시에 탄핵에 참여했던 분들이 미안해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1: 그 이 두 전직 대통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예. 또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이게 국민의힘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세요?
0: 아니 저는 뭐 많은 경험과
1: 네.
0: 또 국정을 운영했었던 그런 지혜들을 당이 받아들이는데 왜 그것을 폐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까? 먼저 문재인 대통령도 많이 돌아다니면서 지원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1: 네네.
0: 그리고 또 필요시에 서울도 올라오셔서 말씀도 하시고 그랬었던 여야가 다 비슷하게 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자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가
1: 예.
0: 경험에 대한 자산 여러 가지가 그러한 훌륭한 부분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을 당이 이렇게 잘 받아서 앞으로 방향을 잡고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이진숙 의원이 있잖아요.
0: 예.
1: 이진숙 의원이 5.18 유공자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고 법률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0: 그 유공자 문제는 제가 그 정무위의 간사로 있었을 때에
1: 네.
0: 5.18 단 공법단체를 이렇게 중앙 보훈처의 중앙 공법단체로 올리는 과정에서

0: 여러 가지 협의가 됐던 내용들입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그 5.18 유공자 같은 경우에 그 지금 독립유공자도 가짜가 나오잖아요. 가짜가 간혹 나오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하시겠다라고는 이야기들도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1: 단체 안에서도?
0: 예, 그래서 자정적으로 그런 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1: 그런데 이준석 의원은 법을 만들어서 강제하겠다라는 거잖아요.
0: 법을 강제한다고요?
1: 네.
0: 아니, 법이야 뭐 국회의원이 얼마든지 내고 그거에 대해서 법안 소위에서 평가하고 다 거기에서 의원들이 조율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의원이 법안 내는 거예요. 누가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1: 아, 근데 이 법에는 이제 취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0: 그
1: 예를 들어.
0: 그 취지는 이준석 의원의 취지지.
1: 예.
0: 그렇지 않습니까? 한 국회의원이 여러 사안들을 놓고 평가하는 그 판단의 기준이고 그 헌법기관으로서 그 의원이 갖고 있는 생각들인 것이지 그게 국회에 와서 심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 의원들이 의견을 내서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법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또 그거를 왜 막습니까? 본인이 낸다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의원이 다 법안을 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1: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접근법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아 이거 가짜 유공자가 있는지를 한번 검증하는 거와 유공자 명단은 그냥 다 공개하라. 이건 좀 약간 접근법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후자의 경우에는.
0: 그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1: 그러니까 유공자 명단 아예 공개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0: 유공자 명단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200명 정도인데 그거를 공개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들은 계신데 공개적으로 한 건 없지요.
1: 네.
0: 그것도 의원들의 그 의원이 갖고 있는 의원이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그거를 누가 그렇게 뭐 하지 말아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1: 그럼,
0: 그 법안으로 올라오면
1: 예.
0: 그 법안이 과연 이 법안이 다른 법하고 상충되는지
1: 네.
0: 또 이 법안의 법안으로서의 그 효력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충실한지를 다 검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1: 그러면 마지막으로
0: 거기서
1: 이렇게,
0: 예 거기서 걸러지는 겁니다.
1: 마지막으로 그럼 질문을 이렇게 드리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이 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게 된다면 의원님은 찬성표 던지시겠습니까? 반대표 던지시겠습니까?
0: 법안도 보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물으십니까? 그냥 어려움 속에 몰아붙이려고 지금 물으시는 거죠?
1: 아 무슨 말씀이세요? 네?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 한번 법안 좀 살펴보세요. 네.
0: 아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정무위에서 아마 하게 되면 거기서 네. 평가하게 될 겁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이 법안이 올라오면
1: 네.
0: 여야 의원들이 다 머리를 맞대고 기존 법안과 또 다른 법안들 다 검토해서
1: 네, 그럼요. 예, 예.
0: 합의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4: 요즘 미국의 Z세대, 젊은 층 사이에서 비둘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인기라고 합니다.
1: 뭔 소리예요, 이게?
4: 전서구를 모델로 만든 앱이 있습니다. 캐리어 피지라고 해서 편지를 나르는 비둘기란 뜻인데 실제 메시지를 비둘기가 날아가는 속도에 맞춰서 전송이 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4월에 이 앱이 출시가 됐는데 벌써 이용자가 7만 6천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 데요. 지도에서 비둘기가 실시간으로 날아가는 걸 경로를 볼 수가 있고 또 비둘기가 길을 잃거나 죽어서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까지 0.2%의 확률로 설정을 해둔 앱이라고 합니다.
1: 아, 그러니까 실제로 실물 비둘기를 띄우는 게 아니라 앱으로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데
4: 네.
1: 비둘기가 날아가는 속도와 그 경로를 그대로
4: 네.
1: 예를 들어서 열흘이 걸린다면 0.1초 만에 메시지가 갈 수 있는데 열흘 지나야 메시지가 도착한다. 이 얘기입니까?
4: 그렇죠.
1: 왜 이렇게 해요?
4: 이 불확실성과 느림과 기다림을 위해서인데요. 그걸 노린 앱인데요.
1: 아, 예. 예.
4: 이 같은 시기에 출시된 또 다른 앱 중에 루스트, 둥지란 뜻의 앱도 있는데 이건 누적 다운로드가 6

0: 65만 건을 넘어섰고 일일 대화 건수가 10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인기가 있는 건데요. 여기는 또 비둘기뿐만이 아니고 달팽이, 펭귄, 올빼미 같은 천여종의 동물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
1: 달팽이도 있어요?
0: 달팽이 있습니다.
1: 그럼 저 죽기 전에 오기는 와요?
0: 갈 겁니다.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속이 달팽이 같은 경우는 1.6km고요.
1: 그렇게 빨라요, 달팽이가?
0: 생각보다 빠릅니다. 오, 이거. 올빼미는 또 시속 32km.
1: 그러니까 올빼미가 빠르겠죠.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 만약에 뉴욕까지 달팽이 편으로 헬로우라고 보내면 9개월 뒤에 도착을 하는 셈입니다.
1: 그래요?
0: 네.
1: 아무튼 근데 그러면 젊은 세대가
0: 네.
1: 느림의 미약, 불확실성의 미약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0: 그러니까 디지털 피로감. 을 이제 원인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후기를 봐도 그 알 수 있는 게 수많은 문자와 알림에 무감각해지는 세상에서 이런 불확실성이 오히려 재미를 더해준다라는 반응도 있고요.
1: 네.
0: 또 비둘기가 사라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오히려 매력적이다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쏟아지는 알림과 내가 바로 이제 답장을 해야 되는 그런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는 이용자들이 결과적으로는 기다림과 불편함과 느림을 갈구하기 시작했다라는 현상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한 건데요.
1: 네.
0: 그래서 생겨 말 중에 하나가 웨이팅 테크라고 해서 그 기술에 기다림을 집어넣는 흐름들도 사업계에서는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는 해석들도.
1: 그러니까 제 말이 맞았다니까. 통신 수단은 삐삐에서 멈췄어야 된다고 제가 누차 강조를 해 왔는데 이것도 같은
0: 그렇죠.
1: 같은 맥락.
0: 삐삐 같은 설렘을 다시 이제 맛보고 싶어 하는 거죠, 젊은 층들도.
1: 근데 그만 이게 이제 일종의 삐딱선 정신이네, 이것도.
0: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방식을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런 통제권에 대한 갈구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1: 네.
0: 그러니까 일부러 기다리고 일부러 그 연결을 끊으면서 거리를 두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넓게 보면 요즘에 이제 흔히 나오고 있는 디지털 디톡스라던가 디지털 미니멀리즘과도 이제 맞닿아 있는 부분인 건데 그 혹시 평 하루에 스크린 타임 그러니까 내가 휴대폰을 얼마나 몇 시간 동안 사용을 하시는지 확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1: 아니 거의 없는데요.
0: 없으세요?
1: 네.
0: 저는 비교적 굉장히 사용을 안 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주 평균 하루 7시간을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유형을 보니까 생산성 앱이라고 해서 포털 사이트를 보는 시간이 가장 많았고 소셜미디어 뭐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각을 하지 못할 뿐이지 사실상 굉장히 휴대폰 속 온라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었던 기회이기도 한데
1: 네.
0: 이 전 세계적으로도 성인의 하루 평균 휴대폰 이용 시간이 7시간에 달한다고 하고요. 하루 평균 96번을 휴대폰을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이제 젊은 층 사이에서는 휴대폰 사용을 좀 의도적으로 줄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타나고 있는 그 유행하고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휴대폰 감옥이라고 불리는 금욕 상자입니다.
1: 그럼 휴대폰을 진짜로 물리적으로 어디에 가둬놓는다는 거예요?
0: 네. 상자 안에 가둬놓고 타이머를 설정을 한 다음에 그 시간 내에는 절대 꺼낼 수가 없고요. 그 상자를 파손하지 않는 한은 꺼낼 수가 없는.
1: 네.
0: 근데 그 강제성에서 오히려 해방감을 느낀다라는 반응들이 있는 건데 꼭 이렇게 금욕상자 같은 장치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휴대전화와 자발적인 거리 두기를 하는 움직임은 최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가령 주말엔 아예 사용을 안 한다던가 혹은 데이터 요금을 좀 낮게 설정을 해서 다 쓰면 아예 휴대폰을 못 쓰게 만드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건데 최근 24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서랍에 가둬놓고 이제 지내본 대학생이 있다고 해서 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유의미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수연 씨입니다.
2: 소시한 과제 같은 거를 내주면은 하기 어려운 과제일수록 AI한테 의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간단한 질문이든 어려운 질문이든 AI한테 물어보면은 그 5초면은 답을 알려줘서 그거 보고 적으면 되는데 쓸 수 없는 상황이니까 오로지 내 생각을 다 적어내야 하는 상황이었어서 생각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생각을 많이 했다?
0: 네. 그러니까 늘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콘텐츠에 익숙하고 또 속전속결로 답을 또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쩌면 생각을 못하고 지냈던 걸 수도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좀 알게 해주는 그런 트렌드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1: 상당히 의미 있는 움직임이네요.
0: 네. 네
1: 뭐 없애보세요. 어떻게 되나. 오늘 재밌었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0: 고맙습니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대표님

0: 광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해수욕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본값이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Walk it,
4: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6: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7: 네, 시선 집중 본방 보도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 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마음껏 자라고 꿈꿀 수 있도록 따뜻한 돌봄을 만들어갑니다. 청년이 일하고 배우며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넓혀갑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커지고 청년의 미래가 밝아지며 모두가 희망찬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곳. 함께 희망을 키우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안동 MBC 캠페인은 꿈이 미래가 되는 도시 영주시와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어르신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날씨가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주세요. 날이 더운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외출 시 가급적 가벼운 옷차림에 챙인 넓은 모자와 양산을 챙겨주세요. 뜨거운 햇살로부터 몸을 지키고 몸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병을 휴대하여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야 탈수 증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주세요.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이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 피해 없는 안전한 여름을 위해 예방요령 기억해주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에 노조의 파업을 두고 합법적 파업이냐 아니냐의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조만간 시행 지침을 발표해서 그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G20 국가들에게 중국의 무역 흑자를 함께 견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장벽만으로는 중국의 공세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0: 최근 미국 정부가 국채 시장과 다른 나라 외환 시장까지 잇따라 직접 개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개입이 장기적으로 금융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좀 들어보죠. 9월 1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0: 자,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한국경제신문의 이혜인 기자, 연합인포맥스 정지석 기자, 그리고 김시영 경제뉴스 큐레이터까지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자, 노란봉투법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2: 네.
0: 이게 원래 이제 노조의 쟁의 행위를 좀 더 이제 지원하고 보장하는 내용의 법이었는데,
2: 네.
0: 그러다 보니 야 이런 것까지 이걸로도 파업을 하고 이것도 합법이라고 뭐 이제 이런 또 반론들도 종종 나오고 있어서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성과급 달라고 하는 게 이게 그 근로자의 권익을 지키는 건가 아니면 좀 과도한 간섭인 건가? 뭐 이것도 좀 논란거리인 것 같고요.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2: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이제 그 요즘 돈 잘 벌고 있는 반도체 회사를 중심으로
0: 예.
2: 이게 일정 비율을 아예 성과급으로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이것도 문제이긴 한데 또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뭐 반도체 뭐 팹들에 대한 투자 뭐 이런 것도 노조하고 협의 사안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도
0: 예.
2: 과연 이게 노조가 쟁의를 할 수 있는 사안이냐 이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0: 그러니까 노조로서 요구할 수는 있는데 우리도 나눠달라 등등을
2: 네네.
0: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파업을 할 경우에 그 파업을 법으로 보장하냐 안 하냐
2: 그쵸.
0: 그 문제죠.
2: 불법 파업이냐 아니냐 뭐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얘기죠. 근데 이게 사실 노란봉투법이 지난 3월에 시행이 됐는데 이 노란봉투법 안에 이 쟁의 행위와 관련된 부분이 조금 폭넓게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노동법에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조건에 한정되어 있는 이 노동쟁의 대상이
0: 예.
2: 노란봉투법으로 개정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저희가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릅니다만은 사실은 개정노동법이거든요. 이 개정노동법에는 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등도 쟁의 대상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 의미가 모호하게 좀 넓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쟁의 대상을 상당히 폭넓게 인정할 만한 근거가 법에 있다 보니 산업 현장에서 이런저런 노조에 이것도 쟁의 대상이에요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분출되고 있고
0: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이 모두 파업의 네. 대상이 될 수 있다.
2: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뭐 M&A 그다음에 투자 뭐 이런 것들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0: 모든 게 다 넣으려면 네. 넣겠네요. 네.
2: 그러다 보니 이제
0: 말하는 게 다
2: 현장에서의 갈등하고 혼란이 네. 좀 크다. 그래서 이제 뭔가가 필요한 것 같다. 뭔가 이 선을 그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 시행 지침을 통해서 쟁의 대상을 좀 명확히 노동부가 할 것이고 이게 현장의 혼란을 좀 줄일 수 있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0: 그렇군요. 특히 뭐 반도체 공장을 호남 지역으로 옮기는 건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 출퇴근을 어디로 해야 되냐는 거 결정되니까.
2: 만약에 이제 뭐 인력 재배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네, 그렇게 노조 측에서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0: 법상
2: 됐죠.
0: 법 문구로만 해석하면 네. 뭐 성과급이야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공장 옮기는 거는 근로 조건과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기는 한데 그거 마음에 안 든다고 파업을 하고 그 파업을 법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2: 네.
0: 아니면 그거는 그냥 협의해서 협의가 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닌 정도의 영역으로 두느냐의 문제이군요. 이걸 법 이나 시행령을 좀 바꾸면 이 논란이 해결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2: 일단은 그나마 시행령이라면 법적인 구속력이 조금 있는데 지금 이제 시행 지침으로 하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원래는 지난번 국무회의 때 기억하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일 기준을 마련해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돼서.
0: 예.
2: 그러면서 호남 반도체도 성과급도 쟁의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하위 법령 정비를 지시하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시행령 쪽으로 방향을 좀 잡는 것 같았는데 결국엔 시행 지침으로 나온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뭐 몇 가지가 고려가 된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고용노동부가 이 그 노동조합법 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돼서 만약에 시행 지침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했을 경우에는 자칫 위헌 소지가 있다. 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명확하게 위임 조항이 없어서 이걸 만약에 시행령으로 뭔가를 그 규정하거나 이렇게 되면 나중에 논란이 좀 될 수 있다는

0: 거예요?
1: 그 하위 법령 시행령이 상위 법을 아예 거꾸로 규제하고 방향을 바꿔버리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군요.
0: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는 이제 대통령이 법률이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일단 노란봉투법 내에 쟁의 대상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위임 근거 자체가 없으니까
1: 예.
0: 이걸 했을 경우에는 왜 근거도 없는 거를 시행령으로 이렇게 하냐라는 논란이 좀 있을 수 있고요.
1: 예.
0: 그리고 또 설령 대통령이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 우리는 시행령을 한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걸 어디까지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노동권의 제한으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1: 또 그렇겠네요.
0: 네, 예. 그래서 이제 시행령은 좀 힘들 것 같고 또 좀 빨리 현장에서 이거를 해야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시행령으로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절차를 좀 거쳐야 되거든요.
1: 예.
0: 뭐 관계기관 협의도 하고 입법 예고도 하고 국무회의 의결 거치고 뭐 그러다 보면 3개월 이상 걸리니까 좀 시급성을 요하는 것도 있어서 시행령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저희 해석이긴 합니다.
0: 그 시행 지침으로 한다.
1: 예.
0: 네.
1: 그게 시행령으로 하자니 상위의 법령 자체에서 시행령이 정한다는 문구가 없으니 시행령으로 해도 이게 부담스럽다.
0: 네네.
1: 그런 건데.
0: 네.
1: 시행령보다 한 단계 더 권위가 낮은 시행 지침으로 이걸 하면 더 부담스러울 텐데 그걸로 뚫겠다는 거예요. 이게 작동을 해요, 그럼?
0: 그러니까 노조가 지금 언론들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1: 예.
0: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에 불과한데 시행 지침이라는 거는 그러면 노조가 시행 지침을 우리는 안 달라. 우리는 쟁의할 거야. 이걸로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처벌하거나 법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1: 노동법에 근거한 파업인데 시행 지침 바꾼 정부가 감히 이걸 막을 수 있느냐에 대한 논리에서 밀린다는 거죠?
0: 네, 그렇죠. 그래서 현장의 혼란이 뭐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노동부 쪽에서는 시행 지침을 내놓을 거고 지난 12월에도 한번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이라는 걸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1: 예.
0: 거기에 보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에 대해서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 기업 조직 변동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정리 해고나 배치 전환 등 근로 조건의 실질적 변동을 초래한다면 교섭 대상이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이것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어서 이거보다 조금 더 세부적인 각각의 구체적인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일단 나와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은 결국에는 이거 보완 입법을 해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개정노동법 안에
1: 예.
0: 시행령으로 정한다 뭐 이런 게 들어간다든지 그러려면 이제 법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1: 그 입법 절차라고 하는 게 뭐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마음먹으면 또 뭐 꽤 단시간에도 되긴 하는 건데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도 좀 기다리기 어렵다면 이제 연말 안에 뭔가 있을 그 두 반도체 회사의 노조와의 어떤 협의
0: 네.
1: 그걸 꽤 의식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그러니까 이게 법 만들 때 너무 뜨거운 가슴으로만 만들면 안 돼요. 사회 분위기가 이렇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냥 뜨거운 법을 만들어버리면 꼭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0: 노란봉투법이 처음에는 이게 이제 과거로 가면 지금 이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넓히는 법은 아니었거든요.
1: 그것도 아니었죠, 사실은.
0: 근데 이게 중간에 들어가면서 그때도 이거 들어갈 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가 있었는데
1: 예.
0: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이제 후유증을 저희가 앓고 있는 거죠.
1: 그렇게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현장에서는 뜨거운 법이 항상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여론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 있든가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뜨거우면 그냥 한없이 뜨거워져 저는 지는 면이 있어서.
0: 네.
1: 미국은 상원이 그거를 이제 좀 견제를 좀 한다는데.
0: 저희도 상하원으로 나눕니까 그러면?
1: 아니 그럼 의원 숫자 늘어나잖아요. 좋아요 그게. 자 이행 기자가 준비해 오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인데 중국에 대해서 전면 총공세를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나 봅니다.
2: 네, 그렇습니다.
1: 예.
2: 최근에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이제 둘이서 싸웠잖아요. 원래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었는데
1: 예.
2: 이제 G20 국가들을 향해서 이제 우리 다 같이 중국과의 무역 조건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 이렇게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1: 예.
2: 이게 또 언제 있었던 발언이냐면 G20 재무장관 회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하루 전날이었던 30일에 외신 인터뷰와 했던 발언인데요.
1: 예.
2: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중국산 제품에 더 높은 관세를 매기거나 아니면 일부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중국의 수출을 함께 견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을 향한

0: 그런도 있었는데요. 이제 배센트 장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국이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바꾸고 내수를 키워야 된다 이렇게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 중국의 이유로 내수가 부진하다 보니까 자국에서 다 팔지 못하는 제품을 이렇게 해외시장으로 밀어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인 건데요. 이렇게 값싼 중국산 제품이 쏟아져 들어오면 상대국의 제조업이 타격을 받고 또 무역 적자까지 커진다는 게 이제 배센트 장관의 진단입니다.
1: 경기가 안 좋고 물건이 잘 안 팔리면 각자 골고루 각자 고통을 분담해야지. 안 팔리는 물건을 자꾸 덤핑으로 다른 나라로 넘기면 다른 나라는 뭐가 되냐?
0: 그렇습니다.
1: 그런 얘기죠.
0: 네. 그래서 이렇게 약한 내수를 수출로 만회하려는 중국을 막는 것은 다른 국가의 대응에 달렸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1: 예. 그래서 미국이 관세 장벽을 그동안 많이 높였는데도 그 중국 물건들이 여기저기로 많이 수출이 되나 봐요.
0: 그렇습니다. 이게 혼자 막았기 때문에 이게 역부족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렇게 실제로 미국이 관세 장벽을 높였는데도 중국의 전체 무역 흑자는 오히려 커지고 있는데요.
1: 예.
0: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무역 흑자가 2021년에는 6,764억 달러였는데 작년에는 1조 1,890억 달러로 늘었고요.
1: 예.
0: 이제 올해 예상치는 1조 2천억 달러까지도 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팔지 못하게 된 중국산 제품이 오히려 유럽이나 중남미로 흘러가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난 거고요. 이렇게 중국이 매년 1조 달러가 넘는 흑자를 내는 구조를 세계 경제가 계속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진짜 계속 덤핑인 건지 아니면 그동안 꽤 중국 물건의 품질도 이제 좋아져서 제가 가성비 보고 그냥 고르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중국 제품도 좋아진 게 많아서.
0: 맞습니다.
1: 그래서 아무튼 중국 이 친구를 어떡하지? 라고 해서 이제 미국이 고민하다가 과거에 일본이 이렇게 독주할 때 한번 그 미국이 힘썼던 플라자 합의 강제로 환율 조정해가면서 그걸 중국을 대상으로 좀 해볼까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모양이에요.
0: 맞습니다. 이제 미국 경제계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수출 경쟁력, 중국이 가지고 있는 수출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낮추려면 이제 관세로는 부족하고 환율까지도 건드려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자 합의가 원래 1985년에 있었는데 이걸 중국을 상대로 한번 해보 보자라는 겁니다.
1: 그때는 뭘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플라자 합의가?
0: 네. 그때는 이제 배경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980년대 초에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금리를 크게 올리면서 달러 가치가 급등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산 제품이 해외에서 비싸졌고 일본이나 서독 제품이 상대적으로 싸지게 됐습니다. 당연히 미국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졌고 무역 적자가 급증하게 됐던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뉴욕 플라자 호텔에 1985년에 미국, 일본, 서독, 영국, 프랑스가 모이게 됩니다. 주요국이 함께 달러 가치를 낮추고 엔화랑 또 서독이 사용하던 마르크화의 가치를 끌어올리기로 한 건데요.
1: 인위적인 환율 변동을.
0: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효과도 실제로 상당했습니다. 이게 합의 직전에는 달러당 240엔이었는데요. 이제 환율이 엔달러 환율이 합의 이후에는 2년 뒤에 120엔대까지 떨어지고 됐었습니다.
1: 자, 우리로 치면 지금 1,400원인 환율이 2년 후에 700원 됐다는 얘기잖아요.
0: 그렇습니다. 효과가 상당했었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돈 가치 환율 떨어지고 돈 가치 올라간 일본 돈 서독 돈은 수출하기에 되게 부담스러운 이제 통화가 됐었겠군요.
0: 그렇습니다.
1: 그때도 참 이거 이상하긴 한데 일본이 자 낮춘다 실시 미국이 그러면 일본과 서독이 네 하고 낮췄다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때는 미국이 워낙 힘이 강하니까. 근데 지금 중국한테 낮춥니다 실시 그러면 네 할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희박하긴 한데요. 그게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으로서는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면 수출품 가격도 올라가고요. 제조업 경쟁력도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중국이 수출이랑 제조업에 가장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우군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은 유럽인데 이제 EU는 지난해에 중국과의 교역에서 4,120억 달러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경계감도 상당하고 이게 뭐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경계감이 굉장히 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동시에 중국은 유럽 기업의 중요한 시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또 교역 상대국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전면적인 무역 전쟁을 과연 EU 차원에서 벌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담도 조금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1: 유럽산 뭐 사치품 같은 것들 중국에서 많이 팔리는데 중국이 또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대응을 하면 유럽 기업들도 많이 골치 아프다.

0: 그렇습니다.
1: 그런 면도 있고.
0: 네.
1: 중국산 싼 물건이 유럽으로 안 가면 유럽 소비자들은 비싼 거 써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겠죠.
0: 그렇기도
1: 하고. 대안이 없으니까 쓰는 거지 중국 예뻐서 쓰겠습니까?
0: 네.
1: 답은 없는데 고민은 깊다.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1: 예.
0: 네, 뭐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에도 지금 미국이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제 중국은 이들 국가의 원자재를 대규모로 사주는 핵심 교육국이기도 하다 보니까
1: 예.
0: 이렇게 다자 압박이 현실화하려면 미국도 다른 나라들이 동참할 만한 당근을 함께 제시해야 된다 이런 지언도 나옵니다.
1: 근데 우리 입장마다 제일 안철겠네요. 이럴 때 중국이랑 무역 많이 하는 나라 순으로 골치 아플 거 아니겠어요?
0: 그렇습니다.
1: 미국 얘기 들어줄 수도 없고 안 들어줄 수도 없고.
0: 네.
1: 이제 그중에서 순위 꼽으면 우리나라가 꽤 상위일 텐데. 그러네요. 자, 정지석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 또 미국이 네. 요즘 뭐가 불안한 건지 뭐가 문제인 건지 다른 특히 엔화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 외환시장에도 개입을 하고 국채시장에서도 뭐 여러 가지 안 쓰던 정책을 쓰고 하면서 좀 논란이 있는 모양이에요.
2: 맞아요. 우선 외환시장을 좀 보면 미국과 일본이 이제 지난달 8월 초에 엔화 급락을 막기 위해서 공동으로 엔화 매수를 개입했었잖아요.
1: 예.
2: 근데 이때도 논란이 된 게 미국이 엔화를 사기 위해서 뭘 했냐면 유로화를 팔았대요. 근데 이거를 스코피센트 재무장관 말로는 아 이거 우리 그냥 외환 안전기금에 있는 거 자산을 조금 재배분한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미국이 유로화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유럽의 중앙은행들에게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통상 이제 외환당국끼리는 다른 나라 통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국가 간 거래이기 때문에
1: 예.
2: 이제 미리 연락을 해오는 게 그러니까 연락을 좀 우리가 얼마만큼 팔 거야, 살 거야 이거를 좀 해주는 게 관행인데
1: 놀라지 마 이렇게
2: 맞아요. 왜냐하면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1: 예.
2: 유럽 당국자들이 불쾌감을 보인 거는 단순히 뭐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유로화를 팔았다라고 해서 유로화가 내려서가 아니라 미국이 기존에 있었던 어떤 국제 공조 관행을 자꾸 이렇게 무시하고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시장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불신이 생겼다는 거고요. 이제 국채 시장에서는 미국 재무부가 장기 국채 바이백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풀린 장기 채를 다시 사들이는 규모를 점점 늘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1: 예.
2: 재무부는 장기물 시장의 유동성을 위한 거야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뭐 베산트 장관도 그렇고 그 미국 당국자들이 자꾸 이제 장기금리 우리 장기금리가 너무 높아라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말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단순한 유동성 관리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외환시장에서는 엔화를 사고 채권시장에서는 장기채를 사들이는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다 보니까 유럽 중앙은행들 사이에서는 아 이거 그렇다면 또 다음에 어떤 큰 개입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1: 미국의 의도는 알겠는데
2: 네.
1: 예전에는 그런 의도가 있어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으로만 그냥 먹고 있었던 게 일반적이었는데 미국은
2: 그렇죠.
1: 우격 다짐으로 평소에 안 하던 관행을 깨면서까지 이렇게 액션을 하고 있는 게 되게 신경 거슬린다.
2: 네.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꾸 하는 게 좀 과하다. 왜 자꾸 하는 거냐. 얼마나 더 할 거냐.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1: 매너 없이.
2: 네. 근데 사실 지금 가장 복잡한 곳은 일본이거든요. 어제 엔달러 환율이 장중에 달러당 160엔을 다시 넘었어요. 근데 일본이 보면 지난 한 달 동안 엔화 가치 방어하겠다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조 원 정도를 시장에 썼습니다. 근데 그리고 미국과 공동 개입까지 했지만 결국엔 엔화가 다시 약세로 돌아선 거고 그러니까 시장 개입만으로 환율 방향을 못 바꾼 거예요. 그런데
1: 예.
2: 엔화 약세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에 있거든요. 최근에 케빈 어시 연준 의장이 그 미국의 근원 물가가 계속 2%를 웃돌면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아 이거 금리를 좀 올리겠다라는 거구나에 대한 시그널로 시장에서 해석이 됐거든요.
1: 시장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죠.
2: 네.
1: 그래서?
2: 예. 그러니까 미국 금리를 더 올린다는 기대가 이렇게 예상이 좀 많아지면서 달러 자산의 매력도 커졌고 그러면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려는 움직임도 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엔화가 약해지면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그러면 일본은행, 그러니까 BOJ 같은 경우에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더 올려야 할 필요성이 커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일본 10년물 국채금리가 또 장중에 3% 가까이 오르면서 3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미국 금리 상승 전망 때문에 엔화가 약해지고 또 엔화 약세가 일본 물가를 자극하고 다시 BOJ의 금리 인상 기대가 이제 맞물리면서 일본 국채금리까지 오르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과 금리가 지금 서로 자극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 오히려 1,360원대로 내려앉았어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는 워시 의장 발언 때문에 1380원을 넘어섰지만 오후 들어서는 좀 외국계 채권 자금도 유입이 됐고요.
1: 예.
2: 달러 매도 물량도 몰리면서 여기 이제 달러가 상승할 거다. 베팅했던 롱 포지션 청산까지 겹치면서 환율이 좀 등락이 컸습니다.
1: 1360원.

0: 때문에 야. 지금 환율이 이제 단순한 달러 강세냐 약세냐 하나로 설명하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전망이나 일본의 개입이나 각국의 중앙은행의 정책, 뭐 글로벌 채권 자금 이동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제 상호 작용을 좀 하면서 통화별로 움직임이 크게 갈라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엔화도 같이 강해져야 되는데.
0: 네.
1: 그래야 뭐 뭔가 균형이 맞을 텐데
0: 그렇죠.
1: 엔화는
0: 네.
1: 자꾸 내려가니까 네. 왜 내려가나 보면 이제 일본 금리는 덜 오르고
0: 그렇죠.
1: 미국 금리는 성큼성큼 오르고 그렇다고 일본 금리도 그럼 너희도 같이 오르자라고 하기에는 일본 경제가 많이 부담스러워서 또 그거는 브레이크를 걸고 싶고
0: 걸 수밖에 없고 네.
1: 그러면 또 환율에서 또
0: 영향을
1: 터지고.
0: 줄 수밖에 없고요. 네.
1: 그렇군요. 우리 근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환율이 좀 안 내려오는
0: 네,
1: 원화는 강세가 되는
0: 네.
1: 이게 꼭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보통 수출 기업들은 이러면 한 10% 정도 부담이 생긴 건데 올해 만들어서.
0: 맞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단기에 뭔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 좀 이르고 사실은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게 이제 지금 국제사회의 어떤 걱정입니다. 첫 번째는 예. 정책 경계도 너무 흐려졌어요. 미국에서 원래는 통화정책은 연준이 하고 국채관리는 재무부가 했던 걸 지금 재무부가 장기금리 낮추겠다는 목표로 지금 매입을 늘리면서 이게 국채관리인지 아니면 금리 개입인지 굉장히 저기 애매모호해졌고요.
1: 예.
0: 외환시장 입장에서도 미국이 엔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유로화를 팔면서 이 사전 통보도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이 얘기는 다른 통화도 정책 목적에 따라서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또 결국에는 이제 신뢰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일부 유럽 당국자들이 달러 스와프 라인까지 걱정하는 것도 같은 맥락인 게 현재 스와프 라인, 그러니까 뭐 좀 나라가 다른 나라들이 어려워졌을 때 미국 연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안전망 같은 것들이 위기 때 미국이나 주요국 중앙은행이 서로 협력할 거야라는 믿음이 지금까지는 있었는데
1: 전화도 안 받을지도 모른다는
0: 네,
1: 거잖아요.
0: 자국의 그 위치를 너무 내세우다 보면 이거 좀 우리 신뢰관계가 점점 주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전 세계가 그래 우리는 여러 나라 돈 같이 쓰면 헷갈리니까 미국 돈으로 쓰자.
0: 네.
1: 그 대신 돈에 문제가 있으면 미국이 좀 일을 많이 해야 되니 언제든지 전화 받아. 라고 하는 합의가 있었던 건데.
0: 네, 맞습니다.
1: 저 친구 저거 전화도 안 받을 것 같고 이상해지고 있어 사람이 이런 생각을 유럽이 하고 있다는 뜻인가 보네요.
0: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미국이 좀 개입이 일회성 시장 안정 조치인지 아니면 자꾸 이런 식으로 할 건지 좀 더 지켜봐야겠죠.
1: 네, 여기까지 듣죠.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0: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4: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3: 잠시 후 9시 5분
4: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5: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대문호 개태는 아버지의 열성으로 어릴 때 6개 국어를 배웠고 철업자 몽테뉴도 라틴어를 구사하는 한유에 둘러싸여 엘리트 조기 교육을 받았다죠. 역시 금수저를 물어야만 크게 되느냐. 다행히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힘을 줍니다. 가난해서 교회 목사님 후원으로 초등교육을 받고 대학을 9년이나 휴학하고 가장 역할을 했지만 14살에 전염병으로 여인 문맹 어머니에게 정직과 호기심을 배웠다며 당당했던 무수저 칸트. 그 이름은 철학사에 영원히 위대합니다.
0: M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아침이면 일터로 향하고 저녁이면 이웃과 안부를 나누는 하루.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든든한 힘을 더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더 오래 살고 싶은 고향을 만듭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로 우리의 내일을 바꾸고 우리의 내일은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이 됩니다. 모두가 함께 웃는 청송, 새로운 희망을 여는 시작, 농어촌 기본소득 청송에서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안전하게 어르신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날씨가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주세요. 날이 더운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외출 시 가급적 가벼운 옷차림에 생인 넓은 모자와 양산을 챙겨주세요. 뜨거운 햇살로부터 몸을 지키고 몸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병을 휴대하여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야 탈수 증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주세요.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이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 피해 없는 안전한 여름을 위해 예방요령 기억해주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수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진액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9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및 경제정책을 총괄하던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김 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이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금리가 너무 높다면서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간접적으로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31일 백악관에서 워시 의장이 금리 인상을 시사했는데 이에 반대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아니다, 나는 그를 많이 존중하고 그는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